0: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 하나의 인물로 소속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이게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1: 결국 또 와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힘들긴 해도
0: 오늘
1: 계속
0: 끝내고
1: 해야
0: 가는
1: 됩니다.
0: 게 나아요.
1: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야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지 한번 가보도록
0: 좋아요,
1: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의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승진시키는 것도 알아야겠고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확실히 승진해.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와우.
1: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누가 해주면, 오케이, 야근 가자. 되는 거거든요.
0: 열심히 해야지,
1: 예,
0: 그래. 나잘
1: 그럼요.
0: 살고 있어.
1: That's 동기부여가 다른 게 없어요.
0: right.
1: 예.
0: 칭찬입니다.
1: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0: That's right.
1: 그것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0: 자, 이런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정말 너희 부장님은 너 승진시켜줘야겠다.
2: Am I in trouble?
1: 응? No. 그, your boss, you have to pay, have to take so much money. You are very hard work. Yeah, so your
2: Oh,
1: boss,
2: I deserve
1: good job. Yeah.
2: more money, yea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Working hard?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He don't know? He doesn't
2: I'm
1: know?
2: not sure. I hope so.
1: 아니, 너는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2: 어?
1: 응?
2: What did you say? B
1: 그니까, you,
2: bonus?
1: bonus. Bonus, you know?
2: I know bonus.
1: Bonus.
2: Right?
1: Much money. More money.
2: I deserve?
1: Yeah.
2: Oh.
1: You have to.
2: Oh.
1: Yeah, take it.
2: Hold on.
1: 어?
2: Hold on.
1: 왜?
2: Oh, my daughter's calling.
1: 응?
2: Hey, baby.
1: What's up?
2: Hello?
0: 아이고, 아니, 굉장히 칭찬맨이네요? 칭찬맨입니다. 혹시
1: 그럼요.
0: 사장님 아니에요?
1: 아우,
0: 본인은
1: 하고
0: 그런
1: 싶어요.
0: 권한은 없죠?
1: 네, 하고
0: 알겠습니다.
1: 싶어요.
0: 오케이. 자, 지금 대화 중에 승진시켜야 된다,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1: 그쵸.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니까
0: 맞습니다.
1: 아마 여러분들도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오늘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야,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1: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승진 안 시키면 누굴 시켜?
0: 이건 말이 안 돼.
1: 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0: Of course.
1: Your boss should give you. 너한테 줘야 되겠다,
0: 뭐를요?
1: 승진을.
0: 아하.
1: 승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승진이 뭘까요? 뭔가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예. Give you an upgrade. 예.
0: 상대방이 약간 소프트웨어인가요? 느낌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1: 찍찍찍찍.
0: Okay, 보겠습니다. Your boss should give you.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하려면 언업그레이드인데요.
1: 아, 그런가요?
0: 프로모션,
1: 프로모션. 프로모트는 제가 생각이 어렴풋 났는데.
0: 맞아요. 왜냐면 promote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쓸 수는 있거든요. 네. 자,
1: 네.
0: 근데 오늘은 덩어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promotion.
1: 네.
0: 물론 우리가

0: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판촉 관련돼 있는 뜻으로도
1: 맞아요.
0: 쓰지만은
1: 예.
0: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승진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주다라고 하는구나.
1: 그래서
0: 네, 그걸 알아두시면
1: 기브가. 아,
0: 되고요.
1: 네네.
0: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give부터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명사를 암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1: 아하.
0: 자, so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줘요. 뭘 줘요? A promotion
1: 프로모션.
0: 주는 거예요. 그게 승진시키다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give의 과거 뭐 있죠?
1: gave.
0: gave. 요 정도만 알아도 꽤나 많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1: 네.
0: 자, 내 상사가 날 승진시켰어. 그 얘기는 내 상사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줬다.
1: 네.
0: Right?
1: My boss gave a promotion.
0: 누구에게 줬다고요?
1: 아,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1: 아하.
0: 목적어, right?
1: Yes.
0: gave me a promotion.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1: Oh.
0: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에게 프로모션 안 줬다는 거예요.
1: 네. They didn't
0: Give him.
1: give him a promotion.
0: 그렇죠.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Yes.
0: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를 얘기를
1: 그쵸.
0: 하겠죠. Okay, so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1: 네.
0: 누구에게 프로모션 주다. Give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0: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슬기 씨가
1: 네.
0: 동사는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1: Promote.
0: promote.
1: 네.
0: 그것도 가능해요. 이
1: 오.
0: promote 쓰면 어떻게 보면 더 simpler 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냥 promote someone 이러면 누군가를 승진시키다라는
1: 네.
0: 뜻으로 더 쉽게 쓸 수도 있어요.
1: 예.
0: 오케이? 근데 좀더 길어도 원어민들이 덩어리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1: 아하.
0: So promote someon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전에 우리 나온 적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급 인상 시켜준다고 하면 뭘 쓰면 되는 거죠?
1: 봉급이요?
0: 네.
1: Give someone a
0: 올려주는 느낌인데요, 뭔가. 뭔가
1: 업이요. 업.
0: 올려주,
1: 올리는 거요? 아,
0: 어,
1: raise.
0: 예, 맞아요.
1: raise.
0: 써주세요.
1: 아,
0: 역시 이렇게 계속 틀려봐야
1: raise.
0: 돼요.
1: 아.
0: 맞습니다.
1: 예.
0: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결국 봉급 인상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아.
0: 저는 기본적으로 raise하고 promotion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1: 세트로
0: 봐요.
1: 가져가면 되겠네요.
0: 그럼요.
1: 예.
0: Right. 읽어볼게요. Hey,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자, 이랬을 때,
1: 응?
0: 이분은 굉장히 좀 험블한 분이에요. 되게
1: 예.
0: 겸손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면 좋겠네. 아, 그쵸.
1: 아, 나라면은 그거를 왜내 보스는 모를까? 어?
0: 근데
1: 네가 좀 얘기해 줄래?
0: 반전은 이
1: 예.
0: 사람이 버스의 아들인 거예요. 딱
1: 오,
0: 들었을
1: 네.
0: 때.
1: 오, 그랬군요.
0: 아버지야.
1: 나도 잘 보여야겠네. 에,
0: 네.
1: I hop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나는
0: You're good.
1: 바랍니다. He knows 여기도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오, 그가 알기를 I'm working 내가 일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걸.
0: 끊으니까
1: 아,
0: 나쁘지 않죠.
1: 우와, 끊으니까는 재밌다.
0: 음흠.
1: Hard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니깐요.
0: Alright.
1: 예.
0: I hope. 난 바라요. 뭐를 바라냐면, he knows. 그가 알기를, 그 버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네.
0: 뭐를요? I'm working hard. 정답. Perfect.
1: 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거나,
1: 네.
0: 뭔가를 뭐 세게 치거나, 이런 거할 때, hard라는 단어, 부사를 쓰게 되는 거죠.
1: 네.
0: 여기 나왔어요. 바란다. 바란다. 근데 이게 또, 그러길 바라.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1: 예.
0: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1: 네네네.
0: 희망이 안 죽었어요. 희망 살아있어요. 그래서 I hope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그 내용이 벌어지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아직은 그때
1: 으흠.
0: 쓰는 겁니다. Right?
1: 오.
0: 왜냐면 그 버스가 언젠가 지나가다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알면 좋겠어.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하고 당신 사랑하는데 이런 거가 있다고 치면
1: 네.
0: 난 바란다. 당신이 알기를.
1: I hope you know.
0: 그렇죠.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Oh, yeah.
0: How about this? 그가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0: 기억하려나? 그러면은 난 바라죠.
1: I hope.
0: 그가 날 기억하기를.
1: He remembers me.
0: 오. I hope he remembers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예전에 떠오릅니다. 진짜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던 예전에 스승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1: 예예.
0: 오랜만에 갔더니 누구세요?
1: Who are you?
0: 네, 그래서 아주 슬픈 기억이 있어요.
1: 네.
0: Alright, so I hope 하고 평소문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know.
1: I hope you know.
0: I hope he remembers me.
1: I hope he me. I hope he remembers me.
0: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I hop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안 벌어진 거여도
1: 네.
0: will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1: 예.
0: 여기서 예를 들어서 I hope he will remember me.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will 쓰지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1: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 hope, I wish의 차이가 있다는 거.
1: 네.
0: 그 정도만 느껴주시면 돼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1: I wish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 I wish I am a bird, 뭐 이런 거.
0: 아, 오케이. 맞아요. 지금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네. I were a bird라고 해야 돼요. 심지어 가정을 써야 되는데.
1: 네.
0: Essentially 정확합니다.
1: 어.
0: I hope는 희망이 살아있다, 없다.
1: 있어요.
0: 살아있어요.
1: 호프는 있어요.
0: Right.
1: 예.
0: But I wish. 이거는 바라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될 거고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1: 근데 나는 사실은 날개는 있어요. 저는요.
0: 어디 계신가요?
1: 지금 잠깐 숨겨놨어요.
0: 아, 숨겨놨습니까? 예, 아.
1: 왜냐면은 갑자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예. 아야.
0: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I hope I wish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 볼게요.
1: 예.
0: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은
1: 거야.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 야근을 더 하라, 이 소리죠. 뭐.
0: 돌려서 말하는
1: 예,
0: 건가요?
1: 예, 그 소리 같아요. You deserve it. Deserve it에서 끊어봐요.
0: 오케이.
1: 네. And a bonus.
0: Yes.
1: And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니까
0: 네.
1: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0: okay.
1: 보너스까지 deserve. 이거 뭐뭐 할 가치가 있단대요. 그거를 할 가치가 있다.
0: Okay.
1: 이게 확실히네. 확실히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요.
0: Okay. Okay.
1: 예. You.
0: 이거는 단골 단어입니다.
1: Must예요. You must have. Yeah.
0: 역시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must have는 아예 틀린 구조고요.
1: 그래요?
0: 여기서 그냥 방금 본인도 부사라고 해놓고
1: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0: yeah,
1: 그게?
0: Yeah.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you
0: 자, 힌트 드릴게요.
1: Certainly. Certainly.
0: Okay.
1: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0: You know what?
1: Yeah.
0: I like it.
1: 네.
0: I like it. Okay, certainly. 오늘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맞아요. 써도 돼요.
1: 써도 돼요?
0: 확실히란 뜻이에요. Certainly.
1: 예.
0: But definitely.
1: Definitely.
0: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확실히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definitely도 그 중에 하나고 certainly도 surely 이런 거 자주 씁니다.
1: Surely.
0: Right.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되고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죠. 근데 강력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강세를 앞쪽에 D-E에 줘서 definitely 이렇게 안 하면요. 강세를 안 주면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돼버려요.
1: 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Okay, so you definitely deserve it.
1: Yeah.
0: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ve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0: 뭔가를 받거나 누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는 있잖아. 그런 프로모션을 받을 자격이 돼.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느낌이에요. So deserve 뒤에

0: 무슨 나중에는 deserve to g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1: 예.
0: 말고 그냥 deserve 명사 하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1: 예.
0: 돈일 수도 있고요.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나의 칭찬, 그녀의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하다, 누릴 만하다. 자격된다가
1: 네.
0: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넌이 돈을 받을 만해. 나면서 촥.
1: You deserve
0: 이
1: this
0: 돈.
1: money.
0: 아, 그렇죠. 받을 만하다고 해서 뭐 receive 이런 거안 써도 돼요. You deserve this
1: deserve
0: money.
1: this
0: Hey,
1: money.
0: come on, take it.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뭐뭐 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이게
1: 예,
0: 아니라
1: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런 말도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나쁜 걸 받을 만도 해. 이거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벌이라고 하는 게 puni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punishment.
1: punishment.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punishment를, 그 체벌을 받을 만했어. 과거형으로 해보세요.
1: He deserved
0: The?
1: the punishment.
0: There you go. Well, he deserved the punishment.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엄청 문제를 만들었어. 막
1: 큰 죄를
0: 이러면서.
1: 지었겠죠.
0: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항상 돈, 뭐, 상,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1: 네.
0: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1: 어허.
0: 오케이? 자, 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1: You deserve this money.
0: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랬을 때, 난 이걸 받을 만하지 않아. 이 this라고 하는 게 이런 취급이라고 칠게요.
1: 예.
0: this로 쓰세요.
1: 예.
0: 나 이거 받을 만하지 않아.
1: I didn't deserve this.
0: 현재형으로 다시.
1: I don't deserve this.
0: 맞아요. 이거는요. I don't deserve this. 이거는 거의 굳어졌었어요. 원어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1: 예.
0: 화가 났을 때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돼?
1: 맞아.
0: 많이 써요.
1: 상황에 있어서 억울할 때.
0: 맞아요.
1: I don't deserve
0: I
1: this.
0: don't deserve
1: 네.
0: this. 오케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다 대문자로 and를 쓰는 거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리겠지만
1: 네.
0: 제가 이렇게 대문자를 써놓은 이유는 프로모션도 받을 자격이 되고요. 보너스만 줘도
1: 보너스도.
0: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이렇게 해주면
1: 아하.
0: 맛이 더살것 같아요.
1: Yes.
0: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0: 네. 아, 자, 이랬을 때 마무리를 좀 이렇게 끝내봤어요. 잠깐. 아, 우리 딸 전화 온다. 안녕, 공주님. 이렇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 그러니까 보너스
0: 가고
1: 가고 싶어. 야근 사실
0: 싶잖아요.
1: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야근 다 하고 애잘때 들어가요,
0: Oh,
1: 또.
0: no. Oh,
1: 아우,
0: no.
1: 속상해. 잠깐.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정말 스윗한 아빠?
0: Right.
1: 예, 같은
0: Mommy or
1: 느낌.
0: daddy요?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wait 할게요. 잠깐.
0: Oh, wait.
1: 네.
0: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이렇게 또 아이 앞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 느낌 주잖아요.
1: 그렇죠.
0: Okay. 자, wait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죠?
1: Hold on.
0: Hold on,
1: Oh,
0: hold on, hold on.
1: 예.
0: Right.
1: 알죠.
0: Hold on, 너 잠깐 기다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좀 홀드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금방
1: 네.
0: 돌아올게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Hold on. Right. 대신에 hold on 이건 좀 느낌. 네. on은 무조건 발음할 때이 모양을 좀 벌려서 어떻게 할까요? on.
1: I'm.
0: on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n, hold on.
1: I'm. Hold on.
0: Very nice. 자, 지금 보세요. My daughter is, 그 다음에 시제가 뭐죠?
1: 진행형.
0: 비동사 ing
1: ing.
0: 나왔죠? So she is calling. She's
1: 예.
0: calling me, right?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1: 네.
0: 얘는 정말 그냥 진행형에 충실한 시제인 겁니다. 그죠? So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남편은 자고 있다.
1: My husband is sleeping.
0: 그죠? 비동사 ing. How about this one? 그 개들은 짖고 있대요. 우후.
1: The dogs are 짖다, barking.
0: 오케이. 오, 나이스. 자, 만약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1: 예.
0: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짖다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짖어잉. 저는 원래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 단어는 모를 수 있거든요.
1: 예예예. 예,
0: 하지만
1: 예.
0: 진행형을 지키려는 약간 트레이닝은 좀 필요합니다.
1: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기억이 오래 남죠.
0: That's right. 예. So bark 하는 거가 짖다란.

0: 뜻이에요. 오케이? 한참 그러고 있다. 자, 읽어볼게요. My husband is sleeping.
1: My husband is sleeping.
0: The dogs are barking.
1: The dogs are barking.
0: 자, 비동사 ing는 그래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꽤나 다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응용을 두 개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 네.
0: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1: Mm-hmm.
0: 지금 그러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 난 영화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1: 예.
0: 나 영화 보고 있었어. 어, 너 전화했었니? 나 영화 보고 있었어. 과거 진행이죠.
1: I was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1: Yes.
0: I was watching a movie. I'm sorry.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
1: 네?
0: 너 책 읽고 있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1: Are you reading a book?
0: That's it.
1: Mm-hmm.
0: Are you reading a book? See? 저는 슬기 씨가 이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오래 들으셨으면 꽤나 쉽게 하셨을 겁니다.
1: 사실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시키는 게 조금
0: 아직은?
1: 예, 네. 두 들어가면서 이제 네. 일반 동사랑 같이 하는 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네.
1: 요거는 이제 BING가 굳어져 있으니까
0: That's good.
1: 예.
0: 그거는 이상하게 난 이게 더 잘 맞아요가 아니라 슬기 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1: 오.
0: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1: 네.
0: Okay, you guys. 한번 약간 스윗하게 해야 돼요.
1: 네.
0: Oh,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1: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Okay.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1: Your boss give...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그렇죠.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0: 오,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2: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알라이트,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알라이트. 자,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을 준다는 거, 결국
1: 네.
0: 승진시키다.
1: 음흠.
0: 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적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 Yes.
0: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날 승진시켰어. 자, 내 상사가 나에게 승진을 줬어.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음흠.
0: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1: Oh,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Mm-hmm.
0: 자, 하나 더요. 너의 부장님은,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자, 너의 상사는 너에게 promotion 줘야겠어.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아, beautiful.
1: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My boss gave me a promotion.
3: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3: Deserve something.
0: 아, 이거 받을 만하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1: 네.
0: 자,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자.
1: You deserve this money.
0: There you go. You deserve this money. 명사 바로요.
1: 네.
0: 그는 그 벌을

0: 그 punishment를 받을 만했어.
1: He deserved this the punishment.
0: punishment. 하나 더요.
1: 예.
0: 억양 잘 신경 써주세요. 네.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0: 오, and 좋았습니다.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He deserved the punishment.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오, 억양 마지막 약간 impressive 하네요.
1: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0: 전공했기 때문에
1: 예, 예, 이런 또 like 연기 that. 감이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3: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3: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아, 오늘도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직장 영어라기보다는 오. 남을 좀 칭찬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 풍길 수 있겠죠.
1: 뭐뭐 할 만해 deserve는 정말 아하.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mm-hmm. 꼭 저장해 둬야 되겠습니다.
0: Exactly. Mm-hmm.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5: O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4: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5: Oh, yeah. Oh, hold on. Mm? Oh, my daughter's calling.
4: Oh.
5: Hey, baby.
0: Great job, you guys.
1: 역시나.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0: There you go. 뭔가 놓는다는 느낌이었죠?
1: 네.
0: 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굉장히 고급입니다. 바로 oh. deserve something.
1: Mm-hmm.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넌 상을 받을 만해.
1: 오,
0: 잘했잖아 그러면서 넌 상을 받을 만해. 영작해 주세요.
1: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Mm-hmm.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해야죠.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1: 예.
0: 직장 상사와 노래방이라. 막소사.
1: 오, 세상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0: 잘 내려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님과 가면은 좀 마이크 양보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1: 많이
0: 있어서.
1: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0: 그니까요,
1: 계속 연속으로 부르시는 분도
0: 어,
1: 있잖아요.
0: 저요.
1: 아, 그렇군요. 아, 이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얼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와.
0: 이거 진심일까요?
1: 이거요? 뭐 누구에게는 진심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 하지만 입 발린 소리죠.
0: 아, 그렇습니다.
1: 맞죠, 맞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아이고.
0: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1: 그쵸.
0: 굉장히, 뭐랄까, 이런 그 내용이 좀 리얼인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뭐 상사와, 등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뭔가 노래방을 간다는가, 이럴 때 좀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1: 그렇죠.
0: 영어가 좀 쉽게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솔직히 아침 등산, 토요일 아침에 쉽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요. 상쾌한 바람을 맞으니까요. 이러면서 우리 함께 가게 되잖아요.
0: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1: 이런 그렇죠.
0: 느낌. 더 떠서.
1: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요?
0: 네.
1: 하면서 이제
0: 영어
1: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이, 맞습니다.
0: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재밌게 영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노래방 fun.
2: It was fun, wasn't it?
1: 와, 진짜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와, 감탄했습니다. You were good, very very singer. Wow, I moved. You were.
2: Oh, you moved.
1: Yeah.
2: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1: Oh, in a row.
2: I'm sorry.
1: Sorry.
2: I sang 5 songs in a row.
1: 5 songs?
2: Sorry.
1: 괜찮습니다. 아,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2: Huh?
1: It's okay.
2: Okay.
1: It's okay. 5 song okay.
2: Yeah.
1: I'm not a singer.
2: Oh, you're not a singer?
1: Yeah. So you singer.
2: Not
1: okay.
2: like me, right?
1: No. Yeah, I like you.
2: I'm pretty good.
1: Yeah, you good. And
2: I'm good singer.
1: I envy you.
2: You're a bad singer.
1: Yeah, bad singer, yeah.
2: I'm pretty good.
0: 아우, 세상에. 정말 뭐라 그럴까. 귀재네요.
1: 그죠.
0: 에이,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1: 그럼요.
0: 하는
1: 것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0: 아하.
1: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방송에서 오래 살아남는지 그 방법을 조금은 그래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0: 이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0: 이게 외국 가면은 뭔가 흔히 말해서 아부라고 하는 것을
1: 네.
0: 안 할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1: 그래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알아두면 반드시 또 뭐 영화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노래방 was fun, wasn't it?
4: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3: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4: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상사, 직장
1: 네.
0: 상사가 이제 네. 노래방에서 나온 거예요. 노래방, 재밌지 않았나? 이런 느낌.
1: 그쵸. 근데 노래방을 노래방 이렇게 쓰네요.
0: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방이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1: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은 노래방이라고 해야 된다고
1: 봐요. 그쵸.
0: 네.
1: 노래방 was, wasn't it? 여기 그러면은 재밌지 않냐?
0: Right.
1: 재밌지? 이거를 써야 되니까 fun.
0: Okay.
1: 노래방 was fun, wasn't it?
0: Wasn't it?
1: Mm-hmm.
0: Okay. So 노래방은 재밌었다. Wasn't it인가? Okay.
1: 네.
0: 맞는지 볼게요.
1: Yes.
0: Perfect. F-U-N, 재미있는.
1: Mm-hmm.
0: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노래방은 재미있었다. 평소문으로 쓴 거죠.
1: 네.
0: 그리고 뒤에다가 뭔가를 쓰고 나서 물음표를 이제 하게 됐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1: 네.
0: 확인하는 차원 같은 거죠. 그렇죠?
1: 아하.
0: 이건 재밌었어. 그렇지 않았나?
1: 네.
0: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1: 진짜 이거 부장님 말투다.
0: 그렇죠.
1: 여기 정말 재밌어. 그렇지 않나?
0: 않나?
1: 네.
0: 동의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wasn't it 했던 거 보면은 지금 과거형이죠?
1: 예.
0: 여기 과거이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만약에 is라고 하면 isn't it? 이렇게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가 긍정이기 때문에

0: 부정으로 보통 받아치게 아하. 돼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조건 써보면 돼요.
1: 네.
0: 그 비디오는 웃겼어. 그렇지 않았어?
1: 오.
0: 자, 그 비디오는 웃겼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
1: The video was fun, wasn't it?
0: 아, 웃긴.
1: The video was laugh. The video was fun.
0: Funny.
1: Funny.
0: 네. 자, fun은 F-U-N은 재밌는 거예요.
1: 재밌네요.
0: 하지만 웃긴 거 하하하는 funny입니다. 아. 자, 그러면 the video was funny. 그 다음에 뒤에 그거 그러지 않았어?
1: Wasn't 어떤, it?
0: Wasn't it?
1: Mm-hmm.
0: 자,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The 네. video was funny, wasn't it? 두 번째, 와, 그 뷰가 대단했어. 그렇지 않았어?
1: 오.
0: 자, 대단한 거는 뭐 여러 개 있지만 amazing을 써보세요.
1: 예,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0: 그렇죠.
1: Yes.
0: Wasn't it? 이렇게. Mm-hmm. 맞습니다. So, 평소문 과거에다 wasn't을 쓰며 확인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1: 네.
0: 그 비디오는 funny했어. 그거 그러지 않았어? 시제에 맞춰줬죠?
1: 네.
0: 그쵸? 그리고 the view was amazing했어. Wasn't it? 그렇지 않았니? 얘도 시제를 맞춰줬습니다. 오케이? Yes. Okay?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 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wasn't이 아니라 was it?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요, 뒤에를.
1: 이게 오케이. 반대로.
0: 맞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서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0: Right.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1: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0: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1: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0: 자, 그러면은 was만 쓸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들은 친절했어. 그러지 않았어?
1: 오.
0: 자, 그들은 친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They were kind.
0: They were kind. 그들은 그러지 않았니?
1: Weren't they?
0: 맞아요. Weren't they?
1: Weren't they?
0: 자, 보세요. 복수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복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were 썼다. 그러면 was they가 wasn't they가 아니라 weren't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 Yes.
0: Okay? 조금 쉽지 않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노래방 was fun, wasn't it?
0: 그죠. 근데 누가 이걸 딱 듣고 No, it was not.
1: 그럴
0: fun.
1: 사람 있을까요?
0: 아무도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오,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1: 잘했다.
0: 감탄했습니다.
1: 아이고, 잘하신다.
0: 네네.
1: You are quite the singer.
0: Uh-huh.
1: I am
0: 오케이. 예. 이 문장은 예. 보이는 단어도, 지금 가려져 있는 단어도 거의 왕초보 영어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You were quite, 이거 꽤 이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꽤.
0: 맞아요.
1: 오, 당신 꽤 가수네요. 당신 꽤 가수네요. 나는 정말 감탄했어요. 감탄하는 거 그거잖아요.
0: 네.
1: 감동하는 거. I am moved. 에. I am moved.
0: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쓰셨을까요?
1: 나 감동받았어요.
0: 감동받았다.
1: 예.
0: 오케이. 자, you are quite the singer. I'm moved.
1: 오.
0: I'm impressed.
1: 아, I'm impressed.
0: 자, 감탄했습니다.
1: 아.
0: 자, 이게 모든 분, 아니 모든은 좀 심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예. 부분입니다.
1: 오.
0: 자, impressed는 감탄한, 깊은 인상을 받은인데요.
1: 네.
0: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1: 우리가
0: 뭔가 대단한 거를 보거나 듣거나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와, 감동이다.
1: 네.
0: 감동이네.
1: 완전 감동.
0: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감동이란 단어에만 조금 집착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감동받는이라고 하면 moved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1: 아, 맞습니다.
0: 자,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와, 이렇게 감동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두 가지 영어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moved나 touched는 얘도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감동이에요.
1: 아.
0: Moved. 예를 들어서 뭐 슬기 씨의 딸이
1: 예.
0: 따님이 직접 편지를 막 써줬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마음이 뭐라 그럴까? 영화를 봤는데
1: 예.
0: 거기서 뭐라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1: 그렇죠. 막 가족에 이런 거 보이면은 진짜
0: 맞아요.
1: 엄마 생각 나서 눈물 나죠.
0: 그런 것들은 에이. 보통 상황에 따라 moved나 touched를 쓰게 되는데 impressed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력에 감탄을 한 겁니다. 실력.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엄청 멋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발레리나의 멋진 점프
0: 맞아요
1: 이런 거에 이제 impressed
0: That's right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쳐요 실력 대박이에요. 어. 그거에 impressed 되면서 예. 동시에 그 피아니스트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 그땐 또 moved가 되는 거예요.
1: moved 되는 거고.
0: You know? 차이를 좀 느끼죠. 네네. 여기서는 뭐냐면 와 저는요. 노래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실력으로 감탄한 거예요.
1: 가수 뺨치니까 지금.
0: That's right. 아하. 그래서 impressed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해되셨나요?
1: 네네네.
0: Okay. So I'm impressed라고 얘기를 썼어요.
1: 네.
0: 이거 아마 처음 보실 텐데 quite이 원래 꽤나라는 뜻이 있죠.
1: 네.
0: 근데 얘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quite the 명사. 얘가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1: 오.
0: So quite the 명사 이러면은 명사를 그냥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1: 오.
0: 근데 아까 슬기 씨가 꽤나 뭐뭐네요 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보통 명사를 이제 이렇게 쓰면 와 엄청난 명사인데 대단한 명사인데 대박인데 여기서는 대단한 싱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노래
1: 잘한다.
0: 이겁니다.
1: 예.
0: Quite the singer, right?
1: You are quite the teacher.
0: Oh, thank you.
1: 예. Okay. I am quite the student.
0: 아, 그렇죠. 대단한 student이에요. 자, 스스로를.
1: 네.
0: 자, 운동선수를 athlete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대단한 운동선수인데요.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Athlete, right? Quite the athlete. How about this? 주방장, 뭐 혹은 그냥 요리사를 셰프라고 하잖아요.
1: 예.
0: 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야, 뭐 주방장이야.
1: She is quite the chef.
0: Chef. 이렇게 하면 칭찬하는 느낌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Yes.
0: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quite the가 아니라 quite a를 쓰기도 해요.
1: 네.
0: 그런데 좀 강조를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quite the 무엇이라고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are quite the athlete.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She is quite the chef.
1: She is quite the chef.
0: 부모 갈게요. Oh,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Oh,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다섯 곡 연속으로 부른 건 미안하네. 많이 부르셨네요.
1: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지점을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1: 그럼요. 흥이 나면은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0: 혹시 본인도 다섯 곡 갑니까?
1: 저는 최초 한 열 곡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선 예약으로 해가지고.
0: 그냥 혼자 가시는 게.
1: 예. 아니 근데 왜냐면 같이 가고 싶대요. 또.
0: 주위 사람들이.
1: 예. 그럼 너 고를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른다. 계속 안 고르고 듣고 있더라고요.
0: 그런데 열 곡.
1: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예 하는 때까지 했는데 I'm sorry 여기서 끊어볼게요.
0: 오케이.
1: 정말 미안해요.
0: 뭐가 미안할까요?
1: 네. 내가 five songs in a row 한 줄에 이 줄이잖아요. 이거.
0: 오케이.
1: 예. 한 줄에 다섯 곡을 부른 거.
0: 아하.
1: 그러면 여기에 불렀으니까 과거 song 써볼까요?
0: 오.
1: 쌩인가?
0: S-U-N-G, 하? Huh?
1: 쌩인가요? 아, 쌩인가 봐.
0: I don't know.
1: 예, 쌩.
0: Okay.
1: I sang five songs in a row.
0: Okay. 자, S-A-N-G, 쌩.
1: Yeah.
0: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You got it. S-U-N-G도 어디선가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이제 곧.
1: 여러분들
0: 일단 노래하다는 당연히 sing.
1: 예.
0: 뭐 sing, 강조하려면 sing a song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과거형을 맞춰줬는데 PP 형태까지.
1: 아, PP가 네. song인가 봐요. 아. Sing, sing, song.
0: Right.
1: 제가 항상 song이나 있거든요.
0: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
1: 그래서 song을 자꾸만 네, 끄집어내려고 했고.
0: 아. 네. song이나 계시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sing, 노래하다, sing, 노래했다. 그 다음에 PP 형태 song이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이 벌써 뭔지 느낌입니다. 나는 다섯 곡을 불렀잖아요.
1: 예.
0: 근데 어떻게 불렀어요?
1: 한 줄에.
0: 한 줄에 불렀어요.
1: 예.
0: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in a row라고 하는 게 한 열에 다 놓고 부른 거기 때문에 연속으로, I'm sorry.
1: 예?
0: 연속으로라는 연속으로.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래서 한 로우의 노래를 쫙 놓고 한 번에 내가 다 불러.
1: 오,
0: 그래서 연속으로란 덩어리, row,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마유가 연속으로 열 곡을 불렀어. 아, 막 이러면서. 자, 마, 본인도 그래 놓고.
1: 예.
0: 자, 마유는 열 곡을 불렀다, 연속으로.
1: 마이, 아, 마, 마유, 마유 생. 10 songs in a row.
0: 그렇죠. Mayu sang 10 songs in a row.
1: 와우.
0: 자, 이번에는요. 그들이 세 게임, 세 네. 경기 연속으로 이겼어.
1: 오. They won three games in a row.
0: Ooh, nice. So they won three games in a row.
1: 오.
0: 쓰기 너무 좋죠?
1: 네.
0: Right.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
1: 야,
0: 되겠네요.
1: 이거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0: Of course. 읽어볼게요. Mayu sang 10 songs in a row.
1: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They won 3 games in a row.
1: They won 3 games in a row.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n a row도 사용비도 엄청 높아요. 근데
1: 네.
0: 그 대신에 straigh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오.
0: 한국에서 사실 왜 외래어처럼 스트레이트로 이러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오.
0: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1: 어,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약간 영어에서는 직진할 때만 써야 될 것 같아요. Go straight.
0: 아, straight.
1: 예.
0: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직접 쭉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So I'm sorry I sang five songs straight.
1: 아.
0: 이렇게도 써요.
1: 오.
0: 얘가 조금 더 비격식의 느낌,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in a row, straight 둘 다 좋습니다.
1: 네.
0: 자, 사과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Yeah.
0: Well.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1: Oh,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0: 설마 여기서 또. Yeah, that was too much.
1: 오.
0: 이렇게 하진 않겠죠.
1: 아, 그 친구 진짜 다음번에 같이 노래방 못 가요.
0: 그럼요.
1: 예, 못 갑니다.
0: 그래서?
1: 응?
0: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잘한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범 답안입니다.
0: That's right.
1: 다음번에 이 친구랑만 노래방 가는 거예요, 부장님.
0: 이제 문제 생겼네요.
1: 예.
0: 계속 가야 되니까요.
1: 그러게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I'm not much of a singer. 나는 가수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0: 오케이. 예. 이게
1: 예.
0: 그 우리말로 해석하기 제일 애매한 표현이
1: 어렵네요.
0: 예.
1: 네. I'm not much. 나는 많지 않아요. 가수의 끼가. 가수가.
0: Something like that.
1: 뭐 그렇게.
0: Yes.
1: 그럼 이게 어차피인가요? 어차피? I'm not much of a singer.
0: 어차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어차피?
0: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나 어차피 걔 별로 안 좋아했어. 뭐 이런 거.
1: 나 어차피가 영어로 있어요?
0: 네. 있는데 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1: 그렇죠.
0: 그냥 볼까요?
1: 예. 아 모르겠네요.
0: 보면, 아, 본 것 같은데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예.
0: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1: Anyway.
0: 네.
1: 어쨌든인데 어쨌든.
0: 맞아요.
1: 예.
0: 보통 anyway를 문장 맨 앞에 놓고
1: 네.
0: 출발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뭔가 화제를 바꿀 때. Anyway, I have to go.
1: 맞아요.
0: 이럴 때 대부분 쓰지만 anyway를 그게 아니라 맨 뒤에 붙이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yway. 그러면 아니 나 어차피 뭐뭐 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나저나 아무튼이란 뜻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1: 네.
0: Right, 어차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예문 가져왔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So I don't like salad anyway.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아 미안해 내가 샐러드를 준비를 못했어 이랬을 때 나 어차피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해.
1: 오.
0: 네, 이거는 자 아무튼 이러면서 화제 바꾸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1: 에.
0: Right?
1: 오케이.
0: 그리고 여러분 이런 뜻으로 어차피로 anyway 쓸 때는요 쉬면 어색해요.
1: 아.
0: I don't like salad anyway. 이거 아니에요.
1: 이상하게 하겠다.
0: 붙여서 I don't like salad anyway.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번 try 해보세요.
1: I don't like salad anyway.
0: 네, 여러분들도 커마를 빼시고
1: 예.
0: 해 보셔야 됩니다. I don't like salad anyway, right? 자, 여기 이 부분이 있었죠. 해석 되게 안 됐었잖아요.
1: 네.
0: I'm not much of a singer, right?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바꾼 거 없어요.
1: 네.
0: I'm not much of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명사의 많은 부분을 내 성격이나 내 분위기가 가지고 있진 않아.
1: 아~
0: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질을 별로 띄고 있진 않다라는
1: 아~
0: 얘기예요. 완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닥.
1: 예.
0: Right? 그래서 나 그닥 그렇게 싱어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1: 예.
0: 무슨 말이겠어요?
1: 노래 잘 못해요.
0: 맞아요. 그렇게
1: 예.
0: 잘하지 못해요. I'm not much of 명사. 이렇게 쓰시면
1: 어떻게 보면은 quite the singer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0: 그걸 뭐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quite 하면 꽤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1: 근데 이건 not much of 해가지고.
0: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명사 부분을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대부분 쓰게 돼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I'm not much of a song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Right? So 사람으로 예를 들어 저 그렇게 막 춤을 그렇게 잘 추고 그러진 않아요.

0: 이러면 나는 그렇게 막 댄서의 기질은 있지 않다.
1: 대단히는 없어요.
0: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I'm not much of a dancer.
0: 그렇죠. I'm not much of a dancer.
1: Yeah.
0: 이거 하면 와, 이 사람 영어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이네. 오, 이거예요.
1: 엄청 유창해 right? 보이긴 하네요.
0: 왜냐하면 물론 이제 I'm not good at dancing 이런 것도 되죠.
1: Yeah.
0: 얘가 굉장히 좀 원어민 같은 느낌?
1: 네.
0: 자, 요리사가 영어로 뭐예요? C로 시작하는 거.
1: Chef.
0: 그것도 있지만
1: cook.
0: Cook 있죠.
1: 예. Yeah.
0: 저 뭐 이렇게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1: I'm not much of a cook.
0: I'm not much of a cook. So 나 보통 주문한다.
1: 네.
0: 이런 느낌이죠. 느낌 와요?
1: 예. Yeah.
0: 네, 여러분. 느낌 오죠? 읽어 보겠습니다. I'm not much of a dancer.
1: I'm not much of a dancer.
0: I'm not much of a cook.
1: I'm not much of a cook.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원어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저 그렇게 뭐 그거를 잘하진 않아요. 한 다음에
1: 네.
0: 저는 오히려 뭘 더 잘해요. 라고 추가할 때가 있어요.
1: 어어.
0: 꽤 많이 써요, 그렇게.
1: 예.
0: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I'm not much of a singer 이러잖아요.
1: 예.
0: 나 노래는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1: 예.
0: You know what? I'm more of a dancer예요.
1: 아.
0: 저는 댄서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오히려 얘를 조금 더 잘한다.
1: 춤을
0: 차라리
1: 좀
0: 저거보다는.
1: 어.
0: 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Right?
0: Dancer. 읽어보겠습니다.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아,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네, 두 번째. 아,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어,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2: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2: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Quite the 명사. 명사는 약간 사람 모양으로 쓰면 더 좋고요.
1: 네.
0: 자,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당신은 엄청난 대단한 가수네요.
1: You are quite the singer.
0: 그렇죠. You are quite the singer.
1: Mm-hmm.
0: 너 엄청난 운동선수구나. 어, 정말 대단해. 운동 잘해.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그렇죠. 걔는, 그녀는 엄청난 주방장이야. 한마디로 요리 잘해.
1: Oh, she is quite the chef.
0: 아, 너무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You are quite the singer. You are quite the athlete. She is quite the chef. All right. 자, 다음은요. I am not much of 뭐뭐, right?
1: 네.
0: 자, 나 대단한 댄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막 춤 막 잘 못 춰.
1: Yeah. I'm not much of a dancer.
0: 오. 나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야. 아, 막 요리 이렇게 잘은 못해.
1: I'm not much of a cook.
0: Alright. 하나 더요.
1: 예? Yeah.
0: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저 어차피 대단한 가수는 아니에요.
1: Yeah,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어, 좋습니다.
1: Yeah.
0: 읽어볼게요. I am not much of a dancer.

0: answer. I am not much of a cook.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Norebang was fun, wasn't it?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Norebang was fun, wasn't it?
6: Yeah! Oh, you're quite the singer. Oh, I'm impressed.
5: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6: Oh,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5: Really? Uh-huh. One more,
6: yeah. Go, go, go.
5: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1: la. 대박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4: 노래방 함께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1: 함께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넌 상 받을만 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deserve an award.
1: 그렇죠. Deserve 명사. 그걸 받을만 하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Quite the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오,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그 얘기는 정말 노래 잘한다는 말이에요.
4: 네, 맞습니다.
1: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ah.
0: 자,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ATM기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cash,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이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걸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전산 처리일 수도 있고
1: 네.
0: 기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0: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항상 그 오류라는 거는 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0: 맞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TM 이제 뽑는 데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Right. 자, 이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1: 아, 무조건 가봐야죠.
0: Alright.
1: 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2: Sorry?
1: 현금 인출. 현금. 그, this machine didn't work.
2: Oh,
1: Yeah.
2: really?
1: I want to take cash, but it has not cash.
2: Could you
1: Yeah.
2: check the balance?
1: 응?
2: Could you check the
1: Check.
2: balance?
1: Balance?
2: Yeah.
1: Balance?
2: No, the balance. How much money?
1: How much money? 아, 잠깐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2: 응?
1: Just a minute.
2: Okay.
1: $300, nothing.
2: Nothing.
1: Yeah.
2: Nothing or 300?
1: 300, under.
2: Under. Less than.
1: Less.
2: Oh, there's
1: Yeah.
2: 300 less.
1: Yeah.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Yes.
2: Okay.
1: My phone number is.
0: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돈 어떻게 또 돼가지고 결국
1: 예.
0: 넘기기는 했다
1: 한국돈
0: 들었어요.
1: 받으시더라고.
0: 아 그러셨나?
1: 한국돈 받으시더라고.
0: 맙소사.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하는 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1: 네.
0: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배우는 거는요. 꼭이 정확한 문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표현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리고 그 문장이 들렸을 때의 반가움.
0: Of course. Alright.
1: 이로 말할
0: 그래서
1: 수 없죠.
0: 우리가 트라이는 해봐야겠죠,
1: 네.
0: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4: Could you check the balance?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4: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1: 네.
0: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Right, 이랬을 때 한번 써볼게요.
1: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0: 네.
1: 막 지금 뭘
0: 뭔가
1: 하려고
0: 노력한
1: 했네.
0: 느낌인데요?
1: 예. 네.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0: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1: 하지만 it never came out. 나오질
0: 뭘까요?
1: 않았대요.
0: 오케이.
1: 오케이.
0: Alright.
1: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예, 네, came out이 지금
0: 뭔가
1: 나오지
0: 나오는 거.
1: 않았다.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I try to come out을 쓰면
0: 인출해.
1: 되겠네요. 왜냐면
0: 오.
1: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0: to
1: came.
0: 뒤에는 원형.
1: to 뒤에는
0: 오케이.
1: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0: 오케이.
1: 바꿔주는 거예요.
0: come out이 두 번이나
1: come out
0: 나오면서
1: cash.
0: 뭔가 라임이 생기는
1: 그렇죠.
0: 느낌인데요.
1: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0: Come
1: out
0: out, cash.
1: cash, but it never come
0: Came out.
1: came out.
0: 느낌이
1: 그렇죠.
0: 좋아서.
1: 래퍼예요.
0: 아,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아닙니다.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1: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0: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1: 예.
0: 그죠? 돈이
1: 아,
0: 직접 이렇게
1: 나오는 게
0: 그렇죠,
1: 아니니까
0: 그렇죠.
1: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0: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1: 아,
0: So,
1: 그렇죠.
0: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1: 아,
0: 라인 돈을
1: 네네네.
0: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꼭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1: 오.
0: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draw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입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1: 네.
0: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withdraw.
1: withdraw.
0: Uh-huh.
1: withdraw.
0: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1: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비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Yes, yes.
1: 그러면은
0: 근데 나름 패턴이 있어요.
1: 어, 패턴 있나요?
0: 네, 힌트를 드릴게요.
1: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오.
0: 오케이.
1: 그러면 with draw. With draw. Drawn이잖아요. Draw 이거 drawn이겠네요, 그러면은. Drawn.
0: 오케이.
1: Yes.
0: All 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정답은요? We drew and we drawn.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1: 그쵸.
0: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PP 형태가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1: 네.
0: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come out이라고 했었잖아요. 걔는 나오다고 꺼내다를 쓰면 비슷해집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1: 아,
0: 네. take out 하는 게 뭐예요?
1: take out 하는 거는 우리 커피를 take out 하죠.
0: 그래요. 이거 뭔가 네. 꺼내간다는 느낌. 이게 take, 취해서 밖으로 out. 가져가는 느낌.
1: 아.
0: Right? So ATM 안에서 cash를 take해서
1: out.
0: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 라고도 합니다.
1: 네.
0: Okay?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1: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Okay? 네. 뭐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1: 맞아요.
0: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 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으로 동사로 쓴다든가
1: 진짜 호텔에서 deposit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0: 맞습니다.
1: 얘기 진짜 하신 적 있죠.
0: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오. 것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1: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놓는 게 걸어놓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결국엔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얘입니다.
1: Try to.
0: Okay. So 나는 cash를 withdre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1: 네.
0: 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1: 안 된
0: 거예요. 노력은 한 거예요. So
1: 예.
0: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1: 어.
0: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1: 동사원형?
0: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1: I tried to
0: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1: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1: Lose weight.
0: Lose weight. 오케이,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1: 아,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1: 오, 진짜요?
0: 안 되죠, 근데.
1: 어.
0: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뒤에 아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1: I tried to help them.
2: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There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액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어허.
0: 네.
1: Could you check the 잔액? Yes.
0: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1: 아.
0: 예. 왜냐하면 아.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1: 네.
0: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1: 어, 혹시 인출이 됐는데
0: 그렇죠.
1: 돈이 안 나온 건지.
0: Exactly.
1: 아, 그러면 잔액이니까

0: 남은 돈이잖아요.
1: 네.
0: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돈 날 때 체인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1: 오케이.
0: 그러니까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1: 그냥 또 뭔가 논리와 또 하고 계신
0: 거예요. 이해가 쏙 되는데요?
1: 쏙 됩니까?
0: 네.
1: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0: 어?
1: 바로
0: balance.
1: Balance.
0: Balance는 균형인데요?
1: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네.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Balance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네.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balance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0: A.
1: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0: Balance. Balance.
1: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할 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0: Could you?
1: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you? 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떠 있다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check the name?
1: 다시?
0: Again.
1: Again. 아주 좋습니다.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Perfect, wow. right? Could you ask your manager?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0: Yes.
1: So,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0: Yeah.
1: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 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0: confirm.
1: confirm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0: 네.
1: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틀려도 돼요.
0: 체크는 체크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1: 후루룩이요?
0: 예예. 근데 컨펌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왜냐하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네. 위반될 시에는 큰 일이 생기거든요.
1: Well, 완전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0: 오!
1: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체크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0: 예.
1: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0: 예?
1: 컨펌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0: 아,
1: 그게 맞군요 하고 컨펌 해주는 거.
0: 아,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1: 맞습니다. 컨펌.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하죠. 예약했을 때.
0: 아.
1: 예약했을 때 혹시 confirmation number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0: 그 예약 확정 번호?
1: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시작하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느낌?
0: 네.
1: 근데 컨펌은, 아, 오케이, 맞네? 하고, 아, 이거 맞다고 합니다. 라고 확정해주는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1: 네.
0: see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1: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확인하다 돼 있으면
0: 네.
1: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0: 미세한 차이들을
1: 네.
0: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1: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0: 네.
1: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0: 왜요?
1: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0: 그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아. 먹었다라는 표현을 아. 기계한테 또 쓰기도 기계가 하죠.
1: 기계가 가져간 예. 거예요.
0: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어. right. 이제 음료 뽑을 때도 예. 가끔 안 될 때 있잖아요.
1: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0: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1: 이런 예. 상황입니다.
0: 너무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엄청나죠. Give me a sec. 시간 몇 초만 주세요. $300 less. 너무 속상하시겠다.
1: Less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네. 뭔가 깎인 건데 네. 표시가 된다.
1: 그러면... 이건 좀 의역이 되긴 했어요.
0: 아 그래요? 네. 300달러 적게 그러면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1: 그렇죠. 힌트를 좀 드릴까요?
0: 불안하시군요.
1: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네,
0: 힌트 주세요.
1: 기계가 예. 자, 보여드릴게요.
0: 아, it's... 근데 it's 그러면은 여기가
1: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0: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1: 오케이.
0: Okay. 아 showing.
1: It's okay.
0: Showing으로 할게요.
1: Alright. It's showing.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예.
0: Showing. Alright. $300 네. less.
1: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에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아, 걔네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0: Oh-ho.
1: There you go. 그 기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 less 하게. That's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 때 뭐라고 썼죠?
0: Less.
1: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less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 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0: 나 paid.
1: I paid, right?
0: Yes, 근데 I paid.
1: $5를 더 적게 냈대요.
0: I paid $5 less.
1: Yes. 자, 내 계좌는 $10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10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0: Account.
1: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0: My account showed
1: 자, $10 덜
0: $10 less
1: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지.
0: 네.
1: 이러면서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0: I paid $5 less.
1: My account showed $10 less.
0: My account showed $10 less.
1: 좋아요. 아,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0: Second.
1: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Okay? 자, 읽어볼게요.
0: 네.
1: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0: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1: 네.
0: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1: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 중에서 전화번호
0: 부터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1: 오케이.
0: Okay. 예. Number first.
1: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0: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이 오늘
1: 본인이? 오케이.
0: 잠을 푹 잤어요.
1: 아, 푹 잤군요.
0: 예, 예.
1: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First. Perfect. 오!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와우.
1: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 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0: May I?
1: May I?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격식, 네.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0: 그럼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돼요?
1: Oh yes, that's
0: 아,
1: fine.
0: 그래요?
1: That's fine. Alright. 근데
0: 전화번호.
1: 너무 격을 이렇게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좀

0: 느끼하다
1: 아, 느껴,
0: 이럴 수도 느끼해. 있죠.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가 다가갈 수도 있죠. 아.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May I ask you something?
0: 그렇죠. Oh.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1: May I have your name?
0: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느낌 맞죠?
1: Yes.
0: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yes. like that. 여러분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may I ask you something?
1: May I ask you something?
0: All right. May I have your name?
1: May I have your name?
0: All 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1: Whoa.
0: 근데 앞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see.
1: I see. 네, 알겠습니다.
0: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
1: 네.
0: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1: 예.
0: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1: 오.
0: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1: 예.
0: 알겠다였잖아요. So, you see? 알겠지? 이 얘기는
1: 오.
0: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0: Uh-huh.
1: 근데 you see?
0: You
1: 하면은
0: see?
1: 뭔가 좀더
0: 내가 말했죠?
1: 유연하고 편안해
0: 그렇죠.
1: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유가 이렇게
1: 믿는데요?
0: 아 믿었어요? 마유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1: You see?
0: You see?
1: 족발
0: 그러니까
1: 좋아하지?
0: 보여? 이게 의역이 좀 됐다고 보면 되겠죠.
1: 에, 에.
0: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Very nice.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방금 현금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0: It
1: out.
0: never came out.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1: Oh,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0: less가 되겠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네, 입으로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노력은 보통 한국에서는 빼죠, 그쵸? 뭐뭐
1: 네,
0: 하려고 하다. 자,
1: 맞아요.
0: 갑니다. 나 걔네 도와주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들을 도와주려고.
1: I tried to help them.
0: There you go. Just like that. 걔는, 그는 살을 빼려고,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요.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Very nice.
1: Yeah.
0: 저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전 방금 노력했어요. 현금을 withdraw 하려고.
1: I tried to with
0: 방금? 아, 방금?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0: Ooh, nice. Okay. So, Justin은, 그냥 양념입니다. 사실은요. Okay,
1: 네.
0: very nice.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He is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다음은요. 금액 less.
1: Less.
0: 나 5달러 덜 냈어. 나는 지불했다 5달러 덜.
1: I paid $5 less.
0: That's right.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자,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1: It's
0: It's showing.
1: showing.
0: 오케이. 300달러 덜.
1: $300 less.
0: Yes. 자, 제 계좌에 10달러 적게 표시됐어요. 자, 제 계좌는 보여줬어요. 과거형으로.
1: My account showed
0: 자, 10달러 덜.
1: $10 less.
0: Yes.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It's showing $300 less. My account showed

0: $10 less. All 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6: Oh, could you check the balance?
5: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6: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5: Sure.
0: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3: 네.
0: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0: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3: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주시면서
3: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Watch, Kevin. I'm going to eat most of this.
1: Hey, hey, hey, hey. That's not fair.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산낙지 드셔보셨나요? 산낙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살아있는 음식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참기름 맛 말고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크리스틴이 케빈과 함께 부산에 온 기념으로 산낙지에 도전합니다. 산낙지를 먹어본 크리스틴의 반응은?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지금 크리스틴과 케빈은 부산 여행 중이죠.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의 맛집들을 아마 또 찾아다닐 겁니다. Since we're by the ocean, we need to have some raw fish. 우리 바다에 왔으니까 회 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요. 바닷가 있으면 이 바다의 특산물인 해산물을 꼭 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뭐니까 라고 우리 이유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쓰는 말이 since입니다. since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장 앞에 써서 어떠어떠하니까, 무엇무엇이니까 라는 뜻으로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한번 볼게요. Since you like animals, why don't you take care of the puppies? 네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강아지들을 돌보면 어때? 이럴 때도 쓰고요. Since I know him, I think I should go with him.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뭐뭐 하니까 이렇게 이유나 원인, 정당성 이런 걸 부여할 때 since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도 바다에 왔으니까 맞아요. 해산물 먹어봐야 되겠죠? I really don't know, so go ahead and order for us. Go ahead가요. 먼저 가, 먼저 해, 계속해, 너 하려던 거 해.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뜻이고요. 크리스틴이 나는 raw fish, 회는 뭐 잘 모르니까 go ahead, 네가 아는 거, 네가 시키려던 거 시켜 이런 뜻이 되겠죠. So go ahead의 다양한 뜻과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각한 거에 먼저가 계속해, 그죠? 이렇게 비켜서면서 양보해주는 느낌이에요. Go ahead의 뜻 잘 알고 계셨다가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빈이 추천한 음식은 뭘까요? Have you ever tried live octopus? Live octopus 뭘까요? 맞아요. 우리 얘기했던 산낙지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죠. It's nice and chewy.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Nice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Nice가 사실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의 nice는 nice and 다른 형용사를 써서 뭐뭐하고 참 좋다 이런 뜻 또는 매우 뭐뭐하다 강조하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Nice 자체에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 표현을 좀 강조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It's nice and warm 이라고 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좋네. This room is nice and cozy 라고 하면 방이 아늑하고 좋네. The pillow is nice and soft 하면 배가 푹신푹신하고 좋네. 이렇게 nice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게 그죠? 외국인에게는 내키지가 않겠죠?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도전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산낙지가 나오고 크리스틴이 먹어보죠. 근데 살아있는 음식이라서 막 약간 호들갑치 이렇게 부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꽤 침착하게 맛을 보네요. 와우, 너 아주 침착하구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아주 침착하구나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Wow, you're cool as a cucumber 입니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You're, 너는 어떠어떠하다. Cool, 침착한, 냉정한 이런 뜻 있고요.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우리 비유해 줄 때 쓰는 말. A cucumber, 이 바로 오이입니다. 냉장고에 있었던 시원한 오이 느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you're as cool or you're cool as a cucumber 이라고 하면 오이처럼 냉정, 맞아요. 아주 침착하고 또는 아주 냉철,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You're cool as cucumber.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You're cool as a cucumber. Very good. 뭐 먹어보니까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케빈이요. 아, 계획 실패했네. 너가 못 먹으면 내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던 크리스티는 자기가 혼자 다 먹어버리겠다고 하네요. 꽤 맛이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다 살펴봤고요. 이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너 아주 침착하구나. You're cool as a cucumber. 이렇게 as 비교하는 표현 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너 엄청 바쁘구나 라고 할 때는 be, 벌을 사용합니다. You're as busy as a bee. You're as busy as a bee. 바쁘게 돌아다니는 벌 생각하면 되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놀러 갔는데 정말 눈, 코, 틀 새 없이 바빠 보입니다. 너 엄청 바쁘구나.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as busy as a bee. You're as busy as a bee. 그런가 하면 용감함을 사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You're as brave as a lion. You're as brave as a lion.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다들 발만 구르는데 한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고양이를 구해줬네요. 너 정말 용감하구나. 어떡해요? You're as brave as a lion. You're as brave as a lion. Great. 오늘은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언어를 풍부하게 해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요새 살이 찐 것 같다며 내일부터 야심차게 운동을 가겠다는 우리 형. 그런데 형, 체육관 공사 중이야. 체육관 공사 중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e gym is building?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e train isn't here yet. Let's sit on this bench and wait.
2: I'm going to stand. Oh, I'm so full.
1: Didn't you say that you're going to eat a little bit in Busan?
2: I really tried, but I didn't know there was so much good food in Busan.
1: Just work out more when you go to Seoul. You're always going to the gym.
2: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until next week. How will I work out?
1: We have a stationary bike in our storage room. My mom bought it from Home Shopping, and she only used it for a month. Now, it's in the storage room and collecting dust.
2: Really? I should ask her if I can use it.
1: I'm sure she'll like that. She felt bad that no one was using it.
2: So it went into storage after a month?
1: Well, no. It was used as a hanger for 6 months.
2: Huh? A hange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집에 혹시 실내 운동기구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스태퍼라고 하죠. 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 문틀에 거는 철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나가기 싫어서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운동기구를 샀더니 오히려 운동기구가 가구나 다른 용도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케빈의 집에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기구는 케빈의 집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문장씩 함께 해요. 자, 부산 여행을 마치고 케빈과 크리스틴이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나 봅니다. 기차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the train isn't here yet. The train isn't here yet. 기차가 아직 안 왔나 봅니다. 이렇게 아직이라는 말 우리 더해주고 싶을 때는 문장에 yet 쓸 수 있습니다. I'm not done yet. yet이 없어도 말은 되거든요. I'm not done. 나 안 끝났어. 인데 여기에 아직이라는 말을 더하고 싶다면 yet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done yet. 나 아직 안 끝났어. 또는 they're not here yet.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요. 지금 기차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자고 했더니 크리스틴은 배가 너무 불러서 I'm going to stand. 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배 너무 부르면 우리 앉으면 배가 이렇게 막 눌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틴이 부산에 가서 되게 조금만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금만 먹겠다던 사람 어디 갔나요? 모든 게 너무 맛있고 그래서 크리스틴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없었대요. 뭐 서울 가가지고요 다시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크리스틴은 운동 좋아하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틴 Oh no! 체육관 공사 중이야. 다음 주까지 공사한대요. 체육관이 공사 중이야 라는 말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자, 이 문장 살펴보면요. The gym이 바로 체육관, 우리말로 뭐 헬스클럽 이렇게 얘기하죠. 체육관은 is는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그리고 under 봐주세요. under이 우리 아래란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 중인,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도 unde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struction. construction이 바로 공사라는 뜻이죠. 공사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함께 말해볼게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좋습니다. 체육관이 공사 중에 뭐 어떻게 운동을 하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집에 뭔가 운동기구가 있었다는 걸 케빈이 떠올렸네요. We have a stationary bike in our storage room. 창고에 stationary bike가 있대요. Stationary bike가 뭘까요? 맞습니다. Stationary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station, 역 생각하시면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Stationary bike라고 하면 실내 자전거, 우리 운동하는 그런 자전거를 말하고요. 그 외 다른 실내 운동기구 중에 treadmill, 우리 한번 다루었죠. Running machine 아니고 treadmill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걷는 운동기구, 그리고 pull-up bar이 있습니다. Pull-up이 턱걸이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 쓰는 바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철봉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내 운동기구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집에 이런 뭐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누가 샀느냐? 케빈의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사셨는데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그냥 창고로 가서 collecting dust. collecting dust 너무 재밌죠. 먼지를 이렇게 수집 모으고 있대요. 즉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그러면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뭐 크리스틴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해도 엄마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그 전에는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는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행거로 빨래를 넣는 빨래 건조대로도 6개월 정도 사용되다가 제 기능을 못하고 창고에 가게 됐다는 이런 재미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체육관은 공사 중이야. The gym is under construction. 이 under 사용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Under repair이라고 하면 repair이 수리입니다. 그거 수리 중이야. It's under repair. It's under repair.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얼마 전에 새 자전거 샀다고 자랑하던 친구. 그런데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네요. 너 자전거 어디 갔어? 아, 그거 수리 중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under repair. It's under repair. 그런가 하면 under attack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ttack이 공격이거든요. 공격 아래에 있다. 공격받는 중이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The town is under attack. The town is under attack. 이런 드라마틱한 표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우리 상황 속에서 볼게요. 아하, 게임 중인 동생 방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마을이 공격당하는 중이야. 어서 와서 도와줘. 마을이 공격받고 있어. 어떡해요? The town is under attack. The town is under attack. Good.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 중인이라는 뜻의 under 사용한 표현들 배워봤죠. Under construction, under repair, under attack. 다른 under 사용한 표현들 무엇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또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강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고 정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숨을 이렇게 참고 밤을 지새운 기억이 있는 후로 저는 공포 영화를 보지 않는데요. 오늘 크리스틴이 친구들과 어떤 공포 영화를 봤나 봐요. 무서워서 집에 못 가는 바람에 케빈을 호출합니다. 이 둘 사이에도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도 카툰 속의 생생한 영화 표현들 한 장면씩 배워보겠습니다. 늦은 밤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전화를 합니다. 케빈, Where are you?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죠? I'm on my way home. Why? I'm on my way home. 나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요.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인이라는 뜻이 on one's way라는 표현이 됩니다. one's라는 부분은 my, 나의, your, 너의, 그의, his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on one's way라는 표현은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I'm on my way.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이렇게 목적지 밝히지 않고 가는 중이야 쓸 수도 있고요. 또 to를 사용해서 목적지 밝힐 수도 있습니다. We're on our way to school. 우리는 학교 가는 중이야. 이렇게요. 케빈은 집으로 가는 중이라서 I'm on my way home 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전화를 했을까 봤더니 이렇게 뭔가 무서워가지고요.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들어갔으면 한대요. I'm in front of the supermarket. 지금 크리스틴은 슈퍼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많이 있지요. In front of 라고 하면 뭐뭐 앞에, behind 라고 하면 뭐뭐 뒤에, next to 뭐뭐 옆에, under, 뭐뭐 아래에, 또 between이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뿐만 아니라 길 찾기 할 때도 자주 사용되니까요. 함께 잘 알아두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했나 하고 Is everything okay? 뭐 괜찮아? 별일 없어? 물어봤더니 아 맞아요. 무비를 봤다고 해요.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이 쉽게 말을 잊지 못하는 크리스틴. 영화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내용을 다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돋아. 생각만 해도 소름돋아가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goosebumps.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goosebumps. 조금 길죠? 우리 천천히 뜯어볼게요. Just는 단지, 다만 이런 뜻이고요. Thinking, 생각하는 것.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gives, 준다. Me, 나에게 뭘 준다고요? Goosebumps, 소름입니다. 우리는 닭살이라고 하잖아요, 소름을. 그런데 영어로는 goose, 거위를 사용하네요. Goosebumps라고 하면 소름이라는 뜻입니다.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goosebumps.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함께 말해볼게요.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goosebumps. 자, 노란 부분만 강조해서 다시 한번요.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goosebumps. 좋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돋아. 아, 그나저나 거의 다 와간다 그러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Where are you? Here I am. 나 여기 있지. 야! 이런 장면 너무 재밌죠? 아니, 어디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여기 있다고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요? 아니, you almost gave me a heart attack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 이 heart attack이 심장마비입니다. 뭐뭐 할 뻔이라는 단어가요. almost예요. almost는 거의라는 뜻인데요. 문장 속에서 사용돼서 거의 뭐뭐 할 뻔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you almost fell 이라고 하면 너 거의 넘어질 뻔, 즉 너 넘어질 뻔 했어. You almost fell. 또는 I almost got it. 거의 잡은 거잖아요. 아, 잡을 수 있었는데 I almost got it.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이 우리 케빈이 좀 미안한지요. 아이 놀래켜서 미안해. 이러다 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먹고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하네요. 크리스틴 너무 재밌죠. 나 일어나는데 아이스크림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난 카툰 살펴봤습니다.

나왔고요. 이제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Just thinking about it gives me goosebumps. 이 소름이라는 말, goosebumps 대신에 chills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서늘한 기운이거든요. 소름 돋아. It gives me chills. It gives me chills.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이모와 캠핑을 갔는데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더니 무서운 귀신 이야기였어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소름 돋아. 어떡해요? It gives me chills. It gives me chills. 비슷한 표현 하나 더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다. It makes my blood run cold. run은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It makes my blood run col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시골 할머니 집 밤 너무 무서워요. 불빛 한 없이 깜깜한데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우,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아. 어떡해요? It makes my blood run cold. It makes my blood run cold. Good job. 이번 시간에도 우리 생활에 맞닿은 표현 배웠죠? 소름, goosebumps 또는 chills라는 표현으로 소름 돋는다 나타낼 수 있고요. 피가 얼어붙는다. 아, run cold. 내 피가 run cold하게 만든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시작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번 해보자 하고 바로 도전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우고 백업 플랜까지 세우고 나서야 행동에 옮기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계획을 덜 세우고 바로 해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한 문장이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인데요. 오늘 우리 크리스틴이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하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TV를 보면서 뭔가 따라하고 있는 크리스틴. 이게 맞나? 이렇게가 맞나? 아, 요가를 따라하고 있네요. 요즘 홈트, 아니죠? 홈 워크아웃이 유행이다 보니까 크리스틴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 한번 해보려고.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giving it a try. I'm giving it a try 입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Giving은 주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고요. It 그것에게 a try 한 번의 시도를 주고 있는 중이다. 즉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I'm giving it a try.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m giving it a try. 자,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해볼게요. I'm giving it a try. 좋습니다. 아니 요새 유행이길래 나도 집에서 한번 운동해보려고 그랬더니 케빈이 하면은 자세가 잘 되고 있는지 자기가 봐준다고 하네요. 크리스틴이 딱 바라던 바입니다. I was hoping someone could tell me. I was hoping someone could tell me.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 누가 좀 봐줬으면 했는데 이 문장이요. I was hoping. I was hoping은요. 나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뜻인데요. 안 그래도 이랬으면 했는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 딱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was hoping you would ask me. I was hoping you would ask me. 안 그래도 네가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하고 있었어. 또는 I was hoping we could go together.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크리스틴이 하면서 이거 맞아? 나 잘하고 있어? 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케빈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데? 아니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요. 아니 이게 보기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또 케빈은 It's a walk in the park 라고 받아칩니다. It's a walk in the park. Walk in the park는요. 공원을 이렇게 걷는 거, 산책하는 정도, 즉, 야, 식은 죽 먹기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좀 초반에, 예전에요.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 많이 다뤘었어요. It's a walk in the park까지 추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t's a walk in the park. It's a piece of cake. It's a breeze 또는 easy as pie. Easy peasy lemon squeezy 이런 다양한 표현들 우리 배웠었죠? 식은 죽 먹기 하나의 표현 나에게 딱 맞는 표현 찾아서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케빈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요. 잘 봐봐 TV를 보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따라하라고 Just follow me 하고 야심차게 시작하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세 그죠? Oh Kevin Following you looks much harder. 아니, 너를 따라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때 쓴 표현이 much 하고 비교급입니다. 훨씬 더 뭐뭐한이라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인데요. That's much better. That's better 하면 그게 나라는 더 나 이런 뜻인데 훨씬 더 낫다라고 할 때 much better 쓸 수 있고요. He's much taller than you are. 그는 너보다 더 커. 그런데 훨씬 더 커 라고 할 때도 much taller than you are 이렇게 much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냥 TV 보는 게 쉽지 케빈 따라 하려니까 그게 더 어렵죠. 그랬더니 케빈이 잠깐만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역시 요가는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한번 해보려고. I'm giving it a try.

giving it a try.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try 대신에 shot 이라는 표현 써서 한번 해볼 거야. I'm giving it a shot. I'm giving it a shot.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써볼까요? 학교 축구팀에 들고 싶어요. 난 축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죠.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요? I'm giving it a shot. I'm giving it a shot. 그런가 하면 try를 사용한 또 다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try가 시도잖아요.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it's worth a try. It's worth a try입니다. 말 그대로 worth, 가치가 있는 a try, 한 번의 시도 이런 뜻이죠. 뭐 해볼만하지,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어떻게요? It's worth a tr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은 여자애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물어는 봐야 후회가 없겠죠? 그럼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어떡해요? It's worth a try. It's worth a try. Great! 이번 시간에는 고민하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볼 때 쓰는 표현 I'm giving it a try, I'm giving it a shot 하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try를 시도라는 뜻으로 보았을 때 It's worth a try,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도 덤으로 배웠네요. 모두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놨다가 꼭 영어로 한마디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feel like walking in the mountains?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음 먹고 가면은 좋기는 한데 좀 나서기는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때 이제 나설 마음을 주는 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가는 거예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그 짐에서 만났던 데이빗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케빈이 자꾸만 뒤처지니까 데이빗이 케빈을 격려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할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시원한 산으로 하이킹, 등산을 온 세 사람. 그런데 케빈은 뭔가 힘들어 보이죠? I haven't done this in a while. 오랜만에 하이킹을 와가지고 좀 힘이 든가 봐요. 그런데 크리스틴이랑 데이빗은 너무 좋습니다. Fresh air, 공기는 상쾌하고 한국에는 so many mountains, 산도 많아가지고 하이킹하기 너무 좋다.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죠. 뭐 친구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는 가는데 우리 케빈 힘든가 봅니다. Can we take a little break? Can we take a little break?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래? 라고 휴식을 제안하죠. 자, 이렇게 짧게 쉬는 것을 break라고 표현을 합니다. break가 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딱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Take a break. 짧은 휴식을 취하다. 잠깐 쉬다. 문장에서는 let's take a break. 우리 잠깐 쉬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우리 또 쉰다고 할 때 우리 5분만 쉬자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Let's take a 5-minute break라고 얘기합니다. Let's take a 5-minute break. 5분만 쉽시다. 이 표현은 점점 줄어서요. Let's take 5라고만 해도 5분 쉬자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갖고 온 간식 먹고 이러면 좀 힘이 날 거잖아요. 무슨 간식 먹나 봤더니 크리스틴은 사과를 가져왔네요. 등산에는요, 수분이 많은 오이나 사과 같은 간식이 좋다고 하죠. 한 입 먹더니 It's so much sweeter. 여기 등산하고 먹으니까 더 달게 느껴져 감탄을 하네요. 더 단이라는 표현이 sweeter이라고 사용이 되었죠. sweet이라는 형용사에 er 붙여서 더 뭐뭐한, 더 달콤한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비교급이라고 부르는데요. It's warm에다가 er 붙여서 it's warmer here이라고 하면 여기가 더 따뜻해. 또 it's much cleaner. clean 뒤에 er 붙였죠. 더 깨끗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훨씬 더 깨끗하지. 이렇게 비교급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케빈은 달콤한 초코바를 먹고 있네요. 역시 단 거를 먹어야죠. This sugar is making me feel better. 단 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feel better. 이 better 부분은 er 붙이지 않고 비교급을 나타냈네요. 맞습니다. er 붙이지 않고 단어의 형태가 바뀌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요.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ad, 나쁜, worse, 더 나쁜, many, 많은, more, 더 많은 이런 단어들은 er를 끝에 붙이지 않고 단어 모양이 바뀌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비교급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 간식도 먹고 쉬었으니까 다시 등산 시작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 케빈은 ready? Okay. 뭔가 내키지 않아 보이죠? 충전이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꾸만 두 친구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죠. Kevin keeps falling behind. Fall behind가 뒤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케빈을 우리 데이빗이 격려를 해주죠. Kevin, come on,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Shake a leg. Shake a le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hake는 우리 알고 있듯이 흔들다잖아요. 흔들어. 그리고 a leg, 다리 한쪽을 흔들어. 말 그대로 다리 한쪽을 흔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빨리빨리 움직여라, 서둘러라 재촉하는 표현이 바로 shake a leg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Shake a leg. 자, 붙여서 말하되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Shake a leg. 빨리빨리빨리 서둘러 서둘러 이렇게 이제 재촉 겸 격려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we're almost at the top. 정상이 가까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케빈은요. 자기는 아까 간식 먹고 쉬던 곳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케빈 정말 못 말리는 케빈입니다. 자,

0: 이렇게요.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빨리빨리 shake a leg, shake a leg. 자,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 재촉하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chop cho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이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빨리빨리 서둘러 chop chop 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스쿨버스 오려면 얼마 안 남았어.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되는데. 예, 서둘러. 빨리빨리. 어떡해요? chop chop. chop chop. 소리도 재미난 표현이죠. 반대로요. 좀 기다려요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좀 기다려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너의 말을 잘 잡고 있으라 이런 뜻이겠죠? hold your horses. 서두르지 말고 급하지 않다, 재촉하지 마라, 진정해라, 기다려라 다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뀐 지 1초밖에 안 지났는데 뒷차가 빵빵, 빵빵,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네요. 아휴, 그 참 성미 급하네. 좀 기다리세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hold your horses. hold your horses. great. 이번 시간에는 서둘러라, 좀 기다려라 상반된 표현들 배워봤죠. shake a leg 또는 chop chop 이런 표현도 있었고 hold your horses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재미난 표현들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That's when you wave flags about, apparently. Definitely not. There was a thin book squeezed between the others.
1: Morse code,
0: they said together. They laid the book on the table, and Toby got his notepad.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here. A coded message.
2: 시노이가 딱 뭔가 생각이 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암호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0: I think the pattern of lights might be a code.
2: 친구들, 중요한 단어죠. Code, 암호. 네, 그래서 이 빨간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떤 암호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암호인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책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도서관을 가서 보는데 이건 것 같아요. Morse code. Morse code는 모스 부호라고 하죠. 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아니면 뭐 반짝반짝반짝. 네, 이게 Morse code인데,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Each letter is represented by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said Chinoy. If the short flash is a dot and a long flash is a dash, what have we got?
1: Well, S, S, S, S first, Toby said.
0: Shinoi made a face.
1: Four dots is H. Next, S. One dot is E. S, L, S, S. One dot, one dash, two dots, L.
0: And S, L, L, S. One dot, two dashes, one dot, Shinoi said, is P.
2: 네. 시노이 and Toby 둘 다 열심히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을 하죠. 자, 시노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0: Each letter is represented by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2: 네, 이 Morse code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let's take a quick look at our vocabulary word to represent. 해당하다 또 아니면은 여기서는 표시하다. 그래서 each letter는 뭐 한 문자는 어떻게 이게 표시가 되냐? A pattern of dots and dashes. Dots는 점이고 dash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요 그림을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요렇게 dash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문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SSLS, 뭐 SSSS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딱 보니까 HELP. 네, 이렇게 문자가 딱 나오네요. 이 단어가 뭐죠? Help! 도와주세요!
0: Oh, that's what it means.
2: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0: Toby looked at Chinoy.
1: Now, are you going to call the chaos crew? We'll need someone really fearless if we're going on a rescue mission to the spooky old house.
0: Shinoi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1: Call to action, chaos crew.
0: There was a flash of light and Merritt appeared.
3: I hear you're looking for someone fearless and good looking, he said.
1: Well, I'm not sure how good looking's going to help us, Toby said.
0: Shinoi showed Merritt a map on his tablet.
1: We're going to this old house to rescue someone.
2: 드디어 이 Chaos Crew를 호출을 했는데 Merritt가 등장을 합니다. Okay, 자, 자기는 용감하고 fearless and good-looking. 친구들, 잘생기고 우리 Merritt가 상당히 자신감이 네 아주 많네요. 네, 자기가 되게 잘생겼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Alright, 자, 그러면은 let's continue reading the story.
0: Chapter 3, The Spooky Garden. It was after school. Shinoi, Toby, and Merritt stood in front of a tall iron gate leading to the spooky old house. The front wall was cracked and roots pushed through from the overgrown garden. Merritt squinted up the path. It was engulfed in large plants.
3: Are you sure you saw lights? I say we all go back to yours, Shinoi.
1: We're on a rescue mission, remember? Shinoi said.
2: 네, 이 이제 집 앞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0: 있는데 이 정원을 보고 이 풀을 보고 네 여기 the front wall was cracked and roots pushed through from the overgrown garden. 네 이제 이거를 이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뭔가 좀 오래된 네 이 앞 벽이 금이 갔고요. 또 그리고 이걸 보고 메르트가 좀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It was engulfed in large plants. 자, here comes our last word. To engulf. 에워싸다. 여기에서는 to cover completely. 완전히 덮여 있다. 이 그 길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막 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메르트가 아, 우리 뭐 무슨 뭐 빛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메르트가 좀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유 너무 관리를 안 했네요. Alright, we're gonna stop reading here. 자, 우리 용감한 fearless 한 메르트가 등장했는데 딱 이 정원을 보고 아, 뭔가 좀 무서워하는 듯? 네, 왜 그럴지 우리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Alright, thanks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1: Hello!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무서워하냐? 그래서 뭐 풀을 무서워하냐? No, no, no. I'm not afraid of plants. 아니면은 뭐 길 때문에 아니면은 금이 간 벽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드디어 creepy crawlies. You're afraid of creepy crawlies?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벌레예요. 근데 왜 creepy crawly이냐면은 creepy라는 것도 되게 이렇게 막 징그럽다. 그리고 crawly는 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이게 징그러워서 네, 그런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creepy crawly라고 하네요. 그래서 막 이게 조그만 것들 너무 무서워. 막 메르트가 이러네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라라라라라, all's well, everything's fine.
2: Merritt, Shinoi said, you know we can hear you. They pushed their way through the undergrowth. Shinoi had already tripped over some tree roots.
1: Oh, I feel sick, Merritt said.
3: I saw this on TV, Toby said. Put your head between your knees. Breathe deeply. Breathe.
2: Shinoi patted Merritt's shoulder. Think about all the things you're not afraid of, like agroweed, space travel,
3: and snare, Toby added.
2: Merritt sniffed.
3: Oh, thanks, amigos.
0: 네, 친구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때 어쨌든 막 노래를 하잖아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네, 메르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to trip over, 자, 발이 걸려 넘어지다. 네, 벌써 너무 풀이 많아서 넘어졌어요. 자, let's continue reading.
2: Chapter 4, The Spooky Old House. They hopped through some bushes, and they were there.
3: Told you, said Toby. Spooky old house.
1: Did you say spooky? Merritt said. Now that's more like it.
3: See, said Shinoi. That's another thing you're not afraid of. Spooky houses. The front door's open, Toby said, pointing.
1: Hello, Merritt whispered. Anyone at home in the spooky house?
2: Shinoi looked up through the winding stairs.
3: Can you hear that? Something's banging.
2: Toby took a breath.
1: Of course it is.
0: 네, 자, Shinoi, Toby, Merritt,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이제 문이 열려 있네요. All right? So, 왔는데 원래 메르트가 굉장히 무서워했죠. 벌레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으스스한 집에서 spooky old house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He is not scared. 이 문장을 보면은 Did you say spooky? Merritt said. Now that's more like it.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spooky? Spooky라고 그랬어? 네. That's more like it. 자, 이제 조금 더 낫네. 이런 뜻입니다. 아,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르트가 spooky house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한번 볼까요?
3: Is that a stair lift? Shinoi said. Let's see if it'll take all of us.
1: You're joking, Toby said.
3: Nope, Merritt, you sit on the seat and we'll take the arms.
1: A rocket-propelled accelerator seat? Merritt grinned. Hold on, everyone!
2: Toby and Shinoi exchanged a look. Shinoi pressed the button. The seat slowly creaked upwards.
1: It seems to have malfunctioned, Merritt said. Good thing I've got one of Bug's sonic spanners.
2: He tightened the main bolt. The chair shot up 3 flights of stairs in 3 seconds.
0: 네, 이 모두 다 계단을 아주 그냥 특이하게 올라가네요. 뭐 어떤 의자를 타고 이렇게 샥 올라가는데 한번 볼까요? 이 stair lift는 친구들, 뭐 휠체어 같이 생긴 계단 승강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샥 올라가요. 네, 이게 왜

있는지 참 궁금하죠? 이제 앉았는데, 근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It seems to have malfunctioned, Merritt said. 자, malfunction. To malfunction is one of our words.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erritt가 뭔가 이렇게 이제 고쳐가지고 볼트를 딱 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3초 만에 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표정을 짓죠. Alright, so there go up the stairs. 자, 위로 올라가는데 그 소리 뱅뱅뱅 이 소리가 나는데 이제 글로 가는데 조금 이제 누가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이 암호를 보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Next time. Alright, we're gonna finish the book.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여가 생활과 관련된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가 생활 영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 속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소설과 같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이나 글, 이런 것들을 쓰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영어로 같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ead. read, 읽다입니다. read, R-E-A-D고요. 우리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쓰면서 같이 스펠링을 외워봅시다. read, R-E-A-D. read는 읽다입니다. 우리 책을 읽다, read a book 이렇게 말하죠.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read his new book? Did you read his

yearbook. 너는 그의 새 책을 뭐 했니? Read. 읽었니?가 되겠죠? Read는 이렇게 읽다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Every morning은 여러분, 매일 아침이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 newspaper, 신문을 뭐 할까요? Read, 읽는다가 되겠죠? Read, 읽다고요. 뒤에 이렇게 읽을거리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읽을거리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쓰다, 글을 쓰다라는 단어 write. write를 살펴볼 건데요. write는 어떻게 쓰죠? WRITE의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쓰면서 같이 한번 외워 볼게요. write. WRITE. 자,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를 우리 write라고 하고요. 동작의 뒤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riter 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write 글을 쓰다, writer 글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첫 번째,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자, you have to 하면요, 여러분. 너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너는 이야기를 뭐 해야 한다? Write, 써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About your family니까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너는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가 되겠고요. 하나 더 볼게요. I a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rite a letter 하면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To my mother. 나의 어머니께.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다라는 영단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rite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novel, 소설이라는 단어 바로 외워둘게요. 자, novel 하면 소설이고요. 쓸 때는 novel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novel 써볼게요. novel. 여러분, 읽을 때는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세요. novel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novel. 한번 더. novel. 네, 우리 그러면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지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My hobby is reading novels 라고 했어요. 나의 취미는 novels를 읽는 것이다. 나의 취미가 뭘까요? 소설을 읽는 것이다. 혹은 소설들을 읽는 것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his is a very exciting nove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xciting 이라는 표현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novel이다. 소설이 되겠죠? novel, 소설이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읽을거리 표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야기라고 할 때는 s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story, 이야기. 자, 그리고 newspaper 하면요. 신문이에요. 그래서 read the newspaper 하면 신문을 읽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잡지, magazine. magazi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만화책 좋아하죠? 만화책은 영어로 comic book. comic book.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교과서는 한 단어예요. textbook. textbook. 그리고 일기도 알아둘게요. 우리 일기는 영어로 diary라고 합니다. 일기가 영어로 뭐예요? diary. 그리고 우리 에세이나 수필 같은 글은 에세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에세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짧은 이 시는 poem, poem이라고 읽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story, 신문은 newspaper, 잡지는 magazine, 그리고 만화책은요? comic book, 교과서는 textbook, 그리고 일기, diary, 에세이나 수필, essay, 그리고 시, poem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단어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으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novel이고요. 또 소설이나 글을 읽다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read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쓰다. 우리 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writ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novel, read, write 그리고 플러스 표현들, 읽을 거리 표현들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2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즐겨요. 색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순간을 기록하기도 해요. 또한 쿠키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색을 칠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 붓으로 색을 칠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이 액자에 멋진 그림 혹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는 취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취미가 베이킹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나 빵을 굽다 라는 단어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 활동 영단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굽다입니다. 굽다, bake라고 해요. 우리 베이킹이라는 단어 잘 알죠? 이 bake에서 나온 말이고요. bake는 빵이나 쿠키 등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쉬운 영단어는 여러분이 꼭 스펠링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 말고도 뜻을 보고 직접 영단어

단어를 써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Bake, B, A, K, E. 읽을 때는 bake, 굽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bakery 하면 빵집이나 제과점이 되겠죠? bakery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여러분,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bake bread in this oven. I bake bread in this oven. 나는 이 오븐에 빵을 뭐 해요? bake bread니까 빵을 굽는다가 되겠습니다. bake bread 하면 빵을 굽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빈칸 한번 넣어 볼게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이라고 했어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나는 언니와 함께 초콜릿 쿠키를 뭐 했을까요? baked, 구웠다가 되겠죠? 이 bake는 쿠키나 빵 등을 굽다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bakery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페인트를 알아볼 거예요. 페인트라는 단어 알아두겠습니다. 페인트 하면 여러분, 페인트 칠하다 할때그 페인트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뜻은 동사로 그리다 혹은 칠하다입니다. 자, 페인트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스펠링 외워서 써볼게요. paint, P, A, I, N, T. 자, 여러분 같이 써보셨나요? 이 페인트는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 like to paint animals 하면 나는 동물들을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페인트 하는 거니까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painted the door red라고 했는데요. She painted the door red. 그녀는 문을 빨간색으로 뭐 했을까요? Painted. 칠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녀는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She painted the door blu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는 이렇게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여요. 여러분, 페인트와 함께 기억하면 너무 좋은 단어들 딱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페인트라는 동작 뒤에 이 R을 붙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painter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페인트와 함께 이 draw라는 단어도 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페인트는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라면 이 draw는 윤곽 혹은 선을 긋다라는 느낌의 그리다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림으로 차이를 확인해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것이 draw고 어떤 것이 페인트일까요? 왼쪽에 이 선을 그리는 것이 draw, 그리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색을 입히는 거니까 얘는 paint, 색을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raw, paint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picture인데요. picture 하면 사진,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둘다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picture, 사진, 그림 의미 바로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써봅시다. picture, P, I, C, T, U, R, E. 읽어볼게요. picture, 한번 더. picture.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picture 앞에 take라는 동사를 써주면 사진을 찍다가 됩니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라고 했습니다. 나의 picture를
take 찍어줄 수 있니라고 했으니까 나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니가 되겠고요. 이어서 he is painting a picture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페인트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picture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picture,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배운 영단어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입히면서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영단어는 P로 시작하는 paint고요. 또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영단어 picture. 그리고 오른쪽에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영단어 bake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단어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함께 책을 읽으니까 어떠신가요? 재밌죠?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더 보게 되거든요. 오늘도 이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 실력을 쑥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읽게 될까요? 오늘은 The Timid Frog의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심한 개구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ly를 붙이면 항상 부사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ly를 붙이면 항상 부사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보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지난 강의에서 멧돼지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가 여기 이 개구리가 통나무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멧돼지가 지나갔나 보네요. 멧돼지가 지나가고 나서 어? 여기에 새로운 동물이 나왔네요. 제가 보기에는 쥐 같아 보이는데요. 누굴까요?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 개구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을 찾으려고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아, 중간까지 나와 있는데 무언가 도마뱀, 아주 거대한 도마뱀, 코모도 도마뱀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사실 영어를 접하다 보면은 그 약점, 아 나는 어휘가 약한데, 아 나는 읽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고 발음이 잘 틀리는데, 혹은 나는 듣기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자신의 약점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 약점을 느끼면은 바로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약점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약점이 치명타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약점을 느낀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고 보완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When the pig had gone, Faye crept out of her hiding place. She wished that she could return to her forest pool where she felt safe and happy.
2: Hello!
1: echoed the log behind Faye. She sprang round to face whatever had been hiding in the log with her.
2: Who's there?
1: she asked shyly.
2: Sorry I startled you. I'm Bo, a bandicoot.
1: Faye and Bo climbed onto the log and laughed at what a scaredy-cat Faye had been.
2: I saw some frogs climbing that tree, said Bo.
1: Faye was hopeful that she would soon see her family. Faye stood at the bottom of a huge tree that seemed to go on forever. It had been raining and the trunk was wet and slippery.
2: How can I climb that?
1: she whispered to herself. Faye took a deep breath and leapt onto the trunk.
2: My toes stick like glue to the tree.
1: Climbing the tree was easier than she thought. But Faye was not alone in the tree. Above Faye, and blocking her path, was a huge, sleeping, frilled lizard. Faye did not know if the lizard was friendly, but she wasn't hanging around to find out. There was no way round the snoozing lizard, so Faye would have to do a huge hop over it.
2: One, two, three,
1: she counted, and then...
0: 자, The Timid Frog.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일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글을 읽으면서 느껴보도록 합시다. When the pig had gone, 멧돼지가 사라졌을 때, Faye crept out of her hiding place. Faye가 숨어있던 그 통나무 구멍에서 기어나왔어요. 자, 이거 우리 지난 강의 기억하시나요? 지금 Faye가 자기 가족들을 막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를 조심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멧돼지가 호로록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빈 통나무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하나 살려볼까요? 예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과거 완료라는 것, had gone이라는 과거 완료라는 것 다시 한번 복습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 완료가 있죠. The pig had gone이라고 되어 있죠. 멧돼지가 가고 났을 때, had gone, 갔을 때, Faye crept out of her hiding place. Faye는 그녀가 숨어있던 자리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죠? 멧돼지가 간 게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면 Faye가 기어나온 게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났어요? 분명히 동시에가 아니고요. Faye가 먼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멧돼지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Faye가 갔나? 갔겠지라고 하면서 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의 일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She wished that she could return to her forest pool.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이 페이는 바랬어요. 나는 바랬어. That she could return to, 그녀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Her forest pool, 그녀의 숲 웅덩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숲 웅덩이는 어디냐 하면은 where she felt safe and happy. 그녀가 느낀, 어떻게 느꼈냐 하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숲에 있는 웅덩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죠. 바랬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Hello. Echo the log behind Faye. Hello, 저기요, 안녕, 저기 라고 울려 퍼졌어요. 어디에서? 그 통나무, behind Faye. Faye 뒤에, 통나무 뒤에 보니까, 그 안에 또 누가 있었던 거예요. She sprang round to face whatever had been hiding in the log with her.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일단 round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가 둥근이라는 뜻도 있지만 around랑 동일한 의미인데요. 실제로 빙 돌아서 회전하여라는 뜻인데 around는 북미쪽 미국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round는 동일한 의미인데 영국 쪽 British English에서 많이 사용.

0: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 큰 차이가 없으니 아, around랑 round랑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e sprang round. 오, 뒤로 돌았어요. To face, 마주, face는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Whatever had been hiding in the log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 통나무 안에 숨어있던 것을 마주하기 위해서 오,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Who's there? 그 누구야? She asked shyly.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걱정스럽게 무서워하면서 어, 그 누구? 라고 물어본 거죠. Sorry I startled you. I'm Bo, a bandicoot. Sorry, 미안, 어, 미안, 미안. I startled you. Startle 이라고 하면은 어, 깜짝 놀라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어, 너를 놀라게 해서 미안해. I'm Bo. 나는 Bo라고 해. A bandicoot. 밴디쿠트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반디쿠트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호주 쪽에서 많이 있는 유대류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뭐냐면은 배에 주머니가 있는 캥거루나 왈라비나 코알라 같은 그런 동물들이 유대류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밴디쿠트는 쥐처럼 생겼는데 이런 유대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는 밴디쿠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 밴디쿠트야. Faye and Bo climb onto the log. Faye와 Bo는 그 통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And laughed at. 그리고 막 웃고 비웃었어요. Laugh at 하면 비웃다라는 뜻이죠. What a scaredy cat Faye had been. 얼마나 Faye가 순겁쟁이였는지 웃었어요. I saw some frogs climbing that tree, said Bo. Bo가 이야기하기를, 나 본 것 같은데, 나 몇몇 개구리가 저 나무를 막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Faye, 이제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Faye 입장에서는 Faye was hopeful that she would soon see her family. 자, 그럼 이제 Faye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Faye는 기대에 가득 차는 거예요. 희망에 가득 찼어요. That she would soon, 조만간 볼 수 있겠네, see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희망이 가득 찬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일단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1: When the pig had gone, Faye crept out of her hiding place. She wished that she could return to her forest pool, where she felt safe and happy.
2: Hello!
1: echoed the log behind Faye. She sprang round to face whatever had been hiding in the log with her.
2: Who's there? she asked shyly. Sorry I startled you. I'm Bo, a bandicoot.
1: Faye and Bo climbed onto the log and laughed at what a scaredy cat Faye had been.
2: I saw some frogs climbing that tree, said Bo.
1: Faye was hopeful that she would soon see her family.
0: 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Faye stood at the bottom of a huge tree that seemed to go on forever. Faye는 서 있었어요. 어디에 서 있었냐면 at the bottom of a huge tree. 아주 거대한 나무의 밑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that seemed to go on forever. 우와, 어디까지 가노? 우와! 라고 끝없이 뻗쳐져 있는 그 거대한 나무의 밑둥에 서 있었어요. It had been raining and the trunk was wet and slippery. 계속해서 비가 왔고 그리고 and the trunk, 나무 줄기, 나무 기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무 기둥이 젖었고 and slippery, 미끄러웠습니다. How can I climb that? 어떻게 저거 내가 올라가니? She whispered to herself. 아, 그녀가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Whisper 하면 속삭속삭 속삭이다 하죠. 그래서 아, 어떻게 저거 내가 올라가지라고 하면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Faye took a deep breath. 이렇게 이제 기를 모아서 쫙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죠. And leapt onto the trunk. 자, leapt는 leap의 과거형입니다. 그냥 이렇게 폴짝폴짝 점프하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가 뛰듯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멀리 뛰게 하듯이 영차하면서 쫙 뛰는 거. 이런 게 leap이고요. 그거의 과거형이 leapt입니다. Leapt onto the trunk. 그리고 그 나무 기둥 위로 쫙 올라갔어요. My toes stick like glue to the tree. 아,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죠. My toes, 내 발가락이 stick 달라붙네. Like glue. 풀처럼 달라붙네. To the tree. 나무에 딱 달라붙네. Climbing the tree was easier than she thought.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Faye 입장에서 생각보다 쉬운데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뭐보다? Than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니까요. But Faye was not alone in the tree. 그런데 페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구죠? 누군가 자고 있죠. Above Faye, up and blocking her path was a huge sleeping frilled lizard. 누구였냐면 아주 거대한 잠자고 있는 목도리 도마뱀이 페이의 머리 위에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네요. 지금 또 어떡하죠? 이 소심한 the timid frog 소심한 이 페이는 이 도마뱀을 깨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frilled라고 하면은 주름 장식을 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frilled는 보통은 여성 의류에서 이런 소매 끝이나 목 부분에 이렇게 주름 장식 있는 그런 것들을 frilled라고 하는데요. 목도리 도마뱀에 보면 목 주변에 이렇게 주름 장식을 단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페이는 Faye did not know. Faye는 몰랐습니다. If the lizard was friendly. Faye는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냐면 그 도마뱀이 friendly. Friendly. 자, 요거에 대해서 곧 알아보고요. But she wasn't hanging around to find out. 그런데 Faye는 hanging around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friendly 한지 안 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friendly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우리가 항상 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low, 느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ly를 붙이면은 slowly가 되겠죠. 그러면 부사가 됩니다. 맞아요. 됩니다. 인정. 자, 그러면 느리게라는 의미가 되겠죠. 원래는 느린이었는데 ly가 붙으면서 느리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조합도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cost라는 거, 값입니다. 값이 비싸다 할 때. 그러면 cost는 값. 즉 명사입니다. 명사에 ly가 붙으면은 costly라고 해서 비싼이 됩니다. 즉 형용사가 됩니다. 아, ly가 붙는다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라 부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week라고 하면은 우리 7일, 한 주, 일주일을 뜻합니다. 그러면 weekly 여기 명사죠. 명사에 ly를 붙이면은 weekly 매주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매주의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나왔던 friendly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Faye did not know if the lizard was friendly. Faye는 몰랐습니다. 그 도마뱀이 was friendly. Friend,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Friend, 친구예요. 친구는 명사죠. 그럼 friendly라고 하면은 아군인, 친절한, 친근한 이런 뜻이에요. 페이는 이 도마뱀이 내 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기 싫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버리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There was no way round the snoozing lizard. 길이 없었습니다. No way, 길이 없었어요. Round는 around, 돌아가는 이란 뜻이었죠.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The snoozing lizard. 그 snoozing 하면은 잠깐 자고 있는, 잠깐 자고 있는 도마뱀을 이렇게 돌아갈 그럴 길이 없었어요. So, Faye would have to do a huge hop over it. 그래서 Faye는 해야만 했는데 무엇을 해야만 했냐면 to do a huge, 아주 거대한 hop, 뛰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뛰어야만 됐습니다. One, two, three, she counted. 하나, 둘, 셋, she counted. 그녀가 셌어요. And then... 다음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1: Faye stood at the bottom of a huge tree that seemed to go on forever. It had been raining and the trunk was wet and slippery. How can I climb that? She whispered to herself. Faye took a deep breath and leapt onto the trunk. My toes stick like glue to the tree. Climbing the tree was easier than she thought. But Faye was not alone in the tree. Above Faye, and blocking her path, was a huge, sleeping, frilled lizard. Faye did not know if the lizard was friendly, but she wasn't hanging around to find out. There was no way round the snoozing lizard, so Faye would have to do a huge hop over it. One, two,
2: three,
1: she counted. And then...
0: 자, 오늘도 재밌는 표현 그리고 때때로는 생소한 표현들 여러 개 만나보셨죠? 오늘 표현 중에서 다섯 개 골라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 Round. Round. She sprang round to face whatever had been hiding in the log with her. Startle. Startle. Sorry I startled you. I'm Bo, a bandicoot. Leap. Leap. Faye took a deep breath and leapt onto the trunk. Frilled. Frilled. Above Faye was a huge sleeping frilled lizard. Snooze. Snooze. My brother was snoozing on the sofa.
0: 아이들 혹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쭉 보고 있으면 아이의 약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영어 읽기가 많이 서툴다든가 3, 4학년인데 아직까지 많이 서툴다든가 혹은 중학교 후반으로 가는데 문법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약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루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구멍이 작으면 메우는 것도 손으로 이렇게 탁 덮어버리고 혹은 꿰매면은 해결이 됩니다. 즉 보완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문자 읽기를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영어 자존감 자체가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 원래는 작은 구멍이었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적기에 아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적기에 어떤 약점이나 빈틈이 보인다면은 그것을 무조건 꽉꽉 메우는 게 아니라 메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서히 보완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아, 매일매일 우리 재밌는 책들을 읽으면서 영어를 잘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읽어보았던 The Timid Frog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야기 내용은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 문장에서 중요한 게 주어 찾는 거예요. 이 주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바로 읽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개구리와 뱀이 같이 있네요. 근데 보통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지 않나요? 페이가 왠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다행스럽게 그 뱀한테 잡혀먹진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저 처음 보는 그런 동물이 있네요. 이 동물은 누구일까요? 과연 페이를 도와주려는 걸까요? 아니면은 잡아먹으려는 걸까요? 일단 한번 글을 읽어봐야 알겠네요.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페이가 뭔가를 쳐다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답니다.

0: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많이 듣고 읽은 후에 문법 용어를 덮어씌워주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말 문법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격 조사 을, 를을 쓸 때는 을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 받침이 있을 때 을을 쓰고요. 목적어에 받침이 없으면 를을 씁니다. 라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머리가 막 아프지 않습니까? 아, 저 무슨 소리고? 아, 뭐지? 갑자기 무슨 목적격 조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에요. 부담이 팍 느껴지고 문법에 대한 벽이 딱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를, 아, 의자를, 이미 우리는 의자를 가지고 온다. 의자를, 가방을, 가방을 손에 쥐고 할 때 가방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 가방을처럼 받침이 있을 때는 뒤에 을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문법 용어를 싹 씌워주는 느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용어부터, 문법을 규칙으로만 먼저 접근할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듣고 읽어서 어느 정도 그 문법 체계, 그 영어 감이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문법 학습이 훨씬 더 수월하고 쉬워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문법을 많이 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순서 한번 지켜볼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Faye leapt magnificently over the lizard, but landed right in front of a dozing green tree python. Ah! gasped Faye. Her big brother had often frightened her with stories of snakes that gobbled up frogs. Luckily, this snake had just eaten and was fast asleep. But Faye certainly didn't want to wake him. Please don't wake up. Psst! Whispered a voice that made Faye jump. She looked up. Two bright eyes belonging to a spotted couscous stared from between the leaves.
2: Hop up the vine, the couscous said.
1: Thanks, replied Faye. She was glad to leave the snake behind.
2: I'm Cooper, said the couscous.
1: Cooper said that some frogs had passed him just yesterday and told Faye to follow him. But Cooper was not the quickest animal in the rainforest. He climbed so slowly that Faye could not wait a minute longer. She sprang over Cooper, zipped along the branch, and bashed into Freya, the flying fox.
3: Who do we have here?
1: Asked Freya between mouthfuls of fruit. Don't worry, gulped Faye. I'm not hanging around. And she hopped past Freya as fast as she could.
0: 자, 오늘 이 The Timid Frog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강의에서 페이 앞에 도마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뱀을 풀쩍 뛰어넘을랑 말랑하는 그 순간에 이야기가 딱 끊겼었어요. 이제 이어가 볼까요? Faye leapt magnificently. Faye는 leapt. 풀쩍 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총총총 뛰는 게 아니고 풀쩍 뛰는 거예요. 풀쩍 뛰어넘었어요. Magnificently는 바로 장대하게, 훌륭하게 뛰어넘었어요. Over, 뭔가를 넘어갔죠. 무엇을 넘어갔냐면은 The lizard, 그 도마뱀을 풀쩍 뛰어넘었어요. But landed, 그런데 도마뱀은 잘 뛰어넘었는데 landed, 앉았어요. 어디에 착륙하다 혹은 앉았냐면 right in front of a dozing green tree python.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냐면 바로 in front of, 바로 앞에. 누구 바로 앞에 앉았냐면 dozing.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는 green, 초록 나무 비단뱀 앞에 탁 앉았어요. 뱀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dozing, 졸고 있었죠. 아, gasping, ooh, 숨이 콕 하고 막혔어요. Her big brother had often frightened her with stories of snakes that gobbled up frogs. Her big brother, Faye의 오빠는 had often, 종종 frightened, 겁을 주곤 했어요. 겁먹게 만들곤 했어요. Faye를 with stories,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구 이야기였냐 하면은 뱀 이야기였죠. 근데 이 뱀들은 어떠냐면 that gobbled up frogs. 그래서 개구리를 막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Faye를 약간 겁먹게 만들곤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grammar은 바로 영어 문장에서 주어 찾는 방법이에요.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 제대로 찾아도 의미 파악이가 아주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찾는 방법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주어 찾는 방법.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가 일반적으로 주어입니다. 예문을 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Two bright eyes belonging to a spotted couscous stared from between the leaves. Couscous는 동물입니다. 조금 이따가 본문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동물인지요. Two bright eyes.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는 여기 보니까 stared 같아 보여요.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to부터 couscous까지. Two bright eyes belonging to a spotted couscous. 총 8단어입니다. 8단어 중에서 아 주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 to 두 개의 bright 밝은 또렷한 eyes 눈들 아 eyes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뭐냐? belonging to a spotted couscous. 그러면 여기 stare 바로 앞에 있는 것도 couscous가 주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요? belonging to 속하는 누구에게 속하는? 점박이 얼룩무늬 couscous에 속하는 두 개의 또렷한 눈이라고 하면은 아 couscous에 있는 눈이 주어인 거지 couscous가 주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보면서 처음 나오는 명사가 주어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문에서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uckily, 다행스럽게도 this snake, 이 뱀은 had just eaten. 다행스럽게도 아 배가 불룩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 뱀은 방금 뭔가를 먹었고 and was fast asleep. 그리고 빠르게 잠들었다가 아니고 fast는 여기서 깊게라는 뜻입니다. 깊이 혹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But Faye certainly didn't want to wake him. 근데 Faye는 당연히 뱀을 깨우기 싫겠죠. Faye는 그 뱀을 깨우기가 싫었어요. Please don't wake him. 아, 제발 일어나지 마라. 아, 제발 잠깨 만든다. 아, 이 비단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스 요거 발음 잘 들어보세요. 스 이렇게 읽지 않고요. 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뭔가 떠들면 안 되는데 혹은 영화관에서 친구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야, 저기 이렇게 야, 나 좀 봐 이렇게 말하면 막 들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스 그러면 야, 이렇게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 이라고 하면은 아 뭔가 방해할 수 없는 뭔가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신호를 준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 whispered the voice. 아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That made Faye jump. 그런데 그 목소리는 Faye를 점프하게 만들었어요. She looked up. 페이가 올라봤어요. Two bright eyes. 이거 나오죠. 두 개의 또렷한 눈, 번뜩이는 눈. Belonging to a spotted couscous. Couscous라고 하면은 코알라나 캥거루같이 암컷의 주머니가 있는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유대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커스커스는 쥐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쿠스쿠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쿠스쿠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얼룩 쿠스쿠스, 점박이 무늬가 있는 쿠스쿠스에 있는 두 개의 눈이 stare,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냐면 어디에서부터 쳐다보고 있었냐? From between the leaves, 나뭇잎 사이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Hop up the vine. 이 덩굴 위로 올라와. The couscous said. couscous가 말했어요. 자, 이렇게 vine 하면 덩굴이죠. 아, 덩굴 나무가 보이죠, 여기요. 그래서 vine이라고 하면 덩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아,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이 다룬 내용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Faye leapt magnificently over the lizard. But landed right in front of a dozing green tree python. Ah! Gasped Fay. Her big brother had often frightened her with stories of snakes that gobbled up frogs. Luckily, this snake had just eaten and was fast asleep. But Fay certainly didn't want to wake him. Please don't wake up. Psst! Whispered a voice.

0: hop up the vine, the couscous said.
1: 자, 이어가 볼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요? Thanks, replied Fei. Fei가 대답했어요. 어, 고마워, 고마워. She was glad to leave the snake behind. Fei는 아, 다행스럽고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To leave the snake behind. 뱀을 뒤에 놔두고 온 것을, 뱀을 두고 온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었잖아요. I'm Cooper, said the couscous. couscous가 말했어요. 나는 쿠퍼야. Cooper said that some frogs had passed him just yesterday and told Faye to follow him. 자, 여기서도 앞에서부터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의미를 파악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쿠퍼가 말했어요. 몇몇 개구리가 had passed him just yesterday. 어제 막 지나갔어. 이 쿠퍼 나를 지나갔어. And told Faye. 그리고 나서 Faye에게 말했습니다. 이 쿠퍼가 말한 거죠. Faye 보고 니 내 좀 따라왔나? 좀 따라와 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But Cooper was not the quickest animal in the rainforest. 그런데 쿠퍼는 was not the quickest. 가장 빠른. 민첩하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이 열대우림에서 He climbed so slowly that Faye could not wait a minute longer. Faye, 이 쿠퍼가 climbed so slowly 너무나 천천히 이 유대류 동물, 이 쥐처럼 생긴 너무나 천천히 나무를 타서 근데 페이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야. 하, 언제 올라가노?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Faye could not wait a minute longer. minute이라고 하면 1분이란 뜻도 있고요. 잠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1분도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She sprang over Cooper. Faye는 쿠퍼를 슝 뛰어넘었고요. zipped along이라고 하면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나뭇가지 위를 zipped along the branch. 나뭇가지 위를 재빨리 움직였고 and bashed into 아 문제가 생깁니다. bashed into라고 하면은 쿵 부딪히다. 누구랑 부딪혔냐면 Freya. Freya는 누구냐면 the flying fox. 아, 팍스라고 해서 여우가 아니라 왕박쥐입니다. 프레이아라고 부르는 왕박쥐랑 쿵 부딪혔어요. Who do we have here? asked Freya. 이 누구 이거? 라고 하는 거죠. 이 누구고? asked Freya. Freya가 물었습니다. Between mouthfuls of fruit. mouthful이라고 하면은 입에 한가득 물고 있는 한입이죠. 한입. 그래서 한입들, 과일의 한입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Don't worry, gulped Faye. Don't worry, 걱정 마. Faye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이 겁을 콕 먹고 말했어요. 걱정 마. I'm not hanging around. 난 여기서 서성이는 게 아니야. And she hopped past Freya as fast as she could.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Freya를 지나갔어요. Faye는 Freya를 지나서 넘어갔어요. 지나서 뛰어간 것이죠. 도망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이제 방금 읽어본 것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Thanks, replied Faye. She was glad to leave the snake behind.
2: I'm Cooper, said the couscous.
0: Cooper said that some frogs had passed him just yesterday and told Faye to follow him. But Cooper was not the quickest animal in the rainforest. He climbed so slowly that Faye could not wait a minute longer. She sprang over Cooper, zipped along the branch, and bashed into Freya, the flying fox.
2: Who do we have here?
0: Asked Freya between mouthfuls of fruit. Don't worry, gulped Faye. I'm not hanging around. And she hopped past Freya as fast as she could.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다섯 개를 단어와 뜻,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3: Magnificently. Magnificently. Faye leapt magnificently over the lizard. Right. Right. She landed right in front of a dozing green tree python. Frighten. Frighten. Her big brother had often frightened her with stories of snakes that gobbled up frogs.

0: Vine. Vine. Hop up the vine, the couscous said. Mouthful. Mouthful. Who do we have here? Asked Freya, between mouthfuls of fruit.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학습 접근 팁입니다. 오늘은 문법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문법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법은 아주 거창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말 문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격 조사는 언제 써야 되는가 혹은 조사는 언제 써야 되는가 은는 이가 어떨 때는 뭐 특수조사라 부르는 뭐뭐도라는 것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조사들을 경우에 따라서 규칙으로 설명을 하면 어렵습니다. 은은 언제 써야 되고 는은 언제 써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문법 용어나 그 말 자체 압도당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문법을 다 알고 있고요. 많이 읽고 들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읽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문법 용어를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법 용어를 이렇게 싹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법 말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법 용어부터, 문법 학습부터만 해버리면 아이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니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가 늘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놓지 못하는 이것, 바로 휴대전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나요? 우리 헬렌도 오늘 이 휴대전화, 셀폰에 관한 다이어리를 썼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 다이어리의 첫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1: "나는 항상 휴대전화를 곁에 둔다. 보통 5분마다 새로운 문자가 왔는지 확인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 전화기가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몰랐다. 아마 내가 휴대전화에 너무 많이 의존했나 보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휴대전화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항상 휴대전화를 곁에 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휴대전화라고 하면 핸드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원래 발음 표현은 cellphone, cellphon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자신의 곁에 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항상이라고 표현하실 때에는요, at all times, at all time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요. 저는 핸드폰을 항상 제 곁에 둡니다. I keep my cell phone near me. I keep my cell phone

0: near me. 항상 말이에요. At all times. At all times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휴대전화를 제 곁에 둡니다.
1: I keep my cell phone near me at all times. I keep my cell phone near me at all times.
0: 자, 우리 헬렌이 얼마나 이 휴대전화를 사랑하는지요. 5분 간격으로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 일단은 문자 메시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Text message. Text message라고 하시면 문자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무려 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확인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마다 라고 하시려면 every 5 minutes. Every 5 minute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면 저는 보통 확인을 해요. I usually check for 새로운 문자 메시지를요. New text messages 5분 간격으로 말이에요. Every 5 minutes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5분마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보통 확인을 합니다.
1: I usually check for new text messages every 5 minutes. I usually check for new text messages every 5 minutes.
0: 자, 그런데 이렇게 휴대전화를 사랑하는 헬렌이 어쩐 일인지 오늘 아침에는 휴대전화를 그만 집에 두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무엇무엇을 집에 두고 오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Leave 무엇무엇 at home. Leave 무엇무엇 at home. 이런 형식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요. But this morning, 제가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어요. I left it at home. 이런 식으로 문장 엮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1: But this morning, I left it at home.
0: 늘상 지니고 다니던 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헬렌이 어떤 느낌을 느꼈나요? 네, 정말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정말 어쩔 줄 모르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고 할 때예요. 영어로는 feel lost.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lost라고 하면 길을 잃은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강조하는 의미로 totally라는 말을 사이에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feel totally lost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저는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I felt totally lost. 제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Without my phone.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ithout이란 단어는 무엇무엇이 없이라는 의미라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 I felt totally lost without my phone.
0: 자, 그러면서 우리 헬렌이 다이어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하루 휴대전화 없이 지내보니까 내가 그동안 휴대전화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나 봅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어디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Dependent on 이란 표현을 쓰고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라고 하시려면 too dependent on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아마도요. Maybe 제가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나 봐요. I've become too dependent on it.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t은 바로 헬렌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요, 제가 그동안 휴대전화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나 봐요.
1: Maybe I've become too dependent on it. Maybe I've become too dependent on it.
0: 네,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곤혹을 치렀던 우리 헬렌의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 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I keep my cell phone near me at all times. I usually check for new text messages every 5 minutes. But this morning, I left it at home. I felt totally lost without my phone. Maybe I've become too dependent on it.
0: 네, 어때요? 공부한 내용들이라 귀에 쏙쏙 들어왔죠? 자, 우리 이번에는 잭의 다이어리를 함께 할 텐데 잭은 과연 휴대전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잭의 다이어리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2: "나는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보통 10분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다. 그런데 어젯밤 휴대전화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손에 전화기가 없으니 너무나 불안했다. 아마 내가 휴대전화에 중독됐는지도 모르겠다."
0: 네, 재미있게 보셨어요. 휴대전화를 충전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아주 힘들어했다라는 잭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잭의 다이어리 역시 첫 줄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잭의 다이어리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나요? 나는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손에, 수중에 라는 조금 어려운 말도 사용하죠. 영어로는요, on hand, on hand.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항시, 항상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at all times 라는 표현을 공부했었는데 아, all the time 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엮어보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수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I keep my cell phone on hand. I keep my cell phone on hand. 항상 말이에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항시 휴대전화를 손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I keep my cell phone on hand all the time. I keep my cell phone on hand all the time.
0: 잭도 우리 헬렌 못지 않아요.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혹시 내가 놓친 전화는 없는지 부재중 전화는 없는지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부재중 전화를 영어로는요. missed call 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missed란 단어가 무엇 무엇을 놓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하고 놓쳐버린 전화이다. 아, 즉 부재중 전화라는 의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까 5분마다가 every 5 minutes 였었죠. 그러면 10분마다는 뭘까요? 그렇죠. every 10 minut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저는 보통요, 확인을 합니다. I usually check for. 부재중 전화를 말이에요. Missed calls. 10분마다요. Every 10 minutes.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보통 10분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합니다.
3: I usually check for missed calls every 10 minutes.

0: I usually check for missed calls every 10 minutes.
1: 자, 그런데 이렇게 휴대전화 없이는 못 사는 우리 잭도요. 어젯밤에 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우리 이렇게 무엇무엇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Forget to. Forget to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엇 하는 걸 잊어버렸다고요? 네,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자, 영어로 충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charge, charge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표현을 잘 결합해서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시려면 forget to charge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But I forgot. But I forgot. 충전하는 것을 말이에요. To charge it. To charge it. 지난밤에요. 어젯밤에요. Last night. Last night.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0: But I forgot to charge it last night. But I forgot to charge it last night.
1: 자, 그러면 우리 잭은 오늘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 손에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너무나 불안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이제 불안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요. uneasy. uneas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easy는 쉽다니까 앞에 반대말 on이 붙어서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uneasy는 정말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한 상태를 일컫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I felt so uneasy. I felt so uneasy. 제 손에 휴대전화가 없으니까요. Without my phone in my hand. Without my phone in my hand.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ithout이 무엇무엇이 없이라는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 손에 휴대전화가 없으니까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0: I felt so uneasy without my phone in my hand. I felt so uneasy without my phone in my hand.
1: 자, 이렇게 무언가가 없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것, 이것이 중독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잭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마 제가 휴대전화에 그만 중독되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어디 어디에 중독된 이라고 하실 때, addicted to, addicted to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아마도요, maybe, maybe 제가 휴대전화에 중독이 되었나 봐요. I've become addicted to it. I've become addicted to it.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t은 마찬가지로 우리 잭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는구나.
0: I keep my cell phone on hand all the time. I usually check for missed calls every 10 minutes. But I forgot to charge it last night. I felt so uneasy without my phone in my hand. Maybe I've become addicted to it.
1: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셀폰, 휴대전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미스트 콜, 부재중 전화, 또 charge, 충전하다 같이 유용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었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아주 10분 활용하셔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전화를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휴대전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다이어리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서 나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EBS E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는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요.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이번 주는요, 우리가 keeping clean, 내 주위를 깔끔하게 혹은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은 화장실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일단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0: 자, 오늘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is boy, 자, 여기 있는 남자아이가 he's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엄마랑 아빠랑 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뭐 하는 거 깜빡하지 마. 막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 볼일 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물을 내려야 되겠죠?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But sometimes you forget. 하지만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또 손 씻다가 또 다른 생각하면 you forget. 깜빡깜빡해요.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 불 끄고 나오는 거 turning off the lights. 요것도 깜빡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요것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화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I'm going to the bathroom.
1: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2: Oh, that's right.
0: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 going to the bathroom.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라고 했는데 go to the bathroom 이라는 표현이 화장실에 가다 라는 뜻이죠. I'm going to the bathroom. 나 지금 화장실 쓸 거야. 화장실에 갈 거예요. 요 말이겠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the bathroom. 잘했어요. 누가 확 들어오지 않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네요. 그죠? 자, 화장실에 우리가 bathroom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의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화장실을 부르는 이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bathroom은 이 bath가 목욕을 하는 욕조를 뜻해요. 그래서 그 욕조가 있는 화장실, 주로 집에 있잖아요, 욕조는. 그래서 집에 있는 화장실을 보통 bathroo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 집에 있는 화장실 다 통틀어서 restroom이라고 불러요. rest는 쉬다라는 뜻이고요. room은 방이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방, 이렇게 좀 돌려서 부르는 거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toilet이란 단어가 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 요런 데서는 아예 화장실 자체를 그냥 toilet이라고 부릅니다. 변기가 있는 그런 방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toilet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restroom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 가야 돼요. 라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물론 욕조가 있는 방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냥 많이 화장실로 쓰이기 때문에 bathroom, restroom, toilet 다 상관없습니다. 요세 개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진짜 많은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I'm going to the bathroom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I'm going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와서 내가 그 장소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to는 어디 어디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요? 학교로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요. I'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어디 가요? 그쵸? I'm going to school. Very good. 저는 장 보러 슈퍼마켓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슈퍼마켓을 줄여서 슈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I'm going to the super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supermarket 전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잘했어요. 저는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책을 읽을 거예요. I'm going to the library. 도서관 이런 데를 library라고 부르죠.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library. 저는 피터네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to Peter's hous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제 집이면 Caitlin's house. 뭐 예를 들어서 진순의 집이면 진수's hous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Peter 뒤에 apostrophe 하늘 위에 쉼표 s가 있잖아요. 저거는 꼭 넣어야 돼요. 누구누구의라는 뜻이거든요. 피터의 집 Peter's house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저는 피터네 집에 가요. I'm going to Peter's house. I'm going to Peter's house. 잘했어요. 그래서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와서 그 장소로 간다라는 말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네요. 자, I'm going to the bathroom이라고 했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 말은 무슨 뜻이냐? Forget는 깜빡하다, 잊다라는 뜻이에요. Don't forget니까 잊지 마라는 말이고요. Flush the toilet. 우리 toilet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기. Flush가 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액체가 슝 하고 내려가는, 하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flush라고 하거든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라는 뜻이에요. 요것들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잘했어요. 자, don't forge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와서 그 행동을 하는 거 잊지 마라고도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숙제하는 거 잊지 마라는 말이고요.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나갈 때는 문 닫고 나가야 되는데, 문 닫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이고.

0: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치카치카 양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이런 식으로 Don't forget to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이 나와서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Oh, that's right. 아, 맞다. 변기 물 내려야지. 네,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오늘의 대화 내용을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m going to the bathroom.
2: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1: Oh, that's righ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일단 여기서 여기 있는 남학생 어디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bathroom. 나 화장실 가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the bathroom. 잘했어요. Bathroom 대신에 restroom, toilet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우리 학생이 가끔 깜빡깜빡 하나 봐요. 물 내리는 걸. 그래서 아빠가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쵸? 자, Don't forget to 뭐뭐 기억나죠?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였는데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잘했어요. That's right. 아, 맞다. 라는 표현이었죠. 깜빡했던 걸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아, 맞아.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I'm going to the restroom. 이번에는 restroom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큰 목소리로. I'm going to the restroom. I'm going to the restroom.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turn off라는 표현은 끄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불을 끄다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그다라고 할 때도 영어로는 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로 한번 해볼 텐데 수도꼭지는 영어로 tap라고 합니다. tap. 아주 간단하죠? 아, 그래서 참고로요. 수돗물은 tap water라고 불러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ap. 수도꼭지 물 잠그는 거 잊지 마 라는 말이겠죠?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ap. Okay,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또 누가 잔소리를 해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Turn off the light는 불을 끄다 라는 말이겠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잘했어요. Don't worry. 잔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아우 걱정 마.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on't forget to 뭐뭐라는 표현을 많이 연습해봤어요. 다 기억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I'm going to the bathroom. I'm going to school. Going to the supermarket. I'm going to the library.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Good job!

0: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그쵸? 화장실 물을 내리는데 특히 잊지 마라는 표현으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우리 배웠죠? 여러분 할수 있으니까 check.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알아요?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잘 버려야 돼요. 자,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throw away the trash.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no! The boy's desk is so messy. 우리 남학생의 책상 위가 엄청 지저분하네요, 그쵸? It's messy and dirty.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정리해. 쓰레기 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죠? 우리 학생은 별로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o you think he'll throw away the trash? Let's see. 자, 그럼 우리 아빠가 빨리 쓰레기 버려라고 할 때 어떤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that?
2: Trash.
1: Throw away the trash.
2: I was going to.
1: Do it now, please.
0: 쓰레기를 버리세요. 이 표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that? 저거 뭐야? 라는 질문이겠죠? What's that? 같이 따라해볼까요? What's that? 저거 뭐야? What's that? 잘했어요. 뭐 쓰레기를 봤을 때도 쓸 수 있겠지만 뭐든지 궁금할 때 저거 뭐야? What's t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은 trash였어요. Trash. 자, trash가 바로 쓰레기라는 뜻인데 쓰레기 중에서도 물기가 없는 쓰레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종이라든지 물이 안 묻은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를 trash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좀 물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쓰레기는 보통 garbage라고 불러요. garbage, trash, garbage 이렇게 좀 분리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학교나 내 방에서 쓸 때는 trash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Throw away the trash. 자, 저게 뭐야? 쓰레기요?

0: 라고 했더니 throw away the trash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쓰레기를 버려야지라는 말이에요. throw는 원래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hrow away, away가 붙잖아요. 그러면 던지다라는 의미는 조금 사라지고 버리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던져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항상 던지진 않잖아요. 그죠? throw away, 버리다라는 뜻이라는 거, 요 away가 붙으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throw away the trash.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잘했어요. I was going to. 자, 이 표현은요. 나 그러려고 했어. 라는 변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I am going to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요. 근데 am이 was로 바뀌었잖아요. was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려고 했어. 근데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쵸? I was going to. 이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was going to. I was going to. 원래는 to 뒤에 I was going to throw away the trash가 있지만 그 부분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이 됐어요. Do it now, please. 자, do it now.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해. 라는 뜻이죠. do는 하다, is은 그것, now는 지금. 그런데 그냥 do it now 라고 하면 좀 약간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될수 있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lease를 넣어준 거예요. do it now, please. 이렇게요. 자, do it 다음에 now라고 했는데 now는 지금이라는 시간 표현이죠. 다른 시간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따가 해, 나중에 해, 라고 할 때는 later 라는 단어를 넣어서 do it later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중에 해. do it later. do it later.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일은 tomorrow 이니까 do it tomorrow. 자, tomorrow. 요 강세 살려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오죠? Do it tomorrow. 다시 한번. Do it tomorrow. 잘했어요. 우리 이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요? 내일 모레는, 우리는 모레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요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모레라는 표현이었어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잘했어요. 참고로, 물론 여기서는 쓸수 없어요. 왜냐면, 어제 해 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저께 해.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제는 yesterday였고, 그제는 The day before yesterday였다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런 건 어때요? 금요일에 해. 이렇게 어떤 요일에 해라고 할 때는 on이 항상 붙는다고 했죠.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이게 금요일에 하세요라는 말이죠. 요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Friday 대신에 넣어서 또그 요일에 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쓰레기, trash 배웠고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Throw away the trash. 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웠죠.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s that?
2: Trash.
1: Throw away the trash.
2: I was going to.
1: Do it now, plea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Oh, looking at the desk again.

여러분,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저건 뭐야? What's that? One more time. What's that? 자, 저게 뭘까요? 바로 candy wrap. 자, 사탕이 캔디잖아요. 랩은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캔디 포장돼 있던 그 비닐, 그거를 캔디 랩이라고 불러요. 캔디 랩, 캔디 랩. 즉, 캔디는 다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장지를 랩이라고 합니다. 자, 캔디 랩이라고 하니까 아빠가 throw away the trash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쓰레기니까, 그죠? 자, throw away the trash.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잘했어요. 저기 throw에 th-r 발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r 발음이 강하게 나면 돼요. 여러분, r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 손이 혀예요. 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을 긴장시켜 주지만 혀는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된다. 요 일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r 약간 요런 소리라고 했죠. row, row. 혀가 긴장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th 발음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th 발음은 요런 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편안하게 혀를 사이에 껴놓고 쓰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죠. 그 소리에서 혀가 쏙 들어가면서 양쪽을 긴장해주면 돼요. throw, throw.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throw, throw away the tra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do it now.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네요. please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 저건 뭐야? What's that? 저쪽에 있는 저건 또 뭐야? What's that? 아하. 여러분, 지우개를 쓰고 나면 생기는 지우개 가루 있죠? 그거를 영어로는 eraser crumbs라고 불러요. Eraser가 지우개이고요. Crumb은 가루를 뜻합니다. 빵가루도 crumbs라고 해요. 지우개 가루도 eraser crumbs. 그래서 eraser crumbs, 지우개 가루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또 throw away the trash라고 말씀하셨네요. Throw away the trash. 이 표현 이제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근데 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I'll do it later. Later는 아까 배웠죠? I'll do it later. 이따가 할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ll do it later. I'll do it later. 하지만 여러분, do it now. 지금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해보면서 또 다양한 표현들도 더 배워봤는데 여러분 방금 배운 표현들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we're gonna start the chant. Follow me. Throw away the trash. Throw away the trash. Do it now. Do it now. Do it later. Do it later. Do it tomorrow. Do it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on Friday. Do it on Frida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throw away the trash.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버리세요 라는 말을 할수 있다?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그쵸? 아주 간단하게 throw away the trash 라고 하면 되고 please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뭐였죠? do it now. 그리고 now 대신에 다른 시간 표현들을 넣어보는 것도 연습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이렇게 많이 배웠던 표현들 그냥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많이 써보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여러분 재활용 잘하나요? 재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의 영어 표현은 재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suggest to someone to recycle.
0: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What are they doing? 아, 이 가족이 지금 해변가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친구는 집게로 이렇게 캔을 들고 있네요. What should she do with the can? 캔으로 뭘 해야 할까요? 네, 잘 재활용해서 쓰레기에 버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기는 엄마가 같이 캔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닐봉지에. Oh, then what about this boy? What is he doing? 아, 이 남자아이는 박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And dad is pointing at the other boxes. 아빠가 박스 이렇게 쌓여있는 데를 포인팅하고 계시잖아요. 저기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재활용을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Should I throw this away?
2: No, let's recycle.
1: Okay, what should I do?
2: Put it in this bag.
0: 대화 잘 들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Should I throw this away? Should I throw this away? Throw away가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row this away는 이것을 버리다 라는 의미겠죠. Should I throw this away는 제가 이걸 버릴까요? 라는 질문인데 네, 버릴게 이런 강한 어조가 아니라 제가 이걸 버려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쵸?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쓰레기를 버릴까요? 다시 한번 영어로 하면 Should I throw this away? Should I throw this aw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할까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좀 공손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행동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갈까요? Should I go hom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hould I go home?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해볼까요? Should I go home? 잘했어요. 그리고 발음 팁을 하나 드리자면 should 하고 I는 연음이 되면서 저기 있는 D가 약간 릴처럼 발음이 돼서 should I 요거를 빨리 발음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should I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should I go home? 질문해봤고요. 지금 먹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볼게요. eat가 먹다고 now가 지금이니까 Should I eat now? Should I eat now?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ould I eat now? 잘했어요.

0: 제가 좀 피곤한데,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Should I go to sleep? 제가 좀 자러 가도 될까요? 잘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물어보는 거죠. Go to sleep이 잠을 자러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Should I go to sleep? Should I go to slee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한 번만 더큰 목소리로. Should I go to sleep? 잘했어요. 제가 전화드릴까요? 이거는 Should I call you? 라고 하면 되겠죠. call이라는 단어가 전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call you니까 너에게 전화하다라는 의미겠죠. Should I call you?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ould I call you? 잘했어요. 자,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행동이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should I throw this away? 라는 질문에 대해서 no, let's recycle. 요런 대답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recycle이에요. 여러분, recycle은 재활용하다라는 뜻인데, cycle이 뭐예요? cycle은 도는 거잖아요. 우리 자전거는 bicycle이라고 하지만 이 B-I 뒤에 cycle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회전을 하거나 도는 거를 cycle, 순환 뭐 이런 뜻이에요. re는 다시 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걸 사용했어요? 그걸 다시 순환시켜서 다른 활용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들. 그런 거를 recycle 한다고 하는 거죠. 자, recycle.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재활용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Let's recycle. Let's recycle. 우리 친구들은 재활용 잘하죠? 자, 근데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okay 라고 대답한 다음에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렇게 물어봤어요. should가 또 나왔네요. 그쵸? 아까는 what 빼고 should I throw this away?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should가 나와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자,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라는 의미이지만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허락을 구할 때 고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What should I do? 자, 그랬더니 put it in this bag. 이 가방 안에 넣어줘라는 말을 하네요. 그쵸? 자, put가 뭐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장소 안에 넣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put it. 여기서의 it은 아까 should I throw this away? 이것 말한 그 어떤 건지 모르지만 can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it은 여기 it은 그 this하고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In this bag, 이 가방 안에 넣어줘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put it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it은 뭐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을 요 장소에 넣으세요 라는 뜻이 되죠. 뭐 넣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까 put이 놓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놓아줘 라고 할 때는 put it On your desk라고 해요. 자, on 누구누구의 데스크가 누구누구의 책상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Put it on your desk.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자, 여기에 놔두세요. Put it her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Put it here. Good job. 그러면 저기에 놔두세요는 Put it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Put it there.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Put it there.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어떤 장소에 넣다라는 put it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Should I throw this away?
2: No, let's recycle.
1: Okay, what should I?

0: I do.
1: Put it in this bag.
2: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사진을 보니까 우리 한 가족이 해변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캔을 들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Should I throw this away? 자, 이 문장 우리 이제 어떤 뜻인지 알죠?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Should I throw this away? 그런데 this가 아까 이것이란 뜻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this can이라고 해서 이 can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hould I throw this can away? 이렇게요. 그래서 this 뒤에 내가 어떤 거를 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의 사물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Should I throw this can aw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ould I throw this can away? 잘했어요. 자, 엄마의 대답은 엄마가 비닐봉지를 들고 계시죠? Put it in this bag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지금 비닐봉지에 캔들을 모으고 계신 것 같아요. Put it in this bag. Very good. 자,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는 박스를 들고 있죠. Should I throw this away? 오, 똑같은 질문을 하네요. 네, 여기서도 역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Should I throw this box away? 라고 box를 넣어도 되겠네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ould I throw this box away? 잘했어요. 아빠의 대답은 Put it over there. 어? 아까 우리 put it there는 배웠잖아요. 그쵸? Over there는 저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So 조금 더 멀 때 put it over there. 네, 그렇게 큰 의미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Put it over there. 이것도 연습해볼까요? Put it over there.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들고 있는 캔하고 박스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뭐 병도 있고 플라스틱 버틀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그쵸? 그런데 아까는 하나씩 들고 있었잖아요. 여러 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should we throw this가 아니고 these로 바뀝니다. Should we throw these aw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복수일 때는 바뀐다는 거. 나도 우리로 바꿔봤어요. 위로. 그리고 이것들일 때는 this가 these로 변하죠. 자, 이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Should we throw these away? Should we throw these away?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t's recycle. 재활용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recycle, 재활용하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Should I throw this away? Should I go home? Should I eat now? Should I go to sleep? Good job. Put it in this bag. Put it on your desk. Put it here. Put it ther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uggest to someone to recycle. 누군가에게 재활용하자 라고 제안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뭐였어요? Let's recycl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체크했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 막

0: 많이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1년 전에 입었던 옷 올해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버리나요? 버리면 안 돼요. 물론 뭐 구멍 나거나 많이 해져서 못 입을 정도면은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런 표현을 오늘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suggest to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하기에 앞서서 warm-up부터 같이 해볼게요.
2: Look, the family is, I think, cleaning the wardrobe.
0: 보니까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아빠가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정말 조그마한 신발 들고 있죠? 너무 작아서 못 신을 것 같아요.
2: They are too small. Well, what about this boy here?
0: 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정말 조그마한 티셔츠를 하나 들고 있네요, 그쵸? 그냥 셔츠인가요? 너무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네. 자, 이 셔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작아진 옷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죠.
2: We can give it to someone else. Oh, what about that boy? Oh, his hat. Look at his hat.
0: 모자를 봐봐요. 너무 작네요. 어느새 많이 커서 모자도 작아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아주 현명하게 누군가에게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1: This shirt is too small.
3: Give it away.
1: Good idea.
3: Put it in the clothes box.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 시작해 볼까요? 대화 내용 살펴볼게요.
2: This shirt is too small 이라고 얘기를 했죠.
0: 여러분, shirt, 셔츠라고 부르는 옷의 종류죠,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셔츠라고 하면 아빠가 회사 갈 때 입는 와이셔츠 같은 거, 그런 거를 셔츠라고 보통 부르는데 영어로는 T-shirt, 거기도 shirt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뭐 Y-shirt, 뭐 다 그냥 shirt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위에 입는 옷을 보통 shirt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your shirt, this shirt, 이 셔츠가 is too small이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too를 배울 때 me too처럼 나도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였잖아요.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너무라는 의미예요. small, 우리 이전에 배운 적이 있죠.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o small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셔츠가 너무 작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한테 너무 작아서 안 맞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2: This shirt is too small. This shirt is too small.
0: 잘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셔츠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shirt, shirt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어떤 옷이나 모자나 뭐 기타 등등 내가 입는 게 너무 작아졌다라고 할 때는 this 뭐뭐 is too sma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스웨터.
2: This sweater is too small
0: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웨터 영어이긴 한데 발음은 조금 다르죠? Sweater, sweater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2: This sweater is too small.
0: 한 번 더.
2: This sweater is too small.
0: 잘했어요. 반지도 우리가 몸에 뭐 입는 게 아니라 이건 끼는 건가요? 자, 어찌됐건 몸에 지니게 되는 거잖아요.
2: This ring,
0: ring이 반지예요.
2: This ring is too small.
0: 안 들어가요.
2: This ring is too small.
0: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2: This ring is too small.
0: 잘했어요. 자, 그런데 양말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양말은 sock라고 해요. 근데 하나일 때, 왼쪽 거 하나일 때 sock이고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 양쪽을 다 신잖아요. 그래서 s를 붙여서 socks라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socks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죠, 그쵸? 여러 개일 때는 단어가 변하거나 s를 붙여준다고 했죠. this는 이것이고, 이것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these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수에서 복수로 바뀔 때 these를 꼭 써줘야 됩니다. these socks, 그 다음에 또 바뀔 게 있죠. is가 are로 바뀌어요. These socks are too small.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건 많이 헷갈리니까 많이 연습해 줘야 돼요. These socks are too small.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These socks are too small.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these socks까지는 알겠는데 is too small, 이렇게 is가 나와요. 괜찮아요. 계속 are 연습하다 보면 계속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연습해주면 돼요. 자, these socks are too small. 이렇게 복수도 우리가 알아봤죠. 자, 이 셔츠가 너무 작아졌어라고 하니까 give it aw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give away가 남에게 주다라는 뜻이에요. give는 주다인데 give away는 원래 내 거였던 거를 남에게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So give it away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it은 this shirt를 말하는 거겠죠. give it away 연습해 볼까요? give it away. 근데 T 발음이 안 들려요. 그쵸? 자, 이것도 연음이 돼서 그래요. 일단 앞부분 연음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give it. give it. 그런데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거든요. 그럴 때는 real처럼 발음을 해줘서 give it away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면 give it away, give it away가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give it away, good job. 자, 이렇게 남에게 주다 라고 했더니 줘라,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는 뜻이겠죠. Put it in the clothes box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사는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통이 있어요. 옷을 기부하는, 옷을 넣는 그러한 함이죠. 그쵸? 그거를 clothes box 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옷 기부함은 clothes box다. 물론 안에 뭐

0: clothes box. 어,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인데 어디 어디에 넣어라, 그죠? Put it in the clothes box. 자, clothes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따라해볼까요? Clothes, clothes. 네, 그렇게 끝에 z 발음 나는 거 많이 연습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This shirt is too small.
2: Give it away.
1: Good idea.
2: Put it in the clothes box.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Now the family is cleaning.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조그만한 옛날에 입었던 셔츠를 발견한 거예요. This shirt is too small.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우리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This shirt is too small.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give it away.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give it away 하면 무슨 뜻이었죠? 남에게 줘라. 그쵸? 그런 말이었어요. 자, give it away.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줘라. 그 대상을 뒤에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to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제이슨에게 줘 라고 할 때는 give it away to Jason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Give it away to Jason. 잘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파랑색 옷 입고 있는 친구는 모자를 썼는데 아이고야, 너무 작네요. 그쵸? This hat is too small.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is hat is too small.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낸시에게 주라고 말을 해볼까요? Give it away to Nancy. Give it away to Nancy가 되겠죠.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Give it away to Nancy. 잘했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신발을 들고 있는데

0: shoes are too small. 잘했어요. 자, 그러면 it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it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it은 복수로 them, 그것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give it away가 아니라 이 경우는 give them away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 해볼까요? Give them away. Give them away.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특히 give it away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는 give them away 라고 해야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This shirt is too small. This shirt is too small. This sweater is too small. This sweater is too small. This ring is too small. This ring is too small. These socks are too small. These socks are too small. Give it away. Put it in the clothes box. Put it in the clothes box.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uggest to give something away. 나는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남에게 주라고 제안할 수 있다였는데 우리 할 수 있죠? Check. Give it away 라는 표현이었고요. 만약에 주는 물건이 복수로 사용이 된다. 그럴 때는 give them away 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나시죠? 단수 복수는 영어에서 계속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Choking,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뭐 재활용도 있었고요. 버리다도 있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9. Keeping clean.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러면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 up부터 한번 해볼게요.

0: Oh, the family is cleaning. 우리 가족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ut look over there. The little boy is going to the bathroom. 우리 남아이는 화장실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갔다 나올 때뭐 해야 돼요?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That's right. 그리고 보니까 아빠는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그쵸? He's vacuuming. And this little girl is holding on to a small shirt. 정말 작은 셔츠를 들고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 기특하게도 우리 강아지는 입에 쓰레기를 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쓸수 있는 표현들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recycle and give something away. 자, 우리 화장실 물 내리는 거, flush the toilet, throw something away, 뭔가를 버려라, recycle, 재활용해라, give something away, 뭐를 나눠줘라, 이런 말할수 있죠?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bathroom. 무슨 의미였어요? 나 화장실 갈 거예요. 라는 말이었죠. 그쵸? Go to the bathroom이 화장실에 가다 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화장실이 bathroom만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요. 일단 bathroom은 보통 욕조가 있는 집의 화장실을 뜻한다 라고 했죠. bath가 목욕이란 뜻이거든요. 뭐 욕조란 뜻도 있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restroom이라고 가장 흔하게 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toilet은 사실 변기라는 뜻인데 변기가 있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toilet을 그냥 화장실의 의미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거 번갈아 가면서 써도 돼요. 뭐꼭 욕조가 없는 뭐그 학교의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할 때, I'm going to를 썼잖아요. 나는 어떤 장소에 가고 있어. 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school. 저 학교 가요.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저 슈퍼에 가요. 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는 마트라고 부르는 그런 큰 대형 마트 있잖아요. supermarket이라고 보통 부르고 슈퍼라고 줄이지는 않습니다. supermarket 전체 다 해야 돼요. I'm going to the library. 어디였죠? 도서관이었죠. I'm going to the library. 저 피터네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to Peter's house.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었죠. 자,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 말도 기억나죠? flush the toilet. 일단, forget은 깜빡하다고요. flush the toilet이 변기에 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이라고 하면 변기에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라는 뜻이었죠.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숙제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문 닫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don't forget to brush your teeth. 치아 닦는 거, 치카치카 하는 거, 양치하는 거 잊지 마. 요런 말이었죠, 그쵸? 자, 그리고 what's that? 그거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trash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인데 보통은 물기가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했죠. 그래서 뭐 종이 쓰레기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들은 trash이고요. 보통 이제 부엌에서 나오는 좀 물기가 있는 쓰레기들을 garbage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Throw away the trash. 자, 여기서 throw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throw는 원래 던지다예요. 근데 뒤에 away가 붙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버리다라는 뜻이 된 거죠. throw away the trash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I was going to. 자, 웃기. 아까 I am going to 라고 할 때는 나는 뭐뭐 할 거야,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이었는데 was가 됐잖아요. was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I was going to. Very good. Do it now, please.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도 우리 대화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do it now. 이렇게 do it 다음에 어떤 시간 표현이 나오면 그 시간에 해라 라는 말이에요. Do it later. 나중에 해요 라는 말이고요. Do it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이니까 내일 해요 라는 뜻이겠죠. The day after tomorrow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내일 다음 날이니까 모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레 하세요. Do it the day after tomorrow. Do it on Friday.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 다음에 요일이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해. 이렇게 do it 다음에 다양한 시간 표현들을 넣어봤습니다. Should I throw this away? 자, 여기서 throw away라는 표현이 나왔죠. 버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Should I throw this away? 근데 이렇게 should I를 시작하는 질문은 어떤 행동을 제가 해야 할까요? 할까요? 이렇게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Should I go home? 제가 집에 갈까요? Should I eat now? 제가 지금 먹을까요? Should I go to sleep? 제가 잠을 자러 갈까요? Should I call you? 제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까요? 이런 문장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었죠. No, let's recycle 이라고 그때 대답을 했었어요. Recycle, 재활용하다 라는 말이었죠, 그쵸? Let's recycle, 이게 바로 우리 재활용합시다 라는 말이었어요. Okay, what should I do? 그럼 recycle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될까요? should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should I 뭐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what이 붙어서 무엇을 제가 해야 할까요? 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What should I do? 자, put it in this bag라고 했죠. put은 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가방 안에 넣어 이런 말이었고요. put it 다음에 또 어떤 장소, 다른 장소도 한번 넣어봤었죠. 예를 들어서 put it on your desk. 책상 위에 여기서는 놓다라는 뜻이겠죠. 넣다가 아니고. 자, 책상 위에 놔. put it on your desk. put it here. 여기에 놔. 저기에 나는 put it there 였죠. 그래서 put it 다음에 다른 장소가 오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자, this shirt is too small. 우리 친구들 작년에 입었던 옷 아니면 진짜 몇 달 전에 입었던 옷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this shirt is too small 이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 shirt는 셔츠라는 뜻이었죠. 근데 영어는 shirt라고 하면 티셔츠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this shirt is too small. 다른 것도 작다고 해볼까요? 아, 근데 small 앞에 2가 붙어서 너무라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나죠? 자, 그러면 뭐뭐가 너무 작아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This sweater is too small. 이 스웨터가 너무 작아 라는 말이었고 This ring is too small. 반지도 작아질 수 있죠. 그리고 These socks are too small.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this가 these로 변하고 그 다음에 is도 are로 변한다고 했죠. These socks are too small.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give it aw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give it away는 누구에게 뭐 나눠줘 이런 말인데 give away가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죠.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더니 Put it in the clothes box.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아까도 우리 연습했던 거네요. 그렇죠? Put it 다음에 어떤 장소. 근데 여기서의 장소는 clothes box. 옷 기부함이었죠. clothes box. 이것도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저기 있는 저 남자친구. I'm going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변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친구가 깜빡깜빡하고 물을 안 내려보내나 봐요. 그쵸?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여기 조그만한 셔츠를 들고 있어요. 아, 바지인가요? 네, 바지네요. 너무 귀엽네요. 그러면 그때는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바지는 pants.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양쪽이 들어가니까 물론 하나긴 하죠, 옷은. 한 점이긴 하나 pants,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아지 뭔가를 물고 있어요. 쓰레기를 물고 있죠, 그쵸? Should I throw this away?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자, 엄마는 지금 보니까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아, 그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Put it in this bag.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다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복습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원어민이 말할 때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2: I'm going to the bathroom.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Let's recycle. Put it in this bag. These pants are too small. Give them away.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flush the toilet. 물 내리세요. Throw something away. 뭘 버리세요. Recycle. 재활용하세요. And give something away. 뭐뭐를 나눠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복습을 쭉 해봤는데 참 유용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복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쌤이랑 월요일이지만 영어 공부할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나요? 쌤만 그런 거 아니지? 자,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Monday. What does a K-pop idol do? I can say what a K-pop idol do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쌤이랑 보러 갈까? 3, 2, 1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되게 뭔가 화려해요. 그쵸? 뭔가 이제 보니까는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Today's picture shows an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자아이가

0: 아이가 지금 K-pop 아이돌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right? The girl is interviewing a K-pop idol. 여자아이는 K-pop 아이돌한테 인터뷰하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K-pop 아이돌의 이름은 이 아이돌 가수 이름은 제니라고 합니다. 자, her name is Jenny. 왠지 singer 같아요. 가수인 것 같죠? 너무 예쁘고 화려해요. 그쵸? 자, 근데 어떤 질문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What do you think she's asking? 그거는 쌤이랑 이따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의 reading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m a K-pop idol. Hello, I'm Jenny. I sing and dance on stage.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We make music and perform. I love singing for my fans.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0: 들어봤나요? 쌤이랑 read and spea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오, 오늘은 단어가 지금 1, 2, 3, 4, 5 다섯 개가 등장합니다. 이 다섯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랑 공부하잖아요. 학습하잖아. 그리고 리딩을 보면은 이해가 슉슉슉 잘될 겁니다. 쌤이랑 한번 볼게요. Stage, stage. 따라해볼까요? Stage. 좋아요. 스테이지는 바로 가수들이 그 공연을 하는 그곳, 바로 무대입니다. 스테이지, 스테이지. 친구들도 스테이지, 스테이지. 좋아요. 그 다음에는 practice 나왔어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는 뭘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practice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습하다입니다. 자, 연습하다는 영어로 practice. practice. 이런 말 있잖아.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연습이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practice makes perfect. right? 자, 그 다음에 perform 나왔어요. perform. perform. 자, 해볼까요? perform. perform. perform은 짜잔! 공연하다란 뜻입니다. 공연하다. 왜 가수나 이렇게 댄서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자, perform 해볼게요. perform. 좋습니다. 그 다음에 love, ing. 자, love 뒤에 단어 오고 ing가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짜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사실 좋아하다는 like잖아요. 근데 love, ing가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love, ing. 자, 그 다음에는 exciting. exciting. 이거 쌤이랑 많이 다뤘던 단어예요. exciting은 신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 다섯 개 단어를 기억하고 쌤이랑 read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죠? 뽀뽀! I'm a K-pop idol.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K-pop 아이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 아이돌의 글인가 봐. 오, 한번 들어보자. I'm a K-pop idol. Alright. 자, 첫 번째는 Hello, I'm Jenny. 라고 합니다. Hello, I'm Jenny.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지. 한번 해볼까요? Hello, I'm Jenny.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I sing and dance on stage. 스테이지가 뜻이 뭐였지? 무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sing, 노래하다. dance는 춤추다죠.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라고 하네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오, 그쵸. 아이돌은 무대에서 멋있게 노래하고 춤추지. 자, 그랬더니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오, practice 무슨 뜻이었어? 쌤이랑 했잖아. practice, practice. 연습하다란 뜻이었죠. 자,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연습해요. with 누구랑? my group. 내 그룹이랑. 오, 그룹인가 봐요. 그쵸? 자, 나는 내 그룹과 함께 매일매일 연습해요.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어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We make music and perform. One more time. We make music and perform. perform이 무슨 뜻이지? perform 쌤이랑 했잖아. 그쵸? 맞아요. 무대에서 하는 거.

공연하다죠. 무대에서 공연하다죠. 자, we make music and perform 하게 되면은 우리는 music, 음악을 만들고 and 그리고 공연을 해요. perform을 해요라는 거겠죠? We make music and perform. 오, 그쵸. 음악도 만들고 공연을 한다니 정말 멋있죠. 그쵸? 아이돌의 삶이란. 자, 그리고 I love singing for my fans. I love singing for my fans. 자, fans는 바로 팬입니다. 팬, 광팬 이러죠. 팬. 자, I love singing. Love, ing 나왔어. Love,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singing이니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대.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 팬들을 위해서. I love singing for my fans. 나는 내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쵸? 어우, 진짜 아이돌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그쵸? I love singing for my fans.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는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이라고 합니다. 자, exciting. 무슨 단어일까? 무슨 뜻이었지? 쌤이랑 했는데. 5, 4, 3, 2, 1. 그렇지.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So,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하게 되면은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오, 직업, 이렇게 만족도가 높나 봐요. 그쵸?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리딩이 끝납니다. 짜잔! 자,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리뷰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자. 오케이? 자, I'm a K-pop idol. I'm a K-pop idol. 나는 K-pop 아이돌이에요. Hello, I'm Jennie. Hello, I'm Jenny.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예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스테이지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무대죠. 그래서 나는 무대에서 sing,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해볼게요. I sing and dance on stage. 좋아요. 그랬더니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group. 나왔어, 얘들아. practice, practice. 무슨 뜻이었더라? 그치. 연습하다란 뜻이었죠. I practice every day. every day는 매일매일이니까 나는 매일매일 연습한대. with 누구랑? my group. 내 그룹이랑 함께 매일매일 연습을 한대요. 해볼게요. I practice every day with my

for my fans. Love, ing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팬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I love singing for my fans. 시작! I love singing for my fan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Being a K-pop idol is exciting. Exciting은 신나다라, 신나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K-pop 아이돌인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라면서 리딩이 끝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리딩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카툰 톡 시간이 왔어요. 아까 너무 예쁜 가수 제니랑 인터뷰하는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 대화로 한번 슝 빠져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The girl is interviewing Jenny. 여자애가 지금 제니를 인터뷰하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짜잔! 여자애가 오늘 무대에서 정말 멋졌어요! 라고 합니다. 팬인가봐. You were amazing on stage. Stage는 무대였지요. Oh, you were amazing on stage. 자, 그랬더니 제니가 아유,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라 그러죠. Thanks. I practiced a lot. I practiced a lot. 자, practice는 연습하다인데 ED를 붙여서 연습했다가 됐죠. 그렇죠. 공연 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이돌인 거 좋아요? 라고 하네요. Do you like being an idol? Do you like being an idol? 했더니 제니가 재밌어요. 신나요. 저는 제 팬들을 위해 공연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네요. It's exciting. I love performing for my fans. 라고 하죠. Exciting이 무슨 뜻? 신나는 이란 뜻이고 love performing 나왔어요. 일단 perform 뜻이 공연하다, 공연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I love performing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나는 공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공연하는 거? 팬들을 위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어요. 오늘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았죠? 너무 잘했습니다.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what a K-pop idol does. 자, 나는 K-pop 아이돌이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쵸? Singing and dancing on the stage. 자, 노래도 하고 춤춘다고 했죠, 무대에서. 자,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더 재밌게 수업하자.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영어 수업하려니까 신이 나죠? 자, 오늘도 쌤이랑 재밌게 해보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Tuesday. What does a chef do? I can say what a chef does.
0: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역시 Look and Talk, 그죠?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 자,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아이가 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쵸?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그쵸? 요리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어. 요리사는 영어로 chef입니다. C-H-E-F, chef. 그쵸? chef라고 하네요. chef, right? 자,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그쵸? 그래서, 오, 셰프가 지금 머릿속에 파스타를 그리고 있어요. 그쵸? pasta. The chef is thinking about pasta. 그리고 셰프가 이렇게 들고 있네요. 파스타를. The chef is holding some pasta, 그쵸? 뭔가 나 파스타 잘 만들어요 이러는 것 같지 않나요? 배고프다 쌤 갑자기 파스타 얘기하니까 Now I'm hungry. 자, 근데 무슨 질문을 할까? 이 남자아이가 셰프한테 뭘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뭘 질문할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he's asking? 그거는 쌤이랑 이따 카툰톡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한번 리딩 들어보고 올게요.
2: I'm a chef. Hello, I'm Alex. I work in a kitchen. I cook food every day. Guests come to eat my food. My food is tasty. Come to my restaurant.
0: 잘 들었어요, 얘들아. 자, 우리 한번 리딩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단어, 오늘의 대표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I work in, 첫 번째입니다. I work in, 나는 무슨 뜻일까? 짜잔! 저는 뭐뭐에서 일해요. 저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에요. I work in. 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매우 궁금해요. 얘들아, 일단 요리사는 어디에서 일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 work in. 오케이. 그 다음에 cook. cook. 무슨 뜻일까? cook는 요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cook. cook. alright. 자, 그 다음에 guest. guest. guest. 무슨 뜻일까? guest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guest. Guest. Alright. 그 다음에 tasty가 나왔어요. Tasty. Tasty는 delicious랑 같은 뜻을 가졌어요. Tasty 하면 맛있는 이란 뜻입니다. 아, 맛있는 건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쵸? Tasty. Tasty. 그 다음에 come to 하게 되면 짜잔! 뭐뭐에 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me to, 자,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야. I work in. I work in. 자, 그 다음에 cook. Cook. Guest. Guest. Tasty. Tasty. Come to. Come to. 잘했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 잘 기억해서 선생님이랑 리딩 한번 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우리 제목이 나왔어요. I'm a chef. I'm a chef. chef가 무슨 뜻이었지? 요리사입니다. 이거 chef라고 안 읽어요. ch 원래 ch 소리 나서 이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두통 와요. 자, 셰프. 자, 해볼게요. I'm a chef. I'm a chef. 좋아요. 나는 요리사입니다. 라는 거를 시작했는데요. 제목이 건데. So 오늘 요리사의 삶에 대해서, 요리사에 대한 리딩이 펼쳐지죠? 짜잔! 자, 요리사의 이름은 Alex예요. Hello, I'm Alex. 안녕하세요. 저는 Alex입니다. 라고 하죠. Hello, I'm Alex. 자, 항상 내 이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I work in a kitchen. I work in a kitchen. 자, I work in. 무슨 뜻이었지? 쌤이랑 방금 했잖아. I work in, 한다면, 짜잔! 저는 뭐뭐해서 일해요란 뜻이죠. 자, 근데, 라 셰프니까, 요리사니까, 어디에서 일하겠어요? 그렇죠. kitchen, 주방에서 일을 하겠죠? kitchen. Kitchen, 주방이야, okay? 자, I work in a kitchen. 자, 저는 주방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짜잔! 자, 그리고 I cook food every day. I cook food every day. 자, cook가 무슨 뜻이지? Cook. 요리하다라는 거죠. 자, food는 발음 선생님 한번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푸드라고 많이 하죠. 푸드 아니죠. 푸드 아니고 food. 우 소리를 길게 food. 오케이? 자, 저는 매일매일 every day 음식을 푸드를 요리해요. cook해요. 자, 저는 매일매일 음식을 요리합니다. I cook food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음식을 요리합니다. I cook food every day. 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는 저점 guest come to eat my food. One more time. guest come to eat my food. guest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저점 손님이란 뜻이죠. guest. 근데 손님들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레스토랑에 많은 손님들이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guest. Come to 하면 무슨 뜻이지? 그렇죠. 뭐뭐에 오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손님들은 나의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Guest come to eat my food. 손님들은 제 음식을 드시러 오세요. 그쵸? 얼마나 맛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오겠어요. 그쵸? 자,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Guest come to eat my food. Alright. 자, 그리고 my food is tasty 나왔어요. Tasty. Delicious랑 같은 표현 뭐죠? Delicious는 맛있는이자 tasty도 맛있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My food is tasty. 하면은 내 음식은 맛있어요. 저의 음식은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 자신이 있네. 그쵸? 진짜 맛있나 봐. 우리 쌤 진짜 가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무슨 뜻이었죠? come to? 맞습니다. 뭐뭐에 오다란 뜻이었죠. 그리고 restaurant 무슨 뜻이죠? 음식점입니다. 레스토랑. 그래서 제 음식점에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Come to my restaurant. Come to my restaurant. 자, restaurant 발음 한번 해볼까요? Restaurant 아닙니다. Restaurant 아니고요. Restaurant. 끝에 랑 소리가 아니라 언 소리를 내주세요. Restaurant.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더 쉬운 분 살펴보자. I'm a chef. 나는 요리사예요. I'm a chef. chef 아니야? chef. Alright. 자, hello. I'm Alex.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Hello. I'm Alex. I work in a kitchen. Work in. I work in.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나는 어디에서 일해요? 라는 뜻이었죠. 근데 요리사니까 kitchen. 주방에서 일하겠죠. 저는 주방에서 일해요. I work in a kitchen. I work in a kitchen. 그 다음에 I cook food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요리를 해요. I cook food every day. Guests come to eat my food. 자, guest는 손님들이었지. 그래서

0: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으러 오십니다. Guests come to eat my food. 그 다음에 My food is tasty. 제 음식은 맛있어요. My food is tasty. Come to my restaurant. 자, 제 음식점으로 오세요. 제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Come to my restaurant. 좋아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랑 먼저 학습한 후에 리딩 하니까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카툰 톡 시간이 왔어요. 아까 우리 셰프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그 대화 속으로 슝 빠져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Like I said, a boy is interviewing a chef. 남자아이가 지금 셰프, 요리사를 인터뷰를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보러 갑시다. 짜잔! 남자아이가 시작하네요, 대화를. 어우, 알렉스 셰프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합니다. Your food is really tasty, Chef Alex. 진짜 맛있나 봐. 자, 다시 one more time. Your food is really tasty, Chef Alex. 자, tasty 무슨 뜻? 맞아. 맛있는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셰프 알렉스님, 당신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죠. 진짜 맛있나 봐. 자, 그랬더니 알렉스 셰프께서, I'm glad you came to our restaurant. 라고 하네요. 자, come to, 쌤이랑 배웠잖아. come to는 뭐뭐의 오다인데, 여기서 came to라고 왔어요. 자, came to. came은 come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왔다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기뻐요란 뜻이 되겠죠. I'm glad you came to our restaurant. 우리 음식점에 오셔서 기쁩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주방에서 무슨 요리하세요?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cook in the kitchen? What do you cook in the kitchen? Cook. 요리하다자? 자, 그랬더니 알렉스 셰프가 저는 제 손님들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하고 있어요. I cook pasta for my guest. 자, 쿠크는 요리하다, 게스트는 손님. 자, 그래서 알렉스 셰프가 저는 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요. I love working in my kitchen이라고 합니다. 자, I work in 뭐뭐에서 일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kitchen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볼까요? I can say what a chef does. 나는 셰프가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셰프가 무엇을 하시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내일은 더 즐겁게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려니까 너무 신나지 않나요?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Wednesday. What does a pro gamer do? I can say what a pro gamer do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우리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뭔가 되게 심상치 않아요. 일단, I see a girl, 여자아이가 보이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뭐, 어떤 분이실까? 아, 보니까 프로게이머 같아요. 그쵸? He is a pro gamer. He is a pro gamer. 그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게이머.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He's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he also has a headset. 이렇게 헤드셋도 목에 걸고 계시네요. 그쵸? 아무래도 게임을 오랜 시간 하시다 보니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시나 봐요. 그쵸? 자, and in the bubble. Bubble 안도 볼게요. 생각풍선 안에는 he has a medal. And a gift. 메달을 이렇게 걸고 또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He looks very happy, right? 그래서 뭔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A girl is interviewing the pro gamer.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죠? 그건쌤이랑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리딩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I'm a pro gamer. Hello. I'm Mike. I play games professionally. I join competitions every week. I win prizes and earn money. I practice day and night. Playing games is my passion.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오늘의 리딩은 어떨지 쌤이랑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몇 개예요? 1, 2, 3, 4, 5. 다섯 개의 단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어려워요. 그쵸? 너무 길고 어려워요. 자, 근데 잘 들어봐. Professionally. One more time. Professionally. 자,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왜 직업에 관한 주제로 다루는 무언가를 봤을 때 꼭 등장하는 단어거든. 자, one more time. Professionally. Professionally. 왜 우리 친구들 프로처럼 이란 단어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게 바로 뜻이 뭐냐면 짜잔. 직업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직업적으로 뭔가 재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업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professionally라는 뜻을 씁니다. 라는 단어를 써요. 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쌤이랑 이따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competition. One more time. competition. competition은 바로 이겁니다. 대회예요. 대회. competition. competition. 자, 그 다음에 earn 나왔어요. earn, earn, earn. 바로 무슨 뜻이냐면 짜잔. 자, 돈을 벌다 또는 무엇 무엇을 얻다란 뜻입니다. 뭐 메달을 얻다, 상품을 얻다, 상금을 얻다 할 때 earn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earn, earn. r 소리가 들어가서 혓바닥은 뒤에 있겠죠. earn, earn. 좋아요. 자, 그다음에 day and night. Day and night. Day는 날이고 night는 밤인데 day and night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될까? 3, 2, 1, 짜잔! 자, 날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라고 할 때 day and night예요. 뭐 매일매일 아주 매일 하루 웬쟁일 무언가 할 때 day and night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ssion. Passion. 오, 단어부터가 굉장히 불에 활활 타오르는 느낌인데 Passion은 내가 무언가를 정말 매우 사랑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바로 열정이란 뜻입니다. One more time. Passion. Passion. 이거 fashion.

아닙니다. fashion은 옷 입는 그 fashion이고 얘는 passion. passion. alright. 자, 다섯 개 단어 살펴봤는데요. 자,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한번 문장들 한번 보러 가볼게요. 쥐어줘, 쥐. 자, 첫 번째 우리 주제가 나왔어요. 제목은 I'm a pro gamer. One more time. I'm a pro gamer. 나는 프로 게이머예요. 입니다. 오, 프로 게이머의 삶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짜잔. 자, hello, I'm Mike. Hello, I'm Mike. 자,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입니다. 오, 마이크가 프로 게이머란 뜻이겠죠? 자, 그 다음은 I play games professionally. One more time. I play games professionally. 어려운 단어 나왔어. 그쵸? 그쵸? professionally, professionally. 직업에 관한 것을 다룰 때꼭 등장하는 단어라 그랬는데요. 아까 무슨 뜻이었지? 맞습니다.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I play games professionally 하게 되면 나는 전문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요. 왜 게임을 그냥 즐겁게 재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정말 일로 받아들이면서 전문적으로 한다란 뜻이겠죠? I play games professionally 직업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I join competitions every week. One more time. I join competitions every week. 자, join, join, 참가하다란 뜻이에요. competition, 무슨 뜻이었어요? 대회죠. 그래서 나는 대회에 참여한대. 근데 얼마나 자주 참여하면요? every week 그래요. every 하면 매번이란 뜻이고, week는 한 주예요. 그래서 매주 나는 대회에 참가한다란 뜻입니다. competition, I join competitions every week. 좋아요. 자, 대회란 뜻이었죠. Alrighty. 자, 그 다음 문장은 I win prizes and earn money. 자, win은 이기다란 뜻이에요. prizes는 바로 상품, 상금이란 뜻이에요. 뭔가 대회에 참여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reward 있죠. 그걸 바로 prize라고 합니다. 상. 자, 그래서 I win prizes and earn money. 하게 되면 나는 win 이 몸을 이기다라는 건데 prizes 상금을 얻고 상금을 이기고 and earn money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겨서 상금도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받는다는 뜻이겠죠. earn이 아까 돈을 벌다 또는 몸을 얻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I win prizes and earn money. 오, 대회에서 이겼나 봐요. 아주 축하합니다. 자, earn, 돈을 벌다, 뭐뭐를 얻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I practice day and night. day and night이 무슨 뜻이었지? day는 날, night는 밤. 그래서 합치면, 짜잔! 날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웬종일. 그래서 I practice day and night 하게 되면 나는 밤낮으로 practice, 연습을 한다란 뜻입니다. 어우, 대단해요. 그죠? 자, playing games is my passion. Playing games is my passion. 자, passion이 뭐였어요? 매우 매우 사랑할 때 무언가가 나오죠? 그쵸? 열정이자. 그래서 playing games, 게임하는 것은 나의 열정입니다라고 하네요. 멋있어요, 그쵸? 무언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건참 멋있는 일 같아, 그쵸? 자,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I'm a pro gamer. Hello, I'm Mike. I play games professionally. Professionally. I join competitions every week. Competitions, competitions. I win prizes and earn money. Earn, earn. I practice day and night. Day and night. Playing games is my passion. Passion, passion. 어때? 쌤이랑 해석하고 읽어보니까 이가 쏙쏙 되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였어요. 얘들아, 이제 cartoon talk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어떤 인터뷰 내용일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짜자잔!
자, this is today's picture. It's an interview scene. A girl is interviewing the pro gamer. 프로 게이머한테 무슨 질문들을 할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짜잔. 자, 여자

저희가 첫 번째 문장을, 첫 번째 질문을 하네요. What's your passion, Mike? What's your passion, Mike? 자, passion이 뭐였지? 열정이었죠. 그래서, oh, Mike, 당신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은,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네요. What's your passion, Mike? 라고 하자. 자, 그랬더니, 우리 마이크 프로게이머가 저는 전문적으로 게임을 해요. 그게 제 열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멋져. I play games professionally. It's my passion. 자, professionally. 오늘의 아주 중요하고 조금 어려웠던 단어죠. Professionally,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란 뜻이었어요. 그 단어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Okay? 자, passion은 열정. Okay? 그래서 I play games professionally. 나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해요. It's my passion. 그것은 나의 열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멋져요.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조금 약간 특이한 질문을 해요. 돈은 어떻게 버세요? 뭐 궁금할 수 있죠, 그쵸? 돈 어떻게 버세요? How do you earn money? How do you earn money? 그랬더니 자, 저는 대회에 참가해서 이기면 돈을 벌어요 라고 하는데 영어로 I earn money by winning competitions 라고 합니다. 자, earn은 돈을 벌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By winning competitions. 대회에서 이기면. 대회에서 이겨서 돈을 번다. 라는 뜻이겠죠. Competition. 대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저는 이기려고 밤낮으로 연습합니다. 라고 합니다. I practice day and night to win. Day and night가 무슨 뜻? 밤낮으로 하루 완주행일이란 뜻이었죠? 그쵸. 프로게이머가 얼마나 열심히 게임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삶을 갖고 있었군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짜잔! I can say what a pro gamer does. I can say what a pro gamer does. 나는 프로게이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자, 프로게이머가 무엇을 했죠? 밤낮으로 day and night playing games, practice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한 삶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를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자, professionally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ally의 뜻은 바로 전문적으로라는 뜻이었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자. Bye bye, butterfly.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의 기분은 어떤가요? 자,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Thursday. What does an athlete do? I can say what an athlete do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자,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큰 스테디움에 있는 것 같아요. 스테디움 바로 운동장이죠. 큰 운동장. 스테디움. 뭔가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은 스테디움입니다. 자, 일단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인터뷰를 또 하고 있습니다. A boy is interviewing someone. 이 someone은 누굴까요? 자, 왠지 보니까는 아, 운동선수 같아요. 자, 운동선수가 영어로 조금 어려운데 쌤 잘 따라해봐. Athlete. Athlete. 맞아, TH가 있어서 혓바닥이 나왔다가 슉 들어갑니다. Athlete. Athlete. 그래서 남자아이는 지금 운동선수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He is, the boy is interviewing an athlete.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아유 운동선수가 역시 근육이 많습니다. He has big muscles. 근육, muscles, right.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선생님도 근육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번호가 173번이네요. His number is 173. 오, 173번호 좋습니다. 자, 그리고 in the bubble, 생강풍선에는요,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He's training very hard, right? 자, 어떤 질문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컨셉이랑 이따가 check 해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 한번 reading 들어보고 오세요.
1: I'm an athlete. Hello. I'm Sarah. I play sports to stay healthy. It's important to stay in shape. I train hard every day. I compete in games and win medals.
0: 잘 들어봤나요? 자,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자, 방금 들어본 reading을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같이 살펴볼게요. 짜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를 먼저 봐야겠지. 자, 오늘도 몇 개의 단어일까요? 1, 2, 3, 4. 네 개의 단어예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Stay healthy. Stay healthy. 무슨 뜻일까?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이 늘 stay healthy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의 뜻은 짜잔! 건강을 유지하다란 뜻입니다. Stay healthy. Stay healthy. 이거 할 때 healthy가 아닙니다. healthy 아니에요, 얘들아. healthy. TH 있으니까 healthy. Okay.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저 운동도 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도 먹으면서 stay healthy. Very important, right?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stay가 또 나왔어요. Stay in shape. Stay in shape. 자, stay 하게 되면 뭔가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계속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stay in shape래. 근데 teacher, shape는 모양이잖아요. 저 다 알아요라는 친구 있지. 근데 여기서 stay in shape 하게 되면 모양을 유지하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짜잔. 체력을 유지하다란 뜻이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몸매를 유지하다라고 할 때도 stay in shape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매를 유지하다 또는 체력을

유지하다라고 할 때 둘 다 stay in shape 가능합니다. Stay in shape. Stay in shape. 자, 내 몸을 약간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몸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에 train hard. Train hard. 자, train은 바로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hard가 붙여졌어요. Hard 하면 teacher hard는 열심히란 뜻 아닌가요? 맞아요. hard는 열심히란 뜻이에요. 딱딱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돌 딱. 그렇지만 여기서는 열심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다라고 할 때 train hard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rain hard, train hard. 아주 정말 열심히 막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할 때 train hard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compete in. One more time. compete in. 자, compete in. 자, compete 하게 되면 경쟁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쌤이랑 competition 배웠잖아요. 대회라는 뜻이었지. 근데 이번에 compete 나왔어요. compete. 자, compete in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짜잔! 뭐뭐에서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compete in. compete and compete 할 때요. 입을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compete and. 자, 뭐뭐 안에서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회에 출마해서 거기 안에서 경쟁하다라 할 때도 compete and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단어들이었고요. 우리 그럼 reading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Okay? 자, 제목입니다. I'm an athlete. One more time. I'm an athlete. Athlete가 뭐예요? 운동선수. 자, 운동선수 단어로 athlete 되겠습니다. 나는 운동선수예요.가 주제예요. 오늘 운동선수에 대한 삶을 보겠는데요. 짜잔! 자, hello, I'm Sarah. Hello, I'm Sarah.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부터 하네요. Hello, I'm Sarah. 자, 그리고서는 I play sports to stay healthy. I play sports to stay healthy. Stay healthy, stay healthy. 무슨 뜻이었지? 쌤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것. 바로 맞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I play sports to stay healthy. 하게 되면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sports, 운동을 한다라는 거겠죠?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랬더니 It's important to stay in shape. Stay in shape가 무슨 뜻이었지? 체력을 유지하다, 몸매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It's important to stay in shape 하게 되면은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important, important 바로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I train hard every day. I train hard every day. Train hard가 무슨 뜻이지? 그쵸. 열심히 훈련하다였죠. 근데 every day이래요. Every day 하게 되면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해요란 뜻이 되겠죠. 멋집니다. 자, 그리고서 I compete in games and win medals가 나왔습니다. compete i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지? 맞습니다. 뭐뭐에서 경쟁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경쟁을 하냐면 게임에서 경쟁을 한대요. 게임에 출전해서 경쟁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and win medals 메달을 또 딴대요. 멋집니다. 왜 이렇게 달리기도 시합하면은 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그쵸? I compete in games and win medals. Okay.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랑 한번 다시 한번 보죠. I'm an athlete. Athlete이 무슨 뜻이에요? 운동선수. Athlete, athlete. All right. Hello, I'm Sarah. 안녕하세요. 전 Sarah예요. I play sports to stay healthy. Stay healthy가 뭐였지?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라고 하죠. It's important to stay in shape. Stay in shape. 몸매를 유지하다 또는 체력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체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important, 중요합니다라고 하죠. I train har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해요. I compete in games and win medals. 자, 나는 게임에 출전해서 경쟁을 해요. 그리고 메달을 얻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여기까지가 리딩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칼진척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확인할게요. 짜잔! Oh, this was today's picture, right? A boy is interviewing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영어로 athlete, 그쵸? athlete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지 쌤이랑 보자. 짜잔! How do you stay in shape? How do you stay in shape?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stay in shape. 무슨 뜻이에요? 오, 맞아요. 몸매를 유지하다 또는 체력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죠? 어떻게 체력 또는 몸 컨디션을 유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죠. How do you stay in shape? 그랬더니 I train hard every day. 자, 나는 매일매일 train hard,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열심히 훈련을 해요. 고강도로 훈련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I train hard every day. 멋져요. 자, 그랬더니 Do you compete in marathons a lot? 라고 합니다. Marathon, 바로 마라톤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compete in 하게 되면 뭐뭐에서 경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당신은 마라톤 대회에 많이 참가하시나요? 마라톤 대회에서 많이 경쟁하나요? 라는 뜻이겠죠. Do you compete in marathons a lot? 마라톤 아니고 marathons. Marathons, okay? 조금 어렵지, 발음이. 자, 그랬더니 Oh, yes, that's why I try to stay healthy. 라고 합니다. Stay healthy는 건강을 유지하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몸을 늘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라고 합니다. Stay healthy.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건강을 유지하다. Okay. 아,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자, 운동선수가 영어로 뭐였죠? 그쵸, athlete였죠. 그거 꼭 기억하기 쌤이 이따가 또 물어볼게.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할 시간이 왔다니. 너무 놀랍죠, 그쵸? 자, 오늘 학습 목표는 뭐였는지 봅시다. I can say what an athlete does. Athlete, athlete.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운동선수죠? 나는 운동선수가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check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두 개를 힌트,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운동선수가 뭐라고요? Athlete? No. Athlete, athlete, athlete.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다는 뭐였지? 그쵸? Train hard 였죠? 그거 두 개라도 꼭 기억하기,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또 우리 시간에 만나자. Bye bye, butterfly.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9. Jobs. Friday. Write about my dream job. I can write about my dream job.
0: 얘들아, 오늘은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지, 그치? 자, 금요일은 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는 날이지요? 어우,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write about my dream job. One more time. Write about my dream job. Dream job 하게 되면은 내가 꿈꾸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직업이 혹시 있을까요? 쌤은 있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꼭 이게 되고 싶은데 그게 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자, 글을 쓸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냐면 look and talk를 해보면서 쌤이랑 아이디어 얻어볼게요. Here we go.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쌤이 참 멋있게 생각하는 직업이 뭘까요? 바로 pilot입니다. 자, pilot. 바로 비행 조종사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치? 하늘을 매일 나는 상상을 하면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 그쵸? 자, 여자아이가 지금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네요, 그쵸? She's dreaming about being a pilot, right? 자, 그럼 한번 우리 아이디어를 얻어봅시다. 짜자잔! Pilot 딱 나왔어요. 자, pilot, pilot. 비행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써보자고. 내가 꿈꾸는 직업은 파일럿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써볼게요. 짜잔!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자, 제가 꿈꾸는 직업은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pilot 넣어줄게요.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좋습니다. 자, 그리고 dream about airplanes all the time.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dream about 뭐뭐에 대해서 꿈을 꾸다라는 뜻인데 매일매일 all the time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꾼대요. 비행기에 대해서 늘 상상하고 막 좋아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쌤이랑 배웠던 표현 중에 밤낮으로 하루 종일이란 뜻을 가진 단어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날이랑 밤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뭐였죠? 맞습니다. day and night였죠.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짠! 넣어줘볼게요. 그렇다면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뜻이 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밤낮으로 하루 종일 비행기에 대해서 꿈꿉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친구 나중에 진짜 조종사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랬더니 자, practice and train 단어가 또 나왔네요. practice가 뭐예요? 연습하다죠. train은 훈련하다라는 뜻이었어. 선생님이랑 또 이번 주에 이거 배웠어. 열심히 훈련하다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 train을 사용해서 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자,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I will a lot and 자,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0: I will a lot. 무엇을 많이 할까? 무엇을 많이 할것 같아요? 연습하는 것을 많이 할것 같아. 그쵸? 자, 연습하다 영어로 practice죠. So I will practice a lot and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열심히 훈련하다. 단어 어떻게 완성시켰지? 자, 훈련하다는 train이고 뒤에 열심히란 단어가 들어갈 거야. 짠! 그래서 train hard가 되겠습니다.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자, I will practice a lot. 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받을 거예요. 라고 하네요. 멋지죠? 자, 그리고 guest on my plane 나왔어요. guest 우리 단어 배웠다? guest는 손님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guest on my plane 하게 되면은 비행기에 타는 승객들, 손님들이란 뜻입니다. guest on my plane. 자,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나 볼게요. 짜잔. meeting on the plane will be 짜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빈칸에 meeting, 누굴 만나겠어요? 그쵸? guest를 만나겠죠? guest. Okay. So, meeting guest on the plane will be. 자, 승객들을 만나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이 여자의 표정을 봐서는 매우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신나는. 쌤이랑 배웠어. 빨리 생각해봐. 이로 시작하는 거. 그쵸? Exciting입니다. 그래서 meeting guest on the plane will be exciting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만나는 것은 승객을 비행기에서 만나는 것은 정말 신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My dream job. 내가 꿈꾸는 직업.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내가 꿈꾸는 직업은 나중에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나는 밤낮으로 비행기에 대해서 꿈을 꿔요.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나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을 거예요.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승객들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exciting, 신날 거예요 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라이팅이었는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티가 되어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My dream job. My dream job is to be a pilot. I dream about airplanes day and night. I will practice a lot and train hard. Meeting guests on the airplane will be exciting.
2: Hello, world.
3: Hi, everyone. Today, we will meet some great people from history.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의 위인들을 만나볼 거예요. Thanks to these great people, our world has become a better place. 이 위인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Let's start with this great lady. Who is she? Her name is Florence Nightingale. Can you guess her job?
4: What does she do?
3: She's a nurse. Nightingale is a founder of modern nursing. 나이팅게일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예요.
4: Wow, she's cool.
3: Okay. Let's meet the next great person. Some of you have probably seen him and know him.
5: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His name is Leonardo da Vinci. What's his job?
1: What does he do?
0: He's an artist. Da Vinci is an Italian artist. He i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천재 화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대 최고의 화가로 존경받아요.
1: Be an artist too.
0: The next one is also cool. Who is she? She is Anne Sullivan.
1: What does she do?
0: She is a teacher. She taught Helen Keller. Helen could not see or hear. Anne taught Helen how to read Braille. Anne Sullivan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점차 책인 브레일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앤은 헬렌 켈러의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죠.
1: Wow, she seems cool.
0: Okay, let's meet the next great person. Who is she? Her name is Marie Curie. Can you guess her job?
1: What does she do?
0: She's a scientist. She is a scientist who discovered radioactivity. 마리 퀴리는 최초의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과학자예요. She was the first woman to win a Nobel Prize, and she won it twice. 노벨상을 수상한 첫 여성 과학자이지요. 노벨상을 물리학상과 화학상 두 번이나 수상했어요.
1: She sounds awesome.
0: Okay, let's meet one more great person. 오늘 함께 볼 마지막 위인이에요. Last but not least. Who is he? His name is Albert Schweitzer. Can you guess his job?
1: What does he do?
0: He's a doctor. He is a doctor who shows his love for all human beings. 인류를 사랑한 의사예요. He is well known for the saying, "The purpose of human life is to serve and to show compassion and the will to help others." 인간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돕기 위함이라는 훌륭한 말을 했어요.
1: Wow, he's a great doctor.
0: Today we met some great people from history. 오늘 우리는 역사 속 위인들을 만나봤어요.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become great people. 여러분 모두 위인이 될 거라고 기대해요. Thank you, and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ream job. 나는 내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쓸수 있다, 없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또 월요일 날 봐요. 오케이,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3: <목소�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유닛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유럽 메인북 전체 12개 유닛 중에서 유닛 12 마지막 단원 시작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유닛 1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마지막 단원까지 잘 달려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주 뿌듯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마지막 단원 유닛 12에서는 어떤 내용들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의문사 의문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문 대명사를 공부할 것인데 의문 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의문문에서 쓰이는데 명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 대명사로는 who나 whom, 그리고 what, which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의문 대명사보다 좀 더 큰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큰 개념, 의문사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8페이지 의문사 의문문의 개념과 형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사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what, 무엇, who, 누구, 누가, which 하면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when, 언제, where, 어디에, why, 왜, how,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문사입니다. 아, 의문사라는 건 그 단어 자체에 어떤 물어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의문사는요, 그 쓰임에 따라서 크게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what, who, which가 바로 의문대명사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이 의문 부사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 오늘 수업에서 의문 대명사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의문 부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이란 뭐다? 이러한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물어보는 문장을 우리 의문사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의문문을 만들 것인데요. 우리가 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복습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든다고 했나요? 자, 일단 의문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순이 어떻게 온다?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문은요, 그 어순이 휙 하고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맨 끝에 물음표를 붙이는 이러한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문문 만드는 걸 언제 배웠냐면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조동사 배울 때 각각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면 일단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 만약에 비동사가 있을 때 주어 그리고 비동사의 순서로 오던 것을 휙 하고 바꿔서 먼저 비동사를 써준다.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비동사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가수이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비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서 Is he a singer?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 일반 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그냥 순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다른 동사, 두 동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문장 맨 앞에 두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쓴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는 게 또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의문문을 만드는 두 동사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너는 점심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때는 아, eat이요. 먹다. 일반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문을 만들어주려면 맨 앞에 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서 Did you eat lunch?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음음문 같은 경우에는요. 아, 문장의

조동사가 있으면 의문문 만들 때는 문장 맨 앞에 조동사를 쓴다. 그 다음에는 주어.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동사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 오는 어떤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 너는 수영을 할수 있니? 자, 이렇게 할수 있니? 라는 의미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 우리 can이라는 조동사 맨 앞에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아, 비동사, 두동사, 조동사와 같이 어떤 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이러한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의문사, 의문문인데, 아,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이 기본적인 의문문 만드는 어순에다가 그 앞에다가 의문사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된다? 자, 의문사를 가장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는, 아, 기본적인 이 의문문의 어순을 따라서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의 어순으로 의문사,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있죠. 자, 그때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 what을 맨 앞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먹다라는 동사, eat은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부분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어순을 그대로 따라서 두 동사, 주어,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Did you eat?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의문사의 의문문은 What did you ea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정리하면 우리가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의문문의 어순에다가 그 앞에 의문사만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 표로 의문사, 의문문의 어순 그리고 예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이 위에 세 가지 경우는요, 그큰 틀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맨 마지막 경우만 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문장에 의문사 사용하려면 이 의문사를 맨 앞에 써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경우 1번, 그리고 두 번째 경우 2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문문을 만든다? 의문사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주어, 의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은요, 의문사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는 비동사, 의문문, 어순 그대로 따라서 비동사, 주어, 이런 어순으로 써야 되는 거죠. Who is that boy? 저 소년은 누구니? 라고 할때 who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가 왔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동사는 뒤에 주어의 수를 맞춰서 저 소년이니까 한 명인 거니까 이렇게 is로 써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은요. 자, 마찬가지로 의문사 맨 앞에 쓴다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 부분은 일반 동사 의문문의 어순 그대로 따라서 주어의 앞에 이렇게 두 동사를 써주고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써야 되겠죠. 만약에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do를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 맞다면 does를 쓰고, 그리고 만약에 시제가 과거라면 did를 쓰겠네요. 자, 그래서 where does she go after school? 하면
그녀는 방과 후에 어디를 가니라는 거예요. 일단 어디라는 의문사 가장 먼저 써요. 그 다음에 가다, go. 이건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의문문 어순 그대로 따라서 두 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 마찬가지로 의문사 먼저 쓰고 그 다음 부분은 조동사 의문문 어순으로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제가 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라는 how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은 큰 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의문사 쓰고 동사 주어 어순. 그런데 이 마지막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냐면 의문사가 즉 주어인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의문사 자체가 즉 주어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뒤에 또 다른 주어를 써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의문사를 쓰고, 즉 주어인 이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만 써서 의문문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Who teaches math this year? 하면 누가 올해 수학을 가르치니?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who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who는 teach라는 이 동사의 주어죠. 누가 가르쳐? 라고 할때 가르치다의 주어는 누구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 who는 의문사인데 즉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이때 의문문은 어떻게 만든다? 의문사, 즉 주어인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 이런 형태로 의문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 의문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요. 이 의문사 주어를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who teaches 이런 식으로 아, 현재형일 때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형 만드는 s를 붙여 주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의 개념 그리고 형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rammar plu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ammar plus 부분은 대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두 가지 종류의 의문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에 거부터 보면 yes, no 의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그런 기본 의문문이에요. 즉,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의문문은요, 그 대답을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문문 만들고 나서 긍정 대답과 부정 대답을 나눠서 배웠던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Is her name Anne? 했을 때, 그녀의 이름이 Anne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Yes, it is. 응, 맞아. 라고 하던지, 또는 no, it isn't. 아니,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문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구체적인 정보를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What is her name?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Her name is Anne. 이런 식으로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야? 라고 해서 마치 주관식 답처럼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뭐뭐야. 이 뭐뭐 자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의문사 의문문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 의문문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았고, 이제 의문사 중에서 하나인 의문 대명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who, what, which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의문 대명사는요, 대명사처럼,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의 하나이니까 마치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Who ate the cake? 누가 케이크를 먹었니? 라고 할 때, 누가 케이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 누가 케이크를 먹었어? 누구 ate the cake?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케이크를 먹은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즉, 이때 이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who를 써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때 who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보면, who does he like?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는 좋아해. He likes.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오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가 누구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목적어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who를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who는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경우요. What is her hobby? 그녀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요. 그녀의 취미는 무엇이야? 이렇게 오겠죠. Her hobby is 무엇?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올 것입니다. 자, 이때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녀의 취미가 즉 무엇인지 이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보어를 물어보는 역할을 하므로 이때 what은 보어 역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문사 의문문에서 각각의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문사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주어를 물어보는지, 목적어 물어보는지, 보어를 물어보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면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who나 whom을 사용하고 사물에 대해서 물을 때는 what이나 which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 whom이라는 형태는 뭐냐면요, 바로 who의 목적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살펴본 예문에서 보면요, 누구라고 물어볼 때,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할 때는 who를 씁니다. 그런데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됩니다. 아, 즉,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whom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whom을 써도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whom을 쓰면 안 된다. 이건 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whom은 who의 목적격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who, whom은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what이나 which는 사물에 대해 묻는 것이다라고 나누어 봤어요. 그럼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which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정해진 몇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물을 때 사용한다. 즉, 어떤 정해진 선택지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는 which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선택지 없이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 대명사 who나 whom. 누구 또는 누구를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각각 해석해 보면 Who made this cheesecake?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니? Who is your brother? 누가 너의 남동생이니?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Who 또는 Whom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What 같은 경우는 무엇이란 뜻이죠? What made him angry? 무엇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니?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at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what을 사용해서 물어볼 때는요. 딱히 어떤 선택지를 정해놓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which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것이라는 뜻으로 선택지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which runs faster? 어느 것이 더 빨리 달리니? A cheetah or a horse? 치타야? 아니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Which is yours? 어떤 것이 너의 것이니? The red one or the blue one? 빨간 것이니? 아니면 파란색의 것이니?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 which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which로 물어보는 이 뒤에는 A or B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grammar plus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what하고 which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배웠냐면요. 의문 대명사로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what과 which는요. what 플러스 명사, 그리고 which 플러스 명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what은요. 무슨 뭐뭐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 위치는요, 어떤 뭐뭐뭐라고 해석을 해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인 거예요. 우리 예문 한번 보면, What color is his car? 그의 차는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밑에 경우 보면, Which country? 어떤 나라를 do you want to visit? 너는 방문하고 싶니? Sweden or Kenya? 스웨덴.

아니니 아니면 캐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아, 이 what이랑 which라는 것은요, 그냥 단독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명사와 함께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한 덩어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color, 무슨 색깔, 또는 which country, 어떤 나라,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들 활용해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9페이지 1번입니다.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이 되도록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는데요. 자, 알맞은 것은 바로 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I prepared. 나는 준비했어. For my presentation. 나의 발표를 위해서. 여기서 prepare 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Who told you the news? 누가 너에게 그 소식을 얘기했니? 자, 그러면 이 누구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됩니다. 알맞은 답은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Sujin told me this morning. 수진이가 나한테 얘기했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수진이라는 주어를 몰라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보면 Who is Peter waiting for? 피터가 누구를 기다리는 중이니? 라는 거예요. is waiting. 기다리는 중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피터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대답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He is waiting for his sister. 그는 그의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어. 다음 4번 보겠습니다. Which tastes better? Chocolate or vanilla? 하면 무엇이 더 맛이 좋니? 라는 거예요. 초콜릿이야? 아니면 바닐라야? 뭐가 더 맛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 경우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vanilla tastes better. 바닐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자, 1번에 what 또는 who does Mr. Smith do? Mr. Smith 씨가, 자, 무엇을 하니? 누구를 하니? 둘 중에 알맞은 말은 무엇을 하니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하니? 무슨 일을 하시니? 해야 이제 대답이 He is a pilot. 그는 조종사야. 이렇게 오는 것이고요. 자, 다음 2번 보면 whom 또는 which should I invite to the party? 이렇게 왔습니다. Invite 하면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구를 또는 어떤 것을 내가 파티에 초대해야 하니? 라고 하는 건데, 대답이 You should invite. 너는 초대해야 해. Your close friends. 너의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알맞은 말은, 아, 내가 누구를 초대해야 하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엔 whom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답을 한번 보면, invite. 초대하다의 목적어 있죠? 이 목적어를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초대할까를 물어본 거니까, 아, 이때 후의 목적격인 whom을 쓴 것이다. 이때 who를 써도 됩니다. 둘다 목적격에선 가능합니다. 다음 3번 보면요. Who 또는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o? 자, 너는 보통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니? 이렇게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종류의 음악이라고 할 때는요.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라는 뜻이 되거든요. 여기서의 what, 무슨 이라는 말이 kind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usually listen to rock music. 나는 보통 락 음악을 들어. 이렇게 대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 완성해 볼게요. 뭐뭐뭐 John play badminton with 했을 때, 자, 우리 대답이요. He played badminton with Alex. 이렇게 왔습니다. 그는 알렉스랑 배드민턴을 쳤어. 이렇게 대답하려면 질문이 뭐가 될까요? Johnny 배드민턴을 누구랑 쳤니?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누구 할 때는 의문사 who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play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 시제니까 이때 두 동사는 어떻게 쓴다? did로 써야 되겠습니다. Who did John play badminton with?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 이 대답 부분 보니까요, whic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구랑 배드민턴을 치는지. 그런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아, 목적격으로, whom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뭐뭐뭐 you going to do this summer? 했는데 우리 대답이요. I'm going to. 난 뭐 할 예정이야? Be going to 표현 나왔죠? Take swimming lessons. 수영 수업을 들을 예정이야. 라고 한다면 아, 질문은 너는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 예정이니?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할 예정이야? 무엇이라는 의문사 먼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be going to라는 이 표현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의문문 형식 따라야죠. 그래서 아, 주어의 앞에 비동사 써야 되겠습니다. You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 are를 써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이렇게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Which one, mama, your mama? The green one or the yellow one?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대답이요. The green one is my bag. 초록색의 것이 나의 가방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너의 가방이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Which one, 어떤 것이 뭐뭐이니? Is 너의 가방이니? 라고 하려면 your bag.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알맞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자, 일단 누구라는 의문사 가장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who 쓰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이때 비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은요. 아, 비동사 의문문 어순은 주어의 앞에다가 비동사 쓰는 거다. 그래서 who is 그 다음에 너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 해야 되니까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니? 라고 할 때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라는 의문사 가장 먼저 써야죠. 그래서 what 쓴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니? 라고 할 때 자,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것의 주어가 뭐예요?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때는 이 의문사 what 자체가 주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그냥 동사를 써준다. What makes 무엇이 만드니?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면 them. 그 다음에 행복하게 이렇게 happ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니? What makes them happy?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기차와 버스 중 어느 것이 더 빠르니? 라고 할 때는 아, 우리 어느 것이라고 물어볼 때 which라는 의문사 가장 먼저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더 빠르니라고 할 때 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뭐예요? 어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도 이 의문사 which 자체가 주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Which is 어떤 것이 faster 더 빠르니 그 다음에 우리 선택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차니 아니면 버스니 라고 할 때 a train or a bus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 which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뉴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를 배열해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예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니? 라고 할 때는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가장 먼저 의문사를 써야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 완성해 주세요. 너의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누구니?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너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이니? 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의문문 만들까요? 자, 이때 뭐뭐 할 것이니? 조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문문을 만들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답도 같이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의문사 의문문 공부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유닛 1부터 3까지 지난 시간에 리딩 같이 읽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라이팅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볼 건데요.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사실 영어, 언어라고 하는 건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정확한 형태로 말을 하면서 내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문법 용어 자체 혹은 문법 문제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활용된 글도 읽고 문법을 활용해서 오늘과 같이 글쓰기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면서 오늘 같이 문제 풀어볼 거고요. 라이팅 먼저 다 풀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생생 포인트, 유닛 1부터 유닛 3에 있는 비동사,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쓰기 문제를 풀어볼 거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닛, 현재 시제와 비동사 같이 쓰기 문제 풀어볼 거고요. 14쪽을 펴주시면 돼요.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어구를 골라 쌤이 찾고 있는 물건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우리 위치를 나타낼 때 비동사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주어와 동사, 비동사 그 뒤에 전치사로 이어지는 말이 왔을 때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열쇠부터 선글라스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Sam's keys. 쌤의 열쇠는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보면 소파 아래에 있죠.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건 under입니다. So under the couch. couch는 소파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상. Sam's keys. 자, 비동사 뭐 써야 한다? 복수이니까 are 써준다. are. 그 다음에 그 뒤에 under the couch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쌤의 열쇠가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소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는 축구공입니다. 축구공은 상자 안에 있네요. 안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in입니다. So in the box. Sam's soccer ball. 이번에는 단수이니까 is를 써야겠죠. is in the box. 상자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Sam's remote control.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영어로는 remote control이라고 해요. 그래서 Sam의 리모컨은요, 어디 위에 있죠?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맞닿아서 위에 있을 때는 on이라는 표현을 써요. 둘 중에 얘를 골라주시면 돼서 on the table. 자, 이번에도 3인칭 단수이니까 뭘 써야 한다? is를 써야 한다. 그래서 Sam의 리모컨은 어디 위에 있어요? on the table. 이렇게 예쁘게 쓰시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벌써 예상이 되시죠? 마지막, Sam의 sunglasses. sunglasses는 어디에 있다? 우리 3번 맨 꼭대기에 있죠? 그러면 on the top shelf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sunglasses, 복수이니까 are 써주고요. 그 다음에 on the top shelf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짠, 완성되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2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 데이비드가 자신과 가족을 소개하는 글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데이비드부터 시스터까지 있습니다. Hi, my name is David 하고 지금 직업에 해당하는 게 오겠죠? 직업. 뭐 학생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이름 얘기하고요. 나는요, 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먼저 와야 돼요. I am a. 그 다음에 그 뒤에 middle school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middle school은 뒤에 쓰겠습니다. 에구. 지우개가 필요하겠군요. So middle이라고 한 다음에 school을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볼게요. So middle school student. 비동사 뒤에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요, 수학을 잘합니다. 자, 비동사 뭐가 필요하죠? am이 필요합니다. I am good at. math는 있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this.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영어로는 this is라고 얘기를 해요. So this is my dad. 이제 아빠 얘기할 거예요. 아빠는요, 요리사이십니다. is a chef. 이렇게 쓰면 되겠죠. is a chef. 그리고 this. 그 다음에 this is my mom. 이제 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요, is 똑같이 she니까 is를 써야 돼요. a nurse. 간호사이십니다. my parents.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얘기하겠죠. 친절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My parents. 복수이니까 비동사 못 썼어요. are를 썼겠죠. So are
kind, 친절하시고요.

and hardworking. 그 다음에 남은 건 여동생인 것 같죠? So this is my sister. 그녀는요, is 자 오고요. 그 다음에 an elementary school student를 쓰면 돼요. student 있으니까 이만큼을 쓰면 되겠죠? So an elementary. 그 뒤에 에고, 아래 쓰겠습니다. elementary school까지 뒤에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더 예쁘게 잘 썼을 겁니다. 그 마지막, 그녀는요, she is 또 오고요, outgoing, 외향적입니다. 라고 완성하면 됐다. 자, 이렇게 정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 형용사 표현들을 활용해서 주어의 특징, 상태를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예시와 같이 주어진 단어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The kid. 그 아이는요, is not sad. 부정문이 쓰였네요. 슬프지 않습니다. 그녀는 행복합니다. 아하. 우리 부정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또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꽃이죠. This flower. 죽어 있는 거 아니죠. 살아 있는 거죠. 이때. 그러면, 자, this flower 쓰이니까 비동사 is 써주고, dead를 써야 하는데, 앞에 뭘 써야 한다? 죽은 게 아니니까 not을 써서, is not dead. 죽은 게 아니에요. It is 뭐합니까? Alive.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완성하시면 돼요. 같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음에 the man. 그 남자가요, 가수는 아니고 댄서입니다. 춤추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is. 자, 저는 축약해서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축약해서 쓸수 있다. Is not a singer. 가수는 아니고요. 그는 댄서입니다. He is a danc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점 여기 찍혀있죠. 자, 다음에 3번. In the kitchen. 자, 여기 주방이죠? 주방에. 그 여기서는 화장실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주방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the girl. she인 거니까 is. 자, 부정하면 is not. 그 뒤에 똑같이 in the kitchen. 이렇게 써주시고요.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나왔습니다. 부엌에, 주방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녀는 어디 있냐면요. In the, 어디에서 양치하고 있는 거죠? Bathroom.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hungry a fool이네요. 배가 불러 보이죠? 그러면 the boy 쓰이니까 비동사 뭐 썼어요? Are를 썼겠죠? Are not hungry.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배부르다라고 할 때, full이라는 형용사를 쓴다. They are full. 그들은 배가 부릅니다. 자, 이제 4번이에요. 이제 올리버의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이 알맞도록 대화를 완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쭉글 나와 있는데, 문제 같이 보면서 풀어볼게요. 1번, Oliver and Luna interested in music. 비동사 앞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interested in이라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 혹은 흥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Oliver와 Luna이니까 복수입니다. 비동사 못 쓴다. Are 쓴다. 그래서 Are Oliver and Luna interested in music? Oliver랑 Luna가 음악에 관심이 있어? 자,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음악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Luna는 여동생인가 봅니다. 역시나 음악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면 Yes 대답하고요. Oliver와 Luna를 they라고 할수 있겠죠? They are.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긍정하면 됩니다. 다음 2번. 그러면 is Luna Oliver's cousin 사촌인가요? 사촌이 아니라 여동생이죠.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겠죠. No. She 한 다음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아니라고 얘기한다. No, she isn't. 그다음에 그녀는 she is 비동사 와서 Oliver's sister, Oliver의 여동생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마지막. Luna interested in rap music. 자, 이번에도 비동사 써야 하는데, 3인칭 단수이니까 is가 오겠죠. Luna는 랩 음악에 관심이 있니? 관심 없다라고 하죠. Not into. 비동사하고 into가 나오면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Not into이니까 빠져 있지 않은 거죠.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니까 no, she isn'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 봤습니다. 자, 파이널 리뷰. 첫 번째 유닛에서는 현재 시제와 비동사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주어의 정체, 상태,
위치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가 있었고요. 축약을 할 때 I am an I'm.

You are는 your, 그리고 she's는 she's 등으로 바뀌었다. 자,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써줬고요.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쓴다. 우리 정리하면서 그 다음 유닛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6쪽으로 가볼게요.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입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어구를 골라 글을 완성하는데 필요시 형태를 바꾸려. 자, 우리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S나 ES 등을 붙여줬다고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가족은요, 종종 갑니다. 캠핑을 간대요, 여름에. 그래서 우리는요, together first. 첫 번째로 뭐 하는 걸까요? 일단 텐트를 쳐야겠죠. 그러면 여기 말 중에서 요 표현을 활용하면 됩니다. Set up a tent. 근데 we가 주어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We set up a tent. 우리는 함께 텐트를 칩니다. 현재 시제로 쭉 갑니다. 우리 엄마는요, 엄마가 이분이신 것 같죠? 그러면 책을 읽으시는데 3인칭 단수가 여기 왔죠. 그러면 read 뒤에 s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reads books. 책을 읽으셔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s 들어가야 한다. 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빠는요, in the tent. 텐트 안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죠? 그러면 낮잠을 잔다. take를 쓰려고 봤더니 3인칭 단수입니다. s 붙여서 takes a nap이라고 썼으면 아주 칭찬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낮잠을 주무시고요. 네, 여동생은요, 뭐 합니까? 노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퍼즐을 맞추고 있네요. 그러면 do puzzles인데 역시나 3인칭 단수이니까 does puzzles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So, and I just lie down. 저는 그냥 누워서요. and 음악을 듣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listen to music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music.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게 평화롭고요. 그래서 나는 캠핑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표가 있는데 L이랑 처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문장을 완성하래요.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안 좋아하는 것 같죠, 왠지? 1번, L이는 좋아합니다. 스파게티를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아, 햄버거는 안 좋아하는구나.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한다? Don't나 doesn't 붙인다. 여기서는 she니까 doesn't라고 해야겠죠. 축약 안 해도 물론 됩니다.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 써주고요. 뭘 좋아하지 않는다? hamburgers.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취향이 확실하군요. 이렇게 문장 완성하시면 돼요. 핵심은 doesn't를 활용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이번엔 처음인데요. But he likes hamburgers. 햄버거는 좋아한다인 거 보니까 앞에는 안 좋아하는 거 얘기하겠죠. 이번에 처음은 스파게티를 안 좋아합니다. 역시나 3인칭 단수이니까 처음 doesn't like. 자, 뭘안 좋아한다? 스파게티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So doesn't like spaghetti, but he likes hamburgers. 스파게티는 좋아하지 않지만 햄버거는 좋아합니다. 자, 그럼 3번. 엘리는 이런데 톰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톰은 안 좋아하지만 엘리는 좋아하는 것. 아하, 스파게티도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거니까 like인데 s 붙여야겠죠?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like spaghetti.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But Tom doesn't like it. 톰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4번. Both Ellie and Tom. 톰과 엘리와 톰둘 다란 뜻이요. 둘다 김밥을 좋아합니다. 자, 복수예요. 둘 다인 거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like라고 해야겠죠. like라고만 써주면 돼요. Tom like 김밥. 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7쪽이고요. 그래프를 보아하니 학급 친구들의 방과후 활동입니다. 그래서 글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을 읽는 사람들, 영화 보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This graph shows my classmates after school activities. So seven students. 7명의 학생들이요. 자, 일단 복수예요. 7명의 학생들 뭐 하고 있죠? Play sports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스포츠를 합니다. 뭐 축구든 농구든 하겠죠. 그래서 play sports. 그리고요. 몇 명은 read books, 책을 읽습니다. 5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5명의 학생들이 five students라고 s까지 붙여주셔야 합니다. five students read books. 그리고 4명의 학생들은 뭐 하나요? 4명의 학생들
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Draw pictures.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draw. 다양한 활동을 하죠. Pictures. 자, 그러면 남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Lastly, 마지막으로 한 명의 학생만 뭐 하는 걸까요?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자, 이때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Watch인데, 자, watch는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그러면 동사 뒤에 es를 붙여준다. ch로 끝났으니까 watches movies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된다. 역시나 현재 시제를 잘 활용해서 쓰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이번에 표를 보고 라이언의 일과에 대한 대화를 완성하래요. 굉장히 바쁜 친구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1번, What does Ryan do at 10 a.m.? 오전 10시에 라이언 뭐 해? 걔는 도서관에 가. 이거 쓰면 되겠죠. 그런데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 형태 바꿔줘야겠죠. go는 o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준다. He goes to. 자, 어디에 가나요? 도서관에 가는 거죠. The librar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Does he bake cookies at 2 p.m.? 오후 2시에 쿠키를 굽니? 라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does가 활용되었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긍정에 대답해야겠죠? Yes. 하고요. 주어는 he죠? 자, does로 물어봤으니까 긍정할 때 does로 대답을 한다. Yes, he does. 맞아. 자, 그 다음에 3번. What does he do at 5 p.m.? 오후 5시에는 뭐 하는데? 아, 걔, walk his dog. 그의 강아지 산책을 시켜. 그러면 he. 자, walk인데 역시나 3인칭 단수이니까 s 붙여야겠죠? walks his dog. 강아지 산책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Does he read books at 10 p.m.? 오후 10시에 걔책 읽어? 아니, 책안 읽고 자는 거죠? 그러면 no, he. 자, 어떻게 쓸까요? 부정해야 되니까 doesn't라고 하는 겁니다. No, he doesn't. 아니야. 걔뭐 하냐면 책을 읽지 않고, 아이고, 책 읽는다고 쓰면 안 되죠. 책 아니고 자러 가. 그래서 go 역시나 es 붙여서 goes to b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nit 2 final review 정리해 보면요.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비동사나 조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형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에 s나 es 등을 붙인다. 부정문은 do not, don't나 does나 doesn't를 동사 원형 앞에 붙이고요. 의문문은 주어 앞에 do not, does를 잘 맞게 써서 동사는 그 뒤에 원형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do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혹은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온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38쪽으로 가서 유닛 3 과거 시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의 동사를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려. 그림이 쭉 4개가 있네요. be부터 walk, begin, run, share, hop 다양하게 있습니다. It was sunny at 8 this morning. 오늘 아침 8시에는 날씨가 맑았어요. 그렇죠? I went out to school. 나는 이제 학교 가려고 나왔어요. Suddenly, 근데 갑자기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하, 지금 과거 시제로 계속 써야겠죠. 그러면 여기도 시작했다라고 써야 합니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begin이에요. begin의 과거형은 begin'd 아니고요, began입니다. 불규칙이에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돼요.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나는요, 우산이 없으니까 저렇게 맞았던 거겠죠. 이번엔 없었습니다. 과거 부정해야 합니다. 일반 동사 부정이니까 didn't를 쓰면 돼요. I didn't. 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사 have 써주면 됩니다. I didn't have an umbrella. 저는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n, 근데 그때요, 내 친구인 셀리가, 오, 발견한 거죠. 셀리가 내게 뭐한 걸까요? 막 뛰어온 거죠. run을 쓰면 돼요. 일단 begin과 have는 썼어요. run은 과거형이 뭘까요? run'd였으면 좋겠지만 run도 불규칙 동사입니다. ran이라고 해야 돼요. ran. ran to me. 내게 달려왔어요. 그리고요. 그녀의 우산을 같이 써 주었습니다. 이때 같이 나누다 쓰다. share를 활용하면 돼요. share는 규칙 동사예요.
So, E로 끝나니까 D만 붙여주면 됩니다. Shared her umbrella.

마취 우산을 써주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걸어서 함께 학교에 갔어요. walk를 쓸때 규칙 동사, 과거형으로 walked. We walked to school together. 함께 걸어서 학교에 갔고요. 자, 마지막 비동사 쓰면 됩니다. I so thankful to her. 그녀에게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과거형 써야겠죠? I니까 was. 이렇게 예쁘게 아름다운 이야기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그림을 보고 보기의 어구를 이용하여 물건의 위치에 대한 대화를 완성하려. 이번에도 역시나 위치니까 비동사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과거 시제 유닛입니다. 과거 시제로 써야 할것 같아요. 1번, Were the books on the desk? 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책이 책상 위에 있는지 물어봤죠. 있나요, 없나요? 시계만 있습니다. 없네요. No, they weren't. 아니, 거기 위에 없었어. 있었니? 없었어. 책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책장에 있었던 거였죠. 그럼 책장에 해당하는 bookcase를 활용해서 they 과거시로 써줘야겠죠. were. 자, 그것들은 책들은 어디 있었냐면 in the bookcase. 책장 안에 있었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썼죠. 그다음 2번입니다. 자, 쓴거 표시하고 was the water bottle in the back? water bottle 물병이죠. 물병이 가방 안에 있었어? 가방 안에 없었죠.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No, it wasn't. 부정했고요. 자, 어디 썼다? 일단 was 써야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있었다. on the floor.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on the floor. 자, 지금 계속해서 비동사 뒤에 장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이어질 때는 대부분의 경우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런데 두개 썼고요. 세개 남았네요. 자, 그다음에 the back on the chair.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자 위에 혹시 가방이 있었니라고 물어봐야겠죠. 이번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과거형이면서 the back과 짝이 되려면 was가 와야겠죠. Was the back on the chair? 아니다요. No, it wasn't. 없잖아요. 자, 우리 가방은 어디 있나요? 침대 위에 있죠? On the bed. It was on the bed. 아, 침대 위에 있었어. 이렇게 또 썼다. 자, 4번입니다. 자, 좀쓴거 많죠, 이제? The toys on the bed. 침대 위에 장난감들이 있었니? 이번에는 the toys. 복수이니까 was 아니고 were. 잘 썼겠죠, 여러분들? So, were the toys on the bed? 아니, 없었어. 사실 여기 아래 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were가 있으니까 여기도 왠지 were일 것 같았죠. They,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 장난감들 여기 이렇게 깔려 있는 걸 우리가 rug라고 합니다. 그래서 on the rug, rug 위에 있었어. were on the ru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3번이에요. 주어진 어구를 활용하여 친구들이 지난 일요일에 한 대화를 완성하래요. 39쪽 가서 토니부터 예람이, 다이앤 그리고 지민이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Did Tony play tennis? 토니가 테니스를 쳤어? 자, 토니 테니스 친거 아니죠? 이거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에서 치는 테니스. 탁구라고 합니다. 탁구가 영어로 테이블 테니스예요. So, no, 아니, 안 했어. 부정해야겠죠? Did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Did로 답을 해야겠죠? No, he didn't. 아니, 안 했어. 걔는 탁구를 쳤어. 그러면 자, play를 써주는데 쳤다 과거형이니까 played 써줘야겠죠? Played table tenni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는 표현도 알아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예람이 얘기입니다. 예람이가 피아노를 쳤어? 아니, 치지 않았어. 책을 읽었겠죠. 그러면 역시나 did로 물어봤으니까 did를 쓰되 부정해 하니까 didn't. No, she didn't. 아니야, 안 했어. 피아노 연주하지 않았고 책을 읽었어. 자,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썼겠죠? 제가 read일까요? read일까요? 과거 시제니까 read라고 읽어야 한다. So she read books. 그녀는 책을 읽었어. 자, 3번 가볼까요? 이번엔 Diane입니다. Did Diane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그릇들을 씻다, 설거지하다라는 뜻입니다. Diane이 설거지를 했니? 설거지한 거 아니죠? 빨래한 거 같죠? No, she didn't. 역시나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No, she didn't. 아니야, 하지 않았어.

빨래를 했어. Do the laundry. 빨래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do의 과거형인 did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 하다란 뜻의 메인 동사입니다. So she did the laundry. 빨래를 했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다음 4번입니다. 이번엔 주민이 하이킹을 하러 갔니? 등반하러 갔어? 자, 질문해야겠죠? Did로 물어봐야죠. So, did Jimin go hiking?

시입니다. She went swimming, 수영하러 갔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윤서가 콩을 키우나 봐요. 키운 콩에 대한 일치이다. 보기에 어구를 활용하여 일치를 완성하세요. 그래서 1부터 이제 day 1, 2, 5, 7. 한 일과 식물의 변화. 자, plant부터 water까지 있습니다. day 1. 첫날에 윤서는 the seeds in a pot. seeds는 씨앗이란 뜻입니다. 씨앗들이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온 거예요. 제 화분에 씨앗들을 뭐한 겁니까? 심은 거죠. 우리 심다는 영어로 plant라고 합니다. 이 plant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plant를 써주는데 과거형으로 써야 합니다. 했던 거니까 plant는 규칙동사랑 planted. 윤서 planted the seeds in a pot. 자, 그 다음에는 뭐 했나요? 둘째 날에 물을 준 거죠. 자, 물을 주다는 영어로 water. 명사로 물이 water죠. 동사로는 물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watered. 이것도 규칙동사예요. watered. 그 다음에 씨앗들의 물을 줬다. 씨앗들, 아까 단어가 뭐였죠? seeds였죠. 그래서 the seed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watered the seeds. 역시나 핵심은 과거형으로 써줘야 한다. 다음 5일차에는 잎들이 나왔어요. The leaves. 나뭇잎들이 이제 잎들, 꽃잎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아, 콩이니까 나뭇잎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The leaves 나왔다. come out을 활용하면 되는데 come의 과거형은 또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come은 came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ame이라고 써주면 돼요. So, the leaves came out. 잎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마지막 7일 차에는요. 화분을 해가 드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move를 쓰면 됩니다. move는 고맙게도 규칙 동사. 그래서 윤서는요, move인데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moved. 우리 화분은 앞에 나왔어요. pot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pot to a sunny place. 해가 드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과거 시제로 써준다. 자, 마지막 유닛 3의 파이널 리뷰입니다. 과거 시제였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를 써준다.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형을 부정할 때는 비동사가 쓰인 문장을 부정할 때 현재형과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not을 써준다.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에 쓴다. 그 앞으로 움직인다. 순서가 달라지고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 변화할 때는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이고, 불규칙 변화 동사일 때는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이거 하나 띄면 좋겠네요.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동사 앞에 did not, didn't를 붙이고요. 역시나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주 앞에 did를 써서 만든다. 이때 일반 동사는 모두 원형으로 쓴다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일차 다섯 번째 강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생생 그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글은요, 지금 제목 볼게요. Rules are rules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말인데, 규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의 규칙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는 뭐 뛰면 안 된다라든지 급식을 먹을 때는 줄을 서야 된다라든지 그런 규칙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규칙과 관련된 글을 오늘 같이 읽어 볼 겁니다. 오늘의 생생 포인트, 제목은 Rules are rules. 규칙은 규칙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 학교 생활과 규칙이

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rules are rules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대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직역을 한 것처럼 규칙은 규칙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따라야지, 지켜야지라고 해서 보통 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대에게 혹은 규칙을 무시하려는 상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줄때쓸수 있는 말이 바로 rules are rules이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주요 어법은 조금은 쉬운 난이도의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현재 시제로 쓰이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바로 한번 지문을 읽어 볼 텐데, 그 전에 어떤 주제인지 그림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제목 아래에 보면은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왼쪽 아래 상황을 보면 막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친구가 아, 뭐야 하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그림으로 와보면 모단원이라고 적혀 있고 선생님이 앞에 서 계십니다. 수업 중인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나요? 열심히 떠들고 있죠. 그래서 또 당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맨 오른쪽을 보면 식당, 급식실인 것 같죠. 그런데 뭐 하나요? 줄서 있는데 막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급식을 달라고 막 얘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What is the boy doing in the classroom? 이거 핵심 문법으로도 조만간 얘기할 건데 비동사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에 ing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문법이 또 있습니다. 뭐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라는 말. 남자아이는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뭘 하고 있나요? 교실은 가운데 상황입니다. 교실에서 떠들고 있죠. 첫 번째. He is talking. 그는 말하고 있다. 그는 떠들고 있다. 첫 번째 걸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두 번째, He is helping his friends. 그는 도와주고 있어요. 그의 친구들을. 그런 모습 전혀 아니고. He is doing his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마지막, He is listening to his teacher. 그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역시나 아니죠. 전혀 듣지 않고 막 신나게 떠들고 있어서 선생님이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문장이다. 바로 한번 교재 37쪽으로 가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uke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Luke does not like school rules 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잘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공통적인 형태를 보면 does not, 그리고 여기도 does not. 네 번째도 does not입니다. 전부 does not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뒤의 형태를 잘 보면 동사의 원래 형태가 나왔어요. 아, 이걸 우리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라고 하는구나. 부정을 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할때 부정문이라는 이 문장의 형태를 활용해 주는데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어떤 형태를 쓰냐면 기본적으로 do 다음에 not을 써주고요. 그 뒤에는 뭘 써준다? 동사의 원래 형태를 써줍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이나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does라고 나와 있어요. 왜 do라고 안 하고 does라고 했을까? 주어가 모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do를 쓰지 않고 뭘 써준다? does를 써준다. 어떤 경우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Luke가 주인공이라서 does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써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서 해석해 볼게요. Luke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지 않는데요? School rules. Rule 제목에도 나왔죠? 규칙이라는 뜻. 학교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So, 접속사예요. 그래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decides not to follow them. decide는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기로 결심을 하냐면, not to, 투부정사인 것 같은데, 투부정사 앞에 어떤 말, not이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투부정사 앞에 not이 오면,
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이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는 투부정사 앞에 뭘 붙여준다? not을 붙여준다. 뭐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냐면 follow. follow는 규칙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규칙을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아하.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는 건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He is late for school. 자, 대표적인 학교 규칙. 몇 시까지 와야 되는 그런 등교 시간이 있는데 그 등교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학교에 늦는데요.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뭐 하냐면요. Does not do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숙제도 안 합니다. 한번 뭘안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지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 안 합니다. And 그리고요. Does not help clean the classroom.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죠. 뭘 도와주지 않냐면 교실을 청소하는 걸 돕지 않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혹은 더 많이 교실을 청소할 겁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도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규칙은 막다안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Also,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뒤에 말이 더 대단해요. He runs in the hallways. 그는 뛴대요. 막 달립니다. 어디에서요? Hallways. 여러분들이 달리면 안 되는 장소가 사실 많아요. 교 내에서는 달리지 말라고 하죠. 어디 말고는 운동장 말고는 거의 다 뛰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실을 들어가기 위해 교실까지 가는 그 경로 복도가 있죠. 복도를 영어로 hallway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앞에 그림에 등장했던 바로 그 상황. At the cafeteria. 캐페테리아 하면 우리말로 구내식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회사에 있는 그 안에 포함된 식당을 영어로는 캐페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구내식당, 우리말로 하면 뭐 급식실이라고 또할 수도 있겠죠. 급식실에서 그는요, skips the line. 줄을 skip한대요. 건너뛴대요. 그래서 줄을 건너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앞에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막, 줄을 새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skip the line은 줄을 건너뛰고 바로 맨 앞으로 뛰어가는 느낌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새치기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재의 여백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아요. cut in l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새치기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치기 한다라고 할때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막 사람들이 줄지어 있으며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 줄을 자르고 들어가는 느낌, cut in line이 새치기 하다라는 뜻, skip the line은 보통 이렇게 맨 앞으로 가서 무언가를 먹거나 받을 때 줄을 건너뛴다 이런 느낌으로 새치기 하다, skip the line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가요, 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leaves. leave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남기다라는 의미예요. 남깁니다. 음식을 on the table. 먹는 식탁이 있겠죠? 그 테이블, 식탁 위에다가 남기고 간대요. 세상에. 계속 한번 적어볼까요? 4번. 복도에서 뛰어다니고요. 새치기도 하고요. 다른 개념이라고 본다면 또 음식도 남긴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를 적어놓은 것만 해도 6가지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He talks in class.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요. 뭐 하냐면요. 수업 중에 떠듭니다. 이때 왜 he 뒤에 talks를 썼을까? he라고 하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 이렇게 s를 붙여준다라는 것도 핵심 어법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And, 그리고요, does not listen to the teacher.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8. 앞에와 마찬가지로 does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는 does not 잘 써두고 이 뒤에 like라든지 help라든지 동사 원형의 형태를 바꿔서 틀린 걸 찾으라고 혹은 올바르게 고치라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잘 봐두는 게 중요하다. 루크는 생각을 한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It is funny. 재미있다고.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But, 그러나, his teacher is angry. 당연히 그의 선생님은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꼭 선생님만 화가 나는 건 아닐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난 상황이 무엇일까? 급식을 먹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서 새치기를 하고 먼저 급식을 받는 모습. 어떤가 여러분들? 벌써부터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One day. 하루는요, 루크가요, sleeps on trash he threw on the ground. 이 문장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일단, 각자 형광펜이든 빨간펜이든 좋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괄호하고 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세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단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보기 힘든 문장 구조라서 그래요. 차분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루크는 sleeps 한대요. sleep. 우리말로 하면 미끄러지다 란 뜻입니다. 루크는 미끄러집니다. 어디 위에서 미끄러지냐면, trash, 쓰레기란 뜻이죠. 쓰레기 위에서 미끄러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주어와 동사처럼 보이는 친구가 등장했어요. 일단, throw는 throw라고 하는 동사,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서 버릴 때 throw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 줄수 있다. 그가 버린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가 버린 어디 위에, 땅 위에, 바닥 위에, 그가 버린 쓰레기 위에 미끄러집니다.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해 주는데, 아, 이 뒤에 이 말은 이렇게 어떤 쓰레기인지를 얘기해 주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연달아 갑자기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면 이 뒤에 등장하는 말은 앞에 말과 연결되어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어 문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루크는 그냥 쓰레기 위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버린 쓰레기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당연히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는요, drops his books. drop. drop이라고 하는 건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떨어뜨립니다. 그의 책들을 바닥 위에 떨어뜨리고요. and. 자, 글을 읽을 때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 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는 느낍니다. fee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embarrassed. 좋은 표현이에요. embarrassed는 당황스러운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로 당황한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embarrassed.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embarrassed. 발음이 쉽지 않고, 그리고 철자가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강의 뒤에 다시 정리할 때이 단어는 발음해 가면서, 그리고 써가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당황을 하는 걸까? 당연히 자기가 버린 쓰레기 위에 미끄러지고, 바닥에 책도 떨어뜨리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봐요. The dirty classroom. 더러운 교실을 봅니다. 누가 그랬을까? 본인이 그랬겠죠. And 그리고 그의 unhappy classmates. 학급 친구들은 학급 친구들인데 unhappy하대요. happy는 어떤 의미일까? 행복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on은 형용사와 이렇게 붙어서 반대 의미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nhappy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불행한 학급 친구들을 봅니다. 왜 불행한 걸까? 당연히 루크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 때문에 불행한 거겠죠. 루크는 realizes 합니다. realize.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의 단어이긴 한데 우리말로 하면 깨닫다, 알게 되다의 의미예요. 루크는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게 될까? Rules are important. 규칙이 뭐하다?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규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는 게 중요하죠.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날부터 그는요, decides, 어떤 의미이다? 결심하다. 그는 결심합니다. 뭐 하기로요? To follow. To 부정사가 명사로 목적어 역할을 하죠.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규칙들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요. And everyone feels happy.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해피 엔딩이네요. 키워즈 한번 볼게요. 일단 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루크라고 하는 주인공이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고, 어떤 일련의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규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규칙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글을 같이 읽어보았다.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볼 건데요. 네 개의 단어가 역시나 등장했습니다. Classroom,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 교실이죠. 그 다음, cafeteria, 여러분들로 따지면 급식실. 여기서는 구내식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floor. 어디 위에 루크가 책을 떨어뜨리죠? 바닥 위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바닥. hallway는 루크가 뛰어다녔던 바로 그 복도입니다. 1번. 어떤 공간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죠? 이 화살표가. 그러면 1번에 들어갈 말은 바닥이라는 의미의 floor를 써주시면 됩니다. floor. 다음 2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교탁도 있고 칠판도 있고 책상과 의자도 보입니다. 수업을 듣는 공간, 교실이죠. 영어로는 classroom이라고 한다. 그 다음 3번은 어디일까요? 3번은 뭐 2학년 1반인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교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통로, 우리는 복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hallway를 적어주면 되겠죠. hallway, 복도라고 하는구나. 마지막 4번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괜히 배가 고파지네요. 메뉴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급식을 받는 모습, 급식실, 구내식당, cafeteria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문제 완성되었다. 그래서 floor부터 classroom, hallway, cafeteria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38쪽으로 넘어가서 A번, after read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은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골라.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런데 뒤를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완성해 보래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지 생각하면서 골라줘야 됩니다. angry, 화가 난 감정을 우리가 angry라고 하죠. 그다음, happy, 행복한이라는 의미. funny, 웃긴, 재미있는. 그리고 embarrassed. embarrassed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1번 볼게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it is 뭐라고 하는 걸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루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루크가 막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와, 이거 뭐하다? 재미있다, 웃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 C, funny를 적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 2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선생님을 보아하니 어때요? The teacher is.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선생님의 지금 감정을 보아하며 화가 났다라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angry. 그래서 A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I feel.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을 들어가는 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역시나 들어가야 하는데, 루크가 어떤 상황인 것 같죠? 바닥에 본인이 버린 쓰레기에 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감정을 느낄까? 와, 행복하다. 라기보다는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당황스러운 감정이겠죠? 그러면 D, embarrassed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D 써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감정은 happy입니다. We don't feel. 우리는 뭐하지 않다. With him.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 b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happy 다음에 with. 그리고 대상이 나오면 이 대상에 만족하는 이란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가, 루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B로 넘어가 볼게요. 글을 읽고 일어날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럼 A부터 E까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지문과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굳이 외워서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문을 읽고 온 거니까 저는 이렇게 선택지를 읽어가면서
다시 순서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A는 Luke는 does not like school rules. 학교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왠지 바로 루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의 도입부를 나타낸 말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B로 가보겠습니다. Luke sleeps on trash. 쓰레기 위에서 미끄러지는데 그가 땅에 버린 쓰레기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무언가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루크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다? 규칙이 important,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 D. 루크는 decides, 결심합니다. 뭐 하지 않기로, not to follow the school rules.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요. 마지막 E. 루크는 하지 않습니다. Do his homework and talks in class. 숙제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떠듭니다. 그럼 배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루크는 학교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A의 내용이 먼저 나와야겠죠. 루크는 학교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결심을 합니까? 규칙을 지키지 말아야지, 따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D의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지금 주어진 선택지에서는 E를 고를 수가 있겠죠. 숙제를 하지 않고 수업 중에 떠든다. 물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본인이 땅에 버린 쓰레기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 B가 와야겠다. 마지막 남은 건 뭔가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다? 규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럼 남아있는 C를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배열을 다시 해보면 A, D, 그리고 E, B, C가 답입니다. 그 다음으로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요, 그림을 보고 루크의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을 완성을 해보래요. 1번 보겠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루크가 여기 지금 주인공이죠. 루크에 일단 표시를 먼저 해보면 루크는 뭐 하고 있나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하지 않는 모습일까? 숙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죠. 빈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돼요. 숙제를 하다는 do one's homework라고 합니다. 이때 once에는 my라든지 his라든지 her라든지 그런 형태의 말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his가 있으니까 앞에 말은 do를 써주고 뒤에는 숙제라는 의미의 homework를 써주면 된다.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일, 숙제가 된 겁니다. 그럼 잠깐 문법 복습을 해보면 does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먼저 써주고 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줘서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이 나왔다. 2번 볼까요? 루크가 뭐 하고 있나요? 구내 식당 급식실이죠. 그런데 열심히 막 뛰어가서 먼저 받겠다라고 새치기를 합니다. 새치기 하다라는 표현. 지문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왔나요? skip the l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주어에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skip이라고 썼으면 만약에 실제로 서술형 평가로 나온다. 감점될 수 있습니다. 주어에 맞춰서 어떻게 쓴다? skips.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뭘 건너뛴 거죠? 줄을 건너뛴 거니까 line을 뒤에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Luke는 뭐 합니까? 밥을 다 먹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 식탁 위에다가 음식을 두고 갑니다. So, look on the table. 식탁 위에 혹은 뭐 테이블 위에 뭘 두고 가는 거죠? 음식을 두고 가는 거죠. 두다, 남기다, leave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역시나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준다. So, leaves food. leave 뒤에 s를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4번입니다. Luke는 뭐 하나요? trash.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그가 본인이 땅에 버린 쓰레기 위에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쓴다? slip, 그리고 위에라는 의미의 on을 써주는데, slip 역시나 뒤에 s를 붙여서 slips on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날에 우리 3학년 선배들이, 여러분들로 따지면 선배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서술형 평가 항목에서 많은 친구들이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이렇게 동사에 S를 써줘야 되는데 놓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일화를 통해 여러분들은 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D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학교 규칙에 관한 포스터를 완성해 보래요. 학교 규칙이 포인트인 겁니다. 예를 들어,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라. 지각하지 말라와 같이 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don't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일 때 부정 명령문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뛰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don't란 말 뒤에 run 그리고 어디서 뛰지 말아라. In the hallways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Don't run, 하지 말아라. In the hallways,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그러면 여긴 뭘까요? 수업 중에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talk이 아니라 don't talk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Don't talk in class, 수업 중에 떠들지 말아라. 역시나 don't로 말을 시작해주면 된다. 이때 동사 원형 앞에 don't가 오고 이런 문장이 뭐라고 부른다?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한다. 부정 명령문이 쓰인 겁니다. 자세한 건 다른 강의에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장 세 가지 먼저 볼게요. 글이 조금 길었죠? 루크는 학교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 규칙들을 follow 하지 않기로, 따르지 않기로, 지키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떻게 돼요? 루크는 깨닫습니다. 규칙이 중요하다고 또 깨닫고요. So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결심을 합니다. 규칙들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글이 마무리되었다. 주요 어법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었는데 현재 시제였습니다. Do not 혹은 don't라고 축약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활용한다. 그래서 의미는 뭐뭐 하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I don't get up early on weekends.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Don't라고 써줄 수도 있고, do not이라고 풀어줄 수도 있는데, do not이라고 풀면 조금은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처럼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n't나 does not을 활용해 준다라는 게또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는 생생 리뷰 퀴즈입니다. 오늘의 주요 어법은 부정문이었죠. 그래서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을 활용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에 대해서 써보는 게 바로 리뷰 퀴즈이다. 예를 들어, I don't have a pet. 나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습니다와 같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부정문을 활용해서 써주시는 게 오늘의 미션 퀴즈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셔야 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네.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right.
1: 그쵸.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어,
0: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괜찮으시네.
0: 아, 이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2: 응?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2: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2: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2: Midterm
1: 아,
2: exams.
1: 이그잼,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2: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2: I'll
1: No,
2: complain.
1: 그래.
2: Oh,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응?
2: It feels like a sauna.
1: 소나?
2: Oh, so
1: 소나가
2: hot.
1: 누구야?
0: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0: 오,
1: 압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0: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0: 자,
1: 논지를 너무 휘었네요.
0: 이거 안
1: 예.
0: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0: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또
0: 네,
1: 예,
0: 안할수
1: 휩쓸려서,
0: 없어요.
1: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 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0: 두근두근.
1: 이겁니다.
0: Library. Is that your
1: Yes.
0: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왜냐하면 완전 다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0: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스님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스님 또뭐
0: 안 돼요?
1: 먹을까 봐.
0: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0: 아,
1: 않아요?
0: 냄새가
1: 예,
0: 문제군요.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0: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Library.
0: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0: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럼
1: 네.
0: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0: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Okay.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0: Easy, right?
1: Yep.
0: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

0: 해변에.
1: Go to the beach.
0: There you go. 오. 자,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자,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원하시면
1: 뭐, 네.
0: 뭐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1: Yes.
0: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0: 아, 중간고사는 벌써 끝났다고요.
1: 아, 공부하러 가라는 줄 알고.
0: 왜, 아,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굳이.
1: 그렇죠. 뭐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네.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1: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examination이잖아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1: 네,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0: 예.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맙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냥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1: 자,
0: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그리고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Nice.
1: 오!
0: 중간 기간에 보는 시험인 겁니다.
1: 아.
0: Right? So midterm 그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왜냐면 뒤에 보면 is가 아니죠. 그런 거 보니까 아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end.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 오.
1: 끝이니까요. 예. 엔딩, 엔딩. 엔딩. 네버 엔딩 스토리 할 때 엔딩이에요. 예.
0: 네.
1: 엔딩 exam.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파이널.
1: 아, 파이널.
0: 파이널. 완전
1: 아,
0: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파이널 exam.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끝났, already.
0: 아?
1: Over.
0: Over.
1: Yes.
0: 그렇죠. Over 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1: 네.
0: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1: Oh.
0: 아,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자,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1: Oh.
0: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이건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1: 그치.
0: 왜 가야 돼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어허.
0: 느낌 맞죠?
1: 네.
0: Over에서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over. 아,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미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 번 더요. Over.
1: Over.
0: Ooh.
1: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아우 네. 야 너 오버하지 마.
0: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0: uh-huh.
1: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0: 오히려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1: 익숙하거든요.
0: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0: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1: 네.
0: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반칙!
1: 아,
0: 뭔 말인지 아시죠?
1: 그쵸.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0: 그렇게요.
1: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저스트니까.
0: 네. 킵이 뭔데요?
1: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올라이트.
1: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 주는 거.
0: 맞아요. 유지하는 거죠.
1: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네요. 아들 레미가, 아들이. So to keep 불평.
0: 네. 아,
1: 우리가
0: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1: 그쵸?
0: 틀려도 됩니다.
1: complain.
0: 오?
1: complaint.
0: 오?
1: complaint.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yes.
0: 그 컴플레인트를 킵할 거냐?
1: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0: 오케이.
1: 예.
0: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1: 컴플레이닝.
0: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1: 아,
0: 나왔는지.
1: keep ing은요?
0: 그렇죠.
1: 아.
0: 명사가 왜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1: 예.
0: Alright, so keep
1: 엄청 외웠었는데.
0: ing. 아, 좀
1: 아.
0: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1: 네.
0: 일단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1: 아.
0: complain 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complain 걸어. complain 걸었어.
1: 예.
0: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1: 어.
0: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complain은 동사고요.
1: 예.
0: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1: 제가 썼던 게 맞군요.
0: yes,
1: 아,
0: please write it again. 아하.
1: 컴플레인트.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1: 예.
0: 아, complaint 걸어. 그게 맞는
1: 어허.
0: 거겠죠. 차라리. 그렇죠?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0: 안 그러고 그냥 complain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1: 아하.
0: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1: 예.
0: Right? So,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1: 아.
0: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0: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엔 반복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1: 네.
0: right? 그래서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1: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0: 그렇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1: 아,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1: 그쵸.
0: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1: Say, speak, talk.
0: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1: 네.
0: 얘기해.
1: Keep talking.
0: 영화 보잖아요.
1: 예.
0: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로 탁 얘기한 거예요.
1: Keep talking.
0: Keep talking. 얘기 좀 해봐. 관심
1: 오.
0: 있어.
1: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0: Keep
1: talking.
0: talking. 아니면 뭐 무슨 뭐 파트타임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1: 오.
0: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1: 야.
0: 오케이. Keep
1: Keep
0: talking.
1: talking.
0: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보죠, 여러분들.
1: Kept.
0: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때 뭐예요?
1: Loud.
0: 오늘 단어가 좀안 되네요.
1: Yell.
0: Scream. Yell은
1: Scream.
0: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그거
1: 아.
0: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1: 네.
0: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He kept screaming.
0: 그죠? He kept screaming.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1: 아.
0: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0: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거
1: 그쵸, 그쵸.
0: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때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0: 그렇죠,
1: 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건 있어요.

0: 그쵸.
1: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예.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0: 아.
1: 네. 그래서 and so he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예.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0: 예.
1: 오케이?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0: 네.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1: And this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0: 오, 우리 딸 같아요, 마치. 맨날 이렇게 또.
1: 예. 아, 아이들이 더위를 좀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0: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네. 온몸이 다 젖어.
1: 아, 막 땀이 막.
0: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1: Right.
0: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여기가
1: 사우나 써봤나요?
0: 사우나
1: 스펠링을
0: 안 써봤는데
1: okay.
0: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1: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0: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1: 정희 씨 저
0: 사우나.
1: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0: 우리
1: 느낌 있어요?
0: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 할 때 있잖아요. 사우나.
1: Really?
0: Yeah.
1: Okay.
0: 사우나.
1: 약간 혀 짧은 소리 아닌가요?
0: 아닌가?
1: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0: 예.
1: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0: 너무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1: Right. 예. I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아우보다는 이런 느낌.
0: 사우나.
1: 사우나.
0: 사우나.
1: 느낌.
0: 오,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 할 때도 AW죠.
0: 예.
1: law 이렇게 가듯이
0: law.
1: 라우 안 하잖아요. 그렇죠?
0: 그럼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1: 사우나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0: 약간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오듯 땀이 흐르는 곳 그래가지고
1: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0: 아니 저는 진짜
1: make sense.
0: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네. 영어 느낌이 안 났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게 영어군요.
1: 아,
0: 사우나.
1: 자, 사우나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라고 할 때
0: 네.
1: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0: 네.
1: I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0: 집안이
1: it을 썼죠.
0: 예.
1: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0: 아.
1: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 그럼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0: 아.
1: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 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0: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1: 그렇죠.
0: 이런 게 담겨 있고.
1: 그렇죠. Exactly. 아.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0: 아하.
1: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0: 네.
1: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란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보다는.
0: 네.
1: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0: Oh, cave.
1: 오,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예, 제가 뉴저지 살 때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동굴 컨셉이었어요.
0: 되게 시원하겠다.
1: 엄청 시원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0: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1: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0: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그렇죠.
0: Yeah.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Wow.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0: Winter.
1: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0: Ooh. It feels like winter.
1: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0: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It feels like winter.
1: It feels like winte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1: Oh.
0: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1: Yeah.
0: It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1: Oh.
0: 그런 느낌은 아닌데.
1: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0: Oh. That's right. 오, 오히려 사우나인데 여기는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1: 별로
0: 시원하니?
1: 오,
0: 이럴 수도 있는
1: 식으로.
0: 거죠.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1: 예.
0: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어. 생각하시는데요.
1: 그렇죠.
0: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1: 아.
0: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fine. 느낌 오나요?
1: 네네네.
0: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1: 예.
0: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Okay.
1: So,
0: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1: 네네.
0: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1: Alright?
0: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Mission 정리할게요.
1: 네.
0: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Ne,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1: 아하.
0: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You got it.
1: Mm-hmm.
0: 뭐, 되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Mm-hmm.
0: 영화를 보는 건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다음은요. Keep doing something.
1: Yes.
0: 갑니다.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All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1: He kept screaming.
0: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1: Are you just to keep
0: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를 넣어야겠죠?
1: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0: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3: 예, 뭐 하나씩 네. 빠뜨리네요.
0: 근데 저스트 없어도 문법 전

0: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Can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3: 진짜
0: 잘하셨어요.
3: 수고 많으셨습니다.
0: Nice. 자, 그럼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0: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0: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네.
0: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민이가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확!
1: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접었은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엄브렐라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히 있어봐. 나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1: 어?
0: 새겨뒀다고. 이거를
1: 야,
0: 뭐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1: 어,
0: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1: 어.
0: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얘기를 했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2: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응?
2: Did you say?
1: 이, 어,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Umbrella. On
2: And the
1: umbrella.
2: color was?
1: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그게
2: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0: 아니, 핫핑크면
1: 예.
0: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1: 아, 그쵸.
0: 같아요.
1: 이게 특히나 이 형광색이
0: 아,
1: 비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오케이.
1: 툭디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해
1: 아, 말
0: 드리겠습니다.
1: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0: 안
1: 않네요.
0: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왜냐면
1: 오.
0: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쵸?
1: 네,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네,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What color
0: 오,
1: was your
0: 오케이.
1: umbrella?
0: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1: 어,
0: 이상해요, 그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Yeah.
0: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추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추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저,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0: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0: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1: 어,
0: 거죠. 본론으로.
1: 맞아요.
0: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0: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ed me.
0: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1: 빡빡빡 줄여가지고.
0: 줄여서요?
1: 응.
0: BTW.
1: 오,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주시면
0: 아,
1: 돼요.
0: 대문자로.
1: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0: 야,
1: 네.
0: BTS 친구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막
0: 맞아요.
1: 유행어로. 근데
0: 예.
1: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0: 오.
1: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0: By the
1: 네,
0: way로.
1: 이거는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0: Yes.
1: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0: 예.
1: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0: 그죠?
1: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0: 뭐, 무슨?
1: 무엇? Right?
0: 네.
1: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0: 예.
1: color.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0: 네.
1: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완
0: 네.
1: 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즈?
0: What size?
1: That's it,
0: Yeah.
1: right? 무슨 나라?
0: What nation?
1: What nation? What country?
0: What
1: Right?
0: country?
1: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0: 오.
1: 무슨 도시들?
0: What cities?
1: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what
0: Yeah.
1: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가 was your umbrella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0: 네.
1: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I know.
1: Yes, what is it?
0: So, BOAT 해가지고 rain coat더라고요. Oh, yeah.
1: COAT. 여러분, 맞습니다.
0: 어.
1: raincoat.
0: 붙여
1: Right?
0: 써야 되나요?
1: Yes. One word로
0: 아.
1: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0: 응?
1: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0: 아우, 얼마나
1: 그러니까
0: 아쉬움에.
1: 더 화가 난것 같아요.
0: 예,
1: 아니, 이걸
0: 맞아요.
1: 가져간다고?
0: 이걸
1: 이러면서.
0: 또 잃어버렸네
1: Yeah.
0: 하면서.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1: 푸탄
0: 그쵸?
1: 게 뭐예요?
0: put 넣은 거죠.
1: 놓은
0: 넣었다.
1: 거죠. 예. 오케이,
0: 예.
1: 오케이.
0: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1: 자,
0: 동사인데.
1: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0: 예.
1: 말 되죠?
0: 예.
1: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0: 그러게요.
1: 힌트 드릴게요.
0: 아, 이름 도운가 보다.
1: 뭐뭐 내가 딴 거, 이것도 색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0: I also put my name on it.
1: 오케이.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0: 예, 그래요?
1: 이것도 가능해요. 뭐뭐
0: 아,
1: 도, 또 한으로 쓴 거죠?
0: 예.
1: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0: Even.
1: 심지어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0: 예.
1: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0: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데 툭툭 안 나와요.
1: 맞아요. 근데
0: 예.
1: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0: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1: 네, 이
0: 예.
1: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알아,
0: 그러니까요.
1: 심지어 이런 거
0: 예.
1: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0: 네.
1: 자, so 심지어 뭐뭐 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0: It.
1: on the umbrella가 되는
0: 네.
1: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0: 네.
1: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0: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Yeah.

0: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거기다 적어놓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이니까. Yes.
0: 자, 그러면은 나 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아, I put my address on my bag.
0: On my bag. On the bag.
1: On the
0: bag. There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1: Mm-hmm.
0: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Yeah.
0: 근데 어딨지? 막 이러면서.
1: Mm.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Yeah.
0: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1: Yes.
0: 그렇죠?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Mm-hmm. I even put my name on it.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그 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1: 아,
0: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1: 핫핑크요?
0: 우산인데 핫핑크.
1: 집에 있는데요?
0: 아,
1: 저 있는데요?
0: 아유.
1: 예.
0: 본연이게 죄송하게
1: 핫핑크, 그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0: 오.
1: 예, 새파란색 있잖아요.
0: 새파란 거요?
1: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0: 오
1: 저는
0: 마이
1: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0: 아, 그러시군요.
1: 예, 예.
0: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1: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0: 아, 잘 보이죠.
1: 예, 맞아요.
0: 네.
1: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0: Right.
1: 오. 가지고 다니다.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
0: 자, 이거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1: 그쵸.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느낌인데.
0: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1: 그쵸.
0: 네.
1: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0: 네. 생긴 지금 안 나죠.
1: 예. 네. 근데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0: 갈게요.
1: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0: 지금,
1: 가지고 다니니?
0: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1: 예.
0: 아, 100% 틀렸다.
1: 수치스러워요.
0: 아, 진짜?
1: 예, 많이 수치스럽고
0: It's okay.
1: 지구멍을 찾아요.
0: It's okay.
1: 예.
0: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1: 귀엽죠?
0: pink umbrella?
1: 예.
0: 뭔가 라임은 맞지만
1: 예.
0: 정답은
1: carries around. 아.
0: 처음 들어봤나요?
1: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0: 오케이. 네.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 그쵸.
0: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1: 주변.
0: 맞아요.
1: 예.
0: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1: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0: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네네.
0: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1: 뭐죠?
0: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1: Who가
0: 있습니다.
1: Yes.
0: Who.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예.
0: 누가 가지고 다니니에요? 아니면
1: 예.
0: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에요?
1: 누가 가지고
0: 누가죠?
1: 다니는 거죠.
0: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1: 예.
0: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주로 그렇죠.
0: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렇죠?
1: 네, 네.
0: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근데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1: 네.
0: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1: 그냥 아니네.
0: 동사 나옵니다.
1: 그러네요.
0: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1: 예.
0: 이렇게 주어 느낌.

0: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질문 어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1: 동사.
0: 동사 바로 넣는 겁니다.
1: 아,
0: Alright.
1: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0: 그렇죠.
1: Who
0: 마치 얘가
1: 사용했어요.
0: I인 것처럼.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Right. 자.
1: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0: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1: 네.
0: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버려요.
1: 그렇구나.
0: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1: 그렇군요.
0: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1: 정해진 거고.
0: 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1: 마이크로웨이브.
0: 마이크로웨이브. 누가
1: 예.
0: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예,
0: 아, 그러니까
1: around
0: 친구가
1: a.
0: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그랬을 거. What? 그러면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1: Yes.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1: Who?
0: 먹었어.
1: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1: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0: 그럼요. Who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1: 네.
0: 동사.
1: 아.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Who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1: 익숙하지가
0: 질문
1: 않죠.
0: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돼요. Who
1: Did
0: did
1: it?
0: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도
1: 이상하죠.
0: 이상해져요. 막
1: 예.
0: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Who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1: 네.
0: 제가 10,000 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오케이? So
1: 예.
0: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1: 네.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Hey,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0: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1: 네.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럼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1: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0: 어색하지만
1: 예,
0: 돼요.
1: who is eating my
0: That's right. Who
1: chocolate?
0: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1: Yes.
0: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1: 핫핑크 우산을.
0: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1: 아,
0: 줄래?
1: 그럼요.
0: 네.
1: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0: 그럼요, 그럼요.
1: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0: 아하,
1: 맛. 네.
0: 맛.
1: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0: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것 같아. 우주
1: 예.
0: 뭐 해줄래?
1: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Would you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Would you
0: Okay.
1: respect my taste?
0: Respect,
1: 이게
0: respect.
1: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맞습니다.
1: 오,
0: 존중하다.
1: 예.
0: Respect. 자,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말
0: No.
1: 아닌가요?
0: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1: 예.
0: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듯한
1: 아,
0: 느낌.
1: 그래요?
0: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1: 예,
0: admire 해요.
1: admire.
0: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respec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1: 아,
0: respect 해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나요?
1: 예.
0: 근데 admire 같은 경우는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1: 오.
0: 존중에다가 정말, 와,
1: 동경.
0: 멋져요. 동경, yes.
1: 오.
0: 동경, 뭔가, 막,
1: 예.
0: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1: 네네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그리고
1: Yes.
0: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1: 네.
0: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만약에,
0: 나만의 테이스트예요.
1: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뭐, type, style,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0: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 줄래?
1: Yes.
0: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0: Right?
1: 예.

0: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 라고 할 때,
1: 예.
0: will you 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 공손한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So, would you 동사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원래
1: 야.
0: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1: 아하.
0: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결정이 뭐예요?
1: 결정 decision?
0: Decision, right? 그러면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줄래?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You know? 두 번째, 누구한테 되게 잘해준다, 좀 착하게 잘해준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 잘 대해주는 거?
0: 네.
1: treat.
0: 뭐, 너 언니한테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거?
1: kind.
0: Okay. Be nice to somebody.
1: be nice
0: 이것도 거의
1: to.
0: 정해져 있는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1: 예.
0: Hey, be nice to me. 뭐, Hey, be nice to your sister. Be nice to someone.
1: 나한테 좀
0: 활용해서,
1: 잘해.
0: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한테 좀 잘해줄래? 그럼 어떨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me?
0: 그렇죠? 왜냐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돼요. Right? 동사
1: 네.
0: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Right?
1: 그쵸.
0: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 뭐 이렇게 나올 수
1: 그쵸,
0: 있겠지만,
1: 그쵸.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1: 네.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이런
1: 네.
0: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0: Respect my taste?
1: 그렇죠. Would you respect my
0: Yeah.
1: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0: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잘 대해 주겠니?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0: 네.
1: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Yeah.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3: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3: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0: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4: 어, 쇼. Lovely color.
1: Great job, you guys.
0: 아,
1: 수고하셨습니다.
0: 매번 정말
1: That's
0: 감동입니다.
1: right.
0: 네.
1: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0: 네.
1: 늘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1: There
0: gym?
1: you go. How about ing였죠?
0: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0: Yes.
1: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상대방한테 그
0: 네.
1: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만들어주시면
0: Yes.
1: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마감 전 야근 지옥 파트 2. 되겠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마감 전에 야근 때문에.
0: 맞아요. 갈 수가 없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 하나의 인물로 소속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게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0: 결국 또 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힘들긴 해도
1: 오늘 끝내고 가는 게 나아.
0: That's right. 에이. 자, 그러면은 야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의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승진시키는 것도 알아야겠고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확실히 승진해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와우.
1: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누가 해주면, 오케이, 야근 가자. 되는 거거든요.
0: 열심히 해야지,
1: 예,
0: 그래. 나잘
1: 그럼요.
0: 살고 있어.
1: 동기부여가 다른 게 없어요.
0: That's right.
1: 예.
0: 칭찬입니다.
1: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0: That's right.
1: 그것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0: 자, 이런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와, 정말 너희 부장님은 너 승진시켜줘야겠다.
2: Am I in trouble?
1: 응? No. 그, your boss, you have to pay, have to take so much money. You are very hard work. Yeah, so your
2: Oh,
1: boss,
2: I deserve
1: good job, yeah.
2: more money, yea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Working hard?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He don't know? He doesn't
2: I'm
1: know?
2: not sure. I hope
1: 와,
2: so.
1: 아니 너는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2: Huh?
1: 응?
2: What did you say?
1: B 그러니까
2: bonus?
1: boner, you know?
2: I know bonus.
1: Boner,
2: Right?
1: much money, more money.
2: I deserve?
1: You have to, take it.
2: Hold on.
1: 어?
2: 응? Hold on.
1: 왜?
2: Oh, my daughter's calling.
1: 어?
2: Hey, baby.
1: What's up?
2: Hello?
0: 아이고, 아니, 굉장히 칭찬맨이네요? 칭찬맨입니다. 혹시
1: 그럼요.
0: 사장님 아니에요?
1: 아우,
0: 본인은
1: 하고
0: 그런 권한은
1: 싶어요.
0: 없죠?
1: 네, 하고
0: 알겠습니다.
1: 싶어요.
0: 오케이. 자, 지금 대화 중에 승진시켜야 된다,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 그쵸.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니까 아마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도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오늘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야,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1: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승진 안 시키면 누굴
0: 이건
1: 시켜?
0: 말이 안 돼.
1: 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0: Of course.
1: Your boss should give you. 너한테 줘야 되겠다,
0: 뭐를요?
1: 승진을.
0: 아하.
1: 승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승진이 뭘까요? 뭔가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예. Give you an upgrade. 예.
0: 상대방이 약간 소프트웨어인가요? 느낌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1: 찌익찌찌찌.
0: Okay, 보겠습니다. Your boss should give you.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하려면 언업그레이드인데요.
1: 아, 그런가요?
0: 프로모션,
1: 아,
0: come on.
1: 프로모션. 아, 프로모트는 제가 생각이 어렴풋 났는데.
0: 맞아요. 왜냐면 promote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쓸 수는 있거든요. 네. 자,
1: 네.
0: 근데 오늘은 덩어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promotion, promotion.
1: 네.
0: 물론 우리가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판촉 관련돼 있는 뜻으로도
1: 맞아요.
0: 쓰지만은
1: 네.
0: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승진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주다라고 하는구나.
1: 그래서 기브가
0: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브부터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명사를 암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1: Okay?
0: 자, so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줘요. 뭘 줘요?

0: a promotion 주는 거예요. 그게 승진시키다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give의 과거 뭐였죠?
1: gave.
0: 요 정도만 알아도 꽤나 많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1: 네.
0: 자, 내 상사가 네. 날 승진시켰어. 그 얘기는 내 상사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줬다.
1: 네.
0: Right?
1: My boss gave a promotion.
0: 누구에게 줬다고요?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0: 줬다는 거예요.
1: 네.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그렇죠.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Yes.
0: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를 얘기를
1: 그쵸?
0: 하겠죠. Okay, so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1: 네.
0: 누구에게 프로모션 주다, give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슬기 씨가
1: 네.
0: 동사는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1: Promote.
0: Promote.
1: 네.
0: 그것도 가능해요.
1: 오.
0: 이 promote 쓰면 어떻게 보면 더 simpler 할 수도
1: 예.
0: 있습니다. 그냥 promote someone 이러면 누군가를 승진시키다
1: 네.
0: 라는 뜻으로 더 쉽게 쓸 수도 있어요.
1: 예.
0: 오케이? 근데 좀 더 길어도 원어민들이 덩어리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1: 아하.
0: 네. So promote someon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급 인상시켜준다고 하면 뭘 쓰면 되는 거죠?
1: 봉급이요?
0: 네.
1: Give someone a 그
0: 올려주는 느낌인데요. 뭔가.
1: 업이요.
0: 올려주.
1: 업. 올리는 거요? 아, raise.
0: 아, 예, 맞아요.
1: Raise.
0: 써주세요.
1: 아, raise.
0: 역시 이렇게 계속 틀려봐야 돼요.
1: 아, 예.
0: 맞습니다.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결국 봉급 인상해준다는
1: 아.
0: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aise하고 promotion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1: 세트로 말하고. 가져가면 되겠네요.
0: 그럼요.
1: 에이.
0: Right. 읽어볼게요. Hey,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자, 이랬을 때, 응? 이분은 굉장히 좀 험블한 분이에요. 되게
1: 예.
0: 겸손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면 좋겠네.
1: 오.
0: 아, 그쵸, 그쵸, 그쵸.
1: 아, 나라면은, 그거를 왜 내 보스는 모를까? 어?
0: 근데 반전은.
1: 네가 좀 얘기해 줄래?
0: 반전은, 예. 이 사람이 버스의
1: 아.
0: 아들인 거예요. 딱 들었을 때.
1: 그랬군요.
0: 아버지.
1: 나도 잘 보여야겠네.
0: 네.
1: I hop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나는 바랍니다. He knows. 여기도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가 알기를. I'm working. 내가 일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걸. 아.
0: 끊으니까 나쁘지 않죠.
1: 우와. 끊으니까는 재밌다.
0: 음흠.
1: Hard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0: Alright.
1: Yeah.
0: I hope. 난 바라요. 뭐를 바라냐면 he knows. 그가 알기를 그 bos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네.
0: 뭐를요? I'm working hard. 정답. Perfect.
1: 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1: 네.
0: 뭐 세게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hard라는 단어 부사를 쓰게 되는 거죠.
1: 네.
0: 여기 나왔어요. 아 바란다. 바란다. 근데 이게 또 아, 그러길 바라.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1: 예.
0: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아,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아닌가요?
1: 네네네.
0: 그렇죠? 정말 희망이 안 죽었어요. 희망 살아있어요. 그래서 I hope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그 내용이 벌어지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아직은
1: 음흠.
0: 그때 쓰는 겁니다.
1: 오.
0: Right? 왜냐하면 그 버스가 언젠가 지나가다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알면 좋겠어.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하고 당신 사랑하는데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치면
1: 네.
0: 난 바란다. 당신이 알기를.
1: I hope you know.
0: 그렇죠.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Yeah.
0: How about this? 그가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기억하려나? 그러면 난 바라죠.
1: I hope.
0: 그가 날 기억하기를.
1: He remembers me.
0: I hope he remembers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예전에 떠오릅니다. 진짜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던 예전에 스승님이
1: 네.
0: 계셨는데
1: 오.
0: 미국에서
1: 예, 예.
0: 오랜만에 갔더니 누구세요?
1: Who are you?
0: 네, 그래서 아주 슬픈 기억이 있어요.
1: 네.
0: Alright, so I hope 하고 평소문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know.
1: I hope you know.
0: I hope he remembers me.
1: I hope he me. I hope he remembers me.
0: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I hop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네. 안 벌어진 거여도
1: 네.
0: will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1: 예.
0: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I hope he will remember me.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will 쓰지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1: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 hope, I wish의 차이가 있다는 거.
1: 네.

0: 동안 느껴주시면 돼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1: I wish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 I wish I am a bird 뭐 이런 거.
0: 아, 오케이. 맞아. 지금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네. I were a bird라고 해야 돼요. 심지어 가정을 써야 되는데
1: 네.
0: essentially 정확합니다. I hope는 희망이 살아 있다 없다.
1: 있어요.
0: 살아 있어요.
1: hope는 있어요.
0: Right.
1: 예.
0: But I wish 이거는 바라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될 거고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1: 근데 나는 사실은 날개는 있어요. 저는요.
0: 어디 계신가요?
1: 지금 잠깐 숨겨놨어요.
0: 아, 숨겨놨습니까?
1: 예, 아. 왜냐면은 갑자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예. 아야.
0: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I hope, I wish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 예.
0: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은 거야.
1: 아,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 야근을 더 하라, 이 소리죠. 뭐.
0: 아, 돌려서 말하는
1: 예,
0: 건가요?
1: 예, 그 소리 같아요. 아. You deserve it. Deserve it에서 끊어봐요?
0: 오케이.
1: 네. And a bonus.
0: Yes.
1: Oh, and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니까 네.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0: okay.
1: 보너스까지 deserve. 이거 뭐뭐 할 가치가 있단대요.
0: 오.
1: 그거를 할 가치가 있다. Okay. 아 이게 확실히네. 확실히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요.
0: 오케이. Okay.
1: 예. You. 아.
0: 이거는 단골 단어입니다.
1: Must예요. You must have. Yeah.
0: 역시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must have는 아예 틀린 구조고요.
1: 그래요?
0: 여기서 그냥 아 방금 본인도 부사라고 해놓고
1: 아 그럼 아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0: yeah,
1: 그게
0: yeah.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you
0: 자 힌트 드릴게요.
1: certainly. certainly.
0: Okay.
1: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0: You know what?
1: Yeah.
0: I like it.
1: 네.
0: I like it. Okay, certainly. 오늘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맞아요. 써도 돼요.
1: 써도 돼요?
0: 확실히란 뜻이에요. Certainly.
1: 예.
0: But definitely.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확실히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1: 아.
0: 그래서 definitely도 그 중에 하나고 certainly도
1: 오.
0: surely 이런 거 자주 씁니다.
1: Surely.
0: Right,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되고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죠.
1: 근데
0: 강력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강세를 앞쪽에 D-E에 줘서 definitely 이렇게 안 하면요. 강세를 안 주면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돼버려요.
1: 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Ooh, okay. So you definitely deserve it.
1: Yeah.
0: 라고 했습니다. 자, deserve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0: 뭔가를 받거나 누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 그래서 너는 있잖아. 그런 promotion을 받을 자격이 돼.
1: 오.
0: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느낌이에요. So deserve, 뒤에 무슨, 나중에는 deserve to g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1: 예.
0: 말고 그냥 deserve 명사 하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1: 예.
0: 돈일 수도 있고요.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아,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나의 칭찬, 그녀의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하다, 누릴 만하다, 자격된다.
1: 네.
0: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나면서 촥.
1: You deserve this money.
0: 아, 그렇죠.
1: 아.
0: 받을 만하다고 해서 뭐 receive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1: 아.
0: You deserve this money.
1: This money.
0: Hey. Come on, take it.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받을 만하다.
1: 예.
0: 이게 아니라
1: 벌을 받아야 마땅해. 맞아요. 말
0: 맞아요. 나쁜 걸 받을 만도 해.
1: 예.
0: 이거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벌이라고 하는 게 puni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1: punishment.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punishment를, 그 체벌을 받을 만 했어. 과거형으로 해보세요.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0: There you go. Oh. Well, he deserved the punishment.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엄청 문제를 만들었어.
1: 큰 죄를

0: 되겠죠.
1: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항상 돈, 뭐 상,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0: 어허.
1: 오케이? 음? 자, 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0: You deserve this money.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0: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0: 오.
1: 이랬을 때 난 이걸 받을 만하지 않아. 이 this라고 하는 게 이런 취급이라고 칠게요.
0: 예?
1: this로 쓰세요.
0: 예?
1: 나 이거 받을 만하지 않아.
0: I didn't deserve this.
1: 현재형으로 다시.
0: I don't deserve this.
1: 맞아요.
0: Oh.
1: 이거는요. I don't deserve this. 이거는 거의 굳어졌었어요. 원어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0: 예.
1: 화가 났을 때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돼?
0: 맞아.
1: 많이 써요.
0: 상황에 있어서 억울할 때.
1: 맞아요.
0: I don't deserve this.
1: I don't deserve this.
0: 네.
1: 오케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다 대문자로 AND, AND를 쓰는 거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리겠지만
0: 네.
1: 제가 이렇게 대문자를 써놓은 이유는 프로모션도 받을 자격이 되고요.
0: 보너스만도
1: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0: 아하.
1: 이렇게 해주면 맛이 더 살 것 같아요.
0: Yes.
1: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네. 아, 자, 이랬을 때 마무리를 좀 이렇게 끝내봤어요. 잠깐. 아, 우리 딸 전화 온다. 안녕, 공주님. 이렇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0: 그러니까 보너스.
1: 가고 싶잖아요.
0: 가고 싶어. 야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1: 아.
0: 이러다가 야근 다 하고. 애 잘 때 들어가요.
1: Oh, no.
0: 아유,
1: oh, no.
0: 속상해. 잠깐.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정말 스윗한 아빠?
1: Right.
0: 예, 같은
1: Mommy
0: 느낌.
1: Mommy or daddy요.
0: 예. 그러면은 여기에 wait 할게요. 잠깐.
1: Oh, wait.
0: 네.
1: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이렇게 또 아이 앞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
0: 그렇죠.
1: 느낌 주잖아요. 오케이. 자, wait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죠?
0: Hold on.
1: Hold on.
0: 예, 예, 예. 알죠.
1: Hold on도 잠깐 기다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좀 홀드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0: 네.
1: 금방 돌아올게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Hold on. Right. 대신에 hold on. 이건 좀 느낌. on은 무조건 발음할 때 입 모양을 좀 벌려서 어떻게 할까요?
0: on.
1: on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n. hold on.
0: on. Hold on.
1: Very nice. 자, 지금 보세요. My daughter is, 그 다음에 시제가 뭐죠?
0: 진행형.
1: 비동사 ing 나왔죠? So she is calling. She's yeah. calling me, right?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0: 네.
1: 얘는 정말 그냥 진행형에 충실한 시제인 겁니다. 그렇죠? So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남편은 자고 있다.
0: My husband is sleeping.
1: 그렇죠. 비동사 ing. How about this one? 그 개들은 짖고 있대요.
0: The dogs are 짖다. Barking.
1: Okay. Nice. 자, 만약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0: 예.
1: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짖다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짖어잉. 저는 원래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 단어는 모를 수 있거든요.
0: 예.
1: 하지만 진행형을 지키려는 약간 트레이닝은 좀 필요합니다.
0: 그렇죠. 그러면은 okay. 진짜 기억이 오래 남죠.
1: That's right.
0: 예.
1: So bark 하는 거가 짖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한참 그러고 있다. 자, 읽어 볼게요. My husband is sleeping.
0: My husband is sleeping.
1: The dogs are barking.
0: The dogs are barking.
1: 자, 비동사 ing는 그래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꽤나 다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응용을 두 개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0: 네.
1: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0: Yes.
1: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 난 영화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0: 예.
1: 나 영화 보고 있었어. 너 전화했었니? 나 영화 보고 있었어. 과거 진행이죠.
0: I was watching a movie.
1: 그렇죠?
0: Yes.
1: I was watching a movie. I'm sorry.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
0: 네?
1: 너 책 읽고 있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0: Are you reading a book?
1: That's it. Are you reading a book? See? 저는 슬기 씨가 이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오래 들으셨으면 꽤나 쉽게 하셨을 겁니다.
0: 사실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 시키는 게 조금
1: 아직은?
0: 예, 네. 두 들어가면서 이제 네. 일반 동사랑 같이 하는 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1: 네.
0: 요거는 이제 그래, BING가 굳어져 있으니까
1: That's good. 예. 그거는 이상하게 난 이게 더 잘 맞아요가 아니라 슬기 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0: 오.
1: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0: 네.
1: Okay, you guys. 한번 약간 스윗하게 해야 돼요.
0: 네.
1: Oh,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0: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1: Okay.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네.
1: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0: Your boss give...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그렇죠.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1: 오,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2: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1: 알라이트,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알라이트. 자,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을 준다는 거, 결국
0: 네.
1: 승진시키다.
0: 그렇죠.
1: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적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0: Yes.
1: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날 승진시켰어. 자, 내 상사가 나에게 승진을 줬어.
0: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그렇죠. My boss gave me a promotion.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0: Oh, they didn't give him, him a promotion.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Mm-hmm.
1: 자, 하나 더요. 너의 부장님은,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자, 너의 상사는 너에게 promotion 줘야겠어.
0: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아, beautiful.
0: Yes.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My boss gave me a promotion.
3: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2: Deserve something.
1: 아, 이거 받을 만하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0: 네.
1: 자,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자.
0: You deserve this money.
1: There you go. You deserve this money. 명사 바로요.
0: 네.
1: 그는 그 벌을, 그 punishment를 받을 만했어.
0: He deserved this, the punishment.
1: Punishment. 하나 더요.
0: 예.
1: 억양 잘 신경 써주세요.
0: 네.
1: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오, and 좋았습니다.
0: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2: You deserve this money. He deserved the punishment.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오, 억양 마지막 약간
0: 어, 그렇죠.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1: 전공했기
0: 때문에. 예, 예. 요런 like 또 연기 that. 감이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5: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2: 네, 아, 오늘도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직장 영어라기보다는 오. 남을 좀 칭찬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 풍길 수 있겠죠.
3: 뭐뭐 할 만해 deserve는 정말 아하.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mm-hmm. 꼭 저장해 둬야 되겠습니다.
2: Exactly. Mm-hmm.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5: O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4: Hmm.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5: Oh, yeah. Oh, hold on.
4: Hmm?
5: Oh, my daughter's calling.
4: Oh.
5: Hey, baby.
2: Great job, you guys.
3: 역시나.
2: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2: There you go. 뭔가 놓는다는 느낌이었죠?
3: 네.
2: 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굉장히 고급입니다. 바로 oh. deserve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넌 상을 받을만해. 오, 잘했잖아 그러면서 넌 상을 받을만해. 영작해 주세요.
3: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2: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해야죠.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1: 예.
0: 직장 상사와 노래방이라. 막소사.
1: 세상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잘 내려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님과 가면은 좀 마이크 양보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0: 많이 하셔야 될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고. 어떤 분은 또 계속 연속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1: 저요.
0: 아, 그렇군요. 이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얼한 느낌을 좀 주는 거 어떨까.
1: 그러게요.
0: 싶어서 그런 좀 내용으로 꾸며봤고, 그 와중에 당연히 우리는 영어를 쏙쏙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와.
0: 이거 진심일까요?
1: 이거요? 뭐 누구에게는 진심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 하지만 입 발린 소리죠.
0: 아유, 아, 그렇습니다.
1: 예, 맞아, 맞아.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아이고.
0: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아, 그쵸, 그쵸.
0: 굉장히, 아, 뭐랄까. 이런 그 내용이 좀 리얼인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뭐 상사와, 등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뭔가 노래방을 간다는가, 이럴 때 좀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1: 그렇죠.
0: 영어가 좀 쉽게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솔직히 아침 등산, 토요일 아침에 쉽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요. 상쾌한 바람을 맞으니까요.

0: 이러면서 우리 함께 가게 되잖아요.
1: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0: 그렇죠.
1: 느낌. 한 수 더 떠서.
0: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가셨나요? 네. 하면서 이제
1: 영어
0: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재밌게 영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0: 노래방, fun.
2: It was fun, wasn't it?
0: 와, 진짜.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아, 감탄했습니다. You were good, very, very singer. Wow, I moved, you were.
2: Oh, you moved?
0: Yeah.
2: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0: Oh, in a row.
2: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0: 5 songs?
2: Sorry.
0: 괜찮습니다. 아,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2: Huh?
0: It's okay.
2: Okay.
0: It's okay. 5 song okay.
2: Yeah.
0: I'm not a singer.
2: Oh, you're not a singer?
0: Yeah. So you singer.
2: Not
0: okay.
2: Like me, right?
0: No. Yeah, I like you.
2: I'm pretty good.
0: Yeah, you're good. And good singer. I envy you.
2: You're a bad singer.
0: Yeah, bad singer, yeah.
2: I'm pretty good.
1: 아우, 세상에. 정말 뭐라 그럴까. 귀재네요.
0: 그죠.
1: 에이, 이렇게 에이. 뭔가 이렇게
0: 그럼요.
1: 하는
0: 것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방송에서 오래 살아남는지 그 방법을 조금은 그래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1: 이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이게 외국 가면은 뭔가 흔히 말해서 아부라고 하는 것을 네. 안 할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0: 그래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알아두면 반드시 또 뭐 영화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0: 궁금합니다.
1: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노래방 was fun, wasn't it?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직장 상사가 이제 노래방에서 나온 거예요. 노래방, 재밌지 않았나? 이런 느낌.
0: 그쵸. 근데 노래방을 노래방 이렇게 쓰네요.
1: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방이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0: 예.
1: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은 노래방이라고 해야 된다고
0: 봐요. 그쵸. 네. 노래방 was, wasn't it? 여기 그러면은 재밌지 않냐?
1: Right.
0: 재밌지? 이거를 써야 되니까 fun.
1: Okay.
0: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Wasn't it? Mm-hmm. Okay. So 노래방은 재밌었다. Wasn't it인가? 네. Okay. 맞는지 볼게요.
0: Yes.
1: Perfect. F-U-N, 재미있는. Mm-hmm.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노래방은 재미있었다. 평소문으로 쓴 거죠.
0: 네.
1: 그리고 뒤에다가 뭔가를 쓰고 나서 물음표를 이제 하게 됐어요.
0: 맞아요.
1: 근데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0: 네.
1: 확인하는 차원 같은 거죠. 그렇죠?
0: 아하.
1: 이건 재밌었어. 그렇지 않았나?
0: 네.
1: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0: 진짜 이거 부장님 말투다.
1: 그렇죠.
0: 여기 않았나? 정말 재밌어. 그렇지 않나?
1: 안나?
0: 네.
1: 동야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wasn't it 했던 거 보면은 지금 과거형이죠?
0: 예.
1: 여기 과거이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0: 만약에
1: is라고 하면 isn't it? 이렇게 쓰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가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보통 받아치게
0: 아하.
1: 돼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조건 써보면 돼요.
0: 네.
1: 그 비디오는 웃겼어. 그렇지 않았어?
0: 오.
1: 자, 그 비디오는 웃겼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
0: The video was fun, wasn't it?
1: 웃긴.
0: The video was laugh. The video was fun.
1: Funny.
0: 네.
1: 자, fun은 F-U-N은 재밌는 거예요.
0: 재밌네요.
1: 하지만 웃긴 거 하하하는 funny입니다. 자, 그러면 the video was funny. 그 다음에 뒤에 그거 그러지 않았어?
0: Wasn't it?
1: Mm-hmm. 자,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The
0: 네.
1: video was funny, wasn't it? 두 번째, 와, 그 뷰가 대단했어. 그렇지 않았어? 자, 대단한 거는 뭐 여러 개 있지만 amazing을 써보세요.
0: 예.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1: 그렇죠.
0: Yes.
1: Wasn't it? 이렇게 맞습니다. So 평소문 과거에다 wasn't it을 쓰며 확인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0: 네.
1: 그 비디오는 funny했어. 그거 그러지 않았어? 시제에 맞춰줬죠.
0: 네.
1: 그렇죠? 그리고 the view.

0: was amazing 했어. Wasn't it? 그렇지 않았니? 얘도 시제를 맞춰줬습니다. 오케이? Okay?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 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wasn't이 아니라 was it?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요. 뒤에를.
1: 이게 okay. 반대로.
0: 맞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서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0: Right.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1: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0: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1: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0: 자, 그러면은 was만 쓸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들은 친절했어. 그러지 않았어?
1: 오.
0: 자, 그들은 친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They were kind.
0: They were kind. 그들은 그러지 않았니?
1: Weren't they?
0: 맞아요. Weren't they?
1: Weren't they?
0: 자, 보세요. 복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복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were 썼다. 그러면 was they가 wasn't they가 아니라 weren't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 Yes.
0: Okay? 조금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노래방 was fun, wasn't it?
0: 그죠. 근데 누가 이걸 딱 듣고 No, it was not.
1: 그럴 사람 있을까요?
0: 아무도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오,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1: 잘했다.
0: 감탄했습니다.
1: 아이고, 잘하신다.
0: 네네.
1: You are quite the singer.
0: Uh-huh.
1: I am...
0: 오케이. Okay. 예. 이 문장은 예. 보이는 단어도, 지금 가려져 있는 단어도 거의 왕초보 영어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You are quite, 이거 꽤 이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꽤.
0: 맞아요.
1: 오, 당신 꽤 가수네요.
0: 당신
1: 꽤 가수네요. 나는 정말 감탄했어요. 감탄하는 거 그거잖아요.
0: 네.
1: 감동하는 거. I am moved. I am moved.
0: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쓰셨을까요?
1: 나 감동받았어요.
0: 감동받았다.
1: 예.
0: 오케이. 자, you are quite the singer. I'm moved.
1: 오.
0: I'm impressed.
1: 아, I'm impressed.
0: 자, 감탄했습니다.
1: 아.
0: 자, 이게 모든 분, 아니 모든은 좀 심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1: 예.
0: 부분입니다.
1: 오.
0: 자, impressed는 감탄한, 깊은 인상을 받은인데요.
1: 네.
0: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를 보거나 듣거나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한국에서는 와 감동이다.
1: 네.
0: 감동이네.
1: 완전 감동.
0: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감동이란 단어에만 조금 집착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감동받는이라고 하면 moved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1: 아, 맞습니다.
0: 자,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와 이렇게 감동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두 가지 영어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moved나 touched는 얘도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감동이에요.
1: 아.
0: Moved. 예를 들어서 뭐 슬기 씨의 딸이
1: 예.
0: 따님이 직접 편지를 막 써줬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마음이 뭐라 그럴까 영화를 봤는데
1: 예.
0: 거기서 뭐라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1: 그쵸 막 가족에 이런 거 보이면은
0: 맞아.
1: 진짜 엄마 생각 나서 눈물 나죠
0: 그런 것들은 예. 보통 상황에 따라 moved나 touched를 쓰게 되는데 impressed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력에 감탄을 한 겁니다 실력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엄청 멋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발레리나의 멋진 점프
0: 맞아요
1: 이런 거에 이제 impressed
0: That's right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쳐요 실력 대박이에요 그거에 impressed 되면서 예. 동시에 그 피아니스트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땐 또 moved가 moved 되는 거예요
1: moved 되는 거고
0: You know? 차이를 좀 느끼죠
1: 네네.
0: 여기서는 뭐냐면 와 저는요 노래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실력으로 감탄한 거예요
1: 가수 뺨치니까 지금.
0: That's right. 아하. 그래서 impressed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해되셨나요?
1: 네네네.
0: Okay. So I'm impressed라고 얘기를 썼어요.
1: 네.
0: 이거 아마 처음 보실 텐데 quite이 원래 꽤나라는 뜻이 있죠?
1: 네.
0: 근데 얘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quite the 명사. 얘가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1: 오.
0: So quite the 명사 이러면은 명사를 그냥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1: 오.
0: 근데 아까 슬기 씨가 꽤나 뭐뭐네요 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보통 명사를 이제 이렇게 쓰면 와 엄청난 명사인데 대단한 명사인데 대박인데 저기서는 대단한 싱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노래
1: 잘한다.
0: 이겁니다.
1: 예.
0: Quite the singer, right?
1: You were quite the teacher.
0: Oh, thank you.
1: Okay. I

0: quite the student.
1: 아, 그렇죠. 대단한 스튜던이에요. 자, 스스로를. 네. 자, 운동선수를 athlete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대단한 운동선수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0: You are quite the athlete.
1: Athlete, right? Quite the athlete. How about this? 주방장, 뭐 혹은 그냥 요리사를 chef라고 하잖아요.
0: 예.
1: 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야, 뭐 주방장이야.
0: She is quite the chef.
1: Chef. 이렇게 하면 칭찬하는 느낌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0: Yes.
1: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quite the가 아니라 quite a를 쓰기도 해요.
0: 네.
1: 그런데 좀 강조를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quite the 무엇이라고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You are quite the athlete.
1: She is quite the chef.
0: She is quite the chef.
1: 본문 갈게요. Oh,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Oh,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더 트레이닝 할게요.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다섯 곡 연속으로 부른 건 미안하네. 많이 부르셨네요.
0: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지점을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1: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0: 그럼요. 흥이 나면은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1: 혹시 본인도 다섯 곡 갑니까?
0: 저는 최초 한 열 곡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선 예약으로 해가지고.
1: 그냥 혼자 가시는 게.
0: 예. 아니 근데 왜냐면 같이 가고 싶대요. 또.
1: 아,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0: 네. 그럼 너 고를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른다. 계속 안 고르고 듣고 있더라고요.
1: 그런데 열 곡.
0: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예 하는 때까지 했는데 I'm sorry 여기서 끊어볼게요.
1: 오케이.
0: 정말 미안해요.
1: 아, 뭐가 미안할까요?
0: 네. 내가 five songs in a row 한 줄에 이 줄이잖아요. 이거.
1: 오케이.
0: 네. 한 줄에 다섯 곡을 부른 거.
1: 아하.
0: 그러면 여기에 불렀으니까 과거 song 써볼까요?
1: 오.
0: 쌩인가?
1: S-U-N-G, 하? Huh?
0: 쌩인가요? 아, 쌩인가 봐.
1: I don't know.
0: 예, 쌩.
1: Okay.
0: I sang five songs in a row.
1: Okay. 자, S-A-N-G, sang. Yeah. Right,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You got it. S-U-N-G도 어디선가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이제 곧.
0: 여러분들
1: 일단 노래하다는 당연히 sing.
0: 예.
1: 뭐 sing, 강조하려면 sing a song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과거형을 맞춰줬는데 PP 형태까지.
0: 아, PP가 네. song인가 봐요. 아. Sing, sing, song.
1: Right.
0: 제가 항상 song이나 있거든요.
1: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
0: 그래서 song을 자꾸만 네, 끄집어내려고 했고.
1: 아, 성이나 계시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sing, 노래하다, sing, 노래했다. 그 다음에 PP 형태 song이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이 벌써 뭔지 느낍니다. 나는 다섯 곡을 불렀잖아요.
0: 예.
1: 근데 어떻게 불렀어요?
0: 한 줄에.
1: 한 줄에 불렀어요.
0: 예.
1: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in a row라고 하는 게 한 열에 다 놓고 부른 거기 때문에 연속으로, I'm sorry.
0: 예?
1: 연속으로라는
0: 연속으로.
1: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0: 네.
1: 그래서 한 row의 노래를 쫙 놓고 한 번에 내가 다 불러.
0: 우와.
1: 그래서 연속으로란 덩어리, row,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마유가 연속으로 열 곡을 불렀어. 아, 막 이러면서. 자, 본인도 그래 놓고.
0: 예.
1: 자, 마유는 열 곡을 불렀다, 연속으로.
0: 마유 sang 10 songs in a row.
1: 그렇죠.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와우.
1: 자, 이번에는요. 그들이 세 게임, 세 네. 경기 연속으로 이겼어.
0: 오. They won three games in a row.
1: Ooh, nice. So they won three games in a row.
0: 오.
1: 쓰기 너무 좋죠?
0: 네.
1: Right.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0: 이거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1: Of course. 읽어볼게요.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Mayu sang 10 songs in a row.
1: They won 3 games in a row.
0: They won 3 games in a row.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n a row도 사용비도 엄청 높아요. 근데
0: 네.
1: 그 대신에 straigh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오.
1: 한국에서 사실 외래어처럼 스트레이트로 이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그렇죠. 오.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0: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약간 영어에서는 직진할 때만 써야 될 것 같아요. Go straight.
1: Straight.
0: 예.
1: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직접 쭉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So I'm sorry I sang five songs straight. 아. 이렇게도 써요. 오. 얘가 조금 더 비격식의 느낌,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Okay, so in a row, straight, 둘 다 좋습니다.
0: 네.
1: 자, 사과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Yeah.
1: Well,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0: Oh,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1: 설마 여기서 또 Yeah, that was too much.
0: 오.
1: 이렇게 하진 않겠죠?
0: 아, 그 친구 진짜 다음번에 같이 노래방 못 가요.
1: 그럼요.
0: 예, 못 갑니다.
1: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0: 잘한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범 답안입니다.
1: That's right.
0: 다음번에 이 친구랑만 노래방 가는 거예요, 부장님.
1: 이제 문제 생겼네요. 예. 계속 가야 되니까요.
0: 그러게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I'm not much of a singer. 나는 가수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1: 오케이. 예. 이게 예. 그 우리말로 해석하기 제일 애매한 표현이
0: 어렵네요. 예. 네. I'm not much. 나는 많지 않아요. 가수의 끼가. 가수가. 뭐 그렇게.
1: Yes.
0: 그럼 이게 어차피인가요? 어차피? I'm not much of a singer.
1: 어차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0: 어차피?
1: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나 어차피 걔 별로 안 좋아했어. 뭐 이런 거.
0: 어차피가 영어로 있어요?
1: 네. 있는데 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0: 그렇죠.
1: 그냥 볼까요?
0: 예. 모르겠네요.
1: 본 것 같은데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예.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0: Anyway.
1: 네.
0: 어쨌든인데 어쨌든.
1: 맞아요.
0: 예.
1: 보통 anyway를 문장 맨 앞에 놓고 네. 출발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뭔가 화제를 바꿀 때. Anyway, I have to go.
0: 맞아요.
1: 이럴 때 대부분 쓰지만 anyway를 그게 아니라 맨 뒤에 붙이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yway. 그러면 아니 나 어차피 뭐뭐 해요.
0: 아.
1: 네. 그나저나 아무튼이란 뜻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0: 네.
1: Right, 어차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예문 가져왔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So I don't like salad anyway.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아 미안해 내가 샐러드로 준비를 못했어 이랬을 때 나 어차피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해.
0: 오.
1: 네, 이거는 자 아무튼 이러면서 화제 바꾸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0: 에.
1: Right?
0: 오케이.
1: 그리고 여러분 이런 뜻으로 어차피로 anyway 쓸 때는요 쉬면 어색해요.
0: 아.
1: I don't like salad anyway. 이거 아니에요.
0: 이상하겠다.
1: 붙여서 I don't like salad anyway.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번 try 해보세요.
0: I don't like salad anyway.
1: 네, 여러분들도 커마를 빼시고
0: 예.
1: 해 보셔야 됩니다. I don't like salad anyway, right? 자, 여기 이 부분이 있었죠. 해석 되게 안 됐었잖아요.
0: 네.
1: I'm not much of a singer, right?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바꾼 거 없어요.
0: 네.
1: I'm not much of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명사의 많은 부분을 내 성격이나 내 분위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
0: 아~
1: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질을 별로 띄고 있지는 않다라는
0: 아~
1: 얘기예요. 완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닥.
0: 예.
1: Right? 그래서 나 그닥 그렇게 싱어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0: 예.
1: 무슨 말이겠어요?
0: 노래 잘 못해요.
1: 맞아요. 그렇게 예. 잘하지 못해요. I'm not much of 명사. 이렇게 쓰시면
0: 어떻게 보면은 quite a singer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1: 그걸 뭐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quite 하면 꽤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0: 근데 이건 not much of 해가지고.
1: 그렇죠.
0: 아.
1: 그리고 이 명사 부분을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대부분 쓰게 돼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I'm not much of a song 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Right? So 사람으로 예를 들어 저 그렇게 막 춤을 그렇게 잘 추고 그러진 않아요.
0: 아.
1: 이러면 나는 그렇게 막 댄서의 기질은 있지 않다.
0: 대단히는 없어요.
1: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I'm not much of a dancer.
1: 그렇죠. I'm not much of a dancer.
0: Yeah.
1: 이거 하면 와, 이 사람 영어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이네.
0: 오,
1: 이거예요.
0: 엄청 right? 유창해 보이긴 하네요.
1: 왜냐하면 물론 이제 I'm not good at dancing 이런 것도 되죠.
0: Yeah.
1: 얘가 굉장히 좀 원어민 같은 느낌?
0: 네.
1: 자, 요리사가 영어로 뭐예요? C로 시작하는 거.
0: Chef.
1: 그것도 있지만
0: cook.
1: Cook 있죠.
0: 예. Yeah.
1: 저 뭐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0: I'm not much of a cook.
1: I'm not much of a cook. So 나 보통 주문한다.
0: 네.
1: 이런 느낌이죠. 느낌 와요?
0: Yeah.
1: 네, 여러분. 느낌 오죠? 읽어보겠습니다. I'm not much of a dancer.
0: I'm not much of a dancer.
1: I'm not much of a cook.
0: I'm not much of a cook.
1: 자, 그리고 참고로요. 원어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저 그렇게 뭐 그거를 잘하지는 않아요. 한 다음에 네. 저는 오히려 뭘 더 잘해요. 라고 추가할 때가 있어요.
0: 어어.
1: 꽤 많이 써요, 그렇게.
0: 예.
1: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I'm not much of a singer 이러잖아요.
0: 예.
1: 나 노래는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0: 예.
1: You know what? I'm more of a dancer.
0: 아.
1: 저는 댄서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오히려 얘를 조금 더 잘한다.
0: 춤은
1: 차라리
0: 좀
1: 저거보다는.
0: 어.
1: 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I'm more of a dancer.
1: Right? Dancer. 읽어보겠습니다.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아,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0: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네, 두 번째. 아,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0: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어,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2: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2: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Quite the 명사. 명사는 약간 사람 모양으로 쓰면 더 좋고요.
0: 네.
1: 자,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당신은 엄청난 대단한 가수네요.
0: You are quite the singer.
1: 그렇죠. You are quite the singer.
0: Mm-hmm.
1: 너 엄청난 운동선수구나. 어, 정말 대단해. 운동 잘해.
0: You are quite the athlete.
1: 그렇죠. 걔는, 그녀는 엄청난 주방장이야. 한마디로 요리 잘해.
0: Oh, she is quite the chef.
1: 아, 너무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You are quite the singer. You are quite the athlete. She is quite the chef. All right. 자, 다음은요. I am not much of Momo, right?
0: 네.
1: 자, 나 대단한 댄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막 춤 막 잘 못 춰.
0: Yeah. I'm not much of a dancer.
1: 오. 나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야. 아, 막 요리 이렇게 잘은 못해.
0: I'm not much of a cook.
1: Alright. 하나 더요.
0: 예?
1: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저 어차피 대단한 가수는 아니에요.
0: Yeah,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어, 좋습니다.
0: Yeah.
1: 읽어볼게요. I am not much of a dancer. I am not much of a cook.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어,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Norebang was fun, wasn't it?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Norebang was fun, wasn't it?
0: Yeah! Oh, you're quite the singer. Oh, I'm impressed.
3: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0: Oh,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3: Really? One more?
0: Yeah. Go, go, go.
3: La la la la.
0: Whoa.
3: La la la la.
0: Whoa.
3: La la la la.
0: Whoa.
1: 아, 대박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0: 노래방 함께 와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1: 함께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넌 상 받을만 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deserve an award.
1: 그렇죠. Deserve 명사. 그걸 받을만 하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Quite the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오,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그 얘기는 정말 노래 잘한다는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BS English.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ah.
0: 자,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오늘은요. ATM기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cash,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1: 심지어는 수수료가 없이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정말 현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걸 뽑으러 갔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전산 처리일 수도 있고
1: 네.
0: 기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항상 그 오류라는 거는
0: 네,
1: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0: 맞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TM 이제 뽑는 데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를 확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Right. 자, 이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1: 아, 무조건 가봐야죠.
0: Alright.
1: 금요일이잖아요.
0: 그렇죠.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아니 방금 현금 인출이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2: Sorry? 어,
1: 현금 인출. 현금. 그 this machine didn't work.
2: Oh.
1: Yeah.
2: Really?
1: Oh, I want to take cash, but like it has not cash.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응?
2: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Balance?
2: Yeah.
1: Balance?
2: No, the balance. How much money?
1: Ah, how much money? 아, 잠깐만요. 어, 아,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응? Just a minute.
2: Okay.
1: $300, nothing.
2: Nothing?
1: Yeah.
2: Nothing or 300?
1: 300, 그, under.
2: Under?
1: 응.
2: Less than?
1: Less.
2: Oh, there's 300 less?
1: Yeah.
2: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Yes, yes.
2: Okay.
1: Oh, my phone number is...
3: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서 한국에서 갖고 온 돈 어떻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3: 결국 넘기기는 했다
1: 한국 돈
3: 들었어요.
1: 받으시더라고.
3: 아 그러시죠?
1: 어, 한국 돈 받으시더라고.
3: 맙소사. 아니 해외에 나갔을 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하는 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1: 네.
3: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저...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배우는 거는요. 꼭 이 정확한 문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표현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리고 그 문장이 들렸을 때의 반가움.
3: Of course. Alright.
1: 이로 말할 수 없죠.
3: try는 해봐야겠죠, 그렇죠?
1: 네.
3: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5: Could you check the balance?
4: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5: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3: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윙 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1: 오.
3: 이랬을 때
1: 예.
3: 한번 써볼게요.
1: I just try to. 나는 뭐 하려고 했대요.
3: 네.
1: 막 지금 뭘 하려고
3: 했네. 노력한 느낌인데요?
1: 네. 캐시를 인출하려고 했네.
3: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1: 하지만 it never came out. 나오질 않았대요.
3: 오케이.
1: 오케이.
3: Alright.
1: 힌트가 지금 뒤에 너무 있어요.
3: Uh-huh.
1: 네, came out이 지금 나왔.
3: 뭔가
1: 나오지
3: 거.
1: 않았다.
3: Uh-huh.
1: 근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I try to come out을
3: 인출해.
1: 쓰면 되겠네요. 왜냐면 come 뒤에는 원형이니까.
3: 아, to 뒤에는 to 뒤에는 원형.
1: 어, to 뒤에는 okay. 원형이니까 came이 아니라 come으로 살짝 바꿔 주세요.
3: 오케이. come out이 두 번이나
1: come
3: 나오면서
1: out cash.
3: 뭔가 라임이 생기는 느낌인데요.
1: 그렇죠. 볼래요? I just tried to come out cash, but it never came out.
3: 느낌이 좋아서.
1: 저 래퍼예요.
3: 래퍼가 그냥 빠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3: Come out cash. 이게 인출하다일지. 아닙니다. 네. 자, come out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come out이죠.
1: 인출의 출이 나올 출인데요.
3: 아, 그건 그런데 내가 돈을 빼는 거지.
1: 예.
3: 그렇죠. 돈이
1: 아,
3: 직접 이렇게
1: 나오는 게 아니니까.
3: 그렇죠, 그렇죠.
1: 돈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3: 돈이 돈을 빼는 건 아니니까.
1: 아, 그렇죠.
3: So, 나는 노력한 거잖아요. I just tried. 노력을 했는데, 방금 노력을 했는데, to 인출의 cash.
1: 아, 네네네.
3: Right? 돈을 빼는 거. 자, withdraw라고 하는 게 인출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격식 단어도 아니고요. 사용빈도 가장 높다고 보면 돼요.
1: 오.
3: 제일 무난합니다. withdraw. 발음할 때는 draw가 아니고요. aw라는 스펠링은 보통은 입 모양을 벌려주셔야 돼요.
1: 네.
3: So,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withdraw. withdraw.
1: withdraw.
3: Uh-huh.
1: withdraw.
3: That's right. 자, 그런데 얘는 과거형 PP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도대체가 컴아웃을 썼는데 무슨 이거 과거형 PP 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yes, yes.
1: 그러면은.
3: 근데 나름 패턴이 있어요.
1: 어, 패턴 있나요?
3: 네, 힌트를 드릴게요.
1: 근데 draw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3: 맞아요.
1: 오.
3: 오케이.
1: 그러면 withdraw이잖아요. draw이겠네요, 그러면은. draw은.
3: Okay.
1: Yes.
3: Alright. 자,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아, 그래요?
3: Okay. 정답은요? withdrew 아. and withdrawn.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다라고 하는 게 draw, draw인데요.
1: 그쵸?
3: 그거의 과거형이 drew, 그리고 pp 형태가 drawn이에요. 그 앞에 그냥 with가 붙은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규칙 동사라고 흔히

0: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PP 형태가 막 다른 거. 걔네들도 나름 패턴이 있다. Right? Okay, so 인출하다, 인출했다, 그리고 PP 형태. 참고로 withdraw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까 전에

0: 해서 캐시를 테이크해서
1: out.
0: out. Right? So I need to take out some cash. 라고도 합니다.
1: 네.
0: Okay? 그런데 얘도 많이 쓴다는 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0: 자, 그럼 반대로 예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eposit.
1: deposit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okay. 에이. 뭐 돈을 걸어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은.
1: 맞아요.
0: 뭐 명사로 deposit 써서 make a deposit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deposit verb로 동사로 쓴다든가.
1: 진짜 호텔에서 deposit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0: 맞습니다.
1: 얘기 진짜 하신 적 있죠.
0: 그거는 돈을 걸어놓는 오. 것을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1: 예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우리가 예금해놓는 게 걸어놓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결국엔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요. 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딘가에 얹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거, 뼈대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는 예입니다.
1: Try to.
0: Okay. So 나는 캐시를 withdrew 했어요. 이거랑은 다르죠.
1: 네.
0: 얘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1: 안 됐네요.
0: 안 된 거예요. 노력은 한 거예요. So 예. try라고 하는 건 노력하다. So try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1: 어.
0: 얘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1: Withdraw cash.
0: Withdraw cash 하는 게 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it didn't work. 안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려고 노력했다고. 자, 나는 노력했다.
1: I tried,
0: tried to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1: help them.
0: I tried to help them.
1: Mm-hmm.
0: Right? 자, 진행형도 가능하죠. I'm trying to, 뭐, she's trying to, they're trying to,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여러분들 뭐죠? 살 빼다.
1: Lose weight.
0: Lose weight. 오케이, 그러면 그는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
1: 아,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그렇죠. He is trying to lose weight. Mayu is trying to lose weight.
1: 어, 진짜요?
0: 안 되죠, 근데.
1: 어.
0: 네. 그래서 이런 느낌. So try to 뒤에 아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행동 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 거구나. 자, 읽어볼게요. I try to help them.
1: I try to help them.
0: He is trying to lose weight.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네, 여기서는 withdraw cash 하려고 했다, but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There you go. 두 번째 문장은요. 잔액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어허. 네. Could you check the 잔액? Yes.
0: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1: 아.
0: 예. 왜냐하면 아. 뭔가 전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뭔지 거기서 네.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1: 어, 혹시 인출이 됐는데
0: 그렇죠.
1: 돈이 안 나온 건지.
0: Exactly.
1: 아, 그러면 잔액이니까 남은 돈이잖아요.
0: 네.
1: 그 우리가 그 저기 거스름돈 날 때 change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could you check the change?
0: Okay.
1: 그러니까 바뀐 돈이에요, 어차피.
0: 왜냐면, 아, 또 뭔가 논리와 또 하고 계신 거예요.
1: 이해가 쏙 되는데요?
0: 쏙 됩니까?
1: 네.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It's okay. 자, could you check the change라고 얘기를 했는데 잔액은 영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어?
0: 바로
1: Balance?
0: Balance.
1: Balance는 균형인데요?
0: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데
1: 네.
0: 이런 금융이나 돈 관련해서는요. Balance라고 하는 게 잔액.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내 checking account 같은데 은행
1: 네.
0: 계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용카드로 가면 달라져요. 내가 신용카드에 얼만큼의 balance가 있다는 거는 내가 쓴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이 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balance는요. remaining balance라고 해서 남아있는 balance라고 하는데 보통은 remaining 많이 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그냥 balance 이렇게 얘기하면 잔액. 오케이? 자, 요거 balance 할 때요. 앞에 A의 강세를 찍어주세요.
1: A.
0: 그래서 balance 이렇게 삼음절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앞에 꽝 하고 들어가게. 자, 보여드릴게요. Balance. Balance.
1: Balance. Balance.
0: 좋아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1: 네.
0: 할 수 있어요? 공손하다는 거를.
1: Could you?
0: Yes.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you보다 더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바로 could you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돌릴수록 더 조심스럽고 예의 있습니다. So can you 아니라 could you do something? Say for example, right? 그 네임을,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약을 뭔가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떠 있다는 거예요.
1: 어머.
0: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 이름을 다시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1: 그지

0: check the name?
1: 다시?
0: Again.
1: Again. 아주 좋습니다. Mm-hmm. Very nice. 자, about this. 당신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Perfect, wow. right? Could you ask your manager? Mm-hmm.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0: Yes.
1: So, can you,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 조심스럽다.
0: Yeah.
1: 자, 읽어볼게요.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0: Could you check the name again?
1: Could you ask your manager?
0: Could you ask your manager?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할 때 check가 있고 여행에서 많이 보는
0: confirm
1: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살짝 차이가 있죠.
0: 네.
1: 혹시 구분 가능할까요? 틀려도 돼요.
0: check는 그냥 후루룩 훑어요. 후루룩 이렇게.
1: 후루룩이요?
0: 예, 예. 근데 confirm은 자세하게 봐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왜냐면 거기 계약사항이 저기 네. 위반될 시에는 큰 일이 생기거든요.
1: Well, 완전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0: 오!
1: 자, 그래도 틀렸습니다. 자, check는 그냥 가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0: 예.
1: 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응? confirm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0: 아,
1: 아 그게 맞군요 하고 confirm 해주는 거.
0: 아 okay.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쓰여요.
1: 맞습니다. Confirm.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confirmation number이라는 걸 달라고 하죠. 예약했을 때.
0: 아.
1: 예약했을 때 혹시 confirmation number 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름 조회 좀 해볼게요.
0: 그 예약 확정 번호?
1: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시작하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느낌
0: 네.
1: 근데 confirm은 아 오케이 맞네 하고 아 이거 맞다고 합니다 라고 확정해주는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네. C랑 look도 좀 다르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1: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을 글로만 그냥 의미만 딱 보니까 확인하다 돼 있으면
0: 네.
1: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0: 미세한 차이들을
1: 네.
0: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서
1: 그렇죠. 왕초보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제가 그냥 체크란 단어 설명해주고 끝 이거 아니죠?
0: 네.
1: 대화에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e balance?
0: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아,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0: 왜요?
1: 잠시만요.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0: 세상에.
1: 그만큼이 빠져나갔는데 돈이 안 나왔나 봐요.
0: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1: 아~
0: 기계한테 또 쓰기도
1: 기계가
0: 하죠.
1: 기계가 가져간 예. 거예요.
0: 우리 옛날에 자판기에다가 이제 음료 뽑을 때도 예. 가끔 안 될 때 있잖아요.
1: 음료는 안 나오고 돈은 계산은 됐고.
0: 돈은 이미 들어가 있고.
1: 이런 예. 상황입니다.
0: 아, 너무 속상. 3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1: 엄청나죠.
0: Give me a sec. 시간 몇 초만 주세요.
1: It's...
0: $300 less. 너무 속상하시겠다.
1: less는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0: 그쵸.
1: 네.
0: 뭔가 깎인 건데 네. 표시가 된다.
1: 그러면... 이건 좀 의역이 되긴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300 적게 그러면 표시되는 게 나타난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1: 그렇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0: 불안하시군요.
1: 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네,
0: 힌트 주세요.
1: 기계가
0: 예.
1: 자, 보여드릴게요.
0: 아, it's... 근데 it's
1: uh-huh.
0: 그러면은 여기가
1: 구조에 맞춰보세요 최대한
0: it's 가만 있어봐 표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howed 할까요?
1: Okay.
0: 아 showing.
1: It's okay.
0: Showing으로 할게요.
1: Alright.
0: It's showing.
1: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0: 예, 예. Showing.
1: Alright.
0: $300
1: 네.
0: less.
1: 이 우리말로 해석이 돼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말은 전체적 아이디어는 어때?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아, 되네니까 잠깐만 뭐 수동태를 써야 되나 이런
0: 네.
1: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1: Let's see.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맞습니다.
0: Oh-ho.
1: There you go. 그 기계가 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00 less 하게. That's right. So show는 보여주다. 근데 이제 의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온다. Right? 걔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lright. 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라는 걸 쓰지만 적게라고 할 때 뭐라고 썼죠?
0: less.
1: less를 씁니다. So 금액 뒤에다가 less를 쓰면 이만큼 덜 혹은 이만큼 적게. Right? So 여기서는 $300 more가 아니라 less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덜 낸 거예요.

0: 나는 지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난 냈다.
1: 나 paid.
0: I paid, right?
1: Yes,
0: 근데
1: I paid.
0: $5를 더 적게 냈대요.
1: I paid $5 less.
0: Yes. 자, 내 계좌는 $10를 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10가 덜 찍혀 있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내 은행 계좌나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1: Account.
0: Account. 그럼 내 계좌는 보여줬다. 과거형으로
1: My account showed.
0: 자, $10 덜.
1: $10 less.
0: Beautiful. My account showed $10 less.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지.
1: 네.
0: 이러면서. Okay? So, more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less를 좀 써보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paid $5 less.
1: I paid $5 less.
0: My account showed $10 less.
1: My account showed $10 less.
0: 좋아요. 그나저나 이 SEC, second, 뭐를 줄인 거죠?
1: Second.
0: Second, right? 물론 1초라는 뜻도 되지만은 잠깐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give me a sec 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r give me a sec, give me a second.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1: 네.
0: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1: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less.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부터 불러주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원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0: 네.
1: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0: 근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전화번호
1: 부터.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아,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first.
0: 오케이.
1: Okay. 예. Number first.
0: 오,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1: 컨디션 괜찮아요. 컨디션이
0: 본인이?
1: 오늘
0: 오케이.
1: 잠을 푹 잤어요.
0: 아, 푹 잤군요.
1: 예, 예.
0: 오케이. 자, so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Perfect.
1: 오!
0: 문장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와우.
0: 아주 좋아요. So, 뭐 일단 뭐 뭐뭐부터 다른 거에 앞서 이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뭐뭐뭐 first.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공손한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1: May I?
0: May I? Right? Okay, so can I 하는 것보다 may I 라고 얘기를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격식,
1: 네.
0: 예의 있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그렇죠?
1: 그럼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도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이래도 돼요?
0: Oh yes, that's
1: 아,
0: fine.
1: 그래요?
0: That's fine. Alright. 근데
1: 전화번호.
0: 너무 격을 이렇게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좀 느끼하다. 이럴 수도
1: 느끼해.
0: 있죠. 근데 오히려 위트 있게 다가갈 수도 있죠.
1: 아.
0: 그렇죠? So may I do something? Right? So for example, 제가 당신한테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0: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May I ask you something?
0: 그렇죠.
1: Oh.
0: May I ask you something?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자, 두 번째. 제가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1: May I have your name?
0: 이거는 호텔에서도 꼭 물어봅니다.
1: 아.
0: 느낌 왔죠?
1: Yes.
0: Right. 물론 이제 confirmation number 이런 거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거든요. So can I도 좋지만 may I have your name? Just
1: yes.
0: like that. 여러분 읽으실 때도 조금 약간 느낌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may I ask you something?
1: May I ask you something?
0: Alright. May I have your name?
1: May I have your name?
0: Alright. 자, 그럼 벌써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예요.
1: Wow.
0: 근데 앞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see.
1: I see. 네, 알겠습니다.
0: Right. I see라고 하는 것. See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라는 느낌도 되지만은
1: 네.
0: 알겠다,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 여기에 뭔가가 꽂혀 있다. Right?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할 때 I see.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1: 예.
0: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얘를 살짝 변형한 걸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You see?
1: 오.
0: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이게 그러니까 아까 see가 이해하다, 알겠다였잖아요.
1: 예.
0: So, you see? 알겠지?
1: 오.
0: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I told you. 내가 말했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항상 Do you understand? 이렇게만 썼는데 근데 you see? 하면은
0: you see?
1: 뭔가 좀 더 유연하고
0: 그렇죠.
1: 편안해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마유가 뭐 족발을 좋아한다니까 했더니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요가 이렇게
1: 믿는데요?
0: 아 믿었어요? 마요가 막 먹고 있어요. 그랬을 때 You see?
2: You see?
0: You see?
2: 족발 그러니까, 좋아하지?
0: 보여? 이게 의역이 좀 됐다고 보면 에, 되겠죠. 에.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방금 현금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0: It never came out. 잠시만요. 어,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1: Oh,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0: Less가 되겠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3: Could you check the balance? Could you check the balance?
4: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3: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목소리) 네, 입으로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노력은 보통 한국에서는 빼죠, 그쵸? 뭐
2: 네.
0: 하려고 하다.
2: 맞아요.
0: 자, 갑니다. 나 걔네 도와주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들을 도와주려고.
1: I tried to help them.
0: There you go. Just like that. 걔는, 그는 살을 빼려고, 살 빼려고 노력 중이야. 진행형으로요.
1: He is trying to lose weight.
0: Ooh, very nice.
1: Yeah.
0: 저 방금 현금 인출하려고 했는데요. 전 방금 노력했어요. 현금을 withdraw 하려고.
1: I tried to
0: 어, 방금? With... 아, 방금?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0: Ooh, nice. Mm-hmm. Okay. So just는 그냥 양념입니다, 사실은요.
2: 네네.
0: Okay, very nice. 읽어볼게요. I tried to help them. He is trying to lose weight.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다음은요. 금액
1: less.
0: less. Mm-hmm. 나 $5 덜 냈어. 나는 지불했다 $5 덜.
1: I paid $5 less.
0: That's right.
1: Mm-hmm.
0: 어, 300달러 적게 표시되네요. 자,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1: It's showing.
0: Showing. Okay. 300달러 덜.
1: $300 less.
0: Yes. 자, 제 계좌에 $10 적게 표시됐어요. 자, 제 계좌는 보여줬어요. 과거형으로.
1: My account showed.
0: 자, $10 덜.
1: $10 less.
0: Yes. 읽어보겠습니다.
4: I paid $5 less. It's showing $300 less. My account showed $10 les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5: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6: Could you check the balance?
5: Give me a sec. It's showing $300 less.
6: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 just tried to withdraw cash, but it never came out.
7: Oh,
3: Could you check the balance?
1: Give me a sec. Oh, it's showing 300.

0: $100 less.
1: I see.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first?
0: Sure.
2: 아, 금요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0: 네.
2: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husband is quite the singer.
2: That's right. 자, 이게 좀 해석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군 이라는 느낌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중요해요. Try to do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2: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나 돈 벌려고 하고 있어.
0: 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해주시면서
0: 네.
2: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또 긍정 주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오늘은 정직의 중요성, 선생님이 정직해서 한자까지 멋있게 써놨는데, 정직의 뜻이 뭐냐면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반 아이들한테 이 정직의 중요성을 정말 정말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내가 나한테 정직해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힘을 지닐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정직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챕터 10 이어서 7번부터 12번. 아, 오늘도 어마어마하겠다. 그치? 잘 풀어오셨죠? 지금 지문이 계속 긴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어휘 문제들이 상당히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좋은 연습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7번부터 가봅시다. 자, 7번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짧고 강렬합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가볼게요. Self-regulation. 뭐 하는 겁니까? 자기조절. 자기조절.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hard work.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간단하잖아, 얘들아. 뭐라고? 자기조절. Hard work, 어렵다고요. 자기조절은 어려운 것이구나. 조금 더 부연 설명 가볼게요. In fact, 실제로요, Roy Baumeister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요, like는 뭐한 거예요? 비유한 겁니다. 비유. 자, 비유했답니다. Self-regulation, 자기조절을 갖다가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exercising a muscle이라고 해서, exercise는 운동을 하는 거고, muscle은 근육이니까, 지금 근육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한 사람은 자기조절을 갖다가 근육 운동하는 거에 비유를 했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거니까 우리는 아까 짧고 강렬했던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관한 글이에요? 자기조절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자, 이제 이어서 근육 운동에 비유하는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에 운동은요, maybe easy,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th repetitions,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it becomes harder and harder,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after the muscle is fatigued, 피로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육이 피로감을 느낀 이후에는 it may be difficult to use it for some time until it recovers. 이게 회복을 할 때까지 얼마간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 나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반복할수록 더 힘들어.

힘들어져. 그래서 근육이 피로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회복할 때까지 사용하는 게 어려울 거야. 1번 어휘는 매끄럽게 괜찮은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 우리 윗몸 일으키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5번 하는 거는 쉬어. 할만해. 근데 10번, 20번, 50번을 하고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다음날 또 하려고 하면은 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회복할 때까지는 다시 근육 사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구나. 괜찮아요. 비유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일단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뭐 할 거니? 앞선 근육 운동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찐 소재인 자기 조절에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exerting self-control in one task, 하나의 과업에서 자기 조절을 발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답니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suppress, 억누르려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제에서 자기 조절을 이미 썼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weakens, 약화를 시킨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능력? 그 조절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과제 있죠. 예를 들어서 끈질기게 계속 어려운 도형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자 순서를 바꾸어 만든 말을 풀이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조절을 발휘하기가 어렵더라. 아까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계속 써버리면 반복해버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져서 회복할 때까지 또 쓸 수가 없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한 과제에서 자기 조절을 썼더니 다른 과제, 완전히 다른 과제에서 이 자기 조절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워지더라, 능력을 약화시키더라, 이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이 내용 한번 잡아주고 할게요. 자, 한 과제에서 자기 조절을 발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제에서는 이거를 발휘하기가 힘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내가 휴대전화도 안 보고 친구랑 나가서 놀지도 않았어요. 자기 조절을 한 거죠. 휴대전화에 대한 생각, 친구랑 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surprise, 억누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왔더니 더 이상 다른 일에 이 자기 조절을 발휘할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어. 아, 다이어트까지는 나 못하겠어. 바로 치킨 시켜가지고 막 폭식해. 매운 것까지 먹어.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열심히 쓰고 나서는 다른 과제를 쓰기가 또 힘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he fact that 사실이에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deplete 뭐 한다고요? 고갈시킨다고요. 자, 여기에서는 주석단으로 주어지긴 했으나 없어도 알아야 하는, 그리고 이 질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기입니다. 별표 하나 치고 가세요. 고갈시켜요. 자기 조절을 나의 내적 자원을 갖다가 고갈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갈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심지어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관찰 결과도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들 피로감을 느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가 낮아요? 조절 자원이 낮아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얘들아,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절 자원이 적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3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 Turn to는 의지하는 거니까 거기에 기대는 거잖아. 빠져드는 거잖아요. 어떤 유혹적인 행동.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해를 끼칠 유혹적인 행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요. 지금 deplete,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별표 단어 이후에 또 내용에 뻗어나감을 느끼셔야 되겠는데 자, 이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자원을 갖다가 고갈시킵니다. 계속 우리 내부에 있는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이 낮은, 자원이 적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쉽게 빠집니까? 유혹적인 행동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스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 치킨 시키고 떡볶이 시켰어. 이제 야식과 폭식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치킨이랑 떡볶이를 시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유혹적인 행동에 빠지기가 좋구나. 난 내용이 추가가 된 거라고요. 그쵸? 자,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내적 자원을 갖다가 고갈시켜서
유혹적인 행동에 쉽게 빠지게끔 한다.

있다고요. 여기까지 지금 내용 뻗어나간 겁니다. 좋습니다. This outcome is not inevitable, however. 그러나라고 뒤집히면서 이러한 결과는 not inevitable.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습니다. 지금 밑줄 어휘 앞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 부정어 반드시 동그라미 혹은 별표로 표시하고 챙겨주셔야 돼요. inevitable은 불가피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뭐지? 예지예. 근데 이런 결과 어떠하다고? however로 뒤집으면서 불가피하지 않다고. 피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때때로, cognitive load. 이거는 뭡니까? 인지 부하예요. 인지 부하. 인지 부하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머리가 막 열심히 뭐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뜨겁게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인지 부하라고 하는 것이 감소시킨답니다. attention, 주목이죠. 어디에 우리가 들이는 주목인가 봤더니 attractive stimuli, 매력적인 자극들. 그리고 feelings of temptation by 이것에 의해 우리가 느끼는 유혹감이라고 하는 거다 감소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요. 두 개의 전치사에 걸리는 공통 목적어 되겠습니다. 이 매력적인 자극들에는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치킨, 피자, 떡볶이와 같은 칼로리가 높은 맛있는 음식들. 지금 무슨 얘기 나왔니? 우리가 인지 부하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런 매력적인 자극들의 주목도 덜 하고 유혹감도 덜 느낄 거랍니다. 이거는 앞선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맞기 때문에 4번 어휘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치? 어떻게 피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인지 부하를 겪게 되면. 이런 매력적인 행동, 매력적인 자극들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그치? 화살표 옆에는 이따가 채워보도록 하고 가보겠습니다. The reason, 그 이유는요, appears to be,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몇몇 인지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자극들의 유혹적인 특성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인지적 자원이 필요해. 근데 내가 딴거 하는데 머리를 막 열심히 쓰고 있으면은 그 맛있는 음식, 떡볶이, 피자, 치킨까지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때로는 정말 이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인지적 과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주도를 뭐할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요 얘기 나왔다. 인지 부하가 결국에는 유혹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게끔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해주는 거니? 자기 조절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치? 근데 5번의 어휘는 inhibit이라고 해서 방해하다, 저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자기 조절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켜 주는 거니까 뭘로 바꿔요? 촉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acilitate. facilitate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다시. 자, 우리가 이런 자극들의 매혹적인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어쨌든 인지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힘든 인지적 과제를 하고 있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 조절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쏟아부을 인지 자원이 없는 거라고. 그치? 따라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자, 5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상식을 개입해서 봤을 때는 얘가 맞는 것 같거든. 왜? 부담스러운 인지적 과제는 나쁜 거예요. 자기 조절은 좋은 거예요. 이 나쁜 것이 좋은 거를 방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니까 5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상식에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답 5번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스윈트 정리 갑시다. 우리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주목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밑줄 앞 부정어. 우리 아까 불가피한에 해당하는 inevitable 앞에 not이 붙었거든요. 그럼 피할 수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부정어에 유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밑줄에서 상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상식을 개입하면은 안 되겠구나. 좋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때때로 인지 부하가 칼로리가 높은 맛있는 음식과 같은 매력적인 자극에 대한 주목, 그것에 의한 유혹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일부 인지 자원이 그러한 자극의 유혹감을

사회적인 특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때때로 힘든 인지적 과제가 자기 조절을 촉진할 수도 있다. Facilitate. 단어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수학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어. 머리를 거기에 다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내 옆자리 친구가 매점에서 사온 피자빵을 돌려가지고 냄새를 풀풀 펑기면서 먹어도 먹고 싶다. 나 저거 나도 먹고 싶다. 사와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런 여력이 없다고요. 그쵸? 그러한 내용이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8번에 문장 삽입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지금 주어진 문장의 길이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단서도 많을 테니까 고마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Even a huge library,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The Library of Congress, 미 의회 도서관이죠. 어쨌든 커다란 도서관조차도 works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On this system, 이 시스템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서, this system.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도서관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뭐 할 때 고려합니다. 인간의 기억을 고려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뇌를 만날 때, 비유가 뇌를 만난다라고 해서 결국 그 비유를 갖다가 뇌에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유를 뇌에 적용을 하게 되면 the analogy, 그 비유는 is less persuasive, 설득력을 덜 갖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 자, 그럼 다시 이 시스템 하에서 도서관은 효과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기억, 즉 인간의 뇌에다가 이 비유를 적용하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앞에는 일단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되고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볼게요. 자, 있는 그대로의 내용 정리 갑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도서관은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갖다가 우리 인간 기억과 뇌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하면서 단절 느끼러 가볼게요. Most metaphors of memory, 기억에 대한 대부분의 비유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거는 기억 체계를 갖다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었냐면은 창고 아니면 어떤 궁전인데 글쎄 기억이 놓여질 수 있는 많은 방을 가진 궁전으로 묘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억을 갖다가 창고라든지 어떤 궁전 같은 거에 비유를 해왔구나. 이어서 a more up-to-date version of the storehouse, 이 창고의 더 최신 버전의 비유는 is a large library, 큰 도서관입니다. 아, 이 창고 비유의 최신 버전은 큰 도서관이다. 도서관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기억을 도서관에 지금 비유한다고요. 기억을 도서관에 비유하고 있구나. 좋습니다. In such a system, 그러한 시스템에서 새로운 책들은 저장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우리 specified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주제라든지 출판일이라든지 저자명과 같은 특징들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의 책이 꽃입니다. 그치? 지금 도서관을 떠올려 보면은 이 책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다 분류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도서관 비유 얘기하고 있죠. 3번 뒷문장 갑니다. Armed with such knowledge, armed with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갖추는 거잖아.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대출자는요, can retrieve, 찾을 수 있을 겁니다. The thoughtful volume이라고 해서 원하는 서적이거든요. 원하는 서적을 나중에 성공적으로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4번 뒷문장 봤더니요. There's little evidence for instance. For instance, 예시 등장하는데 little evidence 입니다. 자,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거의 없다.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Our millions of specific memories. 특정 기억들인데 우리 수백만 개의 특정 기억들이 자, 지금 우리의 기억이라고 해서 무슨 소재로 휙 넘어와 버렸어요? 인간의 기억. 우리 앞에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도서관이 잘 작동하는

하는 방식,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4번 동그라미 앞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도서관이 작동하는 방식, this system. This syst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단절 생기는 거죠. 예시로 뭐가 등장했습니까? 인간의 기억 등장했습니까? 근데 이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였더라? 주어진 문장이었더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몇번 자리에? 4번 자리에 넣어야 되겠구나. 주어진 문장의 내용 뭐였습니까? 이 시스템은 도서관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을 갖다가 인간의 기억, 뇌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설득력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기억들이 각각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 증거를 갖다가 쫙 나열하는 부분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이 비율을 갖다가 인간의 기억, 인간의 뇌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이거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의 수백만 개의 특정 기억들은요, 각각 저장이 됩니까? 어디에? Just one specific location in the brain. 뇌에 있는 하나의 특정 위치에 저장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아, 뇌에서 하나의 특정 위치에 저장된다라는 증거가 없구나. 그럼 어떤데?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신경 과학자들은 현재 믿고 있습니다. 기억은 구현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구현됩니까? Neural networks, 신경? 망입니다. 근데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뇌피질 전체에 걸쳐서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즉, 특정 위치에 딱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뇌피질 전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것에 의해서 기억이 구현되는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진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기억은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적용했을 때에는 이상해지는 거라고. 괜찮죠? 자, 이제 5번 뒷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Additionally, 게다가라고 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증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제시를 또 해줄 겁니다. 자, 이 도서관 비유라고 하는 건 암시합니다. Memories of events, 어떤 사건의 기억들, 그리고 passes of knowledge, 이 지식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are fixed object, 고정된 객체다. 뭐처럼, like books and shelves, 선반에 있는 책들처럼 고정된 객체다. 라고 암시를 한답니다. 반면에 강력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기억에 대한 주장이에요. 근데 기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ynamic activities, 역동적인 활동이다. 뇌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라고 뭐라기보다는 static entities, 어떤 정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적인 실체, 선반에 꽂힌 책처럼 뭔가 고정된 객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역동적인 활동이라고요. 꺼낼 때마다 달라지는,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활동이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선반에 꽂힌 책처럼 정적인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인간의 기억, 인간의 뇌에 적용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 갑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근거로 답을 잡을 수가 있었냐면,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기억의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기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을 잡아줬어요. 그치? 거기에 더해서 주어진 문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증거가 제시되는 부분까지 잡아줬더니, 그게 4번 자리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서관 시스템이 현실에서 매우 잘 작동을 하더라. 근데 도서관으로 비유한 기억 체계는 우리가 인간의 기억을 고려할 때는 설득력이 덜한 비유이더라. 왜? 실제 인간의 기억 체계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경우에서처럼 특정 기억이 특정 위치에 딱 저장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첫사랑의 기억, 내 뇌의 여기 있어서 탁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첫사랑의 얼굴은 시각 영역, 목소리는 청각 영역, 냄새는 후각 영역, 그때 느낀 감정은 감정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널리 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선반 위의 책처럼 딱 꽂혀 있어서 꺼낼 때마다 곧이 곧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어. 내가 중학생, 그때 그 시절에 꺼낸 그 기억은 굉장히 풋풋하고요.
설레고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고 나의 이상형, 운명을 만난 것과 같은 기분이었는데 10년 뒤에 꺼내고 봤더니 아, 그때 나 혼자 착각한 거구나. 나 혼자 그냥 의미 부여한 거였어. 그래도 그때 그렇게 성장했지. 요 정도로 기억이 재구성된다고요. 그치? 그렇게 내용 이해를 도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9번 넘어가셔서요. 교재 122쪽이고요. 요약문 먼저 한번 분석하러 가볼게요. 지금 요약문의 길이 자체도 굉장히 긴 것들만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약문 대충 읽지 않고 꼼꼼하게 내용구조 분석하는 거. AB를 처음에 제대로 잡아놔야 하지만 오히려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데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략적 읽기까지 같이 연습 한번 가봅니다. With carrying capacity for individual species, being A due to the nature of environments. 여기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내용 덩어리 먼저 한번 나눠봤어요. 자, 위시 끄는 분사구문이 먼저 등장했는데 그냥 따로 분리되는 절처럼 해서 가져가셔도 우리 잡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요. 한번 가볼게. 주어동사처럼 가봅시다. 개별 종들을 위한. Carrying capacity는 수용 능력이죠.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답니까? A하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환경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은 이렇게 해서 가져가자고. 그리고 인간들은요. 성공적으로 증가시켜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용 능력을요. 모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환경을 비함으로써. 그렇구나. 그러나 이것은 발생했는데 at the expense of 무언가를 희생하여라는 뜻이거든요. 뭐를 희생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냐면 다른 종들의 수용 능력을 희생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 내용 되게 많습니다. 그치? 다시. 환경의 특성 때문에 개별 종을 위한 수용 능력은 A하답니다. A하대요. 그리고 인간들은 생활 환경을 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기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켜 왔는데 이것은 다른 종들의 수용 능력을 희생시켰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라는 내용까지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A 덩어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개별 종을 위한 수용 능력은 A하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요. 생활 환경을 비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수용 능력을 성공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이것은 다른 종의 수용 능력을 희생시켜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A, B 명확하게 잡아내줬습니다. 가봅니다. 자, because environments, 환경은요, complex, 복잡하고요, ever changing, 계속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환경의 특성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carrying capacity 바로 등장하죠. 수용 능력이랍니다. 수용. 말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어떤 환경이 버틸 수 있는 최대 개체 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섬에 토끼가 100마리까지 살 수 있다면 그 섬의 수용 능력은 토끼 100마리가 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그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Very. 달라질 수 있다. 바로 뭐 나왔어? A에 대한 단서 나왔어. 환경이 이런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용 능력은 달라질 수 있구나. 너무 허무하다. 근데 이렇게 딱 고정해놓기는 불안하니까 뒤에 반전이 없는지는 살펴주셔야지요. 가볼게요. 만약에 불이 숲을 파괴를 합니다. 뭐 나오는 거예요? 예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The carrying capacity is for most forest animals. 대부분의 숲 동물에 대한 수용 능력은 감소할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어떤 수용 능력이냐면은 종은 종인데 불로부터 이익을 얻는 종들에 대한 수용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적응한 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적응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처럼 뭔가 그 불을 잘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종에 대한 수용 능력은 증가할 것이랍니다. 왜? 지금 다른 개체들은 다 불 때문에 사라졌는데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들은 이제 경쟁해야 할 식물도 없습니다. 햇빛도, 영양분도, 물도 내가 다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수용 능력은 더 증가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개별 종을 위한 수용 능력은 달라질 수 있구나.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등장한 겁니다. A에 대한 단서는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ur own species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자,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뭐에 대한 단서? B에 대한 단서가 시작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좋아. 이제 A에 대한 단서는 잡았고 B에 대한 단서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거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입증해 왔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Intentionally altering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입증을 해왔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우리 인간의 수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니? 지금 의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 뭐 나온 거예요? B에 대한 단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생활 환경을 뭐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수용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근거 나왔다고요. 맞는지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의 조상님들이요. 뭘 하기 시작했을 때 살 곳을 짓고 불을 사용합니다. 난방과 요리를 위해서 그러했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뭘 한 겁니까? 이것은 완화시키는 거죠. 제한 요인들. 추운 기후의 제한 요인들을 완화시킨 거고요. 뭐 할 수 있었던 겁니까? Expand into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New territory. 새로운 영역까지, 새로운 지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생활 환경을 갖다가 또 새로운 지역까지 확장시켰구나. 이렇게 수용 능력을 끌어올렸구나. B에 대한 단서가 다 밀집되어 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As human civilization developed,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요, 극복했습니다. 제한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극복을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문화적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서 수용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또 수용 능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남아 왔다.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답은 다 찾아준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요. Have managed so far. 지금까지 manage는 간신히 해낸 거니까 어떻게든 증가시켜 왔습니다. 지구에 우리 인간 종에 대한 수용 능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we have done so. 우리는 그걸 하긴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차례입니까? 우리 인간의 수용 능력만 정말 온전히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을 위한 수용 능력은 희생시키면서 이 일을 했다. 요 얘기가 추가가 되겠지. 근데 요 양문에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고요. A,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읽고 넘어가셔야죠. 그치? 강약도 더 필요하다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모함으로써 appropriate라고 해서 혼자 독차지하다. 이거 안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 뜻도 있는 거 모르셨죠? 보통은 형용사로 적절한이라고만 기억을 하시는데 동사로 쓰이면 혼자 독차지하다 appropriate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혼자 독차지함으로써 무엇을 엄청난 부분에 지구의 천연 자원을 갖다가 혼자 독차지했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을 갖다가 다 독차지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니?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소시켰습니다. 수용 능력인데 무엇을 위한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 그 똑같은 자원에 의존하는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인간의 수용 능력만 끌어올린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요약문 A, B에 들어갈 단어 각각 뭐였습니까? 일단 A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1번이요. Fluid. 무슨 뜻이죠? 유동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랑 얘는 괜찮습니다. 자, 3, 4번의 constant는 일정한. 요거는 완전 반대 의미입니다. 탈락시키고요. 5번 responsive. 반응하는, 즉각 반응하는 이란 뜻인데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답은 1번과 2번으로 좁힐 수가 있어요. B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의도적으로 변화시켰고 새로운 지역까지 확장시켰다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1번 봅시다. Conserving이라고 해서 보존하는 거? 보존하는 거 아니죠. 확장시켰지요. 2번 Reshaping, 재형성하는 거? 그렇지.
답은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에 stabilizing은 안정화를 시키는 거고요. expanding은 확장하는 거, restoring은 회복하고 복구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괜찮지요? 2번 골라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조금 또

퀴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문에서 잡았던 단서를 선택지로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딱 바로 고를 수 있는 직관적인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문의 단서를 어떤 단어로 다시 표현했는가 요 포인트도 잡아가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스윙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답을 찾아줌에 있어서 우리 A에 대한 단서는 앞에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었고요. B. 이 B 단서가 시작되는 구간을 우리 어떻게 잡아줬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바로 잡아주니까 B에 대한 단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요약문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강약 조절하는 연습까지. 즉, 지문을 읽으면서 시간을 아껴내는 방법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종을 위한 수용 능력은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유동적인데,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용 능력은 늘려왔지만, 다른 종들을 위한 수용 능력이 희생을 통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도 짓고 아파트도 만드니까 거기에 사는 생명체들은 더 이상 쓸게 없어졌어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 해양생물들도 더 이상 먹이사슬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치?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셔요. 좋습니다. 10번 어휘 적절성 판단하러 또 가볼게요. 봅니다. A groundbreaking study. 획기적인 연구가 하나 있나 봅니다. 뭐에 대한? Morality and time, 도덕성과 시간에 대한. Eugene Caruso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글쎄 그 연구는요 시작했답니다. By pointing out, 지적함으로써. 어떤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까? 도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이 되는데 뭐하다고? Remain constant,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다시 도덕적 규칙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An act that was morally wrong yesterday. 어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던 행위는요. Will be morally wrong tomorrow. 내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될 것입니다. 그리고 to the same degree. 어떻게? 똑같은 정도로요. 뭐를 가정한다면 The circumstances have not changed.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음을 가정을 한다면은 어제 잘못됐던 행위는 내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똑같은 정도로 잘못될 것이라고요. 일단 1번 어휘에 대한 단서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바로 앞부분에 remain constant 나왔잖아요. 그치? 도덕적 규칙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to the same degree 똑같은 정도로 해당하는 1번 어휘 괜찮은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다고요. 자, 근데 뒤에 바로 또 뭐가 나옵니까? 예시라고 해서 뒤집히는 표현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found that,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의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어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는 내일도 똑같이 도덕적으로 잘못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거고요. 근데 그의 연구는 또 뭐를 발견을 했냐면 people, 사람들이 condemned, 비난하더라. 똑같은 misdeed는 잘못된 행동, 비행이죠. 이 똑같은 비행을 갖다가 더 비난하더라. 언제? 과거보다 미래에 설정되어 있을 때. 다시 뭐라고요?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에 설정되어 있을 때 똑같은 비행, 잘못된 행위를 더 비난하더라. 우리가 핵심으로 끌고 가야 할 내용은 요 내용일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다시 무슨 이야기합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비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행동이 똑같이 일어난 것임에도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에 설정됐을 때 더 비난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내용 핵심으로 잡아서 남은 어휘들도 적절성 판단해보겠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Moralize는 도덕화하는 거죠? 미래를 도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의 행동을 더 비난을 한 다음에 이거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미래를 도덕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라고요. 그쵸? That is,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적용합니다. Stricter moral law, stricter, 더 엄격한 도덕적 규칙을 갖다가 미래에 적용을 한답니다. 언제보다, 과거나 현재보다. 어떻죠?

연구에서 thinking about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행동,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더 맹렬하게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와는 달리 현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또 계속 같은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they even called for 그들은 심지어 요구했습니다. More severe punishment,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를 했는데, for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자, 그 가혹한 처벌을 갖다가 요구를 했답니다. 뭐에 대해서? 미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과거보다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네. 결국엔 다른 사람이 한 행위에 더해서도 미래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었고요.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미래의 비행, 미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엄격하게 대했구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컨닝을 했어. 그랬을 때는 0점 처리. 이 정도의 처벌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내가 다음 학기에 컨닝을 하면 0점 처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퇴학감이야. 그건 퇴학시켜야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주면 좋겠습니다. So, 그러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아닙니까? Selfishly, 이기적으로란 뜻이지요. 자, 이기적으로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규칙을 준수하기를 원하면서 이게 something oneself, 자기 자신은 면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만 그러길 원하고 자기 자신은 면제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치? 그래서 3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 이어서 가봅니다. 사람들은요, will make greater sacrifices, 더큰 희생을 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Their reputation. Reputation.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어휘 아닙니까? 그리고 reputation이라고 하는 어휘는요, 지금 이 4번 밑줄이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마지막 5번 밑줄이 있는 문장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응? 그럼 여기서부터 4번, 5번의 적절성을 또 같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다시요. 그들의 평판입니다. 평판. 평판을 위해서 더큰 희생을 한다 이겁니다. When focused on the future, then the present. 현재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 평판 때문에 더큰 희생을 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일단 4번 어휘 그대로 한번 옮겨 써볼게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미래의 평판을 위해서 더큰 희생을 하고자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일단 등장을 해줬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심지어 더 도덕적에 관대한답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아니면 적어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할때 그들이 미래와 현재에 대해 생각을 할 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때 심지어 뭐 하겠다. 더 도덕적이고 관대해지겠다. 그러니까 나 미래에는 더 도덕적으로 살 거야. 나더 베풀면서 살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That's because에 뭐 나옵니까? 이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 think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들거든요. Forget about having a good reputation.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을 forget. 잊게끔 합니까? 잊게 합니까? 지금 미래를 위한 평판 때문에 나는 더큰 희생을 하겠어. 미래의 평판을 생각해서 나는 앞으로도 도덕적이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미래의 평판을 잊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미래의 평판을 신경 쓰고 걱정하기 때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전치사 about까지 살피셔서 걱정하다, worry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 5번 되는 겁니다. 그치? 미래의 평판을 위해 더큰 희생을 하겠어. 미래의 평판을 신경 쓰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자, 수인지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 답을 5번으로 골라주셨는데, 5번 어휘와 4번 어휘의 적절성을 동시에 판단을 하면서 요 단어, reputation,
자, 새롭게 등장한 어휘이기도 하면서 우리 4번 문장과 5번 문장에 동시에 들어간 어휘 아니었습니까? 동시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적절성을 같이

좀 살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 That's because. 이거 해석도 잘할수 있어야 되겠지요. 뒤에 뭐 따라 나옵니까? 이유 따라 나옵니다. 이유를 생각했을 때 평판을 걱정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미래와 현재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더 도덕적이고 관대하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이기 때문입니까? 미래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에 관해 걱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worry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문 유형으로 넘어오셔서요. 이것도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지문은 길긴 길지만 쭉쭉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저도 비록 멀지라도 수천 권의 책이여 쓰여졌습니다. 뭐에 대해서? Learning, 학습에 대해서. 즉, 학습에 대해 쓰여진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내용은 주절이죠? The concept of learning potential,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Insufficiently elaborated, insufficiently니까 이거는 불충분하게. Elaborated는 상술하는 거니까 결국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근데 뭐라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다고요. 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에 관한 글? 학습 잠재력에 관한 글이 되겠구나.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자, 학습 잠재력이요. 이거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요 얘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One of the possible reasons for such a state of affairs.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그 이유가 등장하는 부분이구나. 어떠한 경향입니까? 바라봅니다. 학습을 뭐를 통해서만 바라봅니까? As product. 결과를 통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할 거래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뭐 때문이랍니까? 학습을 결과를 통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 맞는지 뒤에서 단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볼게요. When a math or history exam is given to students, 수학시험이나 역사시험이 학생들에게 주어질 때, it is assumed that 다음과 같이 가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가정이라는 거. 자, 뭐라고 가정이 되냐면은, 시험의 결과가, 오케이, 결과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A에 대한 적절성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험의 결과가 reveal, 드러낼 것이라고요. 학생의 이전 학습의 efficiency, 효율성을 드러낼 것이야. 라고 가정이 된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In other words, 근데요. 다시 말하자면, what we can see,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서 볼수 있는 것은 is only the result. 뭐만 볼수 있어요? 결과만 볼수 있어. 결과만 볼수 있다고요. 뭐보다는 학습 과정보다는 결과만 볼수 있습니다. 결과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을 결과를 통해서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전 학습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 등장한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학습을 결과를 통해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그 결과만 알 수 있지. 이전 학습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쵸? 좋습니다. Moreover, 게다가 내용 추가되는군요. 그러한 시험은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적은 정보를 제공을 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각 학생의 학습 잠재력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정보를 제공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시험은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알 수 없어요. 과정 알 수 없어요. 학습 잠재력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요. 가 맞는 흐름이잖아. 따라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잠재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의 어휘도 잘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student 한 학생은요 can achieve good exam result
좋은 시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investing 투자를 했어요. Much

more time in learning. 학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보다. 다른 학생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냈는데, 글쎄, 이 앞선 학생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호 C번의 어휘랑 연결이 될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지금?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는 똑같은데, 이 앞선 학생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이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The efficiency of the first one. 저희 첫 번째 학생의 효율성은요. Thus, 따라서 higher, 더 높습니다. Than that of the second student. 두 번째 학생의 효율성보다 더 높습니까? 지금 첫 번째 학생은 누구였습니까? 결과는 같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학생이었죠. 그 학생의 효율성이 두 번째 학생보다 더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결과는 같은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으니까 효율성이 낮은 거지. 따라서 가볍게 어휘 문제 해결됩니다. 뭐로 바꿔주니까 lower, 더 낮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치? 어휘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되었군요. 좋습니다. 그러나 this factor, 이러한 요인은 is hidden, 숨겨져 있습니다. In a typical exam, 일반적 시험에서는 숨겨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는 결과만 볼수 있어요. 효율성도, 과정도 볼수 없고, 학습 잠재력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 나온 거예요. 그치? 이어서.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뻗어나갈 거예요. 지금 어휘는 D 남았고, 뒤에 기호 2번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The situation, 그 상황은요, is even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무엇의 경우에, 즉, 뭐까지 고려하게 되면, so called, 소위 말하는 intelligent test, 지능 테스트죠. 이 지능 테스트를 생각하게 되면은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답니다. 얘들아, 지금 얘 플러스 뭐까지, 지능 검사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게 맞겠지요, 그치? 얘가 긴가민가했던 친구들은 물론 답을 앞에서 잡아줬긴 했겠지만, 반이어를 넣어보세요. 복잡한 것의 반대는 단순한 건데, 얘를 고려했을 때 상황이 더 단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유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호 D번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Some psychologists, 몇몇 심리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Properly designed intelligent test, 적절하게 고안된 지능 검사는 tap into. tap into는 활용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끌어내는 거니까 끌어낸답니다. The individuals, 그 개인의 innate abilities, 어떤 타고난 능력을 갖다가 끌어낸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그나 그녀의 학습 경험이랑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냐면, 지능 검사라고 하는 이유가 추가가 되면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지능 검사가 이런 것들을 끌어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뒤에 이어진 내용에서는 others, however, 다른 심리학자들은 또 다르게 정의하다, 한다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심리학자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 however로 뒤집으면서요. 다른 심리학자들은요, define, 정의를 합니다. 이 지능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a general learning ability,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다라고 그 정의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또 주장을 한답니다. 이 지능 검사는 provide us with, 우리한테 뭐를 제공을 해준다고, a pretty accurate assessment, 꽤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을 해준다고요. 자, 뭐에 대한 추정치인가 봤더니, 무엇뿐만 아니라, personal knowledge, 개인적 지식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person's learning ability, 그 사람의 학습 능력에 대한 꽤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나온 내용이요.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쓴이가 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뭘까? 이것도 우리 강약저절로 빠르게 읽어 내려가셨어야 하는 겁니다. 글쓰니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이 지능 검사도 뭐에 대해서는, 이 학습 잠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못하더라. 결국에 이 얘기를 하고자 말을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겁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Irrespective of the definition, however, 그러나.
정의에 상관없이, 정의와 무관하게, 앞서서 뭐라고 정의를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The result of intelligent test, 이 지능 검사의

결과는요.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오로지 뭐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합니까? People's current knowledge, 사람들의 현재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기술에 관한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지능 검사도 결국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의 현재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여기에 관한 정보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자, 현재 지식 맞습니까? 결국 뭐에 관한 정보는 안 준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아요? Learning potential, 학습 잠재력에 대해서는. 학습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현재 지식과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자, 기호 2번의 current는 괜찮습니까?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학생이 앞으로 새로운 거를 배워나감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는 현재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의 결과, 지능검사의 결과만 봤을 때는 현재 학생의 수준만 알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치? 학습 잠재력과 대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current knowledge, 현재 지식이라고 표현한 거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지능검사를 통해서 뭐만 알 수 있어요? 현재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이런 것만 알 수 있고 여전히 학습 잠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군요. 자, 좋습니다. 제목 찾으러 가볼 건데요. 얘들아, 요거는 어휘 찾는 거는 비교적 수월했는데 제목 찾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속을 들여다보시면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Learning Potential. 2번 선택지에도 learning 들어가 있고요. 3번에도 learning potential 또 들어가 있어요. 4번에도 learning potential, 5번에도 learning potential. 우리가 이 질문의 핵심 소재로 잡았던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속어가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긴 편이죠. 전체 선택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줘야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1번 갈게요. Pros and cons 뭡니까? 장단점이죠. 학습 잠재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의 장단점. 즉 학습 잠재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얘기. 그것의 장단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2번 갈게요. Stop standardizing. 표준화를 멈추고요. Start individualizing. 개별화를 시작을 하랍니다. 학습의 미래. 학습의 미래, 표준화를 멈추고 개별화를 시작해라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치? 3번 갑니다. 학습 잠재력입니다. What exams and intelligent tests fail to capture? 시험과 지능검사가 포착하지 못하는 거. Fail to 부정사는 무언가를 실패하다라는 뜻인데 capture는 포착하다라는 뜻이죠. 즉 포착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학습 잠재력입니다. 얘도 학습 잠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는 거고 4번 갈게요.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이거 Can it be quantified? 정량화될 수 있습니까? 주관적인 판단, 정량화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5번 갈게요. The art of observation, 관찰의 기술이랍니다. Practical ways, 실제적인 방법들. 학생의 학습 잠재력을 알아내는 실제적인 방법들. 관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휘 문제보다는 제목 찾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어휘의 답은 3번, 하이어를 로어로 바꿔주는 문제였고요. 수인트 다시 한번 정리 갑니다. 자, 제목, 길이도 길고요. 이 안에 핵심 소재였던 학습 잠재력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쉬운 소가 안 됩니다. 선택지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면서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학습 잠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결과물을 통해서만 보려는 경향 때문에 불충분하게 상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험, 지능검사는 모두 현재 드러난 결과 지식만을 반영할 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전할 수 있는 개인의 진정한 학습 잠재력은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영어 단원 시험을 두 학생이 둘 다 9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하루에 3시간씩 2주 동안 공부한 결과고 다른 학생은 하루 30분씩 33일 동안 공부한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앞선 학생보다는 두 번째 학생의 잠재력이 더 높고 학습 효율성이 더 높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100점에 다다를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능검사에 있어서도 IQ가 똑같이 115가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학생은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고 두 번째 학생은 처음 풀어보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두 번째 학생의 학습 잠재력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 정도로 이해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직의 중요성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나도 항상 정직을 마음에 품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자, 쓰임토와 어휘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챕터 10. 긴 길 걸어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보실 건데요. 시간 재서 풀어오시고요. 정답의 근거도 체크해오시고요. 다음 시간도 마음 굳게 다잡고 이 자리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2: Let's

0: 사랑합니다. 또 봐요.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3: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2: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been

600년 조선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광화문 광장. 그 한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상 뒤편으로 비밀스런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을 따라 내려가면 세종대왕의 일생과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은 훌륭한 유교 정치와 화려한 민족 문화를 꽃피운 대왕으로 손꼽히는데요. 가장 큰 업적은 우리의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겠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구체적인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한글 창제의 비밀을 품은 곳으로 첫걸음을 향합니다. 그 비밀의 장소는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본래 강영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지만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은 아마 이곳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세종이 유일하게 마음을 풀어놓았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수정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집현전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세종은 이곳에서 집현전 학사들이 마음껏 독서하고 연구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선비들의 학문 연구소이자 인재 양성소였던 집현전은 그렇게 한글 탄생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지 3년 후에나 한글 반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사대부의 반대를 예상하고 비밀리에 추진된 한글 창제. 하지만 명나라를 향한 사대 정신에 젖은 학자들의 반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집현전 부재학이었던 최말리는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시련 끝에 탄생한 훈민정음.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날 수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풍부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한글. 세계적으로 그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복잡한 한자로 글을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부터 임금까지 소통할 수 있는 모두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여자. 마지막 목적지는 세종대왕의 무덤인 영릉입니다. 영릉은 다른 왕릉과 달리 능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봉분이 하나인데요. 조선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기 때문입니다.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만 설치되어 있어 소박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백성이 글을 배워 스스로 권리를 찾기 바랐던 대왕 세종. 주변을 조용하게 둘러보면 그런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과 함께하는 이번 여행은 영릉에서 마칩니다. 문자를 통해 백성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꿨던 세종대왕. 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글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정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자, 그 뜻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아무래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Got fired.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동태 이번 주의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동태 관련된 기본기 몇 가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비동사나 동사 get 또는 동사 become 뒤에 과거분사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석을 할 때 보면 그 무언가가 무언가가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언무엇 되어지다 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지만 수동태의 핵심은 어떤 동작을 이제 당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 비록 우리말로 어색하지만 무언무엇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써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바라봐 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색하다 싶으면 나중에 우리나라 말로도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겠지만 기본기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동작을 주어가 당함에 있어서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는 보통 우리가 전치사 by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해서 수동태가 쓰인 문장 저 뒤에 어딘가에 by someone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정도로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기인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수동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수동태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예전에는 좀 뭐랄까요. 선생님들 고생시키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수동태라는 건 왜 있는 건가요? 막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동태의 존재의 이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능동태라는 것과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능동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무엇을 하다. 그렇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능동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수동태라는 것은 이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능동태의 문장에서의 목적어, 그 목적어 중심으로 문장을 다시 재구성한 게 바로 이 수동태가 사용된 문장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능동형의 문장에서는 동작의, 동사의 대상이었던 친구를 그것을 주어로 가져왔더니 이제 그 동작을 당하는 느낌이 살려진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수동태라는 것은 타동사만, 즉,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로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사로는 수동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그런 포인트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예문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사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promote 입니다.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승진시키다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해 주셔야 돼요. promote는요, 승진하다가 아닙니다. 승진시키다라는 거예요. promo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줘서 그 누군가를, 특정한 누군가를 승진시켜 주다라는 의미로서 이 promote란 동사가 능동으로서 사용될 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는 거 요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요 요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서 get promoted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보세요. 승진시키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당하는 거죠. 뭐 승진받는다고 표현해도 좋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승진
하다라고 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순진하다.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의미로 적혀 있지만 영어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수동태가 쓰여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 구조 자체, 이게 그냥 능동태로 쓰였는지 수동태로 쓰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I got promoted to store manager. I got promoted. 내가 승진시키는 걸 당한 거예요. 즉 내가 승진했다는 게 되는 거죠. 아, 승진했다는 걸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고 표현하는구나. 재밌죠? 그렇죠? 뭘로 근데 승진시키는 걸 당했다는 겁니까? 승진했다는 거예요? To store manager. 이제 뭐 지점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 해서 나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라고 해석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 요런 그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promote가 승진하다가 아니라 승진시키다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했다는 걸 표현했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걸 당해서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영어에선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 수동태가 뭔지 알겠다. 그리고 수동태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회의가 목요일로 미뤄졌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여러분들 딱 보시면 미루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해요.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옮기다라는 거 동사 move 써주면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영작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해서 주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eting. 자 회의가 옮겨졌어요 라고 말을 이제 해주면 되겠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회의가 옮긴 게 아니라 회의가 옮겨진 거죠. 옮기는 것을 당한 거잖아요. 여기 뭐가 적절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수동태가 적절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moved를 쓴 게 아니라 was moved 라고 적혀 있다는 거 봐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To Thursday 이렇게 해서 회의가 목요일로 옮겨졌다 의미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meeting was moved to Thursda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He got fired for sharing company secrets 라고 적혀 있었죠. 자 fire라는 거 명사로 불이란 뜻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동사로도 활용이 되고요. 동사로 봤을 때 fire는 자자 해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해고 하다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나 해고 당했어라고 말을 하려면 해고 시키는 걸 당했어 이런 맥락에서 수동태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fired가 아니라 he got fired.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는 해고를 당했어요. 그냥 해고 됐어요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케이스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For sharing company secrets,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 그 유출한 이유로 정도로 또 봐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도 오늘의 내용 복습하시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ut our abs. So exciting, 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복근 운동 할 건데요. 복근을 위한 아주 필수 운동들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from the news?
3: Yes, I was about to call you.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2: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3: Holy, I'm glad you're okay though.
1: 네, 오늘의 대화문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my end 이런 표현인데요. 당연히 on my end 뿐만이 아니라 on your end, on her end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on my end라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은 이런 뜻도 됩니다. 첫 번째 대화문이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문 먼저 볼게요.
2: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1: 이럽니다. 지진에 대해서 들었어? From the news, 뉴스에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혹시 들었니? 그랬더니 Yes, I was about to call you. 이럽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내가 하려고 했어.
2: Is everything okay where you are?
1: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니?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은? 이랬죠? 그랬더니 대답이 On my end, yes. 이럽니다. On my end. 내가 있는 곳은? 그렇대요. On my end. 내가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n my end, yes. But some other cities are completely ruined. 이러죠. 그런데 어떤 다른 도시들은 몇 개의 다른 도시들은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좀 난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oly 이러죠. Oh, 앞수사. I'm glad you're okay though.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너라도 다행 너라도 괜찮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on my end 장소에 관한 on my end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고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볼게요.
2: What's wrong with Sean?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first. That's precisely what happened. It must be so hurtful on Sean's end.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on my end, 장소에 관한 거였다면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장, 누군가의 입장으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at's wrong with Sean?
1: 이렇게 물어봤어요. Sean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2: I heard Sean arguing with Tommy 이럽니다.
1: 아, Sean이 터미하고 싸우는 거를 들었대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2: I bet Tommy started with Sean. Started with Sean. Starts with
1: 이라고 하면은 싸움을 먼저 부추기다. 이렇게 시비를 먼저 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장담컨대 터미가 started with Sean. Sean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을 거야. 먼저 first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hat's precisely what happened. 이랬다. 정확히 일어난 바래요.
2: It must be so hurtful.
1: 이랬죠. 진짜 상처 되겠다. 누구한테? On Sean's end라고 했어요. On her end, his end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on Sean's end. Sean 입장에서 정말 상처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n my end 살펴봤고요. 이제 요가 하러 가실게요.
0: So this week we're gonna work out our abs. Remember, the first workout is going to be the classic abdominal lift. So let's get started. So start by lying down on the floo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lying down on the floor. Good. Now you can briefly lift your hips off the floor to move some flesh out of the w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briefly lift your hips off the floor to move some flesh out of the way. Good. Now place your hands next to your body with your palms facing the floo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lace your hands next to your body with your palms facing the floor. Good. Now lift both of your legs and keep them stra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ft both of your legs and keep them straight. Good. Now point your toes. As you breathe in, lower your leg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oint your toes

That was the abdominal lift, some ab workouts to do all throughout this week. So stay tuned. Very good job. 네, 우리 오늘 복근 리프트 자세로 이제 처치를 시작해봤습니다. 복근 이제 생기실 거예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on my end. On my end, on her end, on someone's end, 누구누구의 입장 또는 누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on my end 잘 써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베이시픈 영어. 지자킴의 Go! Let's s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지자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붉은 들판이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하는지 숫자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What was it? What's the answer? There you go. 2km 정도 떨어진, 캐치하셨죠, 이 부분?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볼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부.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죠.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역시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간단하겠죠? 짧은 문장들이니까.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이곳에서 태어난 자란 부부는요, 이 땅에 희망을 심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보죠.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붉은 들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붉은 들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뭐 이다라는 동사가 여기선 보이지 않죠? 그래서 narration part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 문장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이번에 눈으로 자막 화면 보면서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 who, were, and.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은 모두 다 기능어, 문법적인 역할들만 하기 때문에 어조도 낮고요, 강세도 안 받고요.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때 히어에 이 흐 사운드가 작게 들리는 경우 raised here 앞에 나오는 드 사운드와 연결되어져서 raised here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생각하면서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raised 하실 때 레가 아니고 r. Raised.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되시나요? Good. Google listening 3.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0: No,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t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여기서는 red, 첫 번째 시작하실 때 red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R 사운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입을 우 하면서 시작한다고 마음가짐을 하시고 발음해 보세요. red, red.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고 field 하지 마시고 field, field. 그리고 about의 어 자체에 강세가 없고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자, 이때 제가 이 부분에서 kilometers 끝나자마자 away 자체에 어의 강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연결되어져서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연결되는지라 2 kilometers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킬로미터가 아니고 kilometers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Google listening 3.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한 번 더.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2.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연습 많이 하셨죠, 이 부분? 자,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요,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뭐 하면서 자랐냐면, has planted hope. 어떤 희망을 심고 살고 있어요. 어디에요? In this land. 이 땅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땅에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계속 보죠. He says he will show me something, so we blank the rough desert. 하면서 쭉 이어지죠. 자,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맨 문장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빈칸에 to라고 했어요. to. 자, to는 여기서 뭐뭐도 또한 이란 뜻이 되겠는데 발음하실 때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전치사 to는 약하지만 to 부사는 강합니다. 더군다나 숫자 같은 경우에도 to, to 똑같은 to잖아요. 소리 자체는 둘 다 강세가 가는 내용어인지라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제게 또한 그가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말합니다. 이런 의미죠. So, 그래서 we blank the rough desert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drive through. 자, 주행하다, 운전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거친 사막을 주행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행하냐면 역시 세 번째 빈칸에 이어지는 내용 to head there. 어디 어디로 향하다. 그러니까 거친 사막으로 주행합니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자 이렇게 이어지죠. Red field, 붉은 들판인데요. 이 붉은 들판은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대략 2km 떨어진 붉은 들판,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짧아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도전하실 때 100%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The couple who were born and raised here has planted hope in this land. He says he will show me too, so we drive through the rough desert to head there. Red field, about 2 kilometers away from the house.
0: 네, 여러분, 오늘도 반복 학습 아시죠? 무조건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까지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House versus home. House versus home. Yea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house 그리고 home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house입니다. 건축물, 집, 건축물, 그냥 건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발음 연습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house 이렇게 사용하지만 영어 발음으로는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use가 아니고 house. Hous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hou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집, 주택, 가옥 등 물리적 존재로의 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use is used when you refer to a place that you live in as a building or as a structure or as a place. Okay.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home과 비슷한 건데요. 일단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일단 home보다 더 강한 느낌은 이거는 건물, 그리고 뭔가 그 빌딩 자체를 이렇게 house라고 표현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nt to buy a house. A house is not a home.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좋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집 혹은 건물을 뜻할 때는 hou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집을 사고 싶어. 이거는 그냥 그 건물 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house면 뭐 아파트를 사고 싶을 때는 I want to buy an apartmen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영어로 정말 유명한 속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속담인데요. A house is not a home. 그래서 그냥 뭐 건물이 뭐 집이라고 해도 진짜 사람들이 살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가정이 아니야. 집은 가정이 아니야. A house is not a home. A house is not a home. 이거는 특히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은 침실이 두 개야. The house has two bedrooms. 그래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house has two bedrooms. The house has two bedrooms. 네, 그 다음에 home으로 넘어가 볼게요. home이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집이지만 이거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home입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home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모음들은 조금 더 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들을 때 좀 느끼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좀 home 이렇게 짧지 않고 home. Home,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ome.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home이라고 할 때는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그리고 가정, 그리고 보금자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home is a place where perhaps a family lives, but it is warm and it's a place that people live in and feel safe in,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house처럼 똑같이 people live there. And people do their daily things within the home as well. 근데 중요한 거는 house는 좀더 딱딱한 느낌, 그죠? 건물이니까. 그리고 home은 좀더 따뜻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Welcome to my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I love staying at home. 네, 좋아요. Home.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이 됩니다. Hom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저의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물론, welcome to my house도 괜찮지만, 이 home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내가 이 집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네, 그래서 손님들이 집으로 놀러 올때 이런 말할수 있겠죠. Welcome to my home. Okay, very good. 그 다음에요. Wizard of Oz에서 Dorothy가 이런 말 하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거는 집만한 곳이 없. 그래서 정말 집은 여기서는 가정입니다. 내 가족이 사는 그 따뜻한 집. 네, 그런 곳이 없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네, 마지막으로 나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해. I love staying at home. 여기서도 뭔가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내가 편하게 쉴수 있는 그 공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집. I love staying at home.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ove staying at home. I love staying at home. Great work. Okay,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첫 번째는 house였었죠. House는 그냥 건축물, 집, 그리고 건물일 때 house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home은요, 심적으로 편안한 집 혹은 가정일 때 home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해 보세요.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I want to buy a hous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Welcome to my home. Great work,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욕심을 갖고 매일매일 뭔가 자기 발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보시는 분들도 영어에서만큼은 자기 개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자기 개발입니다.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 욕심.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하는 걸좀 벗어나야 되죠. 본인이 어떤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그 도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이 취미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하는 거 말고도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본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 같죠? 그치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대 벗어나기부터 첫 단추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지대란 말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 왔던 단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들어온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mfort zone이란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Comfort zone, comfort zone.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comfortable이란 게 있죠? 편안한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제 명사형인데, 말 그대로 안전지대죠?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겪고 있고 편안해요. 그 안에서는, 그죠?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는 힘을 앞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읽을 때 comfort zone. 살짝 강세 주세요. 들어보세요.
1: Comfort zone. Comfort zone.
0: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지대가 편하니까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되죠. 깨고 나와야 되다. 이두 가지 표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데, 머무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Stay. 그죠? 그 안에 머무는 거니까 stay in one's comfort zone. 자, 소유격이 붙는 이유는 안전지대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죠. 다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다. 본인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ay in one's comfort zone. Stay in one's comfort zone.
0: Many people like to stay in their comfort z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머무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고 나오자는 얘기죠. 조금 깨다. 요 깨고에 해당하는 말 영어로 break죠. break. 근데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out이 붙는 거예요. break out. 자, 읽어볼게요. break out.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붙어 해서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하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거죠. 도전을 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자신이 편안한 상태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자, 그럼 문장을 멋있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자체를 그냥 we를 주어로 잡아서 만들어 볼게요. 소유격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we가 주어니까 뭘 넣어줘요? our를 넣어주고, comfort zone이 아까 단수로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여러 사람의 여러 안전지대를 일반화시키려면 zones 요거만 넣어줘서 어법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We need to 해야 된다. Break out 강세 구동사니까 뒤에 주시고 of our comfort zones 강세 세 군데입니다.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s.
0: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듯이 이야기한다면 You need to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왠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 불안감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쵸? 안전된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벗어나야 되는데 좀 불확실하잖아요. 자, 불확실성을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uncertainty라고 그래요. uncertainty. 자, 강세는 중간에 주시면 되고, uncertainty. 힘주는 거 보세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Bingo.

0: 이런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불안감입니다. Anxiety. Anxiety. 자, 이게 A 발음이지만 약간 으 느낌이 나고요. Anxiety. Anxiety.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중간에 강세 잘 주세요. Anxiety. 끝에 T는 약간 리을 발음처럼 설탄음으로 발음됩니다. 들어볼게요.
1: Anxiety. Anxiety.
0: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죠. 불안감 느끼죠. 아, 나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나 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다. 실패는 failure고 두려워하다. fear. 그래서 이걸 동사로 잡아주고요.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그러면 실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두려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fear, failure. Many people fear failure. 들어볼게요.
1: Fear failure.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아이고, 종합 선물 세트네요. 다 들어갔네요. 그렇죠?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자,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를 이렇게 anxiety의 형용사형이죠. 이렇게 좀 풀어봤거든요. anxiety 할 때는 이음절 강세인데 anxious 이건 또 강세가 앞으로 옵니다. 아, 참 영어 강세가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자, anxious 읽어볼게요. anxious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리고 and fear failure 됐죠? 강세한 다섯 군데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People are anxious about uncertainty and fear failur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용기를 잃는다거나 망설이게 돼서 이제 끝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Get cold fee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외울게요. Get cold feet. 자, 발이 차가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긴장을 하면 손발이 좀 차가워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get cold feet 하면 뭘 하려다 하다가 약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걸 get cold feet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오케이, 자 그럼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치만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전공법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ace, 직면하다. Something head on. 헤레 강세 주세요. Face something head on. 자, 이건 뭐냐면 정면으로라는 얘기예요. 저쪽 head,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Face something head on.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조합을 하는 콜로케이션이 영어의 어떤 예술입니다. 그래서 Face something head on. 이것도 들어볼게요.
1: Face something head on. Face something head on.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자, 용기를 잃는다. Get cold feet거든요. 포기까지 넣어버리면 give up까지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Give up. 자, 이건 구동사니까 힘을 뒤에 줘야 되겠죠.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강세 뒤에다 줘야겠습니다. 자, 뭔가 좀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Many people get cold feet and giv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개발 첫 번째 시간, 안전지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 주제였죠?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들어볼게요.
1: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Break out of one's comfort zone.
0: 이러고 싶은데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Uncertainty. 들어볼게요.
1: Uncertainty. Uncertainty.
0: 그래서 약간 망설이고 용기를 잃어 get cold feet 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ld feet. Get cold feet.
0: 좋습니다. 자, 자기개발의 첫 단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hope you can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s today. And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정말 인기 있어요? 라는 문장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떠한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범주에서 그게 인기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a popular 범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기라는 거는 약간의 기간이나 혹은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인기 있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뒤에 these days까지 넣어서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문장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는 얘기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인기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at is popular? 해서 이수로 한정해서 그게 인기 있어요. It is popul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Popular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인기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인기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It is a popular 범주 해서 그 범주에서 인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It is a popular 범주 하면은 인기 있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범주라는 거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제 시대를 넣어서 요즘까지 넣고 싶으면은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요즘 들어서 인기 있는 어떠한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표현들 It is a popular 범주 these day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영화로 한번 한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영화예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 is a popular 하고 나서 범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영화 얘기니까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 is a popular movie these days. 에서 It is를 it's로도 줄여서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 있는 영화에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식당 중에서 요즘 그게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s a popular restaurant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들어서 잘 나가는 식당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요즘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거기가.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게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상품이라는 거는 product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item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item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힘을 빼세요. item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그거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고 연습 한번

0: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아이돌 그룹을요 영어에서 보이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그룹 요즘 잘 나가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해서, 그 아이돌 그룹 요즘 잘 나가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잘 나갑니다. 어떠한 것이 인기가 있어요. 라는 거를 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범주로 얘기를 해서 잘 나가는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movie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restaurant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item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게 되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It'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라고 얘기를 해서 대명사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팀이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한번 준비 한번 해봤어요. BTS라는 팀이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범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 is a popular B these days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으로 한번 한정해서요.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라는 거에서 그쵸? BTS가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BTS is a popular boy band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신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그게 요즘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It is a popular item these days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여성들에게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한정해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혹은 여성들 사이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mong women these days 로 얘기를 하는 방법 전치사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a popular item for women these days 라고 전치사 for 넣어서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범주에서 그게 좀 인기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 It's a popular 범주 these days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해서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영어 실력도 올리고 과정도 즐겨보고 네, 그다음에 응용력까지 키워보는 그런 순서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so wondering what kind of you know step is waiting for you.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건 어떻지?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건 어떤 걸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남한테 얘기를 듣고 추측해보고 싶은 상황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무엇이 어떨까? 궁금한 거죠. 그 대상이라서 What is it like?예요. What is it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처럼의 뜻이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to 동작, 이 느낌이 뭐뭐 동작을 한다는 건 Hey,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이렇게 들립니다. 발음 하나만 What's it like? 이렇게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with the given hint,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you should try them out.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이지? 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만약에 내가 져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What's it like?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What's it like to lose?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s it like to lose? 반대로 이기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What's it like to win? What's it like to win? 한탄하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집이건 차건 아니면 무슨 뭐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건 간에 뭐든 간에 그죠? 그걸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What's it like to have? 근데 그것이 여기 필요하니까 it 쓰겠죠. What's it like to have it? Hey,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예,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I believe I can fly. 하고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날개 달고 실제로 낙하산 있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What's it like to fly? 이렇게 응용해서 멜로디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접으시고요. 저랑 친한 척 해주세요. 자, 접으시고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동작을 드릴 거예요.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인 걸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lose? 자, 그럼 반대말. 이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Your turn. 네, what's it like to win?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갖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걸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s it like to have it?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난다고 하는 건 어떤 기분이 들까? 자, 그렇다면,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What's it like to fly? 예. 저도 사실 살짝 날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도 나는 거죠.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만. 자,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식의 궁금증이 있을 때 What's it like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What's it like?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어려울 것 같죠?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to lose예요. What's it like to lose? 그런데 갑자기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suddenly 하는 올리비아 노튼, 뉴튼 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ddenly 발음이 suddenly라고 안 들고요. suddenly처럼 들립니다.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여러분의 목소리니까 your voice. 그렇죠? What's it like to lose your voice? 그런데 거기다 suddenly 하나 집어넣어서 What's it like to suddenly

was your voice. 그렇죠? 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예, 네, 진짜 목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t speak a word.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을 딴다는 건 어떤 걸까? 자, 지명은 뭐 그냥 지명됐으면 되고요. 거액을 따다. 어떤 느낌일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What is it like to? 그렇죠, win이에요. 따는 것도 얻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액은 뭐지? 어려울 것 같지만 money는 money, money, money. 근데 big money, 그게 거액입니다.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그렇죠, 어디에서요? In Las Vega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n Las Vegas.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the election?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is it like to win her heart? 이런 식으로 다 응용 가능합니다. 자, 장면 떠올리시면서 What is it like to win big money in Las Vegas? 그런데 돈을 많이 딴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마음이 흔들리면 나중에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복권 거액 당첨자들의 한 80%가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하는 미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입덧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남자로서 알 수 없겠죠. 그래서 What is it like? 하는 거. What is it like? 됐습니다. Have. 입덧은 영어로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안 좋겠죠. 그래서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발음이 sickness 아니고요. sickness. sickness처럼 들려요. What is it like to have morning sickness? 자, 그러면 두 번 여러분 연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은, 야, 그거 안 좋겠다, 답답하겠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들을 때가 된 거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what it's like to lose suddenly잖아요. 그런데 to suddenly lose your voice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 이제 들어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listen more.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예, 만약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예, 귀를 좀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Okay, I'll stay quiet. 농담이고요. Okay, so what it's like to feel confident?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려면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many, many times, right?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즐겁게 행복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마리마리 워크백트 매시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로 또 향하게 된다고 하는지 한번

0: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어요? 네, 바로 볼리비아의 눈산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island. Highland죠.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입니다.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2: 2.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The in the 기능어고요. Capital city nestling desolate highland.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는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캐피탈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T 사운드를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또 내가 발음을 했을 때 그들 또한 우리를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Capital, capital city. 자, 연속적으로 지금 플랩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Nestling이 아니라 nestling. Nestling. T 발음 역시 안 들리죠. In the desolate. Desolate가 아니라 desolate. Desolate highland.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약간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한 번 더.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자, the with on 모두 다

0: 뭘까요? 기능어입니다. Snow Mountain. 이제 마운틴은 이런 소리 낸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겠죠? With 하실 때 입모양 잡아주시고 with 혀끝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긁혀지고 perpetual, perpetual 강세 꽝에 이 부분 해주시고 snow 뒤에 on its head에서 on its head, on its head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리스닝 1.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kay, 그거 리스닝 2.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그렇죠. 그거 리스닝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ne more time.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Let's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u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2.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오늘은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볼리비아의 눈산인데요. 어디에 있는?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고지대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서 있는, 우뚝 솟아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lank, 기입니다. The capital city blank and the desolate highland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들이요 바로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fas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라는 말인데 쉼표 뒤에 나온 the capital city 이어진 것은 라파스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The capital city 수도예요, 그렇죠? Blank in the desolate highland. 어디에 있어요? 황량한 사막에 있는 모라고 했는데, 빈칸에 nestling. 이게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수도인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We see. 우린 봅니다.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모의 하나예요. Of altiplanos,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Unexplored regions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그렇죠. 미개척지. 알티플라노의 미개척지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The Snow Mountain. 그런데, 바로 눈산이죠. 어떤 눈산이에요? With blank on its head 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뭘 가지고 있는? Perpetual snow라고 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네, 만년설이죠.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눈산이라고 합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모두 살펴보고 의미 파악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하면서 100%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지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어떻게 잘 들리셨나요? 네, 100% 도전했는데 100% 다 들리지 않았다면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꼭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3: (목소리)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거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confusing words. Kind versus generous. Kind versus generou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kind 그리고 generous입니다. 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좋은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여기 kind도 있는데 generous도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kind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kind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kind가 아닙니다. 이름절로 kind. Kind.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친절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So kind is the most general word to refer to somebody who is good, who has a good hear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한, 상냥한,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뜻들을 kin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s important to be kind. Tom seems kind. That's so kind of you. 네, kind, 친절한. Ki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It's important to be kind.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하면 너무 좋죠?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래서 여기서는 kind는 뭔가 친절한 그리고 착한 뭔가 마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 톰은 친절해 보여. Tom seems kind. 즉, Tom seems like a good person. Tom seems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이 말 대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런 거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그런 말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뭔가 칭찬을 받을 때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Kind, 친절한이죠. 그 다음에 generous. 네, generous는 너그러운 그리고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J, J, J 발음입니다. Generous, generous. Russ. 연결하면서 generous. Generous. Generous.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Generous. 이해의 폭이 넓고 친절할 때 generous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generous when we're talking about someone who is kind and who is very understanding. Okay, understanding of others.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할 때 gener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He's generous with his money.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She has a generous heart. Generous, 너그러운, 관대한. Generous.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그는 돈을 후하게 써. He's generous with his money. 물론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어감도 있지만 남한테도 약간 돈을 준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상황 따라서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그래서 뭔가 이게 따뜻하고 되게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선물이 되게 좀 후한 거예요. 오, 되게 큰 선물인데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generous heart. 왜 generous라는 사람은 뭔가 이해심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She has a generous heart. That means this person has a very giving heart and they're also very understanding. 그녀는 마음이 너그러워. She has a generous heart.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has a generous heart. She has a generous heart. 네, 오늘 배운 단어들 kind 그리고 generous 있었죠? 자, 복습할게요. 자, 첫 번째 kind. 이거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거를 정말 일반적으로 kind 이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 Oh, you're so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ous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그러운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enerous, 뭔가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후한 이런 것도 gener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kind 그리고 generous 비교했는데요. If you want,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you have to do is go on our website at ebse.co.kr and go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our previous episodes. It's really important to review. 네,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All right, everyone. 열공하시고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상당히 좀 희망찬 우리한테 뭔가 좀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주 테마로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기, 안전지대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인셋이 좀 생기면 도전 정신이 중요하겠죠. 뭔가 우리한테 도전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을 헤쳐나가는 뭐 그런 것들. 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좀 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쭉 이어가는 주제들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처럼.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최대한 그런 도전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단어들의 조합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challenge라는 단어겠죠. 챌린지라는 말은 우리말도 많이 씁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거 해봐. 이것도 챌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챌린지 말고 그냥 인생의 어떤 도전 자체를 challenge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다 S를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Challenges in life. In life.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말하겠습니다. Challenges in life. 양쪽에 힘을 좀 줄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Challenges in life. Challenges in life.
0: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 자, 이런 말들이 순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쉬운 동사들인데 아, 저게 저런 뜻이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게 미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영어가 take on challenges. Take이란 말 자체는 전혀 뭐 대응하다의 뜻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이 만들어지다는 게 우린 신기한 거예요. 야, take on이 어떻게 저게 대응하다야? 대응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take on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구동사니까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기본 동사 take에 갖고 있는 의미가 on이 붙어버리면 다 사라져요. 구동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take on challenges. 강세는 얻어줘야 돼요. 구동사는 항상, 매일 10분 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이 아니라 뒤죠. 그러니까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네. 자, 최대한 활용하다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것도 make 동사 쓰이죠. Make the most of something. Make the most of something. 뭔가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의 최대치를 끌어낸다의 의미로 make the most of 뭐뭐뭐뭐. 그럼 뒤에 뭔가 기회라든가 뭐가 오겠죠. 뭘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다의 의미. Make the most of something. 들어볼게요.
1: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0: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아, 멋진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항상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전 과제를 아까 challenges in life에 대해서 take on 그거 한번 써볼까요? Take on. We need to actively, 적극적으로 넣고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이게 인생의 도전 과제들. challenges in life를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take on 하라고. 부사 하나 붙여줘서 적극적으로 actively, need to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무슨 뭐 요즘 라이프 코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 법한 멋진 말들입니다. 테드 강연 같은 데서 이제 볼 법한 약간 그런 문구죠. 자, 이런 문장 그냥 외워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0: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트. 한계에 도전하다. 와, 멋있다. 말만 들어도요. 그죠?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도전 정신에 중요한 게 계획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 정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돼요? 잡아야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자, 한계는요. 아시다시피 limit이죠. limit. 근데 이 도전하다라는 말 자체를 test란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est란 것 자체가 명사로 시험도 되죠. 내가 보는 시험도 테스트인데 뭔가를 시험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est one's limit 소유격만 넣어주면 누구의 한계를 시험하다. 즉 도전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est one's limits에서 붙여서

0: test one's limits. 들어볼게요.
1: Test one's limits. Test one's limits.
0: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자, 여기 전치사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into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plan이라는 것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action. 계획이 실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성질이 변화할 때는 into를 씁니다. 뭐뭐로 변하다 이럴 때. 그래서 put one's plans into action. 전치사 into 기억하세요. put one's plans, 여러 계획들을 into action. 여기선 s를 붙여야 되고 여기선 s 안 붙입니다. 이건 좀 관용적으로 그래요. 자,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다. 이 잡다에 해당하는 말이 catch라는 동사가 순간 태어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능한데요. catch는 약간 공을 잡거나 물리적으로 뭘 잡을 때 약간 많이 쓰고 기회를 잡다 할 때 더 많이 쓰는 말은 grab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rab good opportunities. 손에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쥐어. 손에 쥐어. 그럴 때 catch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럴 때 안 씁니다. 그럼 catch 동사는 grab some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나한테 좋은 어떤 기회들을 확 잡는 거죠. grab. 놓치지 않게. grab good opportunities. We need to grab good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ies. 여기 강세 주시고 복수로. 자, 들어볼게요.
1: grab good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0: 멋진 영장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실천으로 잘 옮겨야 됩니다. 이거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into만 주의하면 된다 하세요.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야,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실천 옮기자.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자, we가 주어니까 소유격만 our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임팩트 있죠? 들어볼게요.
1: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0: 이런 말들은 삶의 지혜로서 여러분 평상시에 많은 분들과 이미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단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드려서 하나의 테마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트.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옵니다. 자기개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같은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강세 이음절입니다. 들어볼게요.
1: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0: 이 1년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자아로 발전하는 것. 그게 다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마지막 이 표현이 우리한테 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은데요.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나의 현재 상태를 나의 version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버전 1, 버전 2, 버전 3 나오듯이. 내가 지금 버전 1이에요. 근데 내가 버전 2로 바뀌고 싶어요. 그래서 become a better version, 더 좋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누구의 of oneself.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0: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더 나은 자신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이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줍니다. 뭐 이것은 앞에서 뭔가 언급한 거라고 칩시다. 문장을 조금 줄이느라고 저랬습니다. 자, 주어를 this로 잡아볼게요.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달라진 거는 이게 이제 복수, us이다 보니까 복수로 바꿔서 여기도 복수가 됐고 여기도 복수, 어가 빠져야겠죠?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꾼 거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들어볼게요.
1: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0: 이렇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정신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도전에 정면 대응하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Take on challenges. 강세 주의하고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두 번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Put one's plans into action.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마지막에 어떤 더 나은 자신이 되다,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들어보겠습니다.
1: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0: Alrighty, 자 오늘은 자기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정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가 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대상을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그쵸?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야, 내가 옛날에 그 친구 철수를 여기 오다가 만났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run into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얘기를 해서요,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ran into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ran into 대상,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un into라는 동사가 바로 우연하게 만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I ru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연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만났어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지 뭐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run의 과거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ran이 됩니다. 그러니까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억지로 우연하게 만나요 라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이 빈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ran into 대상, 전 우연하게 어떤 대상을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 ran into Mason 해서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해서 제가 메이슨이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옛날 친구, 어릴 적 친구라는 거를 바로 old friend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를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여기서 old friend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old friend. 디 소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학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혹은 college friend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라는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0: ex-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girl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girlfriend.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전에 만났었던 남자친구는, 그쵸? ex-boyfriend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boy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boy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헤어진이라는 거를 앞에 X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I ran into 대상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ason. 해서 여러분이 I ran into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길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이거를요, 바로 on the street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길가에서, 길 위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만났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혹은 어디를 가다가라고 얘기를 할 때, on the way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뭐를 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어디를 가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은 좀더 나중에 한번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way 사용하는 경우는요, 다시 한번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 가다가,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번 더. 시작. I ran into 대상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어릴 때 친구 만났어요. 우연하게 I ran into my old friend. 요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럼 요렇게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장소에서라고 얘기를 할땐 전치사를 뭘 넣을까요? 그렇죠. at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old friend 어디에서? 커피숍에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t the caf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카페가 아니고 cafe, cafe 이렇게 발음하니까 혹은 커피숍이라고 발음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해서 장소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at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ran into 대상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자,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고 계시죠? 저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만들어보고 즐거운 에너지도 함께 올려보는 네, 그러한 시간에 바로 Try Again, 하루 딱 한 문장이죠? 네, 이근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마음가짐만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아, 빨리 오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빨리 얘기해줘. 이거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걸 만들 때 이근철은 이걸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한번 같이 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니까 공부해야 돼. 이거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You're gonna challenge yourself. 스스로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전체 문장이요.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들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나 한 단어라도 알면 나 기분 좋다. 나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문장을 다 알지 못해서 나는 못하는 거야. 역시 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왜 뭐뭐 하는 거지? 예, 이거 왜니까 적어도 뭐는 아세요. Why? Why? 그 why 하나만 알아도 본인을 칭찬해 주시면 그 칭찬의 에너지가 전체 문장을 다 나중에 말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물리학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quantum physics라고요. 양자 물리학. 들여다보면 바로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왜 뭐뭐 하나? 왜 뭐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은 why do I? 좋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에서는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신감을 build up 하는 confidence build up time, right? How do we do that? Like this. These simple sentences.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올리셔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뭐 100층짜리 진다. 갑자기 100층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You need solid foundations. 그렇습니다. 탄탄한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내가 왜 졸린 느낌이 들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Why do I?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해도 되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Why do I feel sleepy?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가 왜 많이 먹지? 그러면 뭐예요? 먹다가 eat니까 Why do I eat? 그럼 이건 왜 먹는 거지? 살려고 먹는 거죠. 즐겁게 재미를 느끼려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이 먹지? 많이가 뭐예요, 영어로요? much 써도 되지만 구어체에서는 a lot을 많이 씁니다. Why do I eat a lot? a lot을 쓰면 many인지 much인지 헷갈리지 않고 얘가 다 가능해요. many일 때도 쓸 수 있고 much를 대신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 I eat a lot? 동작은 이거고요. 세 번째,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Why do I yawn? 그러면 하품이 나오잖아요. To take in more oxygen. 산소를 더 먹으려고. 그런데 왜 계속이라는 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이 keep ing입니다. 그래서 why do I yawn 하면 뜻이 다른 거죠. 내가 하품은 왜 하는 거지? 그건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Why do I keep yawning?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한번 하품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왜 코를 고는 거지? 나 옛날에 안 골았는데 Why do I snore? S-N-O-R-E 다른 단어도 한번 써드렸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Snore, S-N-O-R-E 자, 네 가지입니다. 역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작과 함께 그림 그리시고 여기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맨 처음부터 재미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졸립게 느껴지지? Your turn! Why do I feel sleepy?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Your turn.

맞습니다. Why do I eat a lot? 요 eat 대신에 swim, read, watch, TV a lot. 그러면 벌써 한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계속해서 하품하는 거지? Your turn? 네. Why do I keep yawning? Y-A-W-N은요. Yawn이에요. Yawn. 그래서 yawning. 됐죠? 네 번째는요. 내가 아시겠죠? 자, your turn. 네, why do I snore? S-N-O-R-E까지요. 좋습니다.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그런 시간이죠. Step 2.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한번 궁금증을 여겨보세요. 이거를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내가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정 집어넣고 장면 연상하고 더 그렇죠 즐거움을 얻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저거를 하나를 외워도 내가 아 오늘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걸 10개, 100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행복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모든 일이 다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항상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드는 거지?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feel? 간단하죠. 그런데 피곤한 게 아까 졸린 게 sleepy였어요. sleepy. 근데 정말로니까 so sleepy and tired. so 하나만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상이 all the time이에요. 됐죠? 그래서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거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ea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면 뭐뭐 아직 안을 때니까, 그렇죠? 예, when I'm not죠. When I'm not hungry. 근데 강조해서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I'm not hungry. Why do I eat? Even when I'm not hungry. 보세요. 보니까 간단하죠? 왜 계속해서 내가 악몽을 꾸는 거지? 아까 keep yawning. 그러면 뭐예요? keep. 그렇죠. 예, 바로 having nightmares. 그래서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예, 바로 bad dreams의 뜻이겠죠. 물론 bad dreams 할 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 더 마무리합니다. 자, 즐거움을 가지고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the context like this?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립고 피곤한 거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쉬어야지, 안 쉬어서 그래. 자, 그렇다면 뭘까요?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자, 반응은 뭐예요? Hey, because you don't rest. Because you don't rest. 그렇죠? 잘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밸런스 꼭 휴식과 일 사이에서 유지하시고요. If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늘 즐거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몸과 건강도, 네,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수동태라는 거막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동태라는 게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은 또 그런 양파 같은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수동태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그런 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겁나요? 뭔가 되게 어려운 거할 건가요? 라고 걱정? 자,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은 접으시고 먼저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보이세요? 수동태가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여기에. was left.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 이거 뭐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문장.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분류의 문장들이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 다른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요. 요런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버려졌다. 요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길 위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냥 버려졌다가 아니라 버려져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졌다라는 건요, 동작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고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서 추가했다는 것은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태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뭔가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놔야 되나요? 자, 그 정답은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수동태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동작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게 되면요. 그 동작이 느껴지게끔 어떤 일이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하게 되고요. 상태에 집중해서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해석하게 되면 뭐뭐 한 또는 뭐뭐 된 상태이다 라는 맥락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냥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쓰였다고 무조건 언제나 항상 뭐뭐뭐뭐 되어지다 라고만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음에 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로 활용할 동사 두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입니다. provide. 뜻은요, 제공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똑같이 P로 시작합니다. prepare라는 동사인데요. 뜻은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두개 동사 가지고 수동태로 활용해서 이런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Beverages were provided to the guests 라고 적혀 있죠. 해석해 보면 beverages 음료입니다. 음료. 음료들이 were provided 제공되어졌다는 거죠. 음료들이 제공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그게 제공되어진 겁니까? To the guest 해서 손님들에게, 게스트들에게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써 자, 이 문장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요, 여기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were provided는 확실히 동작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주면 돼요. 실제로 그 음료들이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 음료를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되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익숙한 수동태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음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Gina was prepared for her interview.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Gina was prepared. Prepare라는 동사가 준비하다는 뜻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를 동작으로 해석하면요. 진아는 준비하는 것을 당했다. 그러니까 진아는
준비되어져졌다.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뜻이 애매하게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동작이 아닌 상태로서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는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겁니까? For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를 위한 어떤 그 면접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해줘야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아 얘는 동작으로서 준비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되게 어색하구나, 준비된 상태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라는 거 분명히 봐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면서요, 이 영어 문장에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상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어요. 열리다 이런 것도 수동태로 표현한다니까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어가 the party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파티가 자 열린 건데 수동태로서 동사 hold의 과거분사 써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네요. The party was held. hold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잡다는 건데 근데 이게 파티 같은 것과 연관지어지면 그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The party was held. 그리고 어디서 열렸는지 장소 덧붙여 줄게요. At a nearby hotel 해주시면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죠.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party was held at a nearby hotel. 뜻은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다는 것이고, 자, 이거 동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동작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동의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동태로 표현하게 되나요? 맞아요. 수동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영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을 가진 상태였어요 라고, 그렇죠? 여기서 이미 여기다가 상태의 의미로서 영작할 거다라는 걸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말 바꿔놓고 그리고 영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She. 그리고 관심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Was interested. Was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무엇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숙어로 많이 외우는데 이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he was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John's novel. 존의 소설에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태로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해석되는 이 문장 완성을 해봤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as interested in John's novel.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이거 두 개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작에 초점을 맞추면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리는 것에 어떤 그 동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쓰레기들이 그 길 위에 버려진 상태였다. 버려져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밌는 반전은 뭐냐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문제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맥락에 맞춰서 이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맥락에 맞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오늘 마지막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동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내용 함께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ndma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guys, guess what? It's already the second day of some abs workout.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복근 운동하는 두 번째 날 됐습니다. 오늘도 복근 살리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갈게요.
1: I walked into the room and found my little brother studying.
2: So?
1: I was dumbfounded. He never studies. Hey, stop underestimating your little brother.
0: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은 딱 한 개예요. Dumbfounded. Dumbfounded란 뜻인데요. 너무너무 놀래서 아무런 말이 안 나올 때, 막 할 말을 잃었을 때 그런 거를 다 dumbfound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I walked into the room 이러면서
0: 방에 딱 들어갔는데
1: and found my little brother studying
0: 이러죠. 내 동생이, 남동생이 공부하는 거를 봐버렸대요. Little brother이라고 하면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younger brother 이렇게 하지만 little brother, little sister 하면 어린 남동생 또는 여동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ittle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s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어때서 이러니까
1: I was dumbfounded 이러죠.
0: 오늘 표현이 딱 나왔어요. I was dumbfounded. 너무 놀랬어. I was dumbfounded. 정말 멍 이렇게 됐대요.
1: He never studies.
0: 걔 절대 공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hey 이러죠. Yeah,
1: stop underestimating your little brother 이러죠.
0: 네 남동생 좀 그만 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op underestimating 이런 거 actually 우리 이거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Underestimate. 그래서 저 어쨌든 낮게 평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umbfounded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도 같은 표현 공부하러 갈게요.
1: You look dumbfounded. Did you see a ghost or something?
3: No, but I just realized something worse.
1: What?
3: I left my air conditioner on and I left home 2 days ago.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You look dumbfounded 이러죠. 야, 너 너무 놀라서 지금 막 멍해 보여. 이렇게 이러죠. You look dumbfounded.
1: Did you see a ghost or something?
0: 이러죠. 무슨 뭐 유령이라도 본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1: No.
0: 아니.
1: But I just realized something worse 이러죠.
0: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걸 봤대요. 아니면 realize 딱 알아차렸는데 지금 너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를 내가 딱 알아차렸대요. 뭘까요? What?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left my air conditioner on.
0: 나 에어컨을 켜놨어. 얘기를 하죠.
1: And I left home 2 days ago.
0: 집에서 이틀 전에 나왔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공포 얘기예요. 이런 유령을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dumbfounded 표현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거나 놀라워서 탁 멍 때리는 상태. 그럴 때 dumbfounded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가 하러 가실게요.
4: Alright, second pose of the abs workout series. It's going to be the salamid pose. So let's get to it. Start by sitting down on the floor. Keep both of your legs straight ou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sitting down on the floor and keep both of your legs straight out. Good. Now place your hands right next to your hips or slightly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lace your hands right next to your hips or slightly in front of you. Good. Now see if you can lift your butt off the floor with the strength of your arm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ee if you can lift your butt off the floor with the strength of your arms. Good. Now you have to hunch your back and really engage your abs to do this pos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have to hunch your back and really engage your abs to do this pose. All right. You can make fists to add some height. It'll make it easier for you to lif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you can make fists to add some height. It'll make it easier for you to lift. Good. Now, if you lifted your butt off the floor, try lifting your feet off the floor.

So we got to the celibate post today. It's so difficult. So a round of applause for you guys. 오늘 우리 독신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아요.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어 표현 우리 dumbfounded 같이 배워봤습니다. dumbfounded. 상황이 너무 놀랍거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할 말을 잃은 상태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dumbfounded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고 활용도 해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Have the greatest day ever, okay,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현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1: It's great to see you as well.
0: 네. 자, 그럼.

0: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1: 여러 가지가 있고,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물론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personality, mm-hmm. 성격을 기반으로 삼아서 알아냅니다. Based on이라는 것이 지금 번역을 기반으로 기반을 둔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긴 했지만, you know, you use it. Hmm. You use that method,
0: that thing.
1: Yeah, that data.
0: Yeah, you use that information.
1: 네.
0: To make a decision or something.
1: 그렇죠. I have this opinion, mm-hmm. and 만약에 제가 의견이 있는데, mm-hmm. I have this opinion, and
0: what is it based on?
1: Exactly, my opinion is based on what I have read online, 인터넷으로 oh. 읽었던 글을 토대로 생긴 의견이다.
0: Yes.
1: 네, 그렇게 mm-hmm. 말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0: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1: 네,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But, mm-hmm.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될지를 mm-hmm.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성격이 핵심인데 But how do we
0: determine?
1: 네.
0: Determine.
1: Determine은 알아내다, 결정하다, 그리고 결심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랑은 여기는 거리가 멀어요.
0: Yeah, it's not in this case.
1: So, for example, I want to do something. I want to be really good at drawing. Uh-huh. And I am determined 하면은
0: to do so.
1: 네. 결심을 단단히 한
0: yeah,
1: 거예요.
0: Like, I'm gonna do it.
1: 네. 그런데 결정을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Mm-hmm. 결심 쪽이고 여기서는 determine 그냥 알 수 있는 거.
0: Yeah. How do you I guess form an opinion on
1: or how do you know?
0: Yeah, how do you know,
1: 네.
0: right?
1: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습니다. Mm-hmm. So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Mm-hmm. What 하고 like가 합쳐지면 이제 how의 의미예요. Mm.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라고 했어요. Be going to 하면은 미래를 말하는데 왜 지금 성격이 아니고 미래인 것처럼 말을 하냐면
0: oh, because you don't know it yet.
1: 그렇죠.
0: It means in this case when you find out about it.
1: 네.
0: Once you get to know them.
1: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가 아니고 어떨지
0: Yeah.
1: 알고 보면 어떨지 mm-hmm. 그런 의미로 is going to be like when yeah. you get to know that person better.
0: Yeah, because you yeah. don't know it now, which is why you have to determine what it would be like.
1: 어떻게 알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네요.
0: He says,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1: 네, 인상.
0: Impression. Impression.
1: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이라고 쓰였습니다. Mm-hmm. 첫인상. 그래서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Mm-hmm. 여기서 our first impressions라고 했습니다. Our first impressions. Mm-hmm. 그런데 우리의 첫인상이라고 먼저 번역은 그렇게 넣었는데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first impression일까요?
0: Well,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determining their personality. So, of course, it's the impression they give us.
1: 그렇죠. 그래서 yeah. Our first impressions of them.
0: Of them.
1: 그 의미예요.
0: What we think of them.
1: 그래서 이제 이 의미까지 살린다면 우리가 받은 첫인상이 되겠고요.
0: Yes.
1: The clothes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받은 첫인상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첫인상일까요? 아니면 the clothes they wear 입은 옷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Sometimes yeah, of course. Yeah. 물론 가끔은 그렇죠.
0: Mm.
1: 다음.
0: And another thing he says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1: 네. When we meet them,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mm-hmm. where they are, 어디에 있는지, 서점에서 만난 건지, mm. 식당에서 만난 건지, 어떤 동호회에서 만난 건지, mm. that's important too. 그것도 중요해요.
0: 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0: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1: 네. Maybe it's their hobbies. 취미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ybe, 어쩌면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Do they like guitar? 기타 좋아하는지. Do they read books? 독서 좋아하는지. 여기서 그 영어로는 what do they do라고 했는데 뭘 하는지 했지만 취미니까 뭐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0: Yeah, basically what do they
1: like to do?
0: What do they like to do?
1: 네, 그래서 yeah. 뭐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도 있다. Mm-hmm. 그런데
0: mm-hmm. he says,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1: 그런데 저로서는 there's another
0: factor.
1: 네. 요소나 인자를 뜻하는데요. Mm-hmm. 알기 쉽게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0: For example, you could say,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I choose a laptop.
1: 네, 저는 노트북 컴퓨터, 랩탑을 고를 때, mm-hmm. 랩탑 컴퓨터라고 해도 되고요.
0: Yeah.
1: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요한 요소예요. 디자인 예쁜 걸 먼저 본다.
0: Yeah. So they don't care about, you know, the functions, but yeah. it has to be purple,
1: yeah.
0: right?
1: the performance가 아니고 the design. 그래서 이 문장으로 돌아오면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Mm-hmm. 통일을 좀 한다면 for me까지 했으니까 how does that person make me feel?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Mm-hmm. 그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예요. Mm-hmm. 왜냐하면
0: So why, he says?
2: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0: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1: 왜 그걸 생각하냐면 그들 곁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생각하냐면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Mm-hmm. 그게 그들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0: He says,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1: Do you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나요? When you are around them. 여기서 around them은 물론 when you are with them.
0: them.
1: 같이 있을 때.
0: When you're with them, right?
1: 네, 그들 곁에 있을 때, 그들 옆에 있을 때.
0: Mm-hmm.
1: 그리고 다음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2: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0: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1: 네, 계속 어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0: Mm-hmm.
1: Do you feel excited? 신나나요? 신나는 기분이 드나요?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나요?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나요? Do they listen to you?
0: Mm-hmm.
1: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나요?
0: Mm-hmm.
1: 마지막 문장.
0: Lastly, he says,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1: Choosing the right friends, 올바른 친구라는 거는 딱 나에게 맞는 mm-hmm. 가장 좋은 the best friends for me.
0: Mm-hmm.
1: 친구를 고르는 데 있어서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그게 중요한 요인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to me mm-hmm. 아니면 as for me라든지 그거를 앞에 쓰지 않고 이렇게 mm-hmm. that to me is mm-hmm. 하는 그 이런 형태가 좀 드라마틱하게 말을 하는
0: yeah.
1: 형태인데 요약하고 마지막 줄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0: Hmm. Yeah, so that to me is blah blah blah blah blah
1: 네,
0: when 그러면서, you're summarizing what you want to say.
1: 네.
0: And it is a great way to summarize it, and as you said, it's a bit more dramatic. Right?
1: 맞아요. Hmm. 마지막 정리할 때 많이 쓰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0: Mm-hmm. And that was our clip. Let's review it once again.
2: It's a lot harder to make friends as adults. There are a lot of ways we try to figure out who would be a good friend of ours. And it's mostly based on, of course, personality. But how do we determine what someone's personality is going to be like? Is it based on our first impressions, the clothes they wear? Sometimes, yeah, of course. Where they are when we meet them, that's important too. Maybe it's their hobbies. Do they like guitar? Do they read books? What do they do? But for me, there's another factor. And that factor is, how does that person make you feel? Becaus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personality. Do you feel good when you're around them? Do you feel excited or motivated to do more things? Do they listen to you? That, to me,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right friends.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figure out who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한지 할 건지 하는지 등등 알아내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It is mostly based on 뭐뭐 하면 그것은 대체로 뭐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So DJ says next.
1: The older you get, 나이가 들수록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Mm-hmm. 성격이 더 중요해집니다. If you don't have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없다면 we can't even be friends. 우리는 mm-hmm. 친구가 될 수조차 없어요. 라고 말했네요. So he likes people who are humorous or funny. Yeah, at times.
0: Some, you know, he wants some comedic friends.
1: 네. 그래서 지금 성격 이야기를 하면서 personality matters. 이 첫 번째 문장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m-hmm. The older you get, the more personality matters. Personality를 빼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0: Yeah, the older you get, the more loyalty matters.
1: 아, loyalty. 누군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변치 않는 마음. 아니면 the older you get, the more health matters.
0: Oh.
1: The more fitness matters.
0: That's a good one.
1: Yeah. 꼭 연습해 주세요.
0: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Buongiorno, buongiorno, ciao, ciao, bellissimo, bellissimo. 이거 무슨 말이요? 어, 이탈리아어. 네, I'm speaking Italian today because we are going to Italy. 네, 우리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 할 거예요. 뭐, 이탈리아 요리지만 살짝 한국 스타일? 아니면 강남 스타일?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dumpling lasagn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오, 되게 많다. We have bolognese sauce. 아주 맛있어요. We have dumplings. 네, 고기만두. 이거 피 얇은 고기만두. We have cherry tomatoes. 마늘토마토. We have black olives. 네, 우리 올리브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하지만 피자는 안 만들어요. This is Parmesan cheese. 이탈리아 온 Parmesan cheese. We have onion.

우리 양파. We have green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 We have mushroom cream sauce, 네, 이 버섯 크림 소스는 진짜 고소해요. We have black pepper, 후추. We have garlic, 마늘. And a lasagna sheet. 이거 바로 라자냐면요. So, let's make lasagna. 우리 먼저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요. Cu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Like this. 우리 반으로. Like this. All done. Now,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망 잘라요. 이 정도 줄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And one more time. Cut like this. 좋습니다. Well done. Next, onion.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정도 줄 거예요. We cut like this. And then like this. 솔직히 양파 좀 매워요. 그래서 다 잘랐을 때 손 씻어요. 어. 우리 만두 잘라야 돼요. Yes, we have to cut up the dumplings.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솔직히 가위 쓰는 거 아주 편해요. Okay, all done. We have to cut some garlic. 우리 마늘 잘라요. So cut off the top and the bottom. 위 아래. And now we squash. We push down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We squashed it. And now we cut. 이제 다진 마늘 만들었어요. Time to make the sauce. 네, 이제 우리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We put olive oil in the pan. 오늘은 중불이요. And then we add our onions, 양파. Let's put in our garlic, 마늘. And our green pepper, 피망. And we stir. 아, 그 구운 양파, 구운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Let's add our dumplings, 우리 만두. Here come the dumplings. It looks great. So we can see the color is changing a little. 색깔이 살짝 변해요. Now, we need our bolognese sauce. Wow! Lots of tomato sauce. And we add some water. 우리 물도 넣고,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little pepper, 우리 후추도. Oh, it smells like Italy. Okay, I think we can make our lasagna. First, our bolognese sauce. 우리 먼저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먼저 할 거예요. 그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 우리 여기서 넣고. I think that's enough on the bottom. 네. And now mushroom cream sauce. 우리 mushroom cream sauce. Yeah. 안 데워도 돼요. 아니면 따뜻하게 만들어도 돼. It's up to you. And cheese.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 와, 솔직히 많이 넣고 싶을 때 많이 넣어도 돼요. And now the lasagna, lasagna, lasagna, lasagna. And in it goes. 와, 딱 맞아요. More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조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네. 오, 좋아요. 이것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 필요해요. Like this. Okay. And pizza cheese like this. 다른 치즈 넣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피자 치즈도 맛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피자 치즈 좋아요. Now, what's next? 라사냐, 라사냐. 우리 오늘은 두 레어 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큰 접시 있을 때 세 개, 네 개 해도 돼요. So we put on one more layer of bolognese sauce. 우리 마지막 bolognese sauce 넣을 거예요. 또 mushroom sauce, 그 하얀 크림 소스 쓸 거예요. Now some pizza cheese. 우리도 pizza cheese 할 거예요. And some black olives. 우리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아 사람, 스페인 사람 올리브 되게 좋아요.
Is it good for us?

0: Let's ask the chef.
1: Chef Nim!
2: Hello, I'm Chef Jesh. 올리브는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온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그린 올리브는 깊은 짠맛이 나서 좋고 블랙 올리브는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요.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몸에 좋답니다. Olive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방울토마토, cherry tomatoes, like thi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and one more here. And more pizza cheese. 네, 우리 pizza cheese도 필요해요. 우리 토마토하고 올리브에서 넣을 거예요. And now the parmesan cheese. Yes, I like lots of parmesan cheese. 골라주시 parmesan cheese 듬뿍듬뿍 좋아해요. It's snowing. 아, 눈 내려. It's so pretty. Now time for the air fryer. 네, 이제 air fryer 들어갈 거예요. air fryer 없을 때 oven 써도 돼요. 170도 15분. Let's take it out. Open it up and take it out. It's beautiful. Look at my dumpling lasagna. 네, 만두 라자냐 완성.

to taste. Ha-ha! 이제 맛보기요. So let's cut this like this. And ho-ho! My dumpling lasagna. Oh, wow! Italy and Korea together. 진짜 한국 고기만두 그리고 이태리 라자냐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아무도 없어요. Everybody will love your dumpling lasagna. 진짜 맛있어요. We made dumpling lasagna.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한국 요리, 이탈리 요리,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영국 요리, 폴 요리. 네, 다음엔 폴 아저씨 요리 해보겠습니다. I'll make something delicious for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겠죠. 바로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설레는 그런 순간이 왔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0: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1: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자,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의 친구인 제임스가 함께 출항하기 직전에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선실로 제임스가 로빈슨을 데리고 갔었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로빈슨 크루소의 자리를 지금 배정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hat's your bunk. 이게 너의 침대야. 즉 2층 침대가 가득 찬 이 선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래층 침대를 줬었죠. 그래서 이게 너의 침대야. Right underneath my, 바로 나의 것 아래. Underneath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죠. 제임스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자, 여기서 deck이라는 것은 갑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나가자마자가 되겠습니다.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once는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이렇게 접속사로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의 갑판으로 올라가자마자 James pointed up. James는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위를 가리켰죠. 왜 가리켰을까요?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제임스가 말하기를 저기가 네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배 위에요? 저기 위에? 어딜까요? The crow's nest. 이게 뭐냐면 돛대, 꼭대기, 돛대, 꼭대기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crow's nest라는 게 뭐냐면 바로 돛대 위에 있는 망대인데요. 이게 이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어떤 이 망 보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폭풍이 불어치진 않는지, 육지는 보이는지, 어떤 위험한 섬이라든가 혹은 뭐 얼음 섬이라든가 무언가 어떤 위험 요인이 있진 않는지, 다른 다가오는 배는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the crow's nest라고 부릅니다. 돛대 꼭대기에 있는 혹은 돛대 위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를 탔는데 갑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임스가 저 돛대 crow's nest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거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가리고 I shielded my eyes. 그렇죠. 나는 나의 눈을 shield라는 것은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눈을 가렸습니다. From the sun, 이 태양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뭐 하면서 내가, 그가, 제임스가 가리키는 곳을 볼 때 아우 눈부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눈부셔. 이러면서 가리면서 이 The Crow's Nest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 하늘을 보니까 아무래도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부신 거죠.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라고 돼 있죠. At the very top, 맨 꼭대기, 맞죠? At the very top이니까 맨 꼭대기, 어디에 맨 꼭대기냐면 the ship's main mast. Main mast라고 하면은 바로 큰 돛대입니다. 이 배에서 여기에 main이 주된이라는 의미고요. 이 mast는 바로 돛대이거든요. 즉, 이 배의 큰 돛대, 이 주된 돛대, 바로 가장 큰 돛대가 되겠죠. 가장 큰 돛대의 가장 위에서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was a basket, 어떤 바구니 같은 게 있었습니다. Where? 근데 이 바구니는 어떤 곳이었냐면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Lookout이라고 하면은 바로 망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 보는 사람들이 station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train station, 그 station 맞긴 맞지만 동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다, 배치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were stationed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치한 게 아니라 배치된, 즉 망보는

0: 사람들이 두거나 배치된 그 바스켓, 그 아주 큰 어떤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것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바구니 안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크로우즈 네스트, 그걸 바로 크로우즈 네스트라고 부르겠죠. 거기에서 이제 망을 봐야 되겠죠. 이 배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는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뭐가 다가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 망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Once on the deck of the ship, James pointed up. That's where you'll be, he said. The crow's nest.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At the very top of the ship's main mast, was a basket where lookouts were station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 used the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나는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I가 계속 나오는데요. I는 효린파파인 제가 아닙니다. 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사용했습니다. A rope, 밧줄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사용했냐면 to climb up, 올라가려고, 맞죠? 타고 올라가려고 어디로? Into the crow's nest, 바로 돛대 꼭대기 망대가 되겠죠. 이 crow's nest에 들어가려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맞죠? 이 돛대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뭔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었고, 아, 밧줄이 있었나 봐요.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James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To look for. Look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혹은 살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살펴보라고. Approach라는 것은 아, 접근하다, 다가가다, 다가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험은 없는지 위험을 한번 살펴보라고 제임스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의 이제 역할은 이 배에서 확실히 정해졌죠. 그 크로우즈 네스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위험한 것들이 배 근처로 오진 않는지 가장 배의 윗부분에서 쫙 이렇게 레이더처럼 그런 이렇게 망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이라고 돼 있네요. It seemed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I could see 나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orever 끝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In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자, 이 방향으로 보니까 끝없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볼 수 있었고 이쪽으로 보니까 또 끝없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가리는 게 없고 끝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자, 여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네요.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 돛대 꼭대기 상당히 높겠죠. 이게 그냥 어딘가에 의자나 탁자 위에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돛대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면 아니 매 순간 막 손에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높은 곳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손에 땀이 나고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극심한 부담이나 이런 공포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it was a good thing.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혹은 좋았다라는 것이죠. 다행이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Height라고 하면은 바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게 좋은 점이다. 라는 것이죠. 즉,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 돛대 꼭대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로빈슨 크루소라면, 거기에서 못 버티겠죠. 단 5분도, 일단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밖에 못 했을 거예요. 그거 못 버틸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학교 시험 문제 정말 꼭 한 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ha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is important. 자, 하나씩 문장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is important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명확하게 동사가 있죠.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뭐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is important. 뭐뭐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that you do your homework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뾰로롱 이렇게 주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주어가 좀 길지 않습니까? 문장이 that부터 important까지인데 생각보다 주어가 차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주어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는 주어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길면은 뭔가 자꾸만 작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로 보냅니다.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때 너무 좀 불편하다. 아,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that you do your homework를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이게 주어라고 그랬었죠. 진짜 주어가 너무 기니까 짧게 쓸 수 있는 가짜 주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바로 it입니다.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주어인 that부터 homework 이 자리에다가 그냥 it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어넣었죠. 그러면 it is important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를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that you do your homework.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어가 여기에 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it이라는 것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it이라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That you do your homework. 네가 숙제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랑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똑같고 해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이걸 봤을 때 아, 저기 있는 it은 가짜 주어이구나. 우리가 흔히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that 절을 바로 that 절이라는 것은 that 문장입니다. 이 that 문장은 바로 진주어,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was a good thing. 자,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동사가 보이죠. wa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내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다, 좋은 점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that부터 heights까지가 주어인데 이게 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상대적으로 이 문장에 비해서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it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가짜 주어인 it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it을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진짜 주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문장 끝나고 여기 good thing 있잖아요. 그 뒤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Then I wasn't afraid of heights를 그냥 a good thing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붙여주는 것이죠.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 문장을 확실히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The ship, 그 배는 opened up, 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Its sail, 돛을 펼쳤고요. Making its way out to sea, 바다로 나가면서. 그렇죠? Making its way out to sea. 그렇죠? Making its way, 자, 나간다 이 말이죠. Out to sea, 어디로? 바다로요.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을 열린 채로 유지했다. 즉, 눈을 크게 뜨고 잘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For any sign of danger, 어떠한 위험 신호가 있는지 맞죠?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막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로빈슨이요.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그 태양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태양이 그날 이제 지려고 할 때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off는 멀리 떨어져서 라는 의미거든요. In the distance, 먼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There are, 뭐가 있다. Dark, 어두운, 아주 어두운 storm clouds, 폭풍 구름이 있다라는 것이 straight ahead, 저 앞에, 바로 앞에요. 아, 이 폭풍 구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I yell to the captain below. 나는 아래에 있는 선장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폭풍 구름이 옵니다. 이렇게 막 소리 질렀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다.

0: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I used a rope to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It seemed like I could see forever in every direction.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The ship opened up its sails, making its way out to sea. I kept my eyes open for any sign of danger. As the sun began to set that day, I saw something off in the distance. There are dark storm clouds straight ahead, I yelled to the captain below.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Underneath. Underneath. That's your bunk right underneath mine, James said. Shield. Shield. I shielded my eyes from the sun as I looked where he pointed. Station. Station. The guards were stationed at the castle gate. Approach. Approach. James told me to look for approaching danger. Height. Height. It was a good thing that I wasn't afraid of height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once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atched the movie once. 우리 once의 기본적인 의미이죠.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영화를 한번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 이거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Once I got home, I slept. 내가 집에 오자 맞아. 그렇죠. once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집에 오자마자 나는 잠이 들었다. 나는 잤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once의 의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등에 땀을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재밌답니다. 영어책에 푹 빠져보면은 어휘도 이해가 되고 문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보니까 오늘 아주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의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책을 펼쳐서 곧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칠 법한 거 제가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바로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책이 이 끝부분으로 가고 있죠. 아, 너무 이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전 너무 아쉬운데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자, Robinson Crusoe가 그 crow's nest,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서 폭풍 구름이 몰려옵니다. 검정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선장님께 경고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먹구름이 쫙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그 폭풍 바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Strong winds라고 하면은 바로 강한 바람이 되겠죠. 강한 바람은 blew, 불었습니다. 바로 파도를, wave라고 하면 파도가 되겠죠. 파도를 onto the ship's deck. 바로 그 배의 갑판 위로, 맞죠? deck이라고 하면 갑판입니다. 배의 갑판 위로 파도를 불어 올렸습니다. 즉, 이 파도가 치는데 보통은 파도가 배 위로 막 올라오진 않잖아요.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 폭풍이나 아주 파도가 높은 경우에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폭풍 속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라는 거예요. Strong wind. 그렇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파도가 있는데 파도를 이 바람으로 배 위로 막 불어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판 위가 막 물바다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폭풍 속으로 배가 그 큰 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crow's nest에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 아주 큰 바구니 같은 게 하나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었냐 하면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나는 나 스스로를 묶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죠. tie는 묶다입니다. 이렇게 묶다. 묶어야만 했습니다. To the crow's nest. 어디에요? 어디에 묶습니까? 돛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에 나를 연결해서 묶어야만 됐습니다. So I didn't fall out. 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돛대 위에 있었던 망대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배가 많이 흔들릴 것이니까요.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라고 되어 있죠. The captain, 바로 선장님께서 yelled, 막 소리 지르시는 거죠. 저거 해. 돛을 다시 접어놓고,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 선장이 아닙니다만은 왠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선장님께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Orders, order이라고 하면 명령, 명령들을 막 했습니다. 소리쳤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하려고? To prepare, 준비하려고. The ship. 그 배를 준비시키려고 for rough waters 이 아주 험난한 거친 물, 즉 거친 파도가 되겠죠. 거친 파도에 배를 준비시키려고 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이라고 되어 있네요. I spotted James. Spot이라는 것은 여기에 콕 찍혀 있는 혹은 종이에 콕 찍혀 있는 점도 되지만 지금은 점이 아니잖아요. 맞죠? spot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죠. I spotted James. ED가 붙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라는 말은 동사다. 그러면 동사로서의 spot의 의미는 바로 발견하다, 알아채다라는 의미가

0: 알겠죠? 나는 제임스를 발견했습니다. Lowering the sails. 그렇죠? 돛을 내리고 있는 lower이라고 하면 내리다, 낮추다. 돛을 내리거나 혹은 낮추고 있는 제임스를 발견했습니다. 뭐할 때?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그렇죠? 배의 옆면을 넘어서 파도가 막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지금 배가 있다면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배의 옆면을 콱 때릴 때, 그때 제임스가 돛 밑에서 돛을 지금 내린다고 뭔가가 이렇게 당기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감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는 제임스를 로빈슨 크루소가 발견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제임스는 또한 소리 질렀습니다. 제임스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로빈슨, 내려와! 선장님이 너 내려오래!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죠. 제임스는 소리 질렀습니다.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그렇죠. 선장님이 나를, 내가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너가 내려오기를 원한다고, 즉, 위험하니까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랬다고 제임스가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요.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요.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그리고 비는 점점 더 많이 세게, 세차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그렇죠. 이 타이밍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 엄마가 집에 있으라 했는데, 아빠가 배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바다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로빈슨 크루소는 그걸 무릅쓰고요. 지금 바다로 향했죠. 그리고 나는 시작했습니다. question이라는 것은 질문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선택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즉, 이제 의문을 품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게 잘한 게 맞나? To become a sailor. 어떤 나의 선택이냐면, 이 선원이 되기로 한 나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의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지도 몰라. 들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약간 후회에 섞인 그런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ship sailed right into the storm.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I had to tie myself to the crow's nest so I didn't fall out.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I spotted James lowering the sails as waves crashed over the side of the ship. James yelled that the captain wanted me down. The winds grew stronger, and the rain came down harder,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parents, I though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at night, 그날 밤, I got seasick. 아, 이런, 어떡합니까? 그날 밤에 I got seasick. Seasick이라는 것은 뱃멀긴 미가 난. 그렇죠. 이 바다에서 폭풍을 견디고 이 배가 이 떨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 멀미가 나게 하죠.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뱃멀미가 났습니다.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had never felt that sick. 그렇게,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의미거든요. 곧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이 제일 아프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James가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즉, 지금 로빈슨 크루소는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뱃멀미가 나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엎드려 있거나. 그러니까 제임스가, 즉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가 누워 있다고 하면 제가 제임스예요. 그러면 제가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웃겠죠. 아이고, 배 탄다고 할때 알아봤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제임스, 제가 예를 들어 제임스라면은 로빈슨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사람이 너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와, 완전 초록색이네. 너 정말 뱃멀미가 심하긴 심한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너처럼 초록색이 될 줄은 나는 몰랐다. 약간 놀리는 거.

0: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임스는 원래 선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뱃멀미도 잘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넌 배를 처음 탄다. 고생이 많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이 놀리면서 공감도 하면서 맞죠? 그런 이제 동질감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그날 밤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that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that이라고 하면 that, 저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tha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강조의 대시입니다. I didn't know it was that hard.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That이라는 게 저것 어려운. 이 말이 안 되죠. 나는 몰랐다. It was that hard.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자, 여기 있는 that은 강조를 해줍니다. 즉,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할 때, 그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I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아프고 이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In my life, 나의 삶에서 그렇게 아프거나 혹은 그렇게 속이 메스꺼움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sick을 수식해주고 여기 있는 that은 hard를 수식해주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at과 조금 다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후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자, 관계대명사 that 어렵지 않습니다. The book that I read was fun. The book was fun입니다. The book was fun. 그 책은 재밌었다. 근데 어떤 책? 이 관계대명사 that 이 덩어리를 왜 쓰냐 하면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좀더 화려하게 꾸며주고 싶어서 쓰거든요. The book was fun 이라는 기본적인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 the book이 어떤 book이냐 하면 that I read. 내가 읽은 그 책.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that I read라는 걸 덧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곤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읽은 바로 그 책은 재밌었다라고 할때 이런 관계대명사 that. 제가 과거에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지금 이 강의 중에 여러 번 했지만 다음에 또 추후에 나오면 당연히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He is the boy that won the race. 그는 소년이다. 이게 원래의 문장이에요. He is the boy.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냐 하면 that won the race. 아,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그가 바로 그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는 그냥 단순히 소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경주에서 이긴 소년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한 문장 안에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that 문장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that의 특징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냐 가자고 하면요. 여기 있는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that, 그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있죠.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보니까 아, 이 that은 지금 the book을 가리키는데 the book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물이죠. 바로 that은 바로 앞에 가리키는 그 말이 사물이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that won the race, 경주에서 이긴 그 소년이죠. 여기 있는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y입니다. 그러면 그 the boy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바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 우리가 흔히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로 앞에 가리키는 단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at night, I got seasick. I'd never felt that sick in my life. James looked down at me and laughed. I didn't know a person could turn as green as you, Robinson, he said. I didn't sleep at all that night.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예문 그리고 의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Deck, deck. Strong winds blew waves onto the ship's deck. Order, order. The captain yelled orders to prepare the ship for rough waters. Spot. Spot. I spotted a deer in the forest. Question. Question. And I began to question my choice to become a sailor. Seasick. Seasick. That night, I got seasi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의 표제어는 바로 question입니다. question이라고 하면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 알고 계시는데요. 맞죠? Q&A라고 하면 question and answer이잖아요. 그 질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She asked a good question. 그녀는 좋은 질문을 했다. 그렇죠. question이라는 것은 바로 질문이라는 명사로서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런데 품사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a good question이니까 질문이라는 명사이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ed가 붙어있네요. 동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구나를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The police questioned the man. 경찰이 그 남자를 그 남자에게 질문했다. 질문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영어 단어는 모든 영어 단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으니 그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앞뒤 어떤 단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와 품사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question 안 헷갈리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영어에 푹 빠져든다, 많은 영어를 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도 우리 영어를 풍성하게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제의 그 폭풍에서, 그 진앙강의에서 그 폭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로빈슨 크루소의 어제와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글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Nothing, Everything, Anyth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he storm had passed. The sky was blue.
2: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1: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That was a terrible storm.
2: That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1: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I looked out at the open sea. With a smile on my face,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여덟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좀 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 번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빠져들다 보니까 벌써 이 책을 끝내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책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next morning, 우리 the next morning 하기 이 직전에 바로 이 배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와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함께 가는 그 배 선원들, 선장님들 다 계시겠죠. 근데 그 배가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배를 처음 타다 보니 바로 뱃멀미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가 좀 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잠도 한숨도 못 잤다 이러고 이야기가 지난 강의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좀 괜찮을까요? 괜찮니, 로빈슨아?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아, 이제 뭔가 걸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좀 나아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James, 로빈슨의 친구죠. I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James와 나는 walked onto the deck, 갑판 위로 걸어갔습니다. The storm had passed.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The sky was blue.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푸르고 파랬습니다. 날이 깨었다는 것이죠.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James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에 대해서요?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선원으로서의 첫날 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선언해보니까 어때? 첫날 어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는 막 즐거웠던 게 아니라 어제 뱃멀미 났었지, 폭풍을 견뎠지, 위험했지,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로빈슨 크루소, 나는 말했습니다. 난 전혀 좋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난 전혀 좋지 않았어. 그리고 차마 말로는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말 들을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That was a terrible storm. 그건 was a terrible. Terrible이라는 것은 심한, 끔찍한, 심한 폭풍 혹은 끔찍한 혹은 매우 강한 폭풍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re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James가 말하기를,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빈슨아. 와, 지금 로빈슨이 느끼기에는 정말 심각한 폭풍이었는데 친구인 James, James는 배를 많이 타봤겠죠. 친구인 James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 로빈슨, 그 어제 그런 일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fter a few real storms, you'll think that it was easy to.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After a few real storms라고 합니다. 뭐 한 후에, after, 뭐뭐 한 후에, a few라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조금의, 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혹은 조금의 진짜 폭풍들 후에, 즉, 네가 진짜 폭풍다운 폭풍을 몇 개 견디면 그런 걸 몇 번 겪어보면 you'll think, 너는 생각할 거야. That was easy too. 그게 쉬운 것이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폭풍 같은 거를 몇 개만 버텨보면 몇 개가 지나가고 나면 아,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야. 라고 이 뭐 진심 어린 충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놀린다고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위로는 안 해줬지만 어쨌든 이런 조언 같 이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의 장난 섞인 그런 조언이라고 할까요?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그는 나와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Promise라는 것은 약속하다가 되겠죠. 그는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It would be better today. 오늘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은 여기 있는 nothing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Nothing, Everything, Anything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othing과 Everything은 좀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 Everything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0: is ready.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거 하나 못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is ready에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Everything.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Everything이라서 모든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 아, 갈아입을 옷, 칫솔, 치약, 세면도구. 그 다음에 뭐 돈, 자동차 열쇠, everything, 모든 것.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없나요? 자, 3초 드릴게요. 1, 2, 3. 발견하셨습니까? 뭐 발견했다고요? 자,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Everything은 여러 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동사가 is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Everything are ready라고 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everything is ready입니다.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행을 떠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갈아입으로, 돈, 세면도구,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 하나하나를 다 의미합니다. 그걸 다 합친 것. 즉, everything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맞긴 맞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각각을 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갈아입으로, 오케이. 돈, 오케이. 가서 사 먹을 돈, 오케이. 챙겼어. 그 다음, 자동차 열쇠, 오케이. 주머니에 있네. 챙겼어. 그 다음, 아, 칫솔, 치약, 그리고 세면도구, 오케이. 챙겼어. 하나하나. 그 관점이 하나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개념에서 everything을 바라봐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죠.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 문제 포인트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Nothing is in the box라고 하면은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은 단수 취급해야 돼요. 복수 취급해야 돼요. 하나도 없으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Nothing is in the box. 아무것도 박스 안에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othing이라는 것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저기 is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anything은 뭐냐면 여기 있는 anything 예문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anything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anything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뭔가 특정하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의미하고요.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합니다. 즉, anything과 not이 함께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또한 의문문에서 anything을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I don't wan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즉, I don't wan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 즉,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뭔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무언가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Did you see anything strange? 정해지진 않은 무언가예요. 너는 보았니?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니?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무언가이긴 한데 정해지진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한 걸 보았니? 라고 의문문에 이렇게 anything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정말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he storm had passed. The sky was blue.
2: What did you think of your first night as a sailor? James asked me.
3: I didn't like it at all, I said. That was a terrible storm.
2: That was nothing, Robinson, James said.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3: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0: 자, 이제 이 책의 진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내가 뭐 하면서 혹은 뭐할 때, I climb up into the crow's nest. 지금 여기에 로빈슨 크루소는 다시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Crow's nest로 올라가야 되겠죠.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돗대, 꼭대기에 있는 망대, 이 배에 위험이 무언가 다가오는 것은 없는지, 육지는 다가오는 것이 없는지 이렇게 망을 보는 곳,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곳,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로 그렇죠. 도체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뭔가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크로우즈 네스트로 올라가.

0: 알 때 올라가면서 I hoped 나는 바랐습니다. 나는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죠. He was right. 아, 제임스 말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뱃멀미야 나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막 올라가겠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I looked out at the open sea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나는 looked out 밖을 바라봤습니다. At the open sea 탁 트인 바다를 탁 보는 거예요. 와, 갑자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탁 트인 바다를 쫙 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낫겠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With a smile on my face 나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크,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겠죠? 저는 그래도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마치 제가 지금 로빈슨 크루소가 됐는 것 같네요.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내가 다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책 한 권 쏙 뽑아 올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오늘도 놓칠 수 없겠죠?
1: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I looked out at the open sea. With a smile on my face, I thought about my father and mother. How happy I'd be when I saw them agai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Deck. Deck. The next morning, James and I walked onto the deck. Terrible. Terrible. That was a terrible storm. A few. A few. After a few real storms, you will think that was easy too. Crow's nest. Crow's nest. As I climbed up into the crow's nest, I hoped he was right. Promise. Promise. He promised me it would be better tod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확장 표제는 바로 Storm이라는 것입니다. Storm은 우리가 책에 나왔었죠. Storm은 폭풍입니다. 막 강한 비바람이 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폭풍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storm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폭풍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품사도 있다는 거. 제가 이 기본적인 폭풍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태풍이나 폭풍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확장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문을 볼까요? A big storm is coming. 아주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폭풍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storm의 기본적인 의미가 폭풍 맞고요. 자, 그다음 이 폭풍을 활용해서 he stormed out of th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폭풍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가는 것이죠. 무언가가 빠르게 가거나 뭔가 이렇게 쏜살같이 가거나 뭔가 많이 가거나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것. 이런 게 폭풍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폭풍 혹은 그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폭풍했다.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폭풍했다. 뭘까요? 그가 방 밖으로 막 물을 막 퍼내는 것. 그런 거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막 휘몰아치듯이 뭔가가 막 이렇게 몰려가고 뭔가 이렇게 쫙 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을 제가 지금 표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방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서 거세게 몰려가다 막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폭풍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동사화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The soldiers stormed the castle. 이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거세게 몰려가는 거 유사합니다. Soldier이라고 하면 군인이 되겠죠. 군인들은 storm 했습니다. 바로 the castle, 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거, 폭풍처럼 쫙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storm의 동사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 절대 안 까먹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조림파파 정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면 혹은 개인적으로 영어 독서를 하고 있다면 영어 실력이 차츰차츰 스텝업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오늘 저의 강의, 제가 고른 그 책과 함께 하면서 또 한 걸음 더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나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시리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책이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데요. 너무나 아깝네요. 이 시리즈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here is, there are, 내 것 만들기를 주제로 There is, there are이 왜 그 모습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와도 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소리로 책을 만나보고요. 글로 그 다음은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Chapter 1. The Treasure Ship. Samuel stood beside his father and uncle. Below them was the rich galleon they had sought for 7 long months. They'd finally found it. Samuel could only imagine the golden treasure that lay within the rotting wreck. A dark shadow moved inside the sunken ship. Samuel squinted but couldn't see what it was. Maybe it was just a school of fish. He didn't know. There were many mysterious creatures in the deep ocean. Samuel hoped it wasn't a dangerous shark. The divers were too close to the treasure to turn back now.